2026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하바나 카밀라 카베요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언젠가는 이 노래도 나오겠죠 하시면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나온다니까요. 자, 한동준의 FM 팝 오늘도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곡 소개 그리고 신청해주신 분 소개 정도만 합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쌓였던 많은 스트레스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에릭 카멘의 Hungry Eyes, 그리고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 이어드리셨습니다. 욜로님이 The Stranger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욜로님이 음악을 굉장히 많이 아시나 봐요. 신청곡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그냥 짭짤한 곡들이 많습니다. Hungry Eyes, 에릭 카멘의 노래,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마티 발린의 Hearts까지 세 곡 이어드리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Journey의 Open Arms. 5529번으로 신청을 해주셨고요. 퀸의 Weird Champions,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일러문님이 Heart의 Alone 신청하셨네요.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over here, over there, what?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에 이어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Genie in a Bottle까지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이 노래는 7565번으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랑하고 연애할 때 신랑이 그때는 남자친구였겠죠? 처음 기타 쳐준 노래예요. 하시면서 신청하셨습니다. House of the Rising Sun 보내드리고요. The Birds의 Turn, Turn, Turn. 병윤고 077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 이연입니다.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셨죠? Still Loving You, Scorpions의 노래. 아, 오늘 락발라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야, 개 탔네, 뭐 이렇게 예, 복권 당첨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Still Loving You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I Remember You, Skid Row의 노래 7444번으로 경북에서 출석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팝송 Skid Row의 I Remember You 이 곡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보라돌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Breakaway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세상에는 무신론을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깔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일종의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할까?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신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아주 깊은 인식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신 존재 증명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떤 말도 내게는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인식론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근데 경험론적인 무신론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만연해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악한 일들이 잘 되고 이것이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이런 질문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세기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로 상징되고 있는 나치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 하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의 죽음, 이것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이게 현실에 만연해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겁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일종의 인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런데 담겨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합리성의 세계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들이 빨리 그 종교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견해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언어와 종교의 언어는 전혀 문법 구조가 다른데 그들은 그 문법 구조가 다른 문법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환원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적대적인 그 무신론자들을 바라보면은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적이고 적대적인 무신론자들 말고 오늘 기독교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큰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한다면 그런 적의 같은 것들은 덜 느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배타적이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회적 공간 속에 조금 더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많은 무신론자들 가운데 그들이 무신론적 태도를 갖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이론이나 점검 때문이라기보다는 유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삶 때문에 절망한 나머지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느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저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면서 죄라고 체크하고 벌주고 상주고 그런 신의 관념 속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하고 맹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도 믿지만은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의해 파악되지 않은 하나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거로 여기고 있다가 조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중받는다는 사실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서술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경험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대로 그것을 인간의 부족한 언어 속에 담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근원적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이런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기원하게 마련인데 그 마음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리움이 명료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리움이 잠재된 형태로만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문득 어떤 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계가 내 앞에 현현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세계 속에 있었던 나의 의식으로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때로 숭고하다고 하는 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죠.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그 광대한 세계 앞에서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치고 있는 바닷가에 갔을 때도 우리는 그 무한의 바다에서 내가 무한히 신비한 세계 속에 초대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무한을 향해 확장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다양한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천문대를 취재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 천문대에 가가지고 그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영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 바라볼 때는 세상이 평범한 사물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세상에 신비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거대한 착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삶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그 세계를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그렇고 이걸 봐도 그렇고 봐라 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상에 신비 아닌 게 없더라 하는 어떤 그 시적 세계관 이런 세계가 저는 신앙의 마음과 잇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의의 감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익과 손해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경의의 세계가 잘 개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물들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나의 욕망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그 세계는 우리를 또 다른 세계의 층으로 인도하는 안내인이 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능력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무한에 대한 감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초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상을 넘어서는 그 궁극적 세계가 우리 앞에 문득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숭고함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이 무한히 값진 것이고 내 삶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이런 세계에 대한 열림, 이것이 제게는 계시의 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세계와 만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이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이고 내 삶이 사랑의 빚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고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이 장엄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무한히 큰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주고 있는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경이로움을 소거해버린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세계를 잊어버리고 땅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무한히 큰 세계 앞에 자기를 열어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세계와 부딪히게 될 때 허세부리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 삶을 값지게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내 속에 불현듯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무한한 세계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무한한 세계와 만났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 응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할 때 내 삶에 보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히 열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끝없이 하나님의 큰 세계에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이 없는 세상, 이것이 얼마나 삭막할까 생각해 봅니다. 신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허용될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허용되는 세상은 공허함과 황량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렇게 고뇌하며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허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보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부재를 증명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누구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의 고단한 인생의 길에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 것인지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그 세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수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너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죠. 이 도주한 인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까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물처럼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고마움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분들도 오늘 기독교인들에 대한 화 때문에 무신론자를 자처한다고 한다면 조금 마음을 넓혀서 이 장엄하고 광대한 세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의 자금을 자극해가면서 이 무한한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큼의 세계의 초대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정신을 잃었습니다. 영구적 전신마비,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엉덩이가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하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규환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키가 1m도 안 되게 작아졌는데요. 제 원래 키는 188입니다. 몸무게도 85kg였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못하는 운동도 없었습니다. 참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재수없죠. 솔직히 저는요, 정말 제 인생은 꽃길만 제가 걸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다 제 마음대로 됐었거든요. 이 정말 사고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치과대학 본과 3학년이던 2002년 여름 너무 더워서 이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빙을 하는 순간 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제 목에서 이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처음 든 생각이 와, 잘 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밤 늦게까지 수업하고 진료하고 공부하고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만 자니까 머리가 너무 개운하고 맑고 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은 현실이 지옥으로 변한 데는 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몸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 목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도 발도 아예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옥이었던 거는 그 순간부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 목 신경이 끊어진 영구적 전신마비, 이게 저에게 내려진 진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꿈이다. 꿈이야. 자고 일어나면 정말 예전에 날아다니던, 재수없던 나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야. 자자 자야 된다. 계속 정말 수면제를 일주일 내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자고 또 잤습니다. 근데 일어나면요, 계속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으려고요. 혀를 깨물었습니다. 근데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정말 지옥 같은 통증 속에서 이 숨만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요. 우리 중환자실 간호 선생님께 제발 이 지옥을 잠시라도 잊게 책 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제발 책 좀 보여주세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계속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간호 선생님들이 일부러 저한테 좀 희망적인 책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래, 교환아, 죽으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정말 수만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제가 수만 번을 생각해도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는데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설령 이 치과의사가 못 되더라도 제가 지금 포기하면요. 저 죽을 때 이게 천추의 한이 돼서 이게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치과의사 될래요?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너 제정신이냐?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 세상이 어딨냐?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주가 반대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다 죽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다친 지 딱 1년 만에요. 전신마비 장애인이 돼서 병원에서 그 다음날 바로 치과대학으로 복학했습니다. 그 복학을 하니까요. 어떤 교수님은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도 손도 못 쓰는 치과의사가 어딨냐. 학점 못 준다. 졸업 못 시킨다. 난 모르겠다. 그렇게 정말 다들 포기하라고 할 때 딱 한 교수님이 그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학생이 이렇게 간절히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도와주라고 교수가 있는 거다. 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꼭 치과의사 되겠습니다. 정말 죽으리는 다해서 해낼게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울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속담 중에요. 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이 공부하다 죽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척수마비 장애인은요. 감각을 못 느낍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도 모릅니다. 제가 본과 3학년으로 이 복학해서 아침 6시부터 진료 실습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정말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이 엉덩이가요. 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정말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오한이 오고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전동휠체어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요. 이 CT를 찍어보니까요. 이 엉덩이에 이 주먹 하나가 다 들어갈 만큼 살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혈증이 온몸으로 퍼져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세요, 교수님. 이 환자 이 상태로 온 거야? 얘 이 상태로 온 거야?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된다. 욕창이 뼈까지 썩게 해서 수술을 해도 이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썩은 엉덩이를 다 파내야 하는 큰 수술이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은 하루 종일을 엎드려만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수술 안 받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저 수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정말 다들 반대하고 졸업 못 시킨다, 포기해라, 정말 우격다짐으로 복학해서 죽은 힘을 다해 정말 버티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독한 상태로 휴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알게 되면요. 정말 다시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정말 제 꿈이 진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했습니다. 교수님, 방학하면 제가 그날 바로 와서 수술 받겠습니다. 설령 그때 다리를 자르더라도 절대 교수님 원망 않겠습니다. 제발 방학할 때까지 한 달만 죽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오기로 이 썩은 엉덩이를 그냥 임시적으로 고름 짜내고 진문의상 긁어내고 소독액이랑 꺼주로 채워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온갖 독하다는 독한 약들이랑 진통제들을 정말 때려 부었습니다. 계속된 죽을 고비들은 그때마다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버텼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해요. 그때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저보다 더 아팠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불효자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버티다 보니까요.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지만 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과사 국가고시를 치렀고요. 그렇게 꿈꿔왔던 치과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솔직히 제 목표는요. 딱 여기까지였어요. 치과사 면허증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치과사가 되니까요. 취업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것도 20몇 년 전에요. 손도 안 되는 전신마비 장애인을 치과에서 써줄까요? 또 모두가 다 격렬하게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 일이다. 세상에 이런 케이스는 없다. 근데 또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과사를 구한다는 곳이면 전국이 그게 어디든 정말 다 지원했습니다. 근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이 어느새 이 거절당하는 것에 이 면역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이 분당 서울대대학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병원장님, 부원장님, 기조실장님, 과장님. 근데 통화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때부터 메모를 남깁니다. 저 고용 안 해도 되니까 딱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요. 한 번만 달라고요.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요. 드디어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정말 반드시 한 번은 기회가 온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빚만 아니라요. 수만 번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깨 밑으로 완전 마비입니다. 그래서 진료 시 제 손에 치과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가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에 절대로 이 환자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만 번을 수십만 번을 이 제 손을 다치게 제 손이 다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하면요. 이게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 손이 괴물 손이 됐습니다. 이 흉터랑 굳은 살로 이 뒤덮인 제 손을 제 딸은 이 괴물 손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요 보이기가 부끄러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제 삶의 훈장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 명의들 앞에서 멋지게 해냈습니다. 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20년 전만 해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가 이 진료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저를 딱 보더니 뭐야? 병신의 진료를 하네 하며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제게 재수없다고 화를 내고 나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욕하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있으니까 침도 뱉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텼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께 진료 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느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게 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니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환자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처럼 선생님처럼 참 정말 꼼꼼하다고 정확하다고 친절하다고. 저는 여전히 느린 치과의사입니다. 하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인기 많고요. 인정도 받는 교수입니다. 아유. 마지막으로 여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는요. 뭐 장애를 극복한 뭐 위대한 얘기 성공담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장애 극복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이 전신마비 장애를 최중증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의 이 무식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저의 이야기가요. 예전에 저처럼 삶을 포기하고 있을 분들에게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살고 있네?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버티고 있네? 라는 정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기도 하겠죠. 저는 엄마가 이제는 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유난히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건 언제나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을 안다. 그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지금 엄마가 곁에 계신 분도, 또 멀리 계신 분도, 그리고 이미 하늘에 계신 분도, 모두의 마음 속엔 엄마가 계시니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셀린 디온이 불렀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 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약했을 때 당신은 나의 힘이 되어주었고, 내가 말하지 못할 때 내 목소리가 되어주었고, 내 안에 가장 좋은 모습을 발견해 주었어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렴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저도 정말 잘 몰랐어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을 몇 개씩 싸던 뭐 그 수고도, 그리고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막 열이 나고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녘에 어슴푸레 이렇게 눈을 떴을 때 계속 그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시면서 아마 밤을 꼴딱 새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시던 그 마음도 몰랐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던 그런 시간도 정말 몰랐죠.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게 늘 우리 곁에 계셨어요.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우리를 먼저 세상 앞으로 밀어주셨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엄마의 그 사랑을 어쩌면 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순간이 오죠. 엄마의 키가 왜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실까?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지신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던 엄마가 간이 잘 맞지 않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끝에 이렇게 들리는 밥은 먹었니? 항상 그 밥을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괜히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지금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을 막 주시는데 제가 너무 뭉클해가지고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제가.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성공하라고 다그치죠. 그런데 우리들의 엄마는 늘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힘들진 않니? 너무 애쓰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이 노래가 오늘따라 조금 더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아마 엄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지금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직 곁에 계신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엄마 밥 드셨어요? 곧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아마 우리들의 엄마는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꼭 전화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윤도현이 부른 사랑했나봐 들으셨습니다. 카톡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 형님네, 사돈어르신 다 같이 댁에 모여서 저녁을 드시기로 해서 준비 중이시래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함께 화목하게 모여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그리움을 또 전해주셨어요. 그렇죠. 한국에 부모님 계신 분들 많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백 선생님도 어버이날 또 행복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날 축하드린다고 하시면서 너무 예쁜 카네이션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제가 오늘 꽃 처음 봤네요. 우리 덕렬님, 김덕렬 선생님도 보내주셨어요. 동영상 보내주셨는데 여기 어딘가요? 굉장히 멋진 이게 어디예요? 모래사장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요. 어버이날 기쁜 일이 있으시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연님께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일단 제 카톡으로 옮겼습니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편지를 좀 써주셔서 이거는 같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절반을 넘게 이국 땅에 와서 살았어도 기억하는 건 고국에서의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종이 카네이션과 생화 카네이션이라는 제목인데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 날. 나의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 점점 기억 속의 추억이 아득히 멀어져 가는 나이가 되어가는 지금 기억하는 카네이션에 대한 추억은 한지에 빨간 색칠해서 만들어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렸던 게 몇 번이나 되었을까 생각하니 울컥합니다. 43세의 나이에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께 드렸던 카네이션의 수가 겨우 10송이 정도. 그것도 종이 카네이션이었네요. 내 나이 18살까지 드렸던 꽃. 그러나 감히 생화를 달아드린 적도 없었던 그 어렵던 시절을 지나온 지금 벌써 제 나이가 70이 넘고 어머니라고 불려온 지가 55년째입니다. 제가 받은 카네이션의 숫자는 어머니께 드렸던 3배가 넘네요. 이제는 손주 손녀들이 와서 달아주는 꽃으로 한바구음으로 저는 매년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꽃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머니 목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옛날이나 요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엉성하게 그려서 드린 그 볼품없던 한지 카네이션을 받고 세상 없는 내 자식으로 안아주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제 내리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처럼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하는가 봐요. 올해도 꽃을 들고 찾아올 손주, 손녀, 자녀들 생각에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머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5월 8일 어머니날 아침에 큰딸 올림. 네, 호연님께서 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장녀셨군요. 네,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네이션,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지만 이렇게 종이로, 색종이로 접어서, 그래도 한지로 이렇게 하셨네요. 색종이로 접어서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렸던 생각이 나고 몇 번이나 정말 이걸 달아드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너무너무 오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보면은 어머니가 예전에 오래전에 해주시던 그런 음식도 그 맛은 잘 기억 안 나도 그런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부엌에서 이렇게 풍겨오던 그런 냄새들이 혹시 있으셨어요? 주로 어떤 음식 냄새가 났었나요? 예전엔 그 된장찌개를 많이 끓였던 것 같은데, 된장찌개가 막 보글보글 끓는 그런 소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좋은 날 있으면 기름에 이렇게 지글지글 붙이는
전 냄새들. 오늘 그런 냄새 아까 미연님처럼 풍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뭐 달콤하게 이렇게 졸여지던 잡채 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릅니다. 지금 혹시 떠오르는 어머니의 음식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하나 생각나는 게 요 이쯤 되면은 5월쯤 되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엄마가 해주시던 냉이 된장국 생각도 나요. 그 냉이 향이 굉장히 좀 진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서부터 그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냉이 된장국을 먹으면 그 부엌의 풍경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져요. 이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맛보다 더 오래 남는 게 기억이고 또 추억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음식을 이제는 다시 먹을 수 없는 분들도 아마 이 시간 듣고 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향을 멀리 떠나 살고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그 맛이 그리운 분들 있으시죠? 5월은 이렇게 어버이달이 있습니다. 오늘이고요. 이제 일요일에 또 어머니날로 많은 가족들이 모이실 것 같은데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그때 그 내가 먹었던 음식을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흉내내 보면서 다시 한번 추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혹은 할머님께서 해주시던 그 특별한 음식 같은 게 있다면 제게 카톡 보내주십시오.

네, 투데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밤하늘 혹시 보셨어요? 사실 5월은 하늘이 좀 특별한 달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보름달은 이미 지난 5월 1일에 떴고요. 이 보름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플라워 문이라고 합니다. 꽃의 달. 5월이 꽃이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옛날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참 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하이라이트는 5월 말이에요. 5월 31일. 이날에 이제 뜨는 두 번째 보름달. 바로 그 유명한 블루문입니다. 블루문 하니까 오 그럼 달이 파랗게 보이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블루문은 색깔이 아니라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번째 보름달을 부르는 이름이죠. 아주 이제 가끔 드물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블루문이 드물다는 건데 보통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 정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블루문은 한 가지가 더 특별합니다. 마이크로문이기도 한데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을 때 뜨는 보름달이어서 평소보다 살짝 작고 또 어둡게 보인다고 해요. 슈퍼문은 아주 크고 밝은 달이라면 마이크로문은 조금 아담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볼 수 있습니다. 5월 31일 새벽 한 4시 45분 정도가 절정이지만 5월 30일 저녁부터 6월 1일 정도까지도 우리의 이 맨 눈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별도 장비 필요 없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살면서 사실은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볼 그런 시간이 많이 없지요. 그렇죠. 하루에 살면서 하늘 보시나요? 이번 달 말에 잠깐 밖에 나가서 이 블루문 한번 올려다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 3년에 한번 오는 달이니까요. 놓치면 참 아까운 기회죠. 네. 오늘 밤부터 하늘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바쁘게 살다 보면 내 몸을 챙기는 일이 제일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좀 불편해도 좀 있으면 낫겠지 하고 넘기고요. 병원은 뭔가 크게 아파야 가는 곳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말 못하는 혼자 끙끙 앓게 되는 증세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채기할 때 살짝 새는 것 같은 느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유 없이 처지고 무거운 기분들.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치과의 이항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봄이 지금 막 한창인데 어떠세요?
1: 네, 너무 봄 같네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건강해야 이런 것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좋은 그런 내용들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선생님, 우리 청취자들께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1: 네네. 안녕하세요. 1660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복한 치과 원장 이향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한 치과의 이향림 선생님께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이 타이틀에서 똑같이 이렇게 네.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이런 거.
0: 네.
1: 제가 치과를 하면서 우리 환자들이 조금 제너럴 건강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0: 네.
1: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면은 이곳에 특히 어떤 분들께서 오셔서 상담을 받고 어떤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인가요?
1: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우리 기존 치과 환자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분이 데리고 오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분.
0: 네.
1: 뭐 이렇게 되는 것.
0: 그렇죠. 예, 예.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예요?
1: 저희 오피스에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는 네. 걸로 해가지고
0: 네.
1: 불면증 아니면은 요실금
0: 네.
1: 요실금 환자들이 많아요.
0: 그렇군요.
1: 예, 예.
0: 요실금이나 불면증을 예. 갖고 계신 분들이
1: 예.
0: 방문하시는 센터인데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요실금이 사실은 참 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증세인데요. 일상 속에서 나도 혹시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요실금의 어떤 초기 증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1: 예. 요실금 이러면은 사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0: 네.
1: 보통 제일 많이 아는 거가 복압이 상승되면서 네. 나타나는 요실금,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0: 그렇죠.
1: 웃는 것도 좀 크게 웃다가 보면은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가
0: 그렇군요.
1: 뭐 재채기, 기침 이런 거 복압이 높아지면서 실수하는 경우
0: 그렇군요.
1: 예, 그런 경우가 있고
0: 네.
1: 또 좀 긴박한 네. 이런 요실금이 있어요.
0: 아, 그런 것도 있어요?
1: 예, 예. 그래서 뭐 화장실 막 가고 싶은 그런 긴박감
0: 네.
1: 생기면서 안 가면은 어떻게 실수할 것 같은
0: 네.
1: 그런 느낌이 나면서
0: 네.
1: 비뇨라든가 절박뇨 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0: 네.
1: 소변이 갑자기 마렵고 참기 어렵고 뭐 네. 이러면서 생기는 건데 이거는 주로 방광 조절 능력이 예민해서 그래요.
0: 그런 거예요.
1: 예, 예.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증세도 좀 다양하고 종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요실금도.
1: 네, 네. 네. 그리고 뭐 당뇨 환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0: 네.
1: 또 신경이 조금 이렇게 둔해져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면 그런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도 좀 다르고
1: 네.
0: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오시게 되는군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살짝 그런 증세가 나한테 있다고 해도 이제 처음부터 뭐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가시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될까요?
1: 예. 그러니까 요실금은 단순히 네. 불편한 정상을 넘어서 치료하지
0: 네.
1: 않고 방치했을 때
0: 네.
1: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0: 네.
1: 건강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0: 그런 거예요?
1: 예.
0: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까요?
1: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0: 네.
1: 정신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0: 아무래도 그렇겠죠.
1: 예.
0: 항상 불안하고요.
1: 예.
0: 네.
1: 어디 멀리 놀러 가는 거를 못 하잖아요.
0: 맞습니다. 화장실 없는 데는 안 못 가신대요.
1: 예. 그리고 어디 가면은 어디 화장실 있지 그거부터 맞아요. 찾고.
0: 네.
1: 예, 그런 게 불편하니까 밖에 나가는 거가 자꾸 꺼려지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또 자꾸 냄새가 날까봐. 또 냄새가 또 나고.
0: 네.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1: 예,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찔끔 나왔는 거를. 네. 그 소변을 계속 이렇게 처리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날까봐 걱정도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고립의 문제들.
1: 예, 예.
0: 그렇죠.
1: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피부가 헐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예, 예. 그러면서 뭐 섭진이나 발진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욕창이나 뭐 아니면 UTI라고
0: 네.
1: 요로 감염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0: 그럴 수도 있군요.
1: 네. 그리고 또 네. 낙상 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죠.
0: 오, 그래요?
1: 이제 김방뇨 같은 거
0: 아.
1: 빨리 막 가려고 하다 보고 막 서둘러다가 그럴 수도 있고
0: 네.
1: 야간뇨 같은 거 밤에 자다가 이렇게 그쵸? 일어나가지고
0: 어두운데
1: 어쩌다가
0: 막...
1: 잘못하다가 골절될 수도 있고 낙상될 수도 있고
0: 그러네요.
1: 그런 예 이렇게 잠에서 자꾸 깨다 보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네. 단순하게 그 하나의 증세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 좀 전반적인 건강의 문제들 상당히 많이 있네요.
1: 네.
0: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아 이거 좀 정말 싹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지금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레인의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에 가서 우리가 소개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엠셀라 치료라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엠셀라는 네. 조금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이팸 기술을 활용했는
0: 네.
1: 골반 적은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치료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이런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이팸이라는 게.
0: 그렇죠.
1: 근데 하이 인텐시티
0: 네.
1: 포커스드 일렉트로매그네틱인데
0: 네.
1: 그 전자기장 이런 에너지를
0: 네.
1: 우리 몸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가
0: 네.
1: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0: 아, 점점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군요.
1: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육뿐만 아니라 신경에도
0: 아, 그래요?
1: 몸을 줘가지고
0: 네.
1: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해주는 거예요.
0: 네. 치료라고 하면 일단은 아 굉장히 뭐 예를 들어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통증을 갖게 되거나 막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굉장히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아요.
0: 네.
1: 그냥 의자에
0: 네.
1: 앉아 있기만 하면은
0: 네.
1: 되거든요.
0: 의자처럼 네. 생긴 그 기계에
1: 예.
0: 앉아서
1: 예.
0: 그럼 이제 자동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1: 네, 네.
0: 그럼 확실히 어떤 수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담 없게 일단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1: 맞아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면은
0: 네.
1: 감염이 생긴다든가
0: 그렇죠.
1: 뭐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0: 네.
1: 또 한참 동안 활동에 그런 그런데 비하면은
0: 네.
1: 뭐 30분 동안 딱 하고 나가면은
0: 네.
1: 했는지 안 했는지
0: 그렇죠.
1: 전혀 생활하는데 영향을 안 주고 이러니까 아주
0: 네.
1: 그런 큰 장점이 있죠.
0: 그렇군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엠셀라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1: 네.
0: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본인이 아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좀 느끼시나요?
1: 그럼요.
0: 그래요.
1: 지금까지
0: 네.
1: 단 한 명도
0: 네.
1: 효과를 안 본 사람이 없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네.
0: 굉장히 행복해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뭐 안 깨고 잘 잤다고 너무 네. 좋아하시고 오시고
0: 네,
1: 보람을 느껴요.
0: 그러니까요. 아,
1: 네.
0: 참 좋습니다. 이렇게 네. 치료를 받는 자체도 어떤 불편감이 없고 실제 받으신 분들의 반응이 전부 다 이렇게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후기들을 들으시니까 진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1: 네.
0: 네. 아까 잠깐 요실금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 불면증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다고 하셨던 그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요.
1: 예, 예.
0: 그런 치료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1: 엑소마인드라는
0: 네.
1: 이것도 특허받은
0: 네.
1: TMS 기술을 사용해서 내 특정한 부위에
0: 네.
1: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자기장 똑같은
0: 네.
1: 엘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0: 네.
1: 줘서 이렇게 신경이 좀 이렇게 느슨한
0: 네.
1: 내 세포를 좀 타이트하게 신경 전달이 잘 되게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치료해 주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보통 불면증에 가장 좋고 또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엑소마인드 치료는?
1: 인지 기능을 개선해요.
0: 아, 그래요?
1: 예. 약간 꽉이한 이렇게 네. 멍한 이런 오. 것들을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0: 그렇군요.
1: 예, 그런 효과를 주고요.
0: 네.
1: 그러고 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감정적인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고
0: 네.
1: 그다음에 의지력을 네. 강하게 만들어요.
0: 아, 그것도요?
1: 예,
0: 네.
1: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네. 이기는 힘도 주고 의지력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네. 먹는 거를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0: 있죠. 예. 조절을 잘 못 하시는.
1: 예. 네. 그러신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규명하면서
0: 네.
1: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대인들의 뭐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가 뭐 불면증 또 우울감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겠네요, 이게.
1: 네네.
0: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건강관리를 미루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일들이 벌어지니까 좀 초기에 느꼈을 때 빨리 오는 게 가장 좋겠네요.
1: 사실은
0: 네.
1: 초기에 느끼기 전에
0: 아, 예.
1: 하는 것도 괜찮아요.
0: 예방 차원으로도 그럼
1: 예, 예.
0: 가능한가요?
1: 예, 예.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치과에서 일하면서 보면은
0: 네.
1: 충치가 있어도 내가 충치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 거의 없어요.
0: 맞습니다. 나중에 막 아파야 네. 이제.
1: 나중에 아파야지 네. 그때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는데
0: 맞아요.
1: 정말 충치가 이거 정말 완전히 폭탄을 갖고 다니는 것 같아라는 정도의
0: 네.
1: 나쁜 상태인데도
0: 네.
1: 아직도 모르는 때가 많거든요.
0: 그러게요.
1: 네, 그러는 것처럼
0: 네.
1: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정상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1: 네, 네. 치매도 내가 우리가 이렇게 치매라고 알기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그렇게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0: 저 다 있죠, 전조 증상
1: 네,
0: 같은
1: 네.
0: 게.
1: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나빠지고
0: 네.
1: 안 좋아지니까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0: 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진짜 겪지 않고 막을 수만 있으면 그게 네. 가장 좋은 거죠.
1: 네. 네. 너무 나중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난데 그거 그렇죠. 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0: 미리.
1: 미리 이제 안 생기도록 조금 이렇게 예방하면은 네. 좋듯이
0: 네.
1: 이것도 보면은 너무 뭐가 증상이 많이 나기 전에
0: 네.
1: 미리 한번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0: 네.
1: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0: 아.
1: 애기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쳐져가지고
0: 그렇죠.
1: 이렇게 이럴 때도
0: 네.
1: 그냥 뭐 방치하는 것보다
0: 맞아요.
1: 그냥 딱 해버리고
0: 네.
1: 그러는 것.
0: 그렇군요. 그 선생님께서 혹시 만약에 그 아까 요실금 문제 갖고 계신 분들 집에서 조금 간단하게 그냥 평소에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0: 네.
1: 사실은 어떤 게 더 나쁘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0: 맞아요.
1: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0: 아, 그거 중요해요.
1: 예,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0: 네.
1: 조금 하고
0: 맞습니다.
1: 이러면은 좋잖아요. 그죠?
0: 네.
1: 예. 하지 않으면 좋은 게
0: 네.
1: 음식을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운 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0: 그렇죠.
1: 그럼 맞아요. 만약에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은
0: 네.
1: 너무 짜거나 너무 맵지 않게 먹는 게 좋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매운 거를 먹을 때 이 방광 점막을 자극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가지고 더 센스티브하게 만.
0: 그렇겠네요.
1: 예.
0: 네.
1: 그리고 짠 거를 먹는다 그러면은
0: 네.
1: 너무 짜면은 우리 몸에서 너무 짜니까 이거를 희석하고 싶어요.
0: 그렇죠.
1: 혈중 소금 양이 올라가면은
0: 네.
1: 그러다 보면은 갈증을 느끼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물을 더 마시고
0: 또
1: 그러면은 화장실. 이제 화장실을 더 가게 되고
0: 그러네요.
1: 그러고 신장에서도 짜면은 물을 더 많이 빼요.
0: 네.
1: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더 많이 가요.
0: 아.
1: 안 그래도 요실금이면 이렇게 문제가 그렇죠. 있는데 그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0: 네.
1: 알코올도 별로 안 좋아요. 보면은 뭐 회식 자리에서
0: 맞아요.
1: 계속 술 마시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많이 하시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0: 네.
1: 방광 점막을 작용하고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신경을 사실은 둔하게 만들어 가지고
0: 네.
1: 그런 거예요.
0: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1: 예, 예.
0: 그렇습니다.
1: 카페인 같은 것도 안 좋아요.
0: 카페인도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군요.
1: 예, 예. 그렇고
0: 그래요.
1: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케겔 엑서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0: 아, 케겔
1: 운동.
0: 케겔 운동.
1: 예.
0: 네.
1: 그거를 이제 항문적으로 밑에 근육을
0: 네.
1: 꽉 조였다가
0: 네.
1: 풀었다가 하는
0: 그렇죠.
1: 이런 운동을 하루에 네. 한 10분 정도 집에서 해주시면은 좋아요.
0: 좋습니다. 예. 네. 평소에도 이런 걸 좀 하다가, 아, 이게 뭐 어느 정도 도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증세가 좀 심하고 그러면 또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럴 때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로 오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계, 엠셀라 치료, 그리고 엑소마인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또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AM1660 K라디오 청취자들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가시면 또 아주 좋은 좀 특별한 혜택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1: 네, 제가 갑자기 어제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좀 혜택을 주면 좋겠다라는.
0: 아유, 너무 예. 감사하죠.
1: 그래서 네. 오시면은 네. 1660 듣고 오셨다 그러면은 제가 네. 예, 디스카운트 해드리죠.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요. 그동안 아, 좀 어떡할까 하셨던 분들 저희 K라디오 듣고 왔습니다 하시면은 가격 할인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얼른 전화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1: 네.
0: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 위치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1: 네네. 그랜넥에 있고요. 네. 그랜넥이지만 뭐 리르렉이랑 거의 가까워요.
0: 네.
1: 130 호레스 하딩 블루바드. 네. 그랜넥 뉴욕. 리르렉 널싱홈 거기 바로 옆에.
0: 그렇군요. 예. 네. 전화번호도 좀 알려주세요.
1: 전화번호는 516-487-8850. 네. 516-487-8850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로 전화를 일단 하셔서 좀 상담받고 예약하시면 좋겠는데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516-487-8850, 516-487-8850번입니다. 네, 오늘 이향님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말 못할 고민들 정말 숨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치료하셔서 더 보다 나은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보 하나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 쓰신 분들 굉장히 많죠. 안경. 뭐 지금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저만 빼곤 다 쓴 것 같은데 안경 쓴 분들 많은데 이 안경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닦으면 망가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렌즈가 뿌옇다고 해서 그 옷소매 혹은 그 옷 밑자락 이렇게 소매로 쓱 닦으신 적 많으시죠. 그런데 그게 안경을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하네요. 별건 아니지만 들으시고 습관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옷소매로 닦으면 안 되냐면요. 이 안경 렌즈 보면 반사 방지해주고 또 자외선 차단해주는 그 코팅이 얇게 여러 겹 입혀져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그 표면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옷소매라든지 뭐 일반 수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심지어 안경 닦는 그 천도요. 육안으로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 섬유 사이사이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른 상태에서 너무 박박 문지르게 되면 그 코팅 표면을 긁는다고 해요. 이런 흠집이 쌓이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빛이 번져 보이면서 시야가 흐릿 하고 눈도 더 빨리 피로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될까요? 안경 쓰신 분들. 첫째, 흐르는 찬물로 이렇게 먼저 헹궈주면 좋대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닦지 말고 물로 먼저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요, 그 중성 주방세제 있잖아요. 그 한 방울 손가락 끝에 이렇게 묻혀서 렌즈의 앞뒤, 그 다음에 코 받침, 안경 다리 이런 거 한 10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줘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보습성분이나 향이 강한 그런 세제는 좋지 않아요. 그런 건 안 되고요. 성분이 아주 단순한 중성주방세제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는 찬물로 이렇게 거품 제거 후에 극세사천으로 이렇게 톡톡 눌러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좋대요. 포인트는 세게 문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눌러서 흡수를 시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열이 안경 코팅을 망가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차 안에 뭐 대시보드 위라든가 아니면 뭐 찜질방이라든가 뜨거운 온도에 안경을 두시면 균열이 생긴다고 하네요. 한 번 생기면 복구도 불가능하고요. 드라이어로 뭐 안경을 막 뜨겁게 말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모품은 조금 빨리 6개월에서 뭐 1년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비싼 클리너 필요 없고요. 집에 있는 것을 이용하셔서 제대로 닦기만 하면 아주 시야가 바로 이렇게 달라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 준비하실 거 많죠? 꼭 비싼 선물 아니어도요. 따뜻한 말, 맛있는 식사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들께는 전화 드리시고요. 날씨가 이번 주말에 또 나들이하기도 좋다고 하니까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오전 11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항상 학생의 자세로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전문가분들이 오세요. 배울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메디케어 제도에 대해서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흥분해가지고 오늘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평온한 자세로 라이언 에이전트가 웃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보다 낫다.
3: 아, 맞습니다. 예, 네. 기억이 납니다.
2: 아들한테 메디케어 그 가입하는 거 좀 해봐라 그러면은 툴툴대기나 하고 똑바로 해주지도 않고. 네.
3: 그리고 아들도 힘들고요.
2: 아, 네. 네.
3: 왜냐면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닌데 하려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3: 그렇죠. 네. 네.
2: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에이전트계의 아들 같은 우리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저도 이제 메디케어 이 에이전트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3: 네.
2: 전문가여야 된다.
3: 네.
2: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3: 그렇군요. 예.
2: 네. 그렇군요. 우리 어떠세요? 라이언 김은 항상 이런 부분에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세요?
3: 아, 그럼요. 항상 매년 업데이트 되는 걸 제가 찾아보고 네. 그리고 일단은 메디케어 그 어드밴티지라든지 네. 여러 회사랑 컨트랙을 맺고 플랜을 가입을 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뉴욕 뉴저지 커넥티컷 내가 활동하고 있는 주에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2: 네.
3: 예. 물론 뭐 라이센스 없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예, 라이센스를 갖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서티피케이션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예.
3: 그러면서 이제 매년 바뀌는 그 업데이트 되는 룰이라든지 뭐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 그걸 항상 매년 매년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자, 제가 이제 메디케어 에이전트계의 아들 같은 라이언 킴이라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 이제 전문가라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 선병한다든지 그냥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질문하기 어렵게 한다든지 좀 부담스럽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라이언 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그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3: 아니요, 제가 항상 웃는 상이요. 그래서 스마일링 페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따는 게 있죠.
2: 네. 자,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다 얼굴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K-Radio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지금 라이언 킴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독립 에이전트고요.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오늘은 메디케어의 이모저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어요. 혹시 케어 갖고 계신 분이 주변에 네. 계세요?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시어머니인데 금액을 꽤나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3: 아, 그렇군요. 예.
2: 네.
3: 전 이제 그 상황을 대충 들으면 어떤 상황에 어떤 보험을 갖고 있겠구나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2: 네.
3: 그러나 이제 제가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정 회사의 플랜을 제가 광고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2: 네.
3: 뭐 어느 회사의 플랜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플랜별 비교는 개인 상담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내가 메디케어 갖고 있는데 비용을 매달 너무 많이 내. 이거 부담돼 하신다면 직접 문의 전화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 문의 전화 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짚어봐야 되는데
3: 예,
2: 첫
3: 좋습니다.
2: 번째로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3: 일단은 메디케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 네.
3: 뭐 그런 메디케어뿐만이 아니고 근데 저희 인생이 뭐든지 처음 보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3: 시민권 따는 것부터 시작, 영주권
2: 네.
3: 따는 거,
2: 네.
3: 영주권 취득, 시민권 시험,
2: 네.
3: 운전면허 변경 등등등.
2: 이사라도 네. 한번 가면 각종
3: 그렇죠.
2: 유틸리티 변경,
3: 그렇죠.
2: 머리 아프네요.
3: 그다음에 네. 콘에디슨 쓰는데 그것도 아닌 경우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2: 네.
3: 보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는 사실 어렸을 때 살다가 미국에 온 지가 오래돼서
2: 네.
3: 한국 시스템, 한국을 제가 관광으로 자주 가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뭐 공과금을 내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2: 네.
3: 웬만큼 복잡하고 시스템이 우리랑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2: 좀 단순화돼 있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군요. 예,
2: 네,
3: 예.
2: 국민건강보험을
3: 네.
2: 통해서
3: 아 뭐, 그렇죠. 보험은 조금 더 단순하게 네. 되어 있죠.
2: 맞습니다. 보험은 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아 그리고 더 쉽게 네. 느껴지는 이유가
3: 네.
2: 언어적인 장벽이
3: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단 한국은 다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은 있는데 한국의 장점은 커스터머 서비스와 신속함인
2: 아,
3: 것 같고, 예, 뭐 배달도 금방금방
2: 아,
3: 온다고
2: 그럼요.
3: 하고, 미국은 뭐 땅도 넓고 여러 가지 이유로,
2: 맞아.
3: 또 시스템은 확실한데
2: 네.
3: 조금 느리고 답답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2: 조금 아니잖아요.
3: 맞습니다.
2: 네.
3: 근데 저도 이제 미국에 적응이 돼서
2: 네.
3: 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걸려도 아, 원래 그렇구나
2: 네.
3: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잠깐 갈 때는 또 얼마나 그 빠른 게 편한지
2: 네.
3: 또 이제 한번 느껴봐야죠.
2: 뭐 서류 한 장 가서 그냥 조금 기다렸다 한 10분 하면 뚝딱 떼주니까.
3: 그렇죠. 예.
2: 맞아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똑바로 알아야지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메디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라이언 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뭐 다 복잡하다 그랬지만 메디케어만큼 복잡할까 싶네요.
3: 아, 맞습니다. 예. 메디케어도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라이센스를 따고 메디케어 보험 쪽으로 전문가들이 있는 거고
2: 네.
3: 오늘 제가 간략하게 메디케어를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3: 일단 메디케어는 A, B, C, D 서플리먼트로 이렇게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거죠?
3: 맞습니다.
2: 그냥 합쳐 놓으면 안 돼요?
3: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미 이게 쭉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수십 년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장점이다 단점이
2: 네.
3: 한 번 정하면 또 잘 안 바꿉니다.
2: 네.
3: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라고
2: 맞아요.
3: 저는 보는데 단점이라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는데 다만 좀 느리다.
2: 네.
3: 좀 느릴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가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A, B부터 시작하자면 아마 이제 65세가 넘으셔서 A, B를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은
2: 네.
3: 이 내용이 조금 더 친숙할 수 있고
2: 네.
3: 아니면 갓 65세가 지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들어도 헷갈리기 때문에
2: 네.
3: 일단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총 정리 개념으로 이런 것이 있다
2: 네.
3: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손님이 이거를 다 정독을 해서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2: 아, 이거 정독이 안 돼요.
3: 에이전트가 수수료 받지 않는 에이전트가 저뿐만이 아니고 한인 에이전트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네.
3: 수수료 받지 않고 이 메디케어 상담 그리고 가입까지 쭉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2: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수수료를 안 받는 걸까? 그러면
3: 예.
2: 에이전트는 어디서 돈을 벌지? 이런
3: 예.
2: 생각이 들거든요.
3: 예.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그 보험 회사 민간 보험 회사에서 수수료가 나오고 손님들한테는 수수료를 따로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2: 네.
3: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혼돈하시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만
2: 네.
3: 메디케어 외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2: 네.
3: 저는 뭐 메디케어 쪽 에이전트로 메디케어 보험 쪽만
2: 네.
3: 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시니어 아파트라든지
2: 네.
3: 아니면 뭐 푸드 스탬프 신청 등등 이런 것은 또 소셜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는 한 분도 받지 않고
3: 맞습니다.
2: 친절하게
3: 네.
2: 아들보다 낫게 상담해 준다. 여기까지 하고
3: 그렇죠.
2: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2: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 라이언 김 에이전트와 함께합니다. 수수료 없이 메디케어 상담부터 가입까지 모든 절차 꼼꼼하게.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516-456-2805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이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올봄 새로운 스타일, 집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국보 매장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기쁜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장수데이케어 국수집 국보 삼원각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고 듣는 동안에 카톡으로 문의가 왔어요. 여러분 카톡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K-Radio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K-Radio US가 친구 추가 아이디입니다. 우리 라이언 김도 혹시 친구 추가하셨어요? 잠시만요.
2: 들어가서 해야 되겠네요.
1: 안 하셨다니까 마이크를 제가 안 올렸네요. 예. 지금 빨리 들어가서 하시면 좋고요.
2: 알겠습니다. 예.
1: 자, 지금 테스 형님이 네. 아이디가 테스 형이세요. 예. 네.
2: 근데 이분은 그 항상 질문을 청취를 잘 많이 하시면서 제가 예. 아이디가 기억이 납니다.
1: 오, 예. 예. 테스 형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습니다.
2: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SSA 내 어카운트를 보니까 보험료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트 CD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이분이 뭐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이미 항상 열혈 청취자셨는데 네. 역시나 이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이게 네. 이제 진짜 라디오로 지혜를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2: 맞습니다. 저 거의 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네. 이제 기본 틀을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이 딱 필요하신 부분만 딱 질문을 해주시는 건데
1: 네.
2: 이제 그 디서빌리티 인컴을 소셜국으로부터 받게 되면 2년 동안 받으시면 2년 1개월째부터 메디케어가 네. 나옵니다.
1: 아, 예. 네.
2: 아주 그런 65세가 안 됐을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1: 네.
2: 청취자분께서 65세가 되시는지 안 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 네.
2: 아마 안 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65세가 되셨다면은 뭐 이미 메디케어를 갖고 계셨었겠죠.
1: 네.
2: 저도 메디케어를 빨리 받고 싶습니다.
1: 저도요. 네. 네.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 네.
2: 왜냐하면 메디케어 A, B를 받으시는 건데 A, B가 정부에서 지금 안 그래도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1: 네.
2: A와 B는 소셜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1: 네.
2: 소셜국에다 신청하면은 그 소셜국에서 이제 소셜국에서 연동된
1: 네.
2: CMS라는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A와 B를 줍니다.
1: 네.
2: A와 B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메디케이드가 있든지
1: 네.
2: 아니면 파트 C, 음흠. D, 서플리먼트 이분이
1: 네.
2: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1: 맞아요.
2: 그 보험을 추가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플랜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플랜이 이제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내가 네. 사는 지역에 따라서 뉴저지에 사시는지 뉴욕에 사시는지 아니면 뉴욕에서도 카운티가 퀸즈 카운티인지 나소 카운티인지 웨체스터 카운티인지 네. 아니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인지 모리스 카운티인지 카운티별로 보험이 제공되는 게 또 다릅니다.
1: 또 달라요?
2: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파트 C도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혜택을 정확하게 비교를 하고
1: 네.
2: 나한테 맞는 보험으로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고. 이미 첫 단추는 끼워졌고 이제 두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거든요.
1: 네.
2: 첫 단추로 파트 A, B는 나왔기 때문에 파트 CD 서플리먼트를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1: 지금 9월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셨으니까 가입을 언제?
2: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1: 네.
2: 8, 7, 6, 9월 달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만약에 가입을 하시면 10월 달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미리 6월 달에 상담 후 가입까지 맞춰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가입 기간을 놓치면 벌금
2: 이미 파트 B를 받으셨기 때문에
1: 네.
2: 벌금은 없고 다만 약보험 파트 D나 아니면 파트 D가 포함된 약보험이 포함된 파트 C까지 앞뒤 3개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분은 벌금을 받기 굉장히 힘든
1: 네.
2: 벌금을 받고 싶어도 받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정확한 완벽한 케이스입니다.
1: 네. 예.
2: 9월 달에 가기 전에 6, 7, 8 중에서 저는 뭐 6월 달에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1: 네.
2: 그 안에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메디케어 플랜 C, 음흠. D 서플리먼트를 상담을 하시고 맞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1: 네, 이분이 또 추가 질문을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하면 20%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2: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제 20% 코페이가 있을 수 있는데 파트 A도 그래서 파트 A와 B 두 개만 갖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1: 아,
2: 그러면
1: 네.
2: 언더 인슈어드라 그래서 보험이 부족한 케이스고 그러나 파트 C, D 서플리먼트 중에서 적절하게 배합을 해 가지고 골르셔서 들어가시면 20%를 무한대로 코페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는 플랜과 정해져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코페이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1: 네.
2: 20%를 무한정으로 끝까지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0만 네. 불이 나오면 20만 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 아.
2: 파트 C, D 서플리먼트를 적절하게 상담 후 맞는 것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20%를 무한대로 내지 않습니다.
1: 네. 개인 부담 없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2: 인컴에 대해서도 이제 이건 이제 confidential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여쭤보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상담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1: 네.
2: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메디케어는 인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케어는 지금 65세가 되시거나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받으셔서 받는 거고
1: 네.
2: 그 이후에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MSP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컴에 따라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병원 코페이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 그 인컴이 좀 높으셔서 그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1: 네.
2: 파트 C나 서플리먼트를 잘 상담해 봐 지금 제가 파트 C하고 서플리먼트를 모든 보험회사 플랜 혜택을 제가 방송 특성상 여기서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1: 네.
2: 이건 개별 상담을 제가 해드리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테스 형님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개별 상담을 더 늦기 전에 6월부터 할 수 있으시니까 빨리 네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 상담은 5월 달에 미리 해도 됩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전화번호는 516-456-2805번입니다. 지금
2: 예, 네. 5월 달에 미리 상담을 하셔서 보험 혜택을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이제 뭐 6월 달이라든지 7월 달에 이제 고르시면 되고 그럼
1: 네.
2: 이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 네. 자, 지금 딱 시즌 좋네요.
2: 맞습니다.
1: 네.
2: 예. 항상 저는 3개월 전 아니면 그보다도 더 이전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플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항상 막차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65세가 돼서 메디케어가 내가 9월 달에 생일이시다. 그러면
1: 네.
2: 9월 1일부터 메디케어가 시작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1: 네.
2: 근데 10월, 11월, 12월 달에 오셔서 이제 상담하고 막 후다닥 들어가려고 하면은 항상
1: 네.
2: 항상 촉박합니다.
1: 이게 예. 생일이 있는 달로부터 전후
2: 3개월입니다.
1: 3개월씩이니까
2: 예. 그래서 토탈 7개월의
1: 와.
2: 기간이 있는데
1: 네.
2: 마지막 7개월에서 마지막에 오시면은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서 제가 정말 엑스페다이트 빠르게 신속하게
1: 네.
2: 해드렸습니다만 소셜국에서 또 일 처리하는 시간이 있고 프로세싱 시간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럼에도 뭐 다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플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가능한 기간이 이렇게 7개월이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끝에 가서 서두를 필요 없도록 미리미리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2: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뭐 A, B, C, D를 대충 다 이렇게 꿰고 계신데
2: 맞습니다. 예.
1: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이제
1: 네.
2: 방송 청취를 띄엄띄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 신규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1: 네.
2: 이제 이 내용이 새로우실 텐데
1: 맞아요.
2: 그리고 또 65세가 안 되시고 메디케어가 10년 남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항상
1: 네.
2: 1, 2년 사이로 닥쳐야지 나한테 집중이 되는 거지 항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2: 시민권은 아직 멀었는데
1: 네.
2: 5년 남았는데 뭐 시민권 지금 시험 공부 시작 안 하듯이
1: 그렇습니다.
2: 항상 나한테 닥쳐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자, 65세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63세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분들도 귀좀
2: 맞습니다.
1: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지금부터 미리미리 이제 들어놓으시면 되고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도 제가 이게 제네럴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들으시면 또 총 정리가 될 텐데
1: 네.
2: A하고 B가 있습니다.
1: 네.
2: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A, B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플랜입니다.
1: 네. 네,
2: 연방 정부에서 이제 65세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고
1: 네.
2: 아니면 디서빌리티 인컴을 2년 동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 외에도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기 신부전.
1: 네.
2: 그래서 이제 말기 신부전이면 대부분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말기 신부전은 신장 신장 질환인데 네. 말기 신부전이나 ALS 이거 루게릭 병입니다. 네. 예, 그 두 가지 병 중에 하나를 앓고 계시다면은 2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몇 달 안에 바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65세 이전에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고 65세가 되면서 받는 케이스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받으시고 그때 받는 게 메디케어 A와 B입니다.
1: 네.
2: 이건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보험 회사에서 발행하는 플랜입니다.
1: 요거는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2: 하셔야 됩니다.
1: 하셔도 돼요?
2: 이건 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메디케이드가 없는 경우 메디케어 A와 B만으로는 언더 인슈어드 아까 보험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약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트 D라든지 C라든지 서플리먼트라든지 추가로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지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뭐 법적으로 안 하면은 파트 D는 페널티도 있습니다.
1: 아, 네.
2: 약보험은 안 하면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약은 약보험도 제때 빨리 들어가 줘야 되고
1: 네.
2: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복잡한데
1: 그러니까
2: 제가 설명을 뚜렷하고 간결하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1: 네. 네. 자, 방금 그 CD 서플리먼트 뭐 그러셨는데 C는 뭐를 위해서 드는 거예요?
2: 예, 그래서 네. 이제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부르는데,
1: 네.
2: 이제 또 이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름도 똑같은 걸 두 개로 불러서,
1: 네.
2: 파트 C라고 하기도 하고,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1: 네.
2: 이제 이런 거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플랜인데,
1: 네.
2: 뭐 보험회사 이름 많지 않습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65세 될 때쯤 되면은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더라고요,
1: 맞아요.
2: 손님들한테.
1: 네.
2: 그런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희 부모님도 65세가 넘으셨는데 이제 네. 광고 편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 주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인데
1: 네.
2: 이 중에서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1: 네. 파트 C, D
2: 예, 맞습니다.
1: 민간 보험사고 직접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 안에 혜택이 또 다 다르겠죠?
2: 맞습니다. 제가 이 혜택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서 커버하는 서비스를 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처방약 플랜 혜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그런 경우에는 파트 D를 별도로 또 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혜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라든지
1: 네.
2: 아니면 보청기, 안경,
1: 네.
2: 헬스클럽 다니는 것 그 외에 뭐 OTC 카드라고 요즘에는 이제 헬시푸드에서 장 보러 가서 슈퍼마켓에서
1: 있는,
2: 네. 쓸 수 있는 카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거는
2: 무조건 개런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파트 C가 하나가 아니고 파트 A와 B는 하나입니다.
1: 네.
2: 정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1: 근데
2: 파트 C는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2: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추가 혜택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혜택을 쭉
1: 따져보고
2: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 그중에서 하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C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뭐 많이 내고 싶으신 분은 없죠.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1: 네.
2: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 네. 자, 파트 A, B, C, D, 뭐 기타 등등까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자리 옮겨서, 또 한번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 백서 메디케어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메디케어 ABCD 서플리먼트 뭐 이 얘기를 쭉 나눴는데요. 이게 참 헷갈리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C, D 서플리먼트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이전트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정보인데 인터넷을 참고하셔도 좋고 네. 그러나 인터넷만 보고 그 자리에서 클릭하는 것은 좀 비추? 좋지 않을 수 예, 비추입니다. 네. 예. 네. 왜냐면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 보험이 내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오셔서 밖으로 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0: 가입했다.
1: 예, 그 이제 용감하신 분들인데 그거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이래서 이제 그리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누르기도 쉽지 않은데 또 컴퓨터를 좀 잘하시고 영어를 네. 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나 이제 모든 분야는 내가 경험이 없으면 네.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해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갑자기 막 법전을 읽어가면서 대변을 할 수 없다시피 물론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겠지만
0: 네.
1: 이제 모든 세금 보고도 저는 그래서 세금 보고도 그냥 회계사님한테 꼭 하지
0: 네.
1: 요즘에 이제 그
0: 셀프로 하는
1: 예, 셀프로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경험을 믿고 가는 거지 제가 혼자서 저를 믿지 않습니다.
0: 저도
1: 제
0: 그렇습니다.
1: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1: 예.
0: 네. 이게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앞서서 뭐 장애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2년 일 첫 달까지 지나고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1: 예.
0: 혜택은 65세가 지나면 다 받는 건가요? 아닌가요?
1: 아 65세가 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예, 조건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0점 크레딧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금 보고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세금 네. 보고를 1년 하면 4점씩 받습니다.
0: 금액은 상관없나요?
1: 금액도 상관이 있습니다.
0: 아, 네.
1: 미니멈 금액이 있는데 너무 적게 하시면 미니멈 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계사님과 그래서
0: 상담,
1: 이제
0: 네.
1: 담당 회계사님 있으면 좋고
0: 네.
1: 셀프라 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0: 네.
1: 인터넷 검색이 대부분 맞죠. 가끔씩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잡아내려면은 경험 있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미니멈 액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높게 할 경우에 1년에 4점씩 해서 네. 10년, 10년을 연속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했다 쉬었다, 3년 했다 쉬었다, 2년 해도 어쨌든 합쳐서 10년만 하시면 세금 보고 40점이 이루어지고 40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런 경우에 파트 A가 이제 프리미엄,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다만 40점이 안 됐을 때 파트 A를 신청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제 보험료가 원래는 안 내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보험료가 몇백 불, 수백 불씩 나갈 수 있습니다.
0: 네, 요거를 미리 좀 챙겨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 보고를 근데 이제 뭐 여건이 안 돼서 일을 못해서 세금 보고를 못 하는데
0: 네.
1: 일을 뭐 안 되는 뭐 아파서 일을 못 하는데 할 수는 없는 일이고
0: 네.
1: 그래도 어쨌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40점을 만들어야지. 메디케어도 파트 A 보험료 없이 파트 B는 40점이 안 돼도 뭐 이러나 저러나 할 수 있습니다만
0: 네.
1: 파트 A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A, B가 둘 다 A하고 B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고 파트 A와 B를 둘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0: 네. 예.
1: 그래서 40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디케어 아니더라도 소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40점이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예, 40점이고 세금 보고를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메디케어는 똑같은 거 받습니다.
0: 네.
1: 그러나 이제 소셜 연금은 세금 보고 횟수가 연수 연도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세금 보고하는 액수가 늘어날수록 연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만약에 65세 이상이 됐는데 점수가 38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점수가 38점이면은 40점이 안 됐기 때문에 40점이 미니멈 조건입니다.
0: 네.
1: 그래서 파트 A에 또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0: 네. 자, 요런 것까지 꼼꼼하게 다 이제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언 킴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 통해서 가입하신 분이 뭐 이게 내 맘처럼 안 돼서 다시 온다 그랬는데 변경은 1년 내내 가능한 건가요?
1: 아닙니다. 변경이 이제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0: 네.
1: 변경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달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왜 그런 거죠?
1: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0: 네.
1: 다행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 그래서 그때 변경을 하시면 이제 금방 또 다가오는데
0: 네.
1: 그 사이에 변경을 하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내가 모 플랜을 갖고 있는데 X 플랜을 갖고 있는데 Y 플랜으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새로운 플랜으로 적용을 받아서 1년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저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보험을 중간에 계속해서 바꾸면 뭐 일도 많아질 거고 제 일이 아니고 이제
0: 네,
1: 그 승인을 내는
0: 아, 네.
1: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일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1년 시작할 때마다 보험 혜택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뷰를 하고
0: 네.
1: 그다음에 1년 또 그리고 1년은 써봐야지 내가 이 보험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아니면 덜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변경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1년을 또 쓸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아니더라도 스페셜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0: 네.
1: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했다든지
0: 네.
1: 아니면 뭐 메디케이드를 새로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뭐 15가지가 넘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급하게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10월 달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10월 15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내가 혹시 바꿀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본인 담당 에이전트
0: 네.
1: 담당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거를 아유 그 변경 기간이 때 그때만 했는데 하고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네. 스페셜 케이스가 또 있을
1: 맞습니다.
0: 수도 있네요.
1: 맞습니다. 있을 네.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담당 에이전트가 있다면 본인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 좋을까요?
1: 예, 이제 변경 기간은 A, B, C, D와 변경 기간은 이제 그렇게 돼.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고,
0: 네.
1: 그다음 근데 다음번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0: 네네.
1: 갱신. 갱신이야말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0: 그냥 예. 놔두면 자동 갱신 안 되나요?
1: 메디케어는 그렇게 됩니다.
0: 예, 네.
1: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0: 네.
1: 메디케어 A, B는 갱신할 필요가 없이 쭉 평생 끝까지 가는 겁니다.
0: 한 번만 딱 하면
1: 맞습니다.
0: 네.
1: 저도 빨리 받고 싶은 메디케어인데.
0: 네.
1: 예, 메디케어가 혜택이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예,
0: 네.
1: 보험료 파트 B 같은 경우에 202불 90센트인데. 파트 C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료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서플리먼트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정해지겠지만 뭐 수술 받는다든지 입원한다든지
0: 네.
1: 소량의 코페이로 이제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에 코페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보험료 뭐 몇백 불로 커버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뭐 대단한
0: 큰 혜택이죠.
1: 예. 네. 뭐 모든 것을 다 코페이 없이 하고 싶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것도 큰 금액이지만
0: 네.
1: 그래도 보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큰 이게 혜택입니다.
0: 네. 예. 자, 갱신.
1: 65세가 안 된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인컴이 오버돼서 인컴이 높아서 메디케이드는 없고 직장에서 보험은 못 받고 이런 경우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어가 너무 기다려지죠.
0: 네, 예.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갱신이 중요하다 그러셨는데 자동 갱신이 A, B는 되고 C, D 뭐 이건 어떻게 됩니까?
1: 예, A, B는 자동 갱신이 됩니다만 파트 B에는 보험료 202불 가량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뭐
0: 네.
1: 너무 당연한 거죠. 보험료를 네. 안 내면 보험이 끊어집니다.
0: 그쵸.
1: 소셜 연금 받으시면 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지만 연금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빌이 날라오기 때문에 자동 셋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빌을 체크를 끊어서 꼭 보내셔야 됩니다. 연금
0: 네.
1: 받으실 때까지는 반드시 내가 챙겨서 내셔야 됩니다.
0: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1: 끊어집니다.
0: 되나요?
1: 그런 분들이 꼭 제가 방송에서 열심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0: 네.
1: 이상하게 거의 이제 끊어지시는 분들이 전화가 가끔씩 오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0: 되살릴 수 있나요?
1: 되살릴 수 있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페널티가 붙을 수가 있고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트 B 보험료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연금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본인이 알아서 잘 내주셔야 됩니다. 네.
0: 연금을 받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거기서 페이가 되고.
1: 맞습니다. 연금을 1000불 받으면 1000불에서 202불가량 빠지고 나머지 798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0: 네. 어쨌든 파트 B 요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유 넘어가 나중에 내지 뭐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1: 예. 그래서 미국이 제가 보니까 뭐 다른 나라는 제가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물론 한국은 어렸을 때 살았었지만
0: 네.
1: 미국이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비교적
0: 네.
1: 물론 뭐 더 좋 자꾸 이제 더 좋은 걸 바라면은 이제
0: 끝도 없죠.
1: 끝도 없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전 세계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65세가 되면서부터 메디케어 A, B를 받으실 수가 있고
0: 네.
1: 기본 조건이 된다면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소셜 연금 67세부터 이제 받는데 물론 67세가 full retirement age입니다만 62세에서 70세 사이에 나누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1: early retire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늦춰가지고 70세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을 소셜국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나오고 그러나 이제 제 포인트는 67세 기준으로 봤을 때 메디케어와 소셜 연금을 다 수령하시고 하면은 이제 뭐 이제 든든하죠.
0: 예. 네. 지금 방송 중에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이렇게 바빠도 되는 겁니까?
1: 아니, 전화 이게 광고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스팸 전화도 많이 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독립 에이전트입니다. 네, 라이언 킴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갱신 얘기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은?
1: 예, 갱신 얘기는 이제 메디케어는 그렇고
0: 네.
1: 메디케이드는 갱신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0: 직접 해야 됩니다.
1: 직접 하셔야 됩니다.
0: 네.
1: 편지가 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메디케이드를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지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65세가 돼서 받으시는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0: 저소득.
1: 저소득증.
0: 네.
1: 소득이 낮고, 이제 인컴이 소득이죠.
0: 네네.
1: 인컴이 낮고, 그 다음에 자산. 자산도, 이제 일정, 그, 미만일 경우,
0: 네.
1: 이제 메디케이드, 풀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집니다.
0: 아.
1: 끊어지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0: 아, 네네.
1: 메디케이드는, 10월 15일, 12월 7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내가 자격 조건만 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한번 끊어진 걸 다시 들어가면 또 몇 달 동안 시간이 소요될까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갱신하는 게 아무래도 새로 신청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0: 네.
1: 갱신을 놓치지 않기를 꼭 본인 메디케이드가 언제 갱신인지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0: 네. 아까 그 AB는 이제 자동 갱신 된다 그랬는데 CD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는 갱신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1: 파트 C, D 서플리먼트도 갱신이 따로 필요 없고 만약에 월 보험료가 있다면 보험료만 자동으로 보험료만 제때제때 매달 내시면 됩니다.
0: 네.
1: 보통 저는 이제 저희 에이전시에 오시는 저희 회사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저희 손님들은 제가 대부분 자동으로 은행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고 네. 셋업을 해놓습니다.
0: 그게 좋겠네요, 사실.
1: 예, 그래도 뭐 꼭 체크로만 내셔야 된다. 그러면 체크로 매달 끊어서 내실 수도 있습니다.
0: 네. 자, 메디케어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쭉 짚어보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A, B, C, D 서플리먼트까지 얘기 나눴고요. 또 이게 변경 기간이나 가입 기간, 또 여기에다가 갱신 기간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반드시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게 끊어졌다 새로 가입하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갱신보다 더 번거로우니까.
1: 맞습니다. 예.
0: 네.
1: 그리고 끊어졌을 때 내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트 C까지 끊어졌을 경우에 내가 받고 있던 OTC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갱신은 꼭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침 스팸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제가 그 스팸 전화 그니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65세가 되시면 스팸 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옵니다.
0: 이거 메디케어
1: 물론 그 전에도
0: 네.
1: 오지만
0: 아, 네. 네,
1: 65세 되면 메디케어에 대한 스팸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를 나의 개인 정보, 메디케어 번호라든지 메디케이드 번호 아니면 소셜 번호를 절대 알려주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0: 네.
1: 그 번호를 잘못 알려줬다가 보험이 뜻하지 않게 이상한 걸로 바뀌어 있다든지 취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내 메디케어 번호 한번 이제 불러주면은 이미 도용이 됐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또 이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걸립니다.
0: 네.
1: 아예 못하시면은
0: 못 예.
1: 근데 한국말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쨌든 간에 내가 내가 전화한 경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보험회사에 다 전화를 한 경우에는 뭐 내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지만
0: 네.
1: 나한테 온 전화 스팸 전화로 왔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메디키 보험 번호를
0: 네.
1: 물어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개인 정보를 주시면 안 됩니다.
0: 실제로 예. 그 고객분들 중에 이렇게
1: 몇 분 있으십니다. 예예.
0: 네.
1: 예. 제가 저는 항상 상담드리면서 스팸 전화 오는 것을 당부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바쁠 때 또
0: 네.
1: 전화가 오면은 이게 무엇인가
0: 그쵸.
1: 그리고 또 추가 혜택을 준다고까지 하면은 또 더 설계해서 이제
0: 네.
1: 내 인포메이션을 불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의 인포메이션, 특히나 메디케어 번호, 메디케이드 번호, 소셜 번호 이런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스팸 전화가 올 때 내 이름이 또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더
0: 나이도 알고 예, 이름도 알고.
1: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절대로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온 전화의 내 중요 개인 정보는 주지 말으셔야 됩니다.
0: 네. 라이언 킴한테 전화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번호는 이거, 이거 알려주면 이거는 스팸이다. 이것도 가려.
1: 그건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이 전화번호가 어딘지 아는데 대부분은 스팸이라고 봐야 됩니다.
0: 네.
1: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내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거는 뭐 대부분 스팸이죠.
0: 네. 네. 사실 저만 해도 오늘 오전에도
1: 네. 네.
0: 교통 관련
1: 그렇죠.
0: 스팸을 또 하나 받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워낙 내용이
1: 그렇죠.
0: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1: 예.
0: 또 솔깃하더라고요.
1: 저도 뭐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는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0: 아.
1: 도대체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0: 뭐 때문에 깎아주는지
1: 네. 아니면 네. 돈을 빌려주겠다든지
0: 네.
1: 아니면 지금 당장 전화하지 않으면 무슨 큰 기회를 놓친다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전화들이 많이
0: 벌금
1: 오는데
0: 벌금 폭탄을 받는다든지
1: 예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누가 갑자기 뭐 제 은행 어카운트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고 그 은행에다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같으면 그냥 끊고 내 보험회사 카드 뒤에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예. 나한테 온 전화는 어디서 발신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0: 네. 자, 어느새 이제 벌써 또 라디오 생활백서 마무리할 때가 다
1: 돼요. 아, 그렇군요.
0: 네. 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메디케어 이제 가입도 해야 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1: 네.
0: 끝으로 한 말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메디케어가 오늘은 제가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히나 이제 준 전문가의 정도에 대신 청취자분의 질문까지
0: 질문, 네.
1: 제가 답변을 하느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맞습니다.
0: 네.
1: 예. 자, 65세가 되시면서 시작하고 내가 보험을 쓰면서 혜택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인퍼슨으로 이제
0: 네.
1: 상담을 오피스에서 또 하면은 이제 그 브로셔를 보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면 조금 더 간편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하더라도 한인 에이전트 분들이 무료로
0: 네.
1: 수수료 없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0: 아니 아까부터 왜 계속 한인 에이전트가 많다는 얘기를 하세요? 나밖에 없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뭐 저한테 오시면 더 좋고 그러나 이미 담당 에이전트 신뢰 있는 신뢰감 있는 에이전트를 한 분을 고르셔가지고 쭉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0: 아 맞아요. 네. 지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에이전트 쇼핑은 하지 말아달라.
1: 아 뭐 하시면 본인 그거는 본인의 개인의 자유인데
0: 네.
1: 손님을 위해서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회계사 분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지나치게 정보만 쏙쏙 물어보면서 쇼핑을 하는 경우 그게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0: 그냥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냥
1: 그렇죠.
0: 내 얘기들, 내 개인적인
1: 예.
0: 얘기들.
1: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은
0: 네.
1: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 그리고 손님한테 어느 정도 위해주는지가 이제 본인 그런 게 다 느껴지지 않나요?
0: 느껴지죠.
1: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대로 쭉 가는 거지 계속해서 쇼핑을 하면서 하는 것은

0: 모든 절차 서비스 꼼꼼하게 해주시죠?
1: 맞습니다. 예.
0: 그 뭐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네. 철저히 공부하고
1: 그럼요,
0: 계시죠?
1: 당연하죠. 예.
0: 네. 자,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제 이 번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언 에이전트 문의 전화는 516-456-2805번입니다. 최근 그 케이스 중에서 좀 안타까웠다라든지 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1분 남았습니다.
1: 안타까웠던 케이스라기보다는 촉박했던 케이스인데, 네. 생년월일이 1월달인데 4월달에 오신 분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급하게 빨리빨리 제가 이제, 물론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 됐지만,
0: 네.
1: 이제 저는 항상 여유를 갖고 미리 플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1961년이 올해 생일이신 분들은 내 생일이 되기 3개월 전에 미리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961년생 분들
1: 맞습니다.
0: 생일 석 달 전에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다. 요것도 꼭 기억해.
1: 이번 달 생일이시면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0: 늦기 전에. 네. 네. 자, 오늘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독립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라이언 에이전트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 오늘,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끝나고 어디로 계세요?
1: 이제 다시 오피스로 들어가야 돼.
0: 또 잘 지내다가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의상이요?
1: 의상.
2: 의상. 아,
1: 저는 그 전공을 성악했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저는 성악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저 연미복 한번 입고 싶어서였습니다.
2: 아. 네. 저 연미복을.
1: 오늘은 이제 우리 저기 비바보체 턱시도 입고 오셨는데.
2: 그렇죠.
1: 연미복이라고.
2: 아, 이게 뒤에 이렇게 제비.
1: 뒤에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2: 아, 펭귄같이.
3: 펭귄.
1: 목사님, 제비로 하겠습니다. 펭귄은 좀 작네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연미복에다가 이제 포켓스퀘어라고 이제
2: 이런 거.
1: 이걸 거기다 이렇게 꼽는 네. 거. 오준수님 꽂은 거는 화장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비바보체 한 거, 저런 거, 이렇게 녹색, 옥색 이렇게 탁 하는 거 거기다 놓고 보타이. 그러네.
2: 보타이.
1: 그리고 이제 셔츠도 이제 다르잖아요.
2: 그렇죠.
1: 저런 걸 이렇게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옷, 어디를 가나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방청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의상 한번 진짜 잡아줘 보세요.
2: 네.
1: 진짜 정말 너무 가장 특이한 게 브로치.
2: 브로치. 반짝반짝.
1: 네. 클럽 브로치 같아요. 클럽 브로치. 뭔가 지금 우리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그 사실 우리 다 저 브로치나 이런 거 오늘 방송 때문에 옷 이렇게 미리 결정하신 거라고요. 오늘 목사님들 신경 쓰신 거죠?
4: 네.
1: 아니에요? 신경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시죠? 놀랍네요. 놀랍네요. 평상시 어머니들 옷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강의를 좀 이제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30살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여성 목사님, 전사님들처럼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남들과 다르게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비바보체도 외국에서는 그런 팀이 몇 팀이 그렇죠. 있었지만 한국에는 저런 이렇게 뉴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 게 이제 처음이어서 물론 잘 된 것도 있지만 남들이 알 수 없는 힘든 게 또 좀 많이
2: 그렇죠.
1: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른 살에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걸 한 거예요. 저랑.
2: 서른 살에.
1: 그러니까 기존에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나이는
2: 조금 이게 중후한 그런 게 있어야죠.
1: 나이는 좀 이렇게 중후하고
2: 좀 나이도 있으시고
1: 좀 그 학력도
2: 높으시고 뭐 박사 뭐 이런 분들 나오시는
1: 네, 석사 박사
2: 네
1: 그리고 뭐 대학의
2: 뭐 교수님
1: 전공도 뭐 이렇게 어떤 강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을 해야 되는데 전 성악을 한 친구가 서른 살에 강의를 딱 이렇게 기업에 하게 됐는데요. 아, 옷이 일단은 신경 쓰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제 외모가 강의랑 안 맞잖아요.
2: 그렇죠.
1: 솔직히 저도 알아요. 저도 미장원이랑 맞다는 거 압니다. 저도 거울 봅니다. 네?
2: 그러게 그 손에 가위가 들려있으면 참
1: 네. 오른쪽엔 바리깡, 오른쪽엔 바리깡. 탁 밀어버리고 싶네요. 오정규 선생님. 진짜 딱 그냥.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비바보체를 마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악하는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안 바라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뭐야, 뭐 성악과 애들이 막 귀고리하고 말이야, 뭐 진짜. 아, 뭐야, 진짜. 아이, 뭐, 무슨 뭐. 연애 프로그램, 그런 데나 나가고. 그런 게 오히려 성악을 안 한 사람보다 성악한 사람들이
2: 오히려
1: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을지 어쩌면 모릅니다. 목회를 처음 할 때 목사님들 엄청 많이 어려우셨겠죠. 아, 무슨 여자가 목사님이야? 아유, 좀 아니야, 그거는. 여자는 저 전도사님에서 신방이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서포트나 하고 헌금이나 빨리빨리 걷고 바구리나 빨리빨리 돌리고 그래야지 무슨 목사님이 여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아니야. 근데 어쩌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성이 여성에 대해서 더
2: 잘 알죠.
1: 이렇게 방해하고 뭔가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게 있거든요.
2: 같은 여자끼리 더.
1: 여자의 적은 누굽니까?
3: 여자. 아.
1: 여자의 적은 여자. 지금 한이면 여자! 귀신들! 남들! 주여, 아버지!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여.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내 속은 내 남편도?
2: 몰라.
1: 몰라.
2: 몰라.
1: 내가 난 내 애도 내 속은?
4: 몰라.
1: 제일 모르는 놈은 내 남편, 그 놈은 아예 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제 속을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 내 속을 아셔.
2: 지금.
4: 주여!
1: 그래, 주여! 그러니까 자꾸 주여, 이렇게 하던 게 주여!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2: 자꾸. 힘이 빡빡 들어가, 지금.
1: 자꾸. 저 옛날에는 주여 했는데 이제 주여! 이렇게. 이제 악한 마귀를 찌르어야 돼.
2: 임팩트. 임팩트.
1: 왜냐? 너무 방해 요소가 많고. 예? 비바보체가 처음 나왔을 때 성악하는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 정통이 아니야. 맞아요. 이런 말 한 사람 많이 있을 거야. 야, 뭐 남자가 귀걸이하고 성악가가 말이야. 아니야. 그 뭐 이런 거 사실 얘기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요. 뮤지컬 시험 볼 때 저 몰래 봤어요.
2: 아, 뮤지컬 시험 보셨을 때?
1: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아, 무슨 성악을 하는 애가 뮤지컬을 해. 뮤지컬이야. 아, 그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뮤지컬 아니면 미장원이죠, 제가.
2: 근데 중요한 건 가위가 더 잘 어울리세요.
1: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겠어요, 앉으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마음을 전국에서 너무 잘 알고 비바보체의 마음을 살짝 제가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연수원에 강의를 가면 이때까지 연수원에서 기업 연수원에서 강의에 온 사람들은 다 60, 맞아요. 50대.
2: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1: 그리고 어떤 분은 한복 네. 입고 오시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지금보다 이제 한 10년 전에 강의를 처음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18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10년 전에 나오니까.
1: 10년 전. 10년 전에 딱 기업에 강의를 갔는데 기업은 보안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일단 제지를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오게요.
2: 그렇죠.
1: 근데 저를 딱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가 딱 막아 세우는 거예요, 차를. 그리고 그땐 차 좋은 거 뭐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2: 맞아요.
1: 그때 에스페로라는 차를 탔습니다. 54만 원짜리였어요.
2: 아, 중고차로.
1: 네. 근데 뭔가 고장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운전도 못 해가지고 N. 중립에다 놓고 엑스레이터를 밟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2: 안 나가죠.
1: 고장 났다고 1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연수원을 딱 가는데 일단 차도 꼬지고. 아. 두 번째 창문을 딱 이렇게 봤는데. 강사가 너무 젊고 어리고. 옷도 뭔가 이렇게 교수들처럼 딱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딱 제지를 하는 거예요. 전 강의를 하러 왔는데. 그리고는 아주 기분 나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5: 강의하러 왔는데요.
2: 목소리도
1: 아니 기죽고 있잖아요.
2: 그렇죠.
1: 아. 기업에 뭐 처음이고 그분이 아주 의심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강사입니까?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 무슨 강사입니까? 그러는데 관로 치고 네가 강사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했더니 무슨 여자가 목사야? 그렇게 바라보는 옛날 시선이 틀림없이
2: 있었죠.
1: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무슨 목사야?
2: 아, 엄마가 무슨?
1: 엄마 그냥 엄마나 해. 그 집안 목회나 해.
2: 집안
1: 설거지 목회나 하라고. 지금 설거지 신방이 밀렸어 엄마.
2: 설거지 신방은 뭐야?
1: 그냥 각 설거지들을 신방에
2: 밀렸어 막.
1: 신방. 네? 그리고 막 속으로 자괴감도 있거든요. 주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이 비바보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오히려 전공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기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아, 뭐 시기도 있고 막 자기들은 못하면서 또 맞아. 인정 안 하는 것도 있고.
2: 맞아.
1: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강사냐고 묻길래.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2: 뭐라고요?
1: 미용 강사예요.
2: 어울린다니까요.
1: 아니, 실제 사실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무슨 뭐 기업에 강의하러 왔습니다.
3: 그랬더니 저보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까? 제가 뭐 정말 뭐 외국에서 와가지고 막 제가 뭐 그 막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 한 아. 7년. 요즘도 가끔 그런 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안 맞는 거를 내가 시작했는데. 그럼 맞추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20년은 기다렸다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돼서 나이가 이제 들면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 인정하려나? 그런데 계속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옷에 대한 제 조그마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교정기관에 강의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2: 교도소에서?
3: 네, 교도소에서 그런 교정기관에서 네. 강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성악을 하려고 했던 그때 제주도에 있는 교정기관에서 한번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성악을 안 하고 강의를 하니까 꼭 그 안에 갇힌 분들에게 자유가 없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강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대로 입고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거 옷을 원래, 우리 네. 저기 솔직히 네, 네.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정철 선생님 옷은 네. 방송국에서 협찬해 주신 옷이에요. 지금 표정이 협찬이 왜 그러냐. 그게 협찬이냐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2: 아니, 방송국에서 옷만 협찬해 주지 몸을 협찬 안 해
3: 주죠. 몸을 그렇죠. 몸은 집에서 사모님이 협찬해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정 선생님은 이제 그냥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는데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협찬해 주면 그렇죠.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전 처음 방송할 때부터 협찬이 좀 싫은 거예요.
2: 맞아요.
3: 난 그냥 내 옷 입어야지. 내가 입고 싶은 옷. 네. 그래서 이거 제 옷이거든요.
2: 지금도 본인 옷이잖아요.
3: 제 옷. 전부 다 제 옷이에요. 네. 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 양말도 제 양말이에요. 감독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양말 제 거예요. 이거 양말 제 거거든요. 이거 삐삐 양말인데요. 제가 신고 싶은 양말.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 전공하면서 수트에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넣고 그, 다니는 것이 좋더라고요.
2: 저는 휴지 꽂고 있고.
3: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의를 갈 때도 항상 넣었어요. 그렇게 한 9년, 10년 강의를 하고 교정기관에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평상시 강의하는 대로 아주 좋은 수트에다가 이태리 수트에다가 신발도 아주 그 스웨이드라고 하는 그 세무 네네네. 세무 브라운 브라운에다가 이렇게 아우 멋지게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도 멋지게 그리고는 이제 교정기관에 가서 딱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강의를 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오늘 강의는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의상에서부터 이제
3: 그분들이 저를 안 보고 제 의상을 위아래로 한 번씩 싹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뭐야 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옷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파란색 그 그렇죠.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시고 신발엔 맨발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있거나 그 군대에서 되게 신었던 안 좋은 그 보급으로 운동화. 나오는 운동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신고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뭐 번호 그리고 어떤 뭐 조금 거기서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또 어떤 옷 좀 또 뭐 나쁜 더 좀 재질이 안 좋으면 또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이태리산 좋은 수트에다가 그리고 양말도 나는 패셔너블하다고 뭔가 신고 신발 하나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고 멋지고 화려한 걸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웬만한 모든 강의는 1분 안에 사람들이 마음을 탁 열게 강의를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2시간 강의였는데요. 네. 30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열만하면 양말을 쳐다보는 거예요.
2: 열만하면
3: 구두. 열만하면 버튼. 열만하면 좋은 시계.
2: 그러니까.
3: 열만하면 뭐 하나. 전 순간 제 옷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분들하고 옷을 바꾸자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죄 이것만 떼고 저 똑같은 옷에 흰색 제가 고무신을 신겠습니다. 소통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소통에 대한 주제로 간 사람이 교정기관에 있는 힘든 분들 앞에서 자기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의하는 내내 계속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 소통을 위해선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 최소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 그 소통하기를 원하는 대상자하고 똑같은 옷. 그리고 더 좋으면 그분들보다 더 질이 낮은 걸 입어야지 내 영광, 내 멋, 내 자아에 취해서 내가 입던 대로 입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통할 수는
2: 없다.
3: 없겠구나. 아, 그래서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상투를 들고 한국말을 쓰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처음에 분명히
2: 안 맞았죠.
3: 안 맞았을 거예요. 빠질 리가 없죠. 네. 짜고 맵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아주 자극하는 맞아요. 맛이 서양에 비해서 많거든요. 물론 맛이 있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먹으면서 사람들과 자기들이 소통하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통했겠죠. 아,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돌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구나. 아,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입어야 할 의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바보체는 연주 때마다 옷을 엄청 신경 쓸 거예요.
2: 그렇죠.
3: 오늘도 아까 저기 뒤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어떤 이렇게 옷 담당해 주시는 분이 뭐 막 치수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그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재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3: 뭐 그 다음에 뭘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화려한 옷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통하려면 지금은 이런 옷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남편하고 소통을 원한다면 목회자라는 것을 그 화려한 옷을 내려놓고 잠깐 한 남자의 아내로 돌아와서 그 옷을 입고
2: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3: 남편 옷을 입을 필요는 없죠. 남편 반츠 늘어납니다.
2: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3: 네, 목사님 사이즈가 더 커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꽉 껴.
2: 안 돼요.
3: 그리고 어떤 엄마는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안 느껴지고 목사님이 느껴진 엄마가 있어요.
2: 엄마인데.
3: 엄마인데. 뭔가 엄마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푸근하고. 내 실수가 우리 엄마는 다 이게 받아들여지고. 저 어렸을 적에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글을 모르셔서 엄마 나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돈 주시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2: 어머나.
3: 그러다 다시 일주일 있다가 엄마 나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아가 너 뭐 창호가 저번 주 안 샀냐? 아 엄마 그건 다른 사전. 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2: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3: 아 나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필요한데 나 진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제가 나중에 생각났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엄마가 모르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셨죠. 그 아들이 알... 아, 내가 난 아들인데 그 구라치는 거 모릅니까? 알거든요. 그렇지만 엄마가 알고도
2: 알고도 이게
3: 속아주셔. 그게 엄마인 것 같아.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서 엄마하고 아들이 그때야 소통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너무 많이 배워보세요. 엄마가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너무 똑똑해 보세요. AMR에 속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영화 엄마 계시 받았어. 주님 계시. 기도하면 엄마 땀 나와. 엄마 너에게 찬송 부르고 싶어.
4: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받은 형제여.
1: 뭐 이런 하면은
2: 그 애가 엄마 이럴 것 같아요.
3: 그럼 이제 엄마가 아닌 거죠. 엄마랑 소통 안 합니다.
2: 맞아요.
3: 딱 필요한 것만 소통하고 자기의 저쪽 안에 있는 건 얘기 안 하거든요. 남편도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만 사람은 얘기하냐면 친구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옷. 네. 정말 만약 누구랑 진짜 소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옷 화려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옷은 화려하게 입더라도 마음의 옷은 최소한 사람들과 똑같은 옷.
2: 마음의 옷.
3: 네. 그리고 때로는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물은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흘러갑니까?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더 낮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2: 네.

0: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인터뷰를 하자고 그랬는데 또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잡지사에서.
1: 아, 잡지사에서.
0: 기독 잡지사. 그 염광 잡지라고 있어요. 염광.
1: 응? 영광.
0: 염광.
1: 염광? 네. 염광?
0: 예. 네. 빛하고 소금.
1: 아.
0: 예, 빛하고 소금이죠.
1: 예. 아, 그 자체인데? 아.
0: 발음 잘하셔야 합니다. 아, 네. 네. 염병이 염... 아니라 염광.
1: 염광.
0: 염광. 네. 네. 빛하고 소금.
1: 우리말로 하시죠.
0: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자분이 그날도 CBS 만사형통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한 번에 딱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저희가 두 개씩 이렇게 녹화를 하잖아요. 아,
1: 저희가 격주로,
0: 2회씩 녹화를, 하니까 네. 저희는 한 번 방송국에 나오면 이제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오전에 또 강의를 하고 여기에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서 인터뷰까지 하니까 시간이 꽤 늦어지고 하루에 한 열몇 시간을
1: 계속
0: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도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기자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
1: 네? 네?
0: 아니, 아니, 그,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1: 어디세요?
0: 농담이고, 뭘 물어봤냐면, 아, 당신은 참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열심히 강의를 하고 젊은이가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도 대답하려고 생각을 해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는 제가 의미를 느끼고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느낀다고요? 재미?
1: 의미?
0: 의미.
1: 의미, 의미.
0: 그게 진정한 미인이죠.
1: 아, 미인!
0: 네. 미인.
1: 아, 저 세 분이 미인이 아니고?
0: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저 세 분이 의미와 재미를 느끼고 이 CCM 활동을 한다면 저분들은 완전한 미인.
1: 완전한 미인.
0: 네. 그런데 그냥 돈 받으려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세상에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뻐도 미인이?
1: 아니네.
0: 아니죠. 그런데 그냥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얼굴도 안 이쁘면 민폐. 민폐. 사람 마음도 즐겁게 못하고 눈도 즐기 못한 민폐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의미. 자, 우리 권사님들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가씨 때 출산하기 전에 다 우리 오늘 애들처럼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날씬하셨죠.
2: 네.
0: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렇게 믿고 싶겠죠.
1: 그렇게 믿고 싶겠죠.
0: 그렇게 믿고 싶겠죠.
1: 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0: 그렇죠. 근데 아이 나오면 붓기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2: 안
0: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엄마들만 안 빠지셔요? 일본 엄마들은 다 빠졌는데. 근데 자꾸 그 시기에 너무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또 집안에 음식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먹어야죠.
0: 그것도 먹으려고. 엄마가 식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지. 집안에 음식 쓰레기
0: 좀. 아까워서.
1: 아까워서.
0: 아까워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60kg, 70kg,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미인은 얼굴이 요만하고, 뭐, 몸이 날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삶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1: 의미와. 네.
0: 그러니까 뭔가 즐거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겠죠. 전도도. 막 얼굴 엄청 힘들어 보이고 막. 할렐루야, 주일날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어메이징 스토리 들어볼래요? 네 얼굴이 어메이징하다. 참 놀랍다. 너 정말 서프라이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인은 의미와 재미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에너지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강의하는 게 저는 참 의미를 느끼거든요.
1: 의미를.
0: 네. 그리고 강의하는 게 전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전에 저 성악 전공했는데 왜 성악을 지금까지 안 하느냐?
1: 그거는?
0: 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넌 노래하는 게 재밌어? 너 노래하는 거 좋아?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나 노래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제 마음에 또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 아. 근데 저는 순간 좀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1: 좋아하나?
0: 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강의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사람들도
1: 좋아하는구나.
0: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야 오래 갈 수 있구나. 그의 열정, 그래서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한대요.
1: 아 여기
0: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음식에 뭐 청산가리나 뭐 이런 거 그냥 그
1: 아니면 좀
0: 아니면 빙초산 엄청 많이 막. 에? 그런 거 뒤져버리라고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아침에 좀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좀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싶고.
1: 하나 더.
0: 그렇잖아요. 네, 뭐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좀 쪼물쪼물 해가지고 에? 이거 좀 이런 거 해가지고 좀 해줘야지. 이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전도도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은혜에 막 내 삶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1: 없는 거죠.
0: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열정이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1: 의미와 재미.
0: 네. 근데 뭔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열정 있게 강의하는 것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결핍 또는 상처에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에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을까요?
1: 제주도 세 가지.
0: 네?
1: 여자. 돌.
2: 돌멩이.
0: 지금 이런 분이
1: 여자 해녀? 뭐다 여자인데.
0: 지금 여자
1: 해녀?
0: 여자 해녀 자매님.
1: 자매님. 다 여잔데? 여자 바람.
0: 여자가 바람 난 거죠? 여자가 춤바람, 춤바람. 여자가 춤바람이 났나요?
1: 아, 돌.
0: 자, 결론 안 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도에 유명한 게
1: 귤. 아, 귤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귤.
0: 우리 권사님 자꾸 먹는 걸 얘기하시네요. 먹는 거. 그렇죠. 아, 뭐 제주도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에 무슨 돼지가 유명할까요?
1: 똥돼지. 똥돼지.
0: 네, 똥돼지.
1: 저는
0: 아, 흑돼지 아니고 똥돼지.
1: 똥돼지. 똥돼지.
0: 똥돼지가 유명하죠, 제주도에. 전 어렸을 적에요, 실제 똥돼지가 있는 화장실에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 진짜입니까, 그게?
0: 진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지가 검정색 돼지예요. 오리지널 제주 돼지는요. 그럼 애가 이렇게 현무암으로 된 돌로 이렇게 큰 울타리를 쳐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보러 가잖아요.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럼 돼지가 이렇게 와요. 그래가지고 형제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자매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땐 형제, 나올 땐 자매! 목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1: 아, 뭔가 했네. 아.
0: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돼지가, 그래서 사람이 똥을 싸면, 돼지가 그걸 먹는다니까요. 그게 똥돼지. 근데, 이거 보세요.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제주도의 화장실을 보면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푸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푸세식. 우리 권사님들 다 푸세식에서 해보셨죠?
2: 네.
0: 푸세식은 이게 그 무서워요.
1: 저녁에 화장실, 그죠?
0: 네. 무서워.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엄청 무서워요.
1: 무서워요.
0: 저는 저희 막내 누나가 있어요. 저기, 김미자.
1: 김미자. 누나가 더 유명하시죠?
0: 네, 김미자. 네. 김미자. 지금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네. 이제 김미자, 연년생. 하도 싸워가서 그냥 미자라고 불렀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때는 화장실 갈 때 무섭더라고요, 밤에. 저희 집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 푸잖아요? 그러면 되게 소리가 무서워요.
1: 아, 그렇죠. 깊이.
0: 깊이가 한번 이렇게 뚱 이렇게 소리가 엄청 무서워요. 그러면 저 화장실 갈 때 꼭 누나한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미자 따라와. 그래가지고 안에 싸우고 있으면서 밖에 있는지 확인해요.
1: 문을 빼고
0: 밖에 있어? 그럼 저희 누나가 빨리 싸! 이 멍충아! 그런데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요 사람이 그 화장실에 빠져서
1: 맞아요
0: 어떻게 됩니까?
1: 죽었어요
0: 귀신이 돼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권사님 사람이 거기 화장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1: 죽어요?
0: 죽습니다 죽어요 네 죽어요 너무 깊어도 너무 깊으면 늪처럼 빠져 죽고 숨을 못 쉬어서 빠져 죽고 깊지 않아도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그 뭐라고 하냐면 똥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간단하고
1: 거기는 독이
0: 똥독. 아니 모르실까봐 말씀드린 거죠.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세 종류로 죽습니다. 빠져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 두 번째 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
1: 세 번째는?
0: 세 번째 메탄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 진짜로 죽어요. 그 변이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메탄가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 봐보세요. 마파도라는 영화 보면 할머니들이 어떤 섬에 사는데 거기에 뭐 차주로 젊은이 둘이 가가지고 담배 피다가 화장 이걸 이쪽으로 딱 했는데 뻥 이렇게 터지잖아요. 메탄가스에 터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설해야, 네. 자, 싼다고 하지 말아줄 수도 있고요, 근데. 먹으면? 배설을 한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먹으면 뭘 한다고요?
2: 배설을
0: 한다. 배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이 80년, 90년 삶을 살면서 절대 상처 안 당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2: 없죠.
0: 없어요. 네. 우리 자매들이 그 공연한 지 몇 년 됐는데, 막 박수, 늘 박수 받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처음에는 뭐, 쟤넨 누구야? 뭐, 이렇게. 뭐, 쟤 뭐야? 뭐,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1: 그렇죠.
0: 공연이 잘 안 끝날 때도 있고, 막 하다가 서로 스텝이
1: 엉켜서?
0: 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 주세요.
1: 아, 가끔이 아니고 자주래요?
0: 자주.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늘 은혜만 있습니까? 시험도 듭니까? 교회에서 시험도 듭니다. 네. 교회에서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 세상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반드시 배설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반드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난 절대 남한테 그렇게 한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남에게
1: 하고 있어요.
0: 상처를 준 거예요. 어쩜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나 정말 난 저런 사람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한테
1: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0: 그런 하고 있어. 사람이었어.
1: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1: 내가 누군가한테 하고 있는
0: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한 거예요. 네? 나 우리 아빠처럼 너무 살기 싫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빠랑 똑같아. 그때 엄마가 말씀하시잖아요. 지애비 같은 놈이라고.
1: 신호속인.
0: 저 놈이 지애비 같은 놈. 응? 어? 다 똑같아요. 지애비 같은 놈. 저거.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이 밀려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도치 않아도 사람들은 수세식 변기처럼 항상 상처 배설을 하고 바로 없애고 버리고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그게 이렇게 정립이 돼요.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남편한테 상처를 계속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내 아이에게 상처를 또 주고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또 주고 또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화장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가스에 질식해서
1: 죽을 수도 있고 그 상처의 독에
0: 거기서 나왔는데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를 매우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우 좋아하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렇게 서로 막 사랑하는 모습, 다정다감한 모습은 제가 유년 시절에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요즘은 부모님이 이제 좀 그런 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이 아버지가 76세 되시니까 아버지가 바뀌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질 때가 됐다.
1: 갑자기 안 하던
0: 인간이 뒤지나 왜 그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시더라고요. 어디 치과 가는데 엄마랑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1: 아 예전에는 안 그래요?
0: 네, 예전에는 뭐 아버지 혼자 막 가고 뭐 엄마랑 같이 가고 그런 거 없거든요.
1: 그렇죠.
0: 여름에 더울 때 콩국수도 혼자 드시고 오시고
1: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
0: 하지 않고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엄마 많이 잡수시지도 않는데 그 부부가 기분이잖아요.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5kg짜리
1: 아 정말 조금이다.
0: 그런 거 안 사줘도 뭐라도요?
1: 말이라도
0: 말이라도 여보 우리 콩국수라도 좀 먹으러 갑시다. 당신 더운데 돈은 당신이 내시오. 이렇게 유머하면서.
1: 그렇죠.
0: 엄청 얼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뀌지 않거든요. 전 유년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메탄가스를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재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에너지로. 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는 나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처럼 내 상처가 눌러 눌러 눌러 쌓아졌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없는 분이 그리 많지
1: 않죠.
0: 않을 겁니다.
1: 누구나 있죠.
0: 네, 누구나 아마 그런 양의 문제이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없는 것인 것처럼 자꾸 감추고 네. 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로
1: 덮어놓다가
0: 어떤 놈이 빠지고 아. 지푸라기처럼 그러는데 어 똥이야! 어 똥! 목사님 똥 쌌죠!
1: 없는 줄 알았더니
0: 아. 그런 날 어떤 사람은 감추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흙으로 덮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못 오게 못을 치고 막는
1: 못
0: 사람
1: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
0: 네. 그런데 그것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상처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나요? 주여, 제 남편은 왜 저래요? 새 남편을 주셔요. 이제 한국 놈 지겨워요. 미국 놈으로 주세요. 제가 40년 살아보니까요. 한국 놈 너무 유머도 없구나.
1: 낭만적이지가 않아. 네,
0: 미국 놈으로 주세요. 아니면 프랑스 놈도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어쩌면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주여 제 아이 좀 바꿔주세요.
1: 어머, 진짜로.
0: 아니 그 아이를 아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1: 그렇죠.
0: 그 부분이 있거든요.
1: 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듣는 얘기예요.
0: 그래요?
1: 네. 저는 저기서 바꿔왔으면 좋겠네요.
0: 바꿔주세요. 아파트도 바꿔주세요. 옷도 바꿔주세요.
1: 아 주변 환경까지도.
0: 환경들 늘 그리고 그게 바뀌어야만 나에게 행복이 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믿음의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정말 즐거울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게 바뀌어도 전혀 신앙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 진짜 네. 주변은 바뀌었는데. 네.
0: 주변 바뀌고 나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거 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이 바뀔까요? 사실 그리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바뀌는 사람은 조건을 달고 절대 하나님과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제가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자유거든요. 네.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에너지 근원은 또한 상처나 결핍입니다.
1: 상처나 결핍.
0: 나 무언가가 결핍됐고 나 무언가에게 강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근데 그 사랑을 달라고 매번 떼쓰다가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또한 돌보면서 어느 날 알게 되죠. 자기의 상처가 이미
1: 치료가 됐다라는, 네,
0: 됐다는 것을. 우리 에즈처럼 다 저렇게 날씬하셨을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살이 갑자기 쪘나요? 서서히 쪘나요? 서서히.
3: 근데 말씀은 갑자기 쪘다 그러잖아요. 네.
0: 중국산 한약 잘못 먹어가지고. 절대 확 찌지 않습니다. 서서히 찌고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인간의 상처도 누군가가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를. 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상처. 심지어 60년, 70년 갖고 있는 상처를 누가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갚아줄 수 없거든요. 어떤 계기는 부여하겠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천천히 삶과 함께. 근데 그냥 보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오픈하고 그걸 나누면서 또 좋은 교회 활동에서 또 좋은 예배 속에서 서서히, 예, 바뀌어가겠죠.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에너지는 아니에요. 휘발유로도 가지만 어떤 차는 경유로도 가고 또 어떤 차는 가스로도 갑니다.
3: 가스로도.
0: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에너지니까 나의 상처, 뭐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우울, 내가 요즘 느끼는 우울, 나이 낳고 너무 우울이 생겼어요.
3: 그렇죠.
0: 진짜 옛날엔 장난이었는데. 이제 완전 장난이구나, 진짜.
3: 뭐, 요 최근에 뭐 출산하셨어요?
0: 아니요, 제가.
3: 표정이 너무.
0: 그런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밝은 척이나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 주님, 저는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죄는 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저의 그런 변과 같은 숨기고 싶고 냄새나는 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제 안에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삶의 좋은 에너지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감사한 분들께 건강기기를 선물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창 안마의자의 명가 하이트론스와 베델전자에서 획기적인 가격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짜 정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론스의 제인슨 박 부사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습니까?
1: 네네, 아주 날씨가 좋죠.
0: 와, 진짜 화창한 봄인데요.
1: 네네, 네. 너무 좋습니다.
0: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진짜.
1: 네네네.
0: 네네.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네.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 또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0: 네.
1: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아, 너무 파격적이에요.
1: 예, 그래서 5월 20일까지
0: 아, 네.
1: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아,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의료기기로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틀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또 한 가지는
0: 네.
1: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아우,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과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 주는 건데 뼈를 피해 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0: 네.
1: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되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이제는 그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요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는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5월 20일까지.
0: 네.
1: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셔갖고, 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0: 네.
1: 또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네.
1: 그래서 5월 좋습니다. 20일까지.
0: 네.
1: 제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0: 네.
1: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5월 20일까지 50명에 한해서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 상체와 하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 모션 베이스 이것도 좀 소개받고 싶습니다.
1: 네네. 이태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이
0: 그렇죠.
1: 매트에서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레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0: 네.
1: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0: 네.
1: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 갖고
0: 아...
1: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턱 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0: 오.
1: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뭐 어디 이사 가고 그러면은 손자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아, 저 손자는 내가 이렇게 이거 사줄게. 왜냐면 그 자제분들한테 매트리스를 이렇게 별로 부모들이 신경을 안 써요.
0: 네.
1: 이제 그래서 허리 안 좋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어떤 프로모션을 한 게 뭐냐면
0: 네.
1: 그 여기 매트리스 그 아래에
0: 네.
1: 모션 베이스라고 상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0: 있죠.
1: 근데 이제 그게 등을 두들겨주는 탁탁 두들겨주는 안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게 또 나왔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네.
1: 네. 그래서 상체를 원하는 각도대로 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0: 네.
1: 그리고 이제는 뭐 독서도 할 수도 있고 TV 시청도 할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용도가 아니고 요즘에는 역류성 식도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연습 드신 아, 분들 중에서
0: 네.
1: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두들겨주는 그 기능을 딱 온을 시켜놓고 타이머로 다 걸어놓으면 한 20분 정도 두들겨졌다가 모르고 아, 이제 잠이 들거든요.
0: 네.
1: 그 상체를 약간 올리고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오, 그렇군요.
1: 네네네. 그렇게 네. 하고 여러 가지 이제는 아무래도 연세가 들이시면서 심장 기능이라는 게 떨어지면 코를 많이 거시는 분들도 자기 원하는 각도를 살짝만 올려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0: 네.
1: 그걸 등에다가 이제는 목 거기다가 이제는 베개를 이렇게 깔고 뭐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0: 그럼요. 네.
1: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발 있는데도 살짝 원하는 각도로다가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부가 킹 사이즈인데 트윈 엑셀을 두 개를 붙여갖고 한 사람은 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0: 네.
1: 원하는 각도로다 쓸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을 합니다.
0: 오, 그리고 그렇군요.
1: 여기 매트레스는
0: 네.
1: 제가 30%까지 세일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굉장히 싸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되고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리고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0: 네.
1: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너무 많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1: 이제 막바지네요.
2: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2: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2: 아 그렇죠.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2: 그렇죠. 크게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성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2: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쟤 흙 먹어, 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력도 굳이 뭐 차력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2: 차력을 있는데.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2: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2: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흙이 있는데.
2: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요. 말세야 말세.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2: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2: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1: 아,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2: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2: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슬링키요.
1: 슬링키?
2: 슬링키.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1: 그렇지.
2: 이렇게요.
1: 그렇지.
2: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던김의 영어 한마디
2: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
2: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2: 대가리라뇨!
1: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 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2: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독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2: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2: 아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2: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2: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네. 와! 놓쳤는데 네.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똥
1: 그걸 봤구나.
2: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2: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네.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아까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네.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2: 용수철이죠. 뭐
1: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2: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네.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2: 하여간 웬걸 9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1: 오.
2: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오, 그걸 보고.
2: 아니 아이들도 이거 이 스프링 자체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일로 와봐. 네 아저씨.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 있어요. 뿅뿅뿅. 와.
1: 진짜 살아 있는 거 같으니까.
2: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1: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네, 이제 슬링키도 마냥 승승장구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슬링키를 살린 또 유명한 광고가 있다면서요?
2: 아, 광고 같습니다. 일단 그 이걸 개발한 리처드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60년도에 한 종교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1: 아, 그래요?
2: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1: 예.
2: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1: 그렇죠.
2: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 it's a slinky 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2: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1: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2: 그래요?
1: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 그러니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2: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1: It's a slinky.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2: 슬링키. 직접 확인하세요.
1: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2: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1: 그쵸.
2: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1: 네.
2: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1: 아, 굿모닝.
2: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Yeah! What a wonderful world.
1: 그렇죠. 예.
2: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2: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오. 쭉 누려가지고 오.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1: 그게 되는구나.
2: 저 위에 나무 위에 걸어.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1: 네.
2: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1: 아, 그렇구나.
2: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1: 예.
2: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 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1: 네.
2: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2: 이렇게요.
1: 소리 전달되죠?
2: 되죠.
1: 이걸 네,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2: 뭐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1: 어떻게요?
2: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1: 어, 진짜 시원하다.
2: 아, 시원해 이거요.
1: 진짜 시원하잖아.
2: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킨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 약간 뻑적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1: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2: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1: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2: 어이, 운동되네요.
1: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2: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1: 그렇습니다.
2: 이거 팔까?
1: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아, 요요.
2: Yo, yo, yo. What's up, yo?
1: 네.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2: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1: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2: 팽이치기라니요.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예.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1: 와, 진짜
2: 쫙쫙 이러면서요.
1: 멋있네.
2: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1: 아 장난꾸러기들.
2: 아 장난꾸러기들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아.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1: 예, 예, 예.
2: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1: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2: 요요 이게
1: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2: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네.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1: 아이
2: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네. 쫙 쫙.
1: 오오오 된다 된다 된다.
2: 이게 네.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이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네.
1: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2: 아, 그럼요. 네. 예. 이게 위로 던지고 삥삥삥 돌리고.
1: 근데 그 요요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2: 그렇죠. 정말
1: 장난 아니에요.
2: 거의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1: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예, 그렇습니다. 요요 같은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2: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1: 요요네 저거.
2: 요요예요. 네. 동그란 거 뭔가 네. 줄이 달려있죠. 네.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네. 성인식을 해야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1: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2: 요요 필요 없다.
1: 어른이니까.
2: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2: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1: 아, 예.
2: 공죽이라고.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1: 공죽이요?
2: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텅 빈 대나무예요. 공죽이라고, 예. 그 장구 있죠? 예.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양쪽으로.
1: 그렇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2: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가지고, 예.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2: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도 하죠.
1: 그러면 여기서 성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2: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1: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칙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2: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1: 아, 그래요?
2: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 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질 않습니다.
1: 아, 필리핀에서도?
2: 그 따갈로그어라고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1: 네.
2: 지금도 있고 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네.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1: 네.
2: 뉴스는 영어로 해요. 네.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1: 네.
2: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1: 할리카.
2: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1: 아, 진짜로?
2: 네.
1: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2: 필리핀에서 첫 직장 예. 생활했습니다.
1: 예, 예, 예.
2: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이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그 정말 한여름에 마닐라 한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불에 그 건널목에 서 있죠. 뚜뚜뚜
1: 예.
2: 파란불이 됐어요.
1: 예.
2: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늘어붙은 거예요. 구두가 땅에.
1: 벌써 그 정도야.
2: 정말 쩍쩍 예. 소리 났. 하여간.
1: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예.
2: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1: 아, 그래요? 그래요?
2: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러니까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어, 이쪽으로 와보세요. 는 네. 할리카였거든요. 네.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플로레스란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네.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1: 아 그래요? 그 유래가
2: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1: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죠.
2: 장난감스럽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이 된다고요?
2: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네.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1: 아, 예, 예.
2: 장단점이 있었어요.
1: 네.
2: 많이 팔려요.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네.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간단한 예로, 봉고차는, 원래 봉고차는 상표 이름이에요.
1: 그렇죠. 네.
2: 클리넥스도 상표 이름이고.
1: 호치케스.
2: 호치케스. 크락션. 크락션도 홍크를 만들었던
1: 홍크.
2: 미국의 홍크 회사 이름이죠.
1: 네.
2: 등등 같이. 네.
1: 네. 특정 상표 이름을 그냥 고유명사로 알고 있어요.
2: 고유명사로 네.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1: 네.
2: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1: 어, 예.
2: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소송을 걸었거든요.
1: 네.
2: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1: 경쟁사.
2: 빙고.
1: 아, 경쟁사.
2: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
1: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2: 이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1: 억울하지.
2: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지, 때문에.
1: 네.
2: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1: 아 그래요.
2: 아, 안타까운 얘기죠.
1: 그럼요.
2: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1: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2: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듣고 계시면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이 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2: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1: 네.
2: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1: 네.
2: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2: 오 루즈벨트 비아바로
1: 사견입니다. 사견.
2: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1: 네.
2: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1: 어떤 게 있을까요?
2: 미식축구, 사냥
1: 네, 네, 네.
2: 이런 거 좋아해요.
1: 야.
2: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1: 아, 곰 사냥을 심지어?
2: 곰 사냥.
1: 네.
2: 근데 곰이 안 잡혀요.
1: 네.
2: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1: 네.
2: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1: 네.
2: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1: 예.
2: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1: 아.
2: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1: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2: 새끼 곰.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 곰을 내가 쏴버리면
1: 네.
2: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1: 아, 그래 잘했네.
2: 잘했죠.
1: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2: 치어는 방생하죠.
1: 네.
2: 그래서 그 새끼 곰을 풀어줍니다.
1: 네.
2: 잘했죠.
1: 잘했죠.
2: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1: 어, 예.
2: 그 도망갔던 새끼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1: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2: 뭐 말려야지. 네.
1: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곰.
2: 아,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히어도에겐 미담이죠.
2: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1: 네.
2: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1: 오.
2: 이거를,
1: 네.
2: 어,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1: 네.
2: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나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1: 네.
2: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1: 아.
2: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2: 시어도가 띠어도지 않습니까?
1: 네.
2: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1: 테드죠, 테드.
2: 테드죠. 테디.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1: 오.
2: 라고 허락을 구해요.
1: 네.
2: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1: 네.
2: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1: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2: 그 마초맨이었어요.
1: 네.
2: 마초맨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가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1: 맥킨리?
2: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1: 아, 네.
2: 대통령이 암살 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다!
1: 아.
2: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1: 아, 예, 예.
2: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1: 아, 디어도어가? 예.
2: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1: 네.
2: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1: 어.
2: 비판을
1: 다 까,
2: 해요.
1: 다 까. 어.
2: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1: 어.
2: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2: 지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1: 예.
2: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1: 네.
2: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1: 어, 예, 예.
2: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 아, 네.
2: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1: 아,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2: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1: 아.
2: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1: 네.
2: 대통령이
1: 암살당하니까
2: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1: 됐어요. 아, 그렇구나.
2: 마초 이미지였어요.
1: 네.
2: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2: 어,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1: 오.
2: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주머니에 네.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을 했거든요.
1: 오.
2: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2: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1: 오.
2: 탕!
1: 오.
2: 시어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1: 예.
2: 근데 마침
1: 네.
2: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1: 어, 예.
2: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 연설물.
2: 이게 방탄 연설물이에요.
1: 어...
2: BTS 연설물이에요.
1: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2: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1: 네.
2: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네. 충격이 느껴져요.
1: 네.
2: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 네.
2: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1: 네네. 네.
2: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을 안 했구나.
1: 어.
2: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총 마친다고요?
2: 맞고.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그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저 사람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2: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2: 119!
1: 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2: 예.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어.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2: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1: 네네.
2: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2: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어, 네.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2: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

0: 루이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아,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아, 태프트를 네. 도쿄에 보내요. 네.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오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네. 러일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태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이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오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1: 잠깐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1945년 영국의 윌버트 오드리라는 신부에게는 홍역에 걸려 투병 중인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아들에게 용기를 줄 무언가가 없을까 고민하던 오드리는 어느 날 집 근처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 엔진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엔진이 마치 난 못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오드리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야기가 바로 토마스와 친구들의 원작인 기관차 친구들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좋은 동화책과 또 장난감들은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있습니다. H. Martin,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과연 어떻게? 김영주 교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옛말에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변화해야 하고 거듭나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도 바로 그렇다고 합니다.
2: 네, 스스로 과거의 자신이 사울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3: 그렇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신 이후에 그냥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받아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교수님 딱 분위기가 이대 교수님 같으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딱 맞춤이십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시고 네. 지금 참 많은 생명들 받으실 텐데 되게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참 신기하고 이쁘고 네. 그 생명들 받을 때마다 기도를 이렇게 해주신다면서요.
4: 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네. 네,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요. 네. 환자분들이 자기가 믿지 않아도 기도를 네. 해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1: 좋아하죠. 네. 어떤 식으로 기도해 주세요?
4: 네,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1: 네네네. 네.
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산모분과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산모분이 분만을 하실 때, 수술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건강하게 산모도 잘 수술을 받게 해주시고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 이렇게 아니 산모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2: 네. 아니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나중에 찾아오는 산모님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응급실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모분이 이렇게 경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경련을 하시나 그랬더니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경련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산모분을 제가 이제 경련을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팔을 이렇게 묶고 네. 이제 그분을 처치를 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에서 난 아이가 1.5kg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30년 후에 네. 네. 그 어머니가 해준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김영주 교수님이 아직도 이대 목동병원에 있나 네, 이런 걸 찾아보고 네. 저한테 와서 감사의 편지를 써주고 또 고맙다고 케이크도 사왔고 오고 그래서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1: 아유, 이야, 참. 보통은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큰 다음에는.
4: 맞아요. 어머나.
1: 다 잊어버리고.
3: 그러니까요.
1: 원래 크리스찬 집안.
4: 그렇죠. 아, 거의 골수 크리스찬 집안이고. 네네. 그 다음에, 교회도 두 곳이나 또 섬기던 그런 분이고. 네. 시어머니도 되게 믿음이 좋으셔서 70세 때도 이제 전도 한 2,000명 하셨어요. 네.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네. 장로님이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는 이런 분을 며느리로 맞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를 네.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네.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말려드는 거죠 쉽게.
3: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4: 네, 하나님 만났고.
1: 쓱 보니까 교수님이 더 좋아하셨네요.
4: 아, 제가 더 좋아했어요. 네.
1: 쓱 보니까 더 좋아하셨어요. 네.
4: 제가 내 몸만에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1: 네, 왜냐면 안 그랬으면 교수님을 이 남자 쪽에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 쉽지 않은 캐릭터셨을
4: 네,
1: 텐데.
4: 네, 남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1: 저는. 네, 근데 이제 네. 또 좋으신가 봐요.
4: 네.
1: 이게 좋죠?
4: 좋아요. 외모가 좋죠? 얼굴이 뭐 아주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1: 포근하고 하시니까.
4: 포근하고 좋은 분이죠.
2: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아까 그 남편분이 엄청 따뜻하고 자상하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결혼할 때 조금 어렵게 결혼하셨다고.
4: 네. 어떻게 아버님, 저희 남편분이 좀 가난하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부자였는데 네. 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많이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반대하시고 예,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건 아버님, 딸을 둔 아버님이면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1: 그렇죠. 내 딸 고생 안 시킬 때 보내고 싶죠.
4: 아버님을 설득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렵게 결혼했고요. 네.
3: 아버님. 아,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일사천리로 네 번 만나서 결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바로 결혼한 게 아니고 네. 뭔가 약간 터미 네. 있었군요. 네.
4: 저도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니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이제 뭐 좋아하긴 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꺼려서 그럼. 이렇게 했는데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요.
3: 네. 멋지네요.
1: 예전에 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들 땐 그렇게 입장에서 또 저 여자 측에서 그렇게 또 그런다 그러면
4: 그럼요.
1: 당연히 우리 아들은 무슨 S대야 신선하잖아요.
4: 네, 그렇죠.
1: 우리는 S대야 왜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럴 수 있죠.
3: 아 그러면은 그 막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자고 한 거예요?
4: 네, 제가 만나자고.
3: 아, 완전히 불안해. 쩔쩔 매셨네요. 네,
4: 아니, 몇 개월 안 만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무슨 비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역시. 다시 만나자고 했죠.
3: 아, 역시 네. 사랑의 힘이. 네.
5: 예, 저는, 김영주 선생의 남편인 박명걸이고요. 현재 중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선생이 저를 많이 좋아해갖고 뭐 지금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애 문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저도 수수께끼예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냥 뭐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래요 그러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번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아버지께서 이제 빚보증 쓰신 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울 때였고 김영주 선생의 집은 비교적 그 윤택한 그런 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용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기로 한 대로 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3: 그러면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그렇게 쩔쩔맸으면은 만나갖고 막 이렇게 마냥에 행복하게 잘해드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책 던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4: 우리 아버님요?
1: 아니요, 아니, 교수님.
3: 결혼하셔가지고.
1: 결혼 신혼생활 때 어떠셨어요?
4: 제가 3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고 신경질 내고 아니 우리 집 보다는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처지는 집이고 또 이제 며느리로 들어간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계시고.
3: 아 집에 들어갔어요?
4: 그렇죠. 집에 들어간
3: 거죠. 같이 모시고
4: 네. 그러니까
3: 쉽지
4: 이제,
3: 않겠는데.
4: 네. 며느님이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긴 했는데 근데 처음이니까 좀 불편하고
1: 그렇죠. 남의 집이
4: 또 밥 해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신경질을 많이 냈죠.
1: 어떤 신경질을 내줬어요?
4: 네. 그래서 뭐 막 던지기도 하고 막 남편을 근데
3: 잠깐만 방으로 들어와
1: 뭘 던져요?
4: 아니 컵은 안 던졌고요.
1: 네. 아 사람을 던졌어요?
4: 베개 같은 거? 인형 같은 거?
3: 베개 양화네.
4: 네. 그랬는데도 남편이 화내지 않고 잘 받아줬어요. 워낙 좋은 분이라서.
3: 왜 그렇게
4: 훌륭한 분이죠.
3: 다 받아줬을까요?
4: 그 트루 크리스찬인 거죠. 네. 저희 남편 지금 장로인데도 다른 분들은 뭐 운전 이런 거 봉고차 운전 잘 안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네 일찍 가서 설거지도 자기가 먼저 시작해서
1: 교회 설거지
4: 네
1: 하시고요?
4: 교회 설거지도
1: 너무 성품이 좋으시네요.
3: 진짜 좋은 분
4: 훌륭한
3: 하셨네.
4: 분입니다.
1: 네네. 네. 그러니까 참고 살았죠.
4: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경질을 내도 네. 이게 서로 이렇게 맞짱을 떠야 싸움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신경질을 내도 신경질이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주니까 이제 제가 사그러드는 거죠. 눈 녹듯이.
5: 결혼할 당시에 이제 아내가 말은 뭐 성당에 몇 번 갔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을 때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망설였는데 굉장히 심성적으로 순수해요. 김영수 선생이. 그래서 믿음이 어떤 그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 마음에서 자기화된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하얀 백지에 순수한 그 마음에 그림을 그려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거는 이제 성수주일 문제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의사들은 뭐 학회도 가고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공부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좀 우리 집이 좀 엄격한 그런 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순수해서 그냥 뭐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그냥 그걸 이렇게 했어요. 뭐 11조 문제라든가 주일 지키는 문제 같은 것도 그러고, 또 뭐 인간적으로는 이제 뭐 박사학이라든가 또 뭐 병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 그 산과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그 응급 환자도 그러고 중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하고 밤새 또 그렇게 걱정하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뭐 울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는 하여튼 기도하면서 뭐 기다린 거죠. 뭐 또 제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말이라도 그렇고 뭐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이게 웃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을 이렇게 잘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이 평안한,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변화가 되고 있구나. 가정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영주 선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연수를 갔을 때도 그 주위에서 목사님이나 그 같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함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그룹이 되고, 신앙적으로 좋으신 분들을 만날 수, 어딜 가든지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같이 이렇게 동료가 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죠.
4: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의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고 또 소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주신 당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또 사실 장로님이 그렇게 변함없이 네. 일관성 있게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4: 그럼요.
1: 우리 교수님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 네. 거기서도 또 맞장구 쳤으면
4: 그렇죠.
1: 뭐 기독교인이든 뭐든 뭐 다 똑같네 이렇게 됐지 않았겠어요.
4: 그럼요. 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이제 올바른 신앙관을 네. 남편으로부터 네. 배우셨을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1: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4: 남편이 물려준 신앙은 헌신하는 신앙이고 네. 서번트, 다른 네. 사람을 위해서 서브한다 그러죠. 네. 네,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봉사의 모습이죠.
1: 네, 한결같은.
4: 네, 한결같은.
1: 끝까지 네. 헌신하는 네. 변함없이 네. 그런 믿음을 또 물려주셨어요.
4: 네.
1: 우리 크리스찬이 보여야 될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뭐 이게 말로만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면 또 이렇게 기질이 바뀌는 모습보다는 늘 한결같은 모습이
3: 그게 중요한 거예요.
1: 100번 뭐 성경 말씀을 전하거나 100번 뭐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모습보다 한결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 그럼 이렇게 성품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4: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한테 감화가 돼서 제가 바뀌게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의사잖아요.
1: 네.
4: 근데 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네.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은 그 이제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임신 중독증이 있어서 이제 임신 중독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1: 네.
4: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라고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제 출혈이 멈추지 않은 그런 게 같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1: 네.
4: 근데 그 산모가 번발성 혈액응고 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산모였거든요. 예. 그래갖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 갖고 배에다가 이제 호수를 껴놓고 나왔거든요. 출혈량을 봐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환자가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배에서 분수같이 피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주사 맞은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아이고. 뭐 제왕절개한 자리에서도 계속 피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산모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구실에 올라가서 밤을 새고 이제 치료를 하다가 새벽에 이제 12시쯤에 이제 12시, 1시 이때 잠이 깜빡 들었는데 그날이 그 다음날이 부활절이고 그 전날이 부활절 전날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쯤에 우리 전공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환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변, 네가 환자가 좋아지는 징후가 소변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산모가 이제 조금 손을 움직이고, 네,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환자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더 고생하긴 했는데, 네. 그분을 살리고 나서 제가 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도들이 갖는 그런 작은 신음에도 네. 예,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아 하셨어요?
4: 네,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됐고. 안 다니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 얘기 듣고 제가 감명 깊어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 그때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4: 네, 하나님 저 제가 할 수 있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네, 그 이 환자를 위해서 제가 수술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수혈도 했고 다른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한 거죠.
1: 네. 지금 톤보단 그래도 좀 더 간절하게 했겠죠?
4: 그럼요. 지금보다 더 훨씬 간절하게 했죠. 네. 지금은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한 20년 그래요. 가까이 지난 거니까.
1: 거의 뭐 네. 눈물 흘리시면서 했군요.
4: 네. 거의 눈물
1: 매달리면서.
4: 네. 매달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너무 놀라운 게 그날이 부활절 날이었는데 네. 그게 부활절 날 그분이 다시 깨어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었어요. 네.
2: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어요.
4: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제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볼 때 이제 하루 제가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네. 기도 노트에 이제 그날 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쓰고 그 기도 응답 받았던 기도 노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오늘 갖고 왔는데 네. 네, 이렇게 작은 양지 수첩에다가
1: 앞에다 보이세요?
4: 네, 예, 다 보여요.
3: 빼곡하다, 빼곡.
4: 예, 빼곡하게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에 대한 네. 이제 그 답변했던 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노트를 이제 그 가운에다가 두고 다니면서 네, 네. 예,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예, 하는데 네. 그 환자도 역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네, 그리고 이제 예, 무슨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이 환자는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징후 같은 걸 좀 주세요.
1: 예. 그 매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4: 네, 수첩이죠? 네, 한 번씩 나오는 수첩. 그러니까
1: 지금 몇 권째 쓰신 거예요?
4: 24권째
1: 쓰신 거예요. 24년째 네, 계속 24년째. 쓰시면서 네. 기도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네. 다 적으시고. 네. 아, 여기 또 군데군데 성경 말씀이 다 적혀 있네요.
4: 네, 성경 말씀도
1: 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적으셔서. 네. 아, 이걸 매년 우리 왜 연간 발행 나오는 수첩에다가 이렇게 다 적으셔서 아, 2024년 건데 벌써 이렇게
3: 날라가 벌써
1: 네, 아유 참. 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 말씀처럼 네.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나의 생활 속에 있었던 많은 일어났던 일들이 재해석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4: 네.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를 이제 많이 예,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잖아요.
1: 네네.
4: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것들의 실상이 나오는 거를 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고 네. 노아도 120년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너 거기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많은 그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거를 실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네. 인턴 레지던트 때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미국으로 PhD를 네. 이제 내가 임신 두 번째 얘기 한 상태에서 갔을 때 네. 그때 인턴 월급 레지던트 월급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분유하고 기저귀 값이 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네.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이제 100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우리 남편은 공부하러 갔고 그래갖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포기했으면은 이제 아마 교수가 되지 못했을 텐데 그리고 밤마다 보면서 빨리 교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방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교수가 될 수 있었어요. 월급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1: 장모님 미국 가셔서 어떻게 뭐 괜찮으셨어요?
4: 아 그분은 PhD. 그분이 알아서 사셨는데 저희가 힘들었죠. 그분 거기서 이제 월급도 좀 월급이라고는 못하지만 학생이고 네. 등록금도 주고 이제 한 달 그것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네. 문제였죠. 그래도 50만 원 갖고 생활을 세 사람이서 했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굶지 않고.
1: 이제 곧 그 우리 CBS에서 인구 포럼이 이제 네. 예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 가시죠.
4: 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지금 이 합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거든요.
1: 아, 큰일이에요.
4: 네, 그래서 굉장히 큰일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본 저출산의 이제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에 대한 제언, 출산에 대해서 임상 의사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언 이런 걸 하는 장입니다.
1: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인구 문제 어떻게 뭐 사실 뭐 네. 몇 가지로 해결될 일은 아닌데
4: 그러면,
1: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도 또 싱가포르도 경제적으로 강국일수록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4: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죠.
1: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고
4: 네.
1: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4: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낳고 네.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럼요.
4: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아기를 어렵게 갖는 산모들이 아기를 이제 또 어렵지만 또 시험관하기 이런 걸 통해서도 불임 가정들이 아기를 갖고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소중하게 키워가는 과정 중에 너무 기뻐하는 네네.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흐뭇하고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키운다는 건 굉장히 큰 즐거움이라고 저는 봐요. 네. 인생에서 자기가 갖는 즐거움과 목표, 뜻 이런 것 중에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럼요.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참 누구는 안 생겨서 참 끊임없이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4: 네.
1: 그 산모들이 참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다고 하던데
4: 그러면
1: 네. 뭐 시험관이든 뭐 인공이든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생명은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이 생명을 지우고 싶어서
4: 맞아요.
1: 어떻게 하면 몰래 지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4: 그렇죠.
1: 네,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4: 네.
1: 참 아기가 생기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4: 그럼요.
1: 저도 아기는... 4년 만에 첫애를 가졌거든요.
4: 4년 만에.
1: 4년, 네. 예, 뭐 2년은 처음에 그냥 좀 미루자 했었고 가지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4: 맞아요. 그 정자가 수백억 마리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통과해서 그게 수정이 돼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악인 거예요. 그 태어났다는 그렇죠. 것 자체만으로도.
1: 아, 근데 진짜 보면 그 결혼 시기가, 결혼 적령기가 점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늦어지면서
4: 네.
1: 이게 불임과 또 저출산의 원인이 또 되지 않는가.
4: 그렇죠.
1: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죠.
4: 네.
1: 그리고 아이를 낳고 결혼한다는 것이 나의 희생이라고 생각도 들고
4: 그렇죠.
1: 또 남들 사는 거 봤더니 뭐 TV 틀면 맨 금쪽이 같은 애들만 나와서 허리 빽빽 찌르고 막 엄마 머리끄덩이 잡는 것만 보고 그렇죠?
4: 네.
1: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뭐 맨날 뭐 산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꾸 보이고
4: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을 지금 많이 보여주려고 네. 애를 쓰고 특히 CBS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3: 근데 그 실험관 아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4: 네.
3: 이게 이제 소수에서는 야 이게 사람이 그 아기 그 사람이 사람 만드는 거 아니냐.
4: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3: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근데 이제 정자하고 난자가 이제 수정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자하고 난자 자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1: 그렇죠.
4: 네, 그리고 수정하는 단계부터 생명이 이미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자궁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나팔관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로 임신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좀 인공적으로 도와준다는 의미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는 게 다 생명의 그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행복,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들의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많이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4: 그렇죠.
1: 네. 특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령의 기둥을 세운 가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축복되게 사는지 좀 많이 노출했으면 좋겠거든요.
4: 그럼요.
1: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예전부터 팔불출이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팔불출인지 모르겠어요.
4: 근데 이거 좀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약간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1: 아, 그래요?
4: 네, 결혼도 약간 좀 증가했어요. 웨딩을 하는 일도.
1: 아유,
4: 그래서 지금 바닥을 치지 않았나 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1: 주변에 좋은 남자 의사 있으면 하나 자리 하나.
4: 네, 남자 의사는 이미 다 장가를 갔고요.
1: 그죠? 매물이 없어, 매물이.
3: 맞아. 남녀 의사들은
1: 이제 나오면 나가.
4: 네, 여자
1: 부동산에 내놓지 않잖아요.
4: 많고. 네.
1: 네.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4: 네, 저에게 하나님은 그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지하고 구하면은 반드시 주시는.
1: 네.
4: 근데 때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도 때로는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젠가는 들어주실 걸로 제가 확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제가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도 숱하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있을 때마다 항상 기대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 교수님도 뭐 이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테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출산과 뭐 과정을 이루는 일에도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될 테고.
4: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 또 아까 아기를 받으실 때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그 태어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축복이 그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저는 사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기도 받고 또 환자를 치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4: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1: 그렇죠.
4: 의사도 안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헌신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1: 다 생명의 가치를 높게 존중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1: 앞으로 또 이제 더 이상 뉴스에서 의사 선생님 좀 화난 모습 안 보고 이제 서로 다 좀 빨리 좀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 그렇습니다.
3: 저는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 아이를 맡겼다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에게 그 아이를 맡겼으면 우리기 때문에 맡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남이 하는 방식으로 키워선 안 되고 내 방식으로 나니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키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들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저조한데 지금 아이 임신할 사람들도 아, 남들이 저 정도 하는데 난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기 때문에 맡겼으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 내 여건에 맞게 잘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런 출산을 앞둔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교수님을 또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가정

0: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미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구한말에 미국 노상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치게 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왔다 갔다 하며 테니스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소위 점잖은 양반들이 아 저거 머슴들이나 시키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머슴들이 할 일을 테니스의 재미를 몰라 그러겠죠. 테니스가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맞습니다. 세상에는 머슴들에게 시킬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땀을 흘리며 해야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인생 모두를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목적 삼아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 자신만을 위한 노력은 머슴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더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땀 흘리고 내가 직접 애써야 될 더 위대한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와 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들에게 맡길 일은 머슴들에게 맡기며 살아갑시다. 로마에 정착하였던 케이토 디 엘더라는 사람, 소위 위대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저 사람 동상은 왜 세우는 거야? 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는 소리를 나는 듣고 싶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동상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일은 머슴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 저 사람 동상은 왜 안 세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인생을 위해 내 땀, 내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 위에 것들은 다 모슴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투자하는 각오를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용광로 불같은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라기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고 불 태울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순들 시켰 내가 좋았을 뻔했던 일들, 내가 거기에 인생을 낭비하면 그것들 다 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의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자기 힘으로 채웠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불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부와 그들의 세상에서 받던 칭송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지푸라기같이 용광로 불에 훨훨 태워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날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사건으로 다가온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비춰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용광로 불같은 날에 다 소멸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듬뿍 경험할 것이라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 때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무섭게, 풍요롭게, 확실하게 내려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여호와의 날은 모든 불신자들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공의로움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 언약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로만 캐슬릭 처치는 교황이 하나님의 또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거짓말을 살포합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무슨 교황이 예수님의 대행자입니까? 우리가, 제가 예수님의 대행자인 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반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 예수님 대행자시군요. 또 웃으면 농담이 되니까 농담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삶.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흠뻑 경험한 인생의 영혼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은 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인생에 대해 두 측면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의 특성 두 가지. 첫 번째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는 부모님이 소띠인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저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 들판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너무 즐거워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 같은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경험한 영혼의 모습을 그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인생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치료하는 광선을 듬뿍 경험하고 마구 뛰어노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고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사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궁극적 의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완벽하게 경외하셨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믿은 우리는 그 예수님 뒤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또 한 가지 측면은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는 인생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악인을 밟으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를 뚜렷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관이 얼만큼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악인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지륵같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고 죄인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각기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할지 못할지 못할지 다하며 살아간 이 세상, 이 유치하고 저속한 저질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하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발로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들 위에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상한 가치관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점점 빚어가시는 인생의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과 사탄의 종 사이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지 영광을 추구하는 미련한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탄에 속한 불신자들을 발바닥 밑에 저와 같이 밟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며 계속 그 발걸음을 더 힘차게 재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만이나 의시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격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말씀드립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해나. 첫 번째, 용광 높을 같은 날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도 가까워졌고 내일이면 하루 더 가까워질 것이며 그날은 어김없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까지 성취됐기에 그 다음 예언도 마땅히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용광로 같은 불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불 같은 날, 여호와의 날은 우리 예수님 믿은 인생에게는 전혀 겁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반가운 사건이고 환영해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는 날이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직접 안아주시는 사건이기에 용광로 불 같은 여호와의 날 우리는 환영하며 기다리며 재촉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온 우주에 구현되는 날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자들이 예수님 찔렀던 눈들이 예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용광로 불 같은 여호와의 날 오히려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수많은 선교사들 여기저기서 고생하며 애쓰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날이 임할 때 얼마나 그들은 더 기쁨으로 더 영광 속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센터빌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내가 혹이라도 뭔가를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용광로 같은 여호와의 그날 우리에게는 기쁨의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사망을 죽이실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노예로 삼고 있던 그 죽음의 족쇄가 다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의 모든 족쇄를 다 끊어 놓으셨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에는 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시요. 여기서 소위 사람들이 말한 죽음, 마지막 눈을 감으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더 정확하게,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받았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과 그 발의 못 자국을 보게 되며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소위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25장 8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뺏어갈 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차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교훈, 천국의 영광을 오늘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발을 천국에 들여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인생은 한 발 들여놓은 그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삶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긴 산대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걱정, 근심, 투성이면, 불확실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닌 거죠. 주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다.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십시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외우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며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 내 생각을, 그 다음 내 행동을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음미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며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내용과 차원을 달리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은즉 은혜를 누리라,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용광 높을의 여호와의 날, 다시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범죄로 인해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나를 찾아오시는 현장입니다. 내 속에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태워 없애버리시고 없애버리시려고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자리가 쉴만한 뭘까요? 푸른 초장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며, 채우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야죠. 자꾸 채우지 마세요. 채워놓기만 하면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비워야 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데이빗 리딩스톤 다 아시죠? 죽기 14개월 전에 기록한 그의 일기 내용입니다. 주님, 주님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저를 보내주세요. 단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주님, 어떤 무거운 짐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주님의 가슴에 제 가슴이 연결되어 있다면,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예수님께 저의 존재 모든 것을 다시 헌신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프리카 대륙 탐험가요, 의사요, 더 중요하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 선교사, 사랑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1873년 5월 1일, 엊그제입니다. 5월 1일 오늘날 잠비아 한 마을에서 죽어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는 침대 옆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무릎 꿇고 침대에 손도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사랑했고 아프리카 주민들은 또 리빙스턴을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심장은 그가 사랑한 아프리카 땅 한 마을의 나무 밑에 묻혔고

0: 그의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화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가 30년 동안 몸바쳐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거듭거듭 열매를 맺게 되었고, 2012년 통계에 의하면 동아프리카 지역에 또 있나, 이 사하라 사막 아래 밑에 지역에 63%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온 지역을 뛰어다녔던 송아지의 해였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치료하는 광선, 흠뻑 젖어 이 광선을 나누어 주기 위해 당시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그 사악한 세대 가운데 리빙스턴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마지막 인생 30년을 다 투자하고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게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밟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나도 우리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치료하는 광선에 흠뻑 젖어 인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뛰어다니고 있는가? 우리는 이 버지니아 지역을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누구는 라오스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 누구는 북인도에서 뛰어다니는 송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마구마구 뛰어다니셔야죠. 리빙스턴의 인생은 참으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 오지에서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내리 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었기에 그는 한 번도 송아지 같이 뛰는 일을 멈추지 않고 30년 송두리째 다 죽게 바쳤습니다. 나는 송아지인가요? 나는 송아지 같이 뛰어다니고 있는가요? 이것이 주님의 의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과거를, 죄악을, 부정적인 것들을, 완악함을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가히 거룩의 능력을 치료하는 광선을 저희 인생 속에 듬뿍듬뿍 비춰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며,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살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친히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머슴들에게 시켜야 될 일과 내가 땀 흘리며 직접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일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공급하시며 또 다짐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인생 주 앞에 자그마한 인생이나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간구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가정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3: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얼굴 한 분이 나와 계시죠? 윤성 전도사님, 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쯤 되면 아 이제 식구련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0: 네. 네.
1: 이 자리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봐라. 홍보.
1: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네.
3: 또 해드리고.
0: 아니, 같이 떠나니까 개그맨 선배님 같기도 하고.
1: 또 찬그맨이라고 찬양사역자 개그맨 합쳐서 찬그맨.
4: 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분이 찬양도 하네.
0: 그러니까요.
1: 네. 너무 얘기해가지고.
0: 네, 재밌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5: 얼마 전에 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감사하게도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0: 네.
5: 아~ 제목이 조금 다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제목은 아니에요. 이혼 후 성장이라고.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그룹이 이혼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참 많이 힘든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나름 또 영성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4: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혼이란 주제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0: 네.
4: 후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장. 여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장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 뒤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성장으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하는 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처음이자 또한 어쩌면은 우리 삶의 관계,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아주 역사적인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이혼뿐만이 아니라 아픔과 삶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제가 또 오은규 목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뵈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노크토크 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중에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 바로 그분이 오은규 목사님이세요.
0: 아,
3: 인생이 그대로예요.
0: 아, 정말요?
4: 은근히 귀여워.
3: 은근히 귀여워. 제가 늘 힐링이 됩니다.
0: 네, 요즘 노크토크 게시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질문 신청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 밑으로 지금 요 밑에 맞죠? 요 밑에 네 질문 신청 방법이 나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 여기 밑에 바로 제 밑에 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들어볼까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4: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1: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4: 그냥 고개 돌리면 그분이 거기 계시고
5: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3: 신앙생활이라는 게 뜨거운 게 이제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1: 그랬구나.
6: 안녕하세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예비 직장인입니다. 선배들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취업으로 고생하는 취준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 또한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문득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에 막 뜨겁게 하느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고 응답을 받았다 기뻐하고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나? 나는 정말 하느님을 만나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늘 제 삶의 일부분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이 당연한 듯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4: 그 신앙은 정말
6: 맞아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0: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모태신앙인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입니다. 사실 저희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윤성 전도사님은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1: 오늘 사연자처럼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 뱃속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했던 거죠. 네.
0: 그러면 지금 보니까 레오 씨랑 저를 제외하고 여기 계신 세 분은 모두 목회자 자녀분이신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예요?
5: 일단 모태신앙인의 경우 부모님의 신앙이 내면화되어져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고통스럽잖아요.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나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또 신앙생활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존경할 만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이 모태신앙인 역시도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할 가능성이 높죠. 그쵸. 그래서 웬만한 일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반면에 모태신앙의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저는 이제 딱 그 이 사연 신청하신 분이 저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라는 질문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어쩌면 그 모태 신앙인들의 단점을 잘 대변하신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가 아마 모태 신앙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다 당연히 교회 나가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교회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또 구원파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막 언제 만났다 이러니까 사실은 모태신앙인들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가장 큰 단점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0: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성인이 되는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레온 씨는 모태신앙인 분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3: 매번 부러웠던 게 일단은 저만 믿으면 제가 가족을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은 대대로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님을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는데 부모님의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뭔가 싸우면 교회라는 곳에서 화해를 하더라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화해를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대판 사고 술 먹고 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화해의 기미도 없는 거야.
0: 없지.
3: 뭐 하면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의 몰랐던 모습을 모태신앙들은 교회 가서 보잖아.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냥 싸워버리니까. 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1: 길에서도.
3: 이게 너무
0: 길에서도?
3: 그리고 길에서 만나면 우리 뭐 집사님이잖아 이러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합리적인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게 저같이 이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신앙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니 이 좋은 거를 내가 지금까지 못 믿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다. 미리 믿어버리니까.
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낀 순간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4: 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뜨거워야 사랑이냐.
1: 맞아.
4: 이게 우리가 늘 사랑은 막 후끈하게 올라오고 나에게 막 짜릿함으로 다가오고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일 없어도 사랑이에요.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후끈함은 없지만 그래도 별일 없는 신앙. 그게 사실 모태신앙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질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언제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늘 그냥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신앙의 파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자극의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해석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통한 감동을 통해서건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다가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체험 자체가 여러 간증 같은 거 보면 막 인생 풍파 쫙 지내고 그 파고 제일 윗선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다에 안 나가. 그리고 그냥 맥가에서 놀아요. 맥가에는 별일이 없어. 대신에 큰 고기도 없어. 그러니까 큰 소득이나 맛봄 그런 어떤 짜릿한 단짠 신신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냐면 돌멩이에 있고요. 그 약간 피라미 같은 그 작은 나의 그 놀잇감 속에도 있는 거고 그냥 고개 돌리면 He is there. 그분이 거기에 계시고 또 고개를 돌리면 그분이 저를 향해서 웃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고 부모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고 자매의 얼굴로 예수가 내게 오는 거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뜨겁게 오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온도로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 오시지. 그래서 그냥 늘 고개를 돌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모태신앙이 아닌가. 아멘.
1: 근데 교수님 말씀을 저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이거를 뭐 하나님 존재로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이걸 또 뜨겁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4: 그러니까
1: 그거로 그거를 온도로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가만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하나 진짜 하나도 작은 것 하나 없거든요. 돌아보면.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자꾸 망각하고 까먹고 근데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셨지 역사하셨지 근데 그게 온도가 아니라 아 맞아 늘 하나님은 동행하셨어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 그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뜨겁게 주셨는데 라고 그렇게 똑같은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대형 집회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 중에 그 동생인데 얘가 싸움을 잘해요. 그리고 보호관찰도 좀 받고 어린애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방언 달라고 해 이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좀 이상해. 새끼 진짜 실제로 새끼 이런 방언이 이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가 장난치나 해가지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일어나라고.
1: 맞은 거 아니에요?
3: 그래서 제가 순간 이 장난이다고 이제 움찔였거든요. 근데 얘가 계속 하는 거예요. 방언.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쓰레기도 방언 주는데 나 진짜 우리 엄마 착하게 살고 나 예수 잘 믿겠다고 하나님이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 교회 목사님 누나 권사님 딸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1: 욕심.
3: 나 이런 쓰레기보다 나 방언 더 달라고 그때 주야 이거 진짜 외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를 3시간 시켰어요. 약간 부흥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회개하라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방언 주라고 기도해. 근데 갑자기 내가 떼굴떼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는 뜨거운 게 이게 와요. 여기 가슴으로 온다고. 근데 누가 주먹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게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요 학생 하나님이 학생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0: 진짜?
3: 진짜 실제로.
1: 웬일이야.
3: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하고 이게 10분 넘게 그랬어요. 제가 어느 교회 대학교 때는 집 앞에 있는 그 목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네. 그 교회를 갔는데 금요 철야배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청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전해주래. 실제로 이런 경험이 10번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네요. 물론 우리 집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더 그 기도가 약간 주택청약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전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 이래야 된다.
3: 아니 사람들이 진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청년, 학생, 하나님이 학생 사랑한다.
1: 왜 그런지 알아요?
3: 왜 그래요?
1: 하나님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 하나님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딱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를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분을
4: 제2의 제3의 손길을
3: 그랬구나.
0: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그 마음을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 모태신앙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뭔가 감정이나 체험을 마치 하나님을 만난 걸로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간증하거나 할 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죠. 그래서 유대교인으로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학식, 좋은 가문을 가졌지만 사실 그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원망 뭐 이런 마음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것들이 넘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늘 사람들 향해서 축복할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진정한 은혜구나 이걸 그렇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거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신앙생활에 점검이 필요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4: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랑 비슷하시다면 임마누엘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상담 쪽에서는 위드 경험, 함께하는 경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늘 이제 제 옆에 계시고 그냥 별일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이렇게 계신가 안 계신가도 쉽지만 그냥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밥을 세 끼 많을 때는 다섯 끼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을 기도를 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먹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4: 먹은 다음에 생각나는 경우도
0: 맞아요.
4: 있고 심지어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급할 때 신이 보이고 편안하면 신이 가려지잖아요.
0: 그렇죠.
4: 참 놀랍게.
1: 아,
4: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끔 아 식기도를 할 때 이 음식이라는 건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0: 그렇죠.
4: 저는 이 식기도가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감각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하나의 좀 지표 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저는 기준 하나를 교수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예배가 즐거운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떤 예배 안에서 예배가 너무 좋아서 막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한지를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일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서 너무 아쉬운데. 찬양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예배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저녁 때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야지 빨리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찬양팀이랑 찬양할 거 빨리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원래 가야 되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인지 예배 끝나고 애들이랑 뭐 뭘 놀러 갈까 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오늘 뭐 이제 끝이다 이렇게 주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이 예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주일이 아쉬워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3: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이제 전락해버린다.
4: 절실함이 좀 줄어들죠.
3: 맞아요.
0: 그렇죠.
4: 그 절실함이.
3: 근데 이제 자매님을 좀 만나러 가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기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가 빨리
0: 아쉽고
3: 아쉽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끝내시고 이러더라고요.
1: 결론은 예배예요.
0: 예배죠. 예배.
1: 그럼요. 예배가 기준이 돼요.
3: 맞아요.
0: 우리가 항상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그 확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것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보면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0: 네네.
5: 사실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성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5: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때 그것들이 양쪽 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지낸다면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목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1: 야, 이거.
2: 와, 반성이다, 이거는.
0: 갑자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직원을.
3: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0: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4: 이 얘기 되게 창피한 얘기야, 우리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야.
5: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
2: 진짜로?
6: 하나님의 가진 이미지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4: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집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기독교 방송을 보던 중 네? 노크토크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는 예전에 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게 건물의 건물주가 되시는 분과 한두 번 만나며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가게 건물주 되시는 분은 제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본인은 교회의 장로이며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장로님의 선한 말과 행동에 저는 울림을 받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생활이 장로님을 통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대형교회에 출석하던 중 장로님과 부목사님이 같이 교회를 개척할 예정인데 제게로 함께 개척교회에 출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하였고 저는 워낙 장로님을 신뢰했기에 큰 고민 없이 장로님을 따라 개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모든 교회 생활에 장로님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장로님의 영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한 곳에서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장로님께서 우리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0: 상당히 좋으신 장로님 아니죠?
3: 일자리까지.
7: 저는 별 고민 없이 장로님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그런지 평소에도 늘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고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2: 와, 그러기 쉽지 않네.
7: 그렇죠. 워낙 잘 되는 식당이라 일은 힘들었지만 매일 찬양을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3: 힘이 나죠.
7: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장에서 보여지는 장로님 행동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왜요?
7: 우선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직원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여 주방장과 상의도 없이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아주 잦았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방장은 사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현재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아이고.
7: 또 하청업체 중 한 분은 같은 개척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집사님과의 거래도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입니다.
2: 와, 반성했다 이거는.
0: 갑자기.
7: 결국 집사님은 사업의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되었지만 장로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 상처됐겠네.
7: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장로님의 태도와 늘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오래 지켜봐온 직원들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본 그렇지네.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로님의 행동과 직원들의 평판. 지금 저는 무척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4: 그럴 수 있겠다.
7: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의 실망스러운 모습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장로님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어느 집사님의 고민 사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성품이 비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7: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뭔가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2: 그치.
7: 이게 진정한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제 칭찬을 지금 조금 할 건데
2: 또
7: 이게 뭐냐면요. 제가 SNS에 기독교 방송 다녀왔어요. 뭐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들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한 후배가 유명한 모델들과 함께 그 모델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배 저 누구누구예요. 근데 혹시 저도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얘는 한 번도 울지도 않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았고 저한테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애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괘씸했죠 마음은.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움직이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모델 활동을 하는데 인지도가 없어지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근데 선배 SNS를 보다가 늘 하나님 이야기하지. 늘 어디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 선배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라 하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죠. 아, 나의 그 언행심사를 내가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느꼈어요.
4: 맞아요. 그 저는 그 비슷한 이제 케이스가 저도 있었어요. 쇼그맨이라고 개그맨들 이렇게 같이 그 월드 투어를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미국 투어를 5개 도시를 투어했어요. 뉴욕부터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하니까 얼마나 가까워져요.
2: 그렇죠.
4: 공연하고 같이 생활하고 마지막 LA까지 한 뭐 한 35일, 40일 정도 생활을 딱 하고 들어오기 전날에 마지막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는 술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 김원효라고 이 친구가 술도 잘 먹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술 막 먹고 이렇게 술이 취해갖고 이제 저는 제가 전도사지만 원희한테 그래 원희야 너무 고생했다 너 술 마셔라고 기도해줬어요. 우리 하나님 회식 때 술도 먹고 하는데 그냥 건강 잘 챙겨달라 기도해주고 술 따라줬어. 그날 새벽에 저한테 형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한국 가면 형한테 앞으로 계속 연락해도 돼? 연락해도 되지? 왜? 근데 했더니 이 친구 한 얘기가 나도 이제 예수 믿으려고. 저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자. 보여주자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취해갖고 형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야 너 지금 너무 취했으니까 맨정신으로 내일 네가 진짜 예수 믿을 거면 맨정신으로 내일 모든 멤버들 앞에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호텔에 모여서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다 있는데 갑자기 짐 딱 내렸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가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범균 씨가 야 우리 중에 너만 교회 안 나가. 그런데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웠어요. 아 이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넌 크리스천든 크리스천의 등을 보고 교회로 그 문턱을 넘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 몰라도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2: 맞아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뭔가를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저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뭐 가족이 스님이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4: 아니 자기가. 저는 남희 씨 진짜 신앙 좋다고 진짜 크리스천인 얘기를 개그맨들 사이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2: 아, 진짜? 네. 아니 근데 아 부끄러운데 극장 진짜.
6: 제 경험 속에도 사실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눴던 걸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이발소를 가잖아요. 머리 깎으러.
2: 네.
6: 아버지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발소가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있잖아요.
4: 네. 지금도 있죠.
6: 네. 지금도 네. 많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워낙 뭐 사이도 좋고 해가지고 같이 목욕하러 가면 이제 이발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깎고 저도 깎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갔는데 이제 그 이발사분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는데 많은 손님들을 만나는데 참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참 인격적이고 깍듯하고 잘 그 이발해 주시는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는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죠.
2: 네.
6: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날 이발 요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4: 그게 대단한 건데요.
6: 이발 요금을 안 받고 사실 그날은 머리만 깎으러 갔는데 저한테 그 목욕탕을 아카키를 주면서 목욕도 하고 가라고. 예, 아마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평소에 말하고 하는 것 속에서
7: 예수님의 모습을 피렸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독교인의 성품은 기독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데 저렇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 맞아. 그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욕을 하게 되고 그런 누가 교회를 또 다니게 맞아요. 다니고 싶겠어요.
4: 맞습니다.
2: 그래서 저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품이 기독교인들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장로님의 온화한 성품에 교회를 다니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분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나요?
3: 일단 충격이죠.
2: 그렇죠. 충격일 것 같아요.
3: 이 충격이 어느 정도로 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주는 배신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기대하고 나에게는 믿음의 뿌리나 혹은 어떤 삶의 모델링이었다 생각했던 사람이 주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이 되는
2: 그럴
3: 거죠.
2: 것 같아요.
3: 원래 배신은 믿었던 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4: 맞아요. 맞아요. 네.
3: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실망하고요. 그렇죠. 실망하면 먼저 마음으로 거리 두고 두 번째 몸으로 거리를 둬요.
2: 네.
3: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이 또 내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나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변화가 없거나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던 일 하던 건데 나 혼자 실망해서 이게 분노로 바뀌죠. 그랬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혐오 감정까지 가게 됩니다.
2: 그렇죠.
3: 그러면서 부르르 떨게 되는데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기대는 이후에 발생할 배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기대가 꽹과리였다면 나중에 실망은 징이 되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젖어들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던 부분이 나머지를 다 블랙홀처럼 꽉 빨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관계까지 되면 이거는 상처예요.
2: 그렇죠.
3: 이거는 좀 다룰 필요가 있죠.
2: 네.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사연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7: 너무 많죠. 제가 이 신방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누구랑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조금 교회 안에서 연배가 높거나 좀 직분이 높은 분들이 이제 조금 연배가 아래에 있거나 이제 직분이 낮은 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제안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연자처럼 교회 장로님이니까 혹은 존경하는 집사님이니까 야 내가 저분하고 같이 일하면 참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일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일이라는 게 이제 이권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2: 그쵸.
7: 교회에서는 영적 관계고 그냥 친분 관계였는데 이게 이제 이권 관계로 변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을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은혜로 뭔가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했다가
2: 그쵸.
7: 한쪽은 사실은 원칙대로 한 건데 한쪽은 은혜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게
2: 그쵸.
7: 원칙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거기서 상처받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참 들을 때 난감한 게 이분이 성토하는 그분은 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잘 봉사하는 좋은 분이세요.
4: 두 분 다. 네. 두 분 다 그렇죠.
7: 그러니까 참 그걸 들으면서 난감하죠. 그렇냐. 근데 뭐 그렇다고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서 비난할 수도 없고.
2: 맞아요.
7: 그래서 제가 난처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경우.
4: 네. 한 가지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나도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런 모습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할 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이 있지만 나도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그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3: 하기는 그 음악 하시니까 세션 이렇게 뭐 드럼 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유성전도 다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4: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거 지금 농담으로 하셨지만 저 진담으로 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할 때 되게 날카롭게 부끄럽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혹시 놓치는 부분 전 놓치면 안 되잖아요.
2: 어, 맞아요.
4: 내가 프로듀서인데 연주자가 나 괜찮아? 아니야,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아~ 보컬들이 디렉팅하는데 제가 아, 다시 한 번은 한 테이크를 하는데 88번을 녹음을 했어요. 아~ 한 테이크 하는데 뭐 한 테이크는 뭐 한 몇 마디 안 되는 네. 거를 88번을 테이크를 하니까 제가 그 화내시더라고요. 녹음하시는 가수분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고 해서 들려드렸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 근데 아. 이게 안 돼서 계속 원했던 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를 날카롭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찬양할 땐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3: 그런데 그냥 웃자고 시작한 얘긴데
4: 네. 웃자고 달려드는
3: 왜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4: 찔려
3: 좀 마음이 아파서 근데, 무료 상담 네. 5회권을
7: 오 이거
1: 이거 좀
4: Amazing 아, 이 방송 좋은 방송.
7: 아, 좋은 방송이죠. 네, 좋은 방송. 아니, 근데 교회 밖에서 이러면 몰라요. 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요.
1: 진짜로?
7: 아, 저는 교회에서 순장을 하고 했어요. 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저는 이 생각까지 해요. 와,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야,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 다르다는 거, 그렇지. 틀리다는 걸 다 인정하고 그냥 못하고 그냥 저 사람 틀려.
4: 정죄하는 거지.
7: 정죄를 하고 싶은 거. 근데 또 성경에 예수님은 또 정죄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맞는지 목사님 봐주세요. 제가 읽은 성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본 성경은 예수님도 싫은 사람 자연스럽게 피하셨거든요. 굳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2: 아니 거기요. 그거는 네. 저기
7: 맞지 않아요?
2: 미리 얘기를 해주면 저를 통해서 네. 아직 준비를 안 하셨거든요.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6: 그 시대에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배척하셨죠 사실은.
7: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싫으면 피했어요. 근데 피하는데 계속 제 곁으로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또 욕해요. 저 자매 말이야, 저 형제 말이야. 계속 이간질하는 전 들어줘요. 순장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 와, 그래서 제가 순장을 안 해요. 자꾸 막 가운데서 이간질 당하니까 너무 싫어 그런 게.
2: 왜냐면은 욕을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내 욕도 또 딴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7: 더 웃긴 거는 네. 저분이 다른 사람 욕을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봐. 저 사람 얘기하는
2: 그렇게 된다니까요.
7: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아.

0: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리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뭔가요?
1: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보통은 옛날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고요. 네. 고대 1세기 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섹터라 그래서 따로 광야에 나가서 그들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런 순수성과 신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아주 독특한 삶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딱 분리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끊임없이 같이 조율해 가면서 기독교 역사를 써왔는 건데 네.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아직도 생각하는 거죠. 그 거룩한 무리는 달라.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해. 그리고 이 기준이 세상에도 그대로 이렇게 영속이 되고 또 연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사람이니까 신앙의 논리와 이 자본의 논리 사이에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관 예배드리지만 세상에 나오면 돈 벌어서 일상과 또 일생을 유지해가고 또 내 가족들을 같이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면서. 근데 자본의 논리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 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그리고 그 색깔이 다소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속도에 있어서 그 폭에 있어서. 네.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알고 있던 그분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다른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 네.
1: 왜냐하면 조직에 대한 유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소속 공동체 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또 이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 이중인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우리 신앙과 우리 일상이 일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정확히 그럴 수 없어요.
2: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역할은 너무 아름다웠을 거예요. 종교적 가치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라는 영역에 그분은 맞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으로서 역할, 본인이 생각할 때 맞는 역할, 사정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이분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려운 분 상관없이 그냥 잘라버리고 네. 또 하청업체에 있는 분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도 욕먹을 일이에요.
3: 맞아요. 그렇지.
1: 이거는.
3: 기준을 그렇게 네.
1: 기준은 이걸로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이 삶까지 미처 닿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워요.
3: 인격과
1: 그러나,
3: 달리네요.
1: 그럼 이거는 조금 좀 삶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3: 그러네.
1: 다른 영역으로. 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 어쩌면 사연자께서 너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삶과 그다음 우리의 신앙은 일치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예요.
3: 그렇죠.
1: 그리고 인간관계의 미숙함이 좀 나타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일관성이 삶의 인간성까지 닿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지
0: 네.
1: 이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잘못된 모습의 전형이거나 나쁜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미숙함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3: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인이 네. 이렇게 안 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딱 맞네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3: 신앙인이지만 나가면 그 사회의 사장님이잖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기준을 잘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 진짜 확 와닿는 것 같아요.
0: 맞아. 보통은 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분들 신앙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의 기관과 직분이 신앙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아, 그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3: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다 신앙의 깊이가 있고 뭐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다. 그거는 진짜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겐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고 어머님이시지만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이신데
0: 그쵸.
3: 나한테 보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신앙 깊이가 깊다, 또 성품이 좋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 우리가 그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상적 기대를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1: 네.
2: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실에서 그 기대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게 측정 불가한 영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원래는 직분이라는 게 봉사를 하라고 주는 직분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계급 정도로 오해할 경우가 많지 않아요. 지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걸 측정해서 사실 봉사의 직분을 맡긴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직분을 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직분을 주느냐, 외적인 평가죠. 그 외적인 평가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열심히 어떤 기여를 하거나 뭐 물질적인 기여를 하거나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나 혹은 때로는 교회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수여하고 그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다 보니 많은 경우 우리는 아, 그 직분을 가졌다면 신앙이 좋을 것이고 아마 인품도 좋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고 힘들다고 하세요.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1: 장로님에 대해서 실망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 그쵸.
1: 근데 그건 장로님 잘못은 아니에요. 장로님은 원래 살던 대로 살았어요.
3: 맞아.
1: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가 그에게 절망한 거거든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부끼리도 티격태격해요.
0: 그쵸.
1: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핏줄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티격태격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하고 뒤돌아서기도 하고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낯선 공간에서 새롭게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그 몰랐던 부분 중에는 내가 그의 신념을 잘 몰랐을 것이다. 또 그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사장이었다, 물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이 운영자로서의 그 어려움은 어떤 식으로 내가 했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역지사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함께 있는 그 식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마저도 나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결국 관계까지 저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아마 사연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냥 그만두면 너무 또 속상하기도 하니까 이 사연자가 가지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과 창의적 제안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른 일을 하게 되어서 여기 있는 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좀 가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관계는 해치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면은 조금 제가 어려운 다른 부분의 어려움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저에겐 좋은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나의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경험들, 또 다른 분들이 했던 애로사항들을 다른 말고 요거 한 가지 정도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싶은 거를 살짝 적어주신다면 여전히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도 남아있으면서 장로님께도 아, 이게 하나의 기록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이 어떤 삶의 새로운 또 방식을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사랑을 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진짜 명쾌하네요.
0: 네, 최고, 최대. 최고.
1: 요새 제가 노크토크 하면서 한 가지가 정말 좋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0: 네.
1: 한 가지는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봐요.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전에 없이 레온 씨하고 남희 씨가 자꾸 최고 하잖아요.
0: 네.
1: 믿음이 떨어져요.
2: 하지마. 리액션 하지마.
3: 제가 할게요. 어우, 정말 최고예요.
1: 네.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한패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어쨌든 그 행동과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좋아요.
3: 여기 되게 훈훈하구나.
0: 네. 지금의 시간이 사연자분께는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은규 목사님의 축복 기도에 큰 위로를 받는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은혜 충만한 축복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준 너무나 신뢰했던 장로님과 함께 일하게 되었지만 그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장로님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한 사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자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큰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기대만큼 보이지 않는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또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여러 가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연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이 사연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믿음 또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또한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어쩌면 말 못할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의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장로님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오늘 이 사연자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네, 오늘은 노크오토크 30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오늘 어떠셨어요?
1: 저는 우리 노크토크가 참 좋은 게 누구나 겪을 일을 얘기해줘요.
3: 아.
1: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씩 혹은 여러 번에 걸쳐서 겪었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던 그래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주제를 함께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사례를 나누지만 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례 대부분을 경험했던 바라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0: 맞아요.
1: 아, 저는
0: 맞아요.
1: 오늘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3: 아, 저 3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여기 앉아서 계신 분들도 다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이걸 보내시는 분들 이런 걸 다 준비한 제작진들도
1: 그렇죠.
3: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겠구나. 이게 시청자들은 그냥 이렇게 방송을 보시겠지만
0: 네.
3: 작가, 뭐 PD님 또 여기 다 계시는 감독님들 연출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큰 노력을 하는구나. 제가 눈으로 이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좀 이런 것도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도 우리 윤사 전도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노크토크 식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3: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기도 제목 부탁드리면 제 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 사역도 그렇고 또 새로 준비한 음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음악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교수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0: 네.
3: 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아,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나도 저런 가정, 저런 사람 돼야겠다. 그런 그 거짓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삶 보일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많이
0: 아멘.
3: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정말 아멘. 네, 저희도 뭐 기도를 하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 거죠?
3: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제가 부른 찬양 중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네. 젊은 세대도 다 아실 많은 찬양 준비했어요.
0: 네.
3: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제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2: 때로는 솔로몬처럼,
1: 때로는 다비다처럼,
2: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토크
4: 토크.
0: 다음 주에 만나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석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

0: 저의 그 상황.
1: 네.
0: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1: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0: 아, 세트장을. 네네네.
1: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0: 네.
1: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0: 네.
1: 아울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돼 있어가지고,
0: 네.
1: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2: 세하면서
1: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0: 네.
1: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2: 네. 그렇죠,
1: 그래서
2: 그렇죠.
1: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0: 네.
1: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0: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3: 알아보고
0: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1: 네, 궁금합니다.
0: 자, 우리 남북극장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3: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0: 아니, 자외전이었어.
3: 아, 웬일이야.
2: 야, 너 잠깐만, 자외전, 이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3: 아니,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2: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야, 어서 속히 통일을 지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3: 야, 그거 몰라?
2: 조심해.
3: 북한이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2: 그렇지.
3: 어?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면, 어?
2: 응.
3: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2: 어.
3: 많이 할 거 아니야.
2: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3: 궁금하지?
2: 궁금하지?
3: 궁금하지?
2: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자원. 빠밤.
3: 아, 아니,
0: 아, 그죠, 그
3: 아라 씨가,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0: 네.
3: 어, 평가가 될까 봐.
1: 아니, 배우는 게 아닙니다.
0: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1: 아,
0: 네. 재밌으시죠?
1: 네,
0: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4: 빗물닦개.
0: 빗물닦개.
4: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0: 아~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닦개라고. 뭐 하나 있었어요? 뭐 아까?
3: 어기 막힌다.
0: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1: 기가 막힌다. 억장이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힌다.
0: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1: 그것도 있었어요. 마음이 간데없다.
3: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간데없다가 뭔 말이지?
2: 속이 간데없다?
1: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한 느낌. 그래서 그때 속이 간데없다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
5: 속을 둘데 없다.
1: 없는 거죠. 네.
0: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3: 진짜.
0: 신기한 단어들이라고.
3: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0: 네.
3: 뭔가 의미가 있어요.
0: 의미는 있어요, 그죠?
2: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0: 연결이 돼.
1: 근데 저기 순 우리말이 될까?
0: 순 우리말.
3: 그렇지.
0: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1: 네, 근데
5: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1: 맞아. 좀 고쳐야 돼.
0: 고쳐야 돼요?
1: 네.
0: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 부족하잖아요.
2: 맞아요.
0: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2: 네.
0: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3: 막대.
0: 네.
3: 그러니까.
0: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류?
2: 히토류.
1: 히토류. 네,
0: 90%를.
1: 네.
2: 중국이 갖고 있죠.
0: 그렇죠. 근데 그 히토류
2: 네.
0: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2: 그렇죠. 뭐
0: 자동차,
2: 스마트폰.
0: 그렇죠.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 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2: 네.
0: 북한도 이 히토류를 갖고 있어요.
2: 와.
0: 처음 들어보셨죠?
2: 오, 네. 네.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0: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0: 희토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2: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희토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희토류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아, 진짜?
2: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네.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숙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2: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에
1: 바지선
2: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네. 연결된 거 타고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이해서 팔아먹는데 그건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0: 도둑질이해서 팔 수 있는데
2: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희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네.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희토류 소리가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3: 그렇죠.
2: 주옥이하고 내가 그 경계선이라 김정숙군하고 김현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2: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네. 희토류에서 내가 아는 희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희토류라 하는데 추억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게
3: 미안한데
2: 제가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4: 제가 있을 때 희토류란 말 북한에서
2: 아 나도 처음 들어봤어.
4: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희토류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5: 근데 아라 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5: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하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6: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휘발유?
6: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빵깡통이라고
1: 네.
6: 했나?
1: 그죠. 네,
6: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1: 오.
2: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4: 뭐 왜냐면.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온다.
2: 아니야.
4: 가공을 엄청
2: 많이 했어. 담에 태면서 뭔 일을 들이간 거 아빠가 가만 훔쳐온 거야.
6: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명칭은.
2: 휘발유 디젤로.
4: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네.
4: 그게 이제 도람청체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1: 네.
4: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일두권폐야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라진 손봉씨 이거 성류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라씨
4: 아버님께서
1: 그걸 가지고
4: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4: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1: 맞아요.
7: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0: 그럼요. 네, 아마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2: 그렇지. 우리 때는 난 줄하고 우리나라.
0: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물.
2: 아,
0: 마그네사이트라고.
2: 네,
0: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맞죠?
4: 그게 이제 네.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그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0: 아, 매장량 그냥.
4: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군에서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독 강산이 아니고 백군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7: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4: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0: 그래서
2: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7: 하얘요?
2: 네, 하얗습니다.

0: 지하 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어마한 시한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 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 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드라마 보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을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줘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인지 8명인지 몽땅 로력 용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것입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혼나 그게 끝까지.
2: 그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네. 압록강, 두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상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차들이 꽉 막혀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광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번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인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있어요. 네.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3: 맞아요.
5: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에서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만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북한의 지하자원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아,
6: 아유,
0: 안타까운 맞아요.
6: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5: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5: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네.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이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5: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0: 네,
6: 네.
5: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 데 가마 손수막이나 네, 네. 이런 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6: 아~ 네,
5: 그 정도로 네,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0: 삼촌 뒷바라지
5: 삼촌을 아 저희 삼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네. 영양실조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소를 잡으면 사형이에요 북한은. 그러니까 삼촌이 꼬리만 살짝 자른 거예요. 꼬리만 살짝 잘라서 그걸 우려서 이제
0: 살아있는 소 꼬리를 잘라서
5: 그걸 이제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려서 드셨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고발한 거예요.
6: 아유,
5: 그래서 네. 고발해서 징역을 한 1년 살았어요. 근데 북한 징역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거의 쪽방에 진짜 그냥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한 옥수수 몇 알 정도 주는 그 음식으로
0: 네.
5: 1년을 버티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엄청나게 된 배트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제 똥을 좀 다 받아내고 그때 제가 한 10살? 10살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이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모순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6: 아,
5: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0: 아빠가요?
5: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이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네,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전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0: 흐내기려고
5: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0: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5: 네, 네, 이게
0: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5: 저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네.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네.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네.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5: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러게.
5: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4: 그런 게
5: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네.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아이고.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네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5: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 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0: 근데 몇 살 때였죠?
5: 12살이요.
0: 12살 때. 어차피 12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2: 그러니까.
0: 게.
2: 웬일이야.
6: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0: 5학년이에요.
6: 에이.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5: 네네네.
6: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2: 그러게.
5: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쏘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0: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6: 오, 진짜요?
0: 네. 중국에서요?
5: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그러니까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5: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이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쵸.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주실 대박이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그런 게 네.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들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봐라면서 엄마다 하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0: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5: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0: 그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5: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아서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2: 엄마도
5: 근데 엄마도 그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0: 통했어.
5: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을 해야 된다.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그러죠.
3: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름인데요.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했네
1: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아 맞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없어.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2: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마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 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1: 다가오기는
2: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맞아요.
2: 어떤 비전을 품고 계세요?
5: 아,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 있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5: 주시는
1: 네.
5: 그 주신 비전이 순종으로
3: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5: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1: 아, 네.
5: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5: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희 네.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5: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해령부터 시작해서
5: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613 거기까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1급 기업소, 2급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5: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2급 기업소
5: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5: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5: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5: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대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하러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5: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5: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4: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운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4: 시야에서?
6: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네.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보여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팔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떻게 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피아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피아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피아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껍질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7: 극한
4: 직업을 아주 극하다.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 사람 집단 진출이란 건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증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라서 못봤습니다.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 좋은 뭐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아시죠? 쌀이나. 네, 네, 네. 그걸로 한 쌀이 강부 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거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3: 비닐 모자.
7: 제대로다 그래요,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8: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네.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데
4: 뭐예요?
3: 물어야죠. 네.
4: 물어 목사님
8: 금이 그렇게
4: 금
8: 금이 말해. 그렇게 많아요.
4: 진짜 말해.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4: 2,000톤
7: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4: 정말요?
7: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광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4: 집에서요? 사실은
7: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광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네.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네.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4: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7: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차면 이만한 수은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부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화금이 남아요. 이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5: 몇 그램 정도
7: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예요.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샛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쵸.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거든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7: 금이 정말 네.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6: 땅 파면 꿈이 없어요.
4: 없어요.
5: 네. 몰라요. 우리는 금강산인데
7: 지도 몰라요. 북한은요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철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6: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7: 단속이에요.
6: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다면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사람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기에는 사금권들을 하루 벌어 사다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3: 그리고 이 금이랑 네, 것도
6: 쉽지도 않아요.
4: 아유 야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 좀 캐자 안 되겠다.
3: 저희 갔다 올게요.
4: 금 좀 캐자.
7: 너무 힘들.
4: 아유 남아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5: 오, 우라늄. 아,
4: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5: 지하적이 없죠.
4: 이런 말도
7: 없죠.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5: 비행기가 왜 못 떠요?
7: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6: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7: 불법이
6: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8: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4: 네. 맞죠.
8: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3: 무명품 어떻게 알죠?
6: 알죠?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5: 무명처가?
6: 무명처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5: 네.
6: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5: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6: 아니 아닙니다.
5: 식물이 아니에요?
6: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3: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5: 네 보셨어요?
3: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5: 네.
3: 그 영접똥이 영접똥지 있잖아요.
7: 영종 당면 그 찌꺼기 제가 그날 그것처럼 생겼어요.
6: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 데 파면 감자 밭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 식품이에요?
6: 아니 이건 뭘이라고 뿌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6: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2: 뭐예요?
6: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2: 3대 진미?
6: 네.
2: 3대 진미.
4: 3대 진미?
6: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4: 아빠 얘기 좀.
6: 트러플.
2: 아, 저 트러플 봤어요.
6: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와가지고
2: 네네.
6: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심양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왜 북한 심양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2: 네네.
6: 그건가?
2: 제가
6: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3: 네, 한국에서 봤어요.
2: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6: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에 네, 돈을 맞죠. 버는 거예요.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2: 이렇게
3: 어마어마하지. 진짜. 파도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7: 일이 났지.
4: 일이 났죠.
7: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4: 아쉽다.
7: 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네.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그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아,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대감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4: 빨리 남감비 협정했으면 좋겠네요.
7: 네. 너무
4: 자원 좀 캐오고.
2: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8: 너무 아깝고.
2: 아깝다.
8: 네. 또 너무 짠하고.
2: 짠하다.
8: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 네.
8: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2: 그렇죠.
8: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2: 네.
8: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6: 맞아요.
8: 저 영국까지
2: 와
8: 그 복음의 대로 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복음의 대로.
2: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 씨 오늘 어떠셨어요?
9: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2: 왜요?
9: 제가 북한에서 온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2: 네.
9: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2: 네,
9: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3: 딸이에요?
7: 세균하다.
2: 그러니까.
7: 지금 제가 말 한마디 하고
3: 솔직히
7: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2: 그래요.
7: 그리고 제가.
2: 네.
7: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장에 양쪽에서 북적북적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시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네. 점점 보니까 너무 탁발하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7: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2: 아,
7: 네. 너무 착하고 네.
3: 영혼육이 다 이뻐요.
10: 받은 거죠.
2: 네. 아, 그러니까.
7: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 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 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알아 소리 탁 들으니까 야 내가 알아 솔직히 엄마 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 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3: 아, 너무 좋으세요.
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3: 아멘.
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야.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미입니다. 목사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예, 예. 사람의 본색을 다 드러내게 하는 것 같아요.
0: 본색도 그렇고 어떻게 훈련 기간이지.
1: 훈련 기간인데 아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꼭 나여야만 하는가라는 그리고 원망도 하게 되고요.
0: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1: 그런데 나만이 생기는 일 같죠? 네.
0: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고난에 대해서 네.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심은요. 네. 우리를 근심시키시고 고생시키는 거 원치 않으신다. 그리고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 속에 이끄시면서요.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고요.

0: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죠.
1: 그거를 네, 네, 네.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형통한 삶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네. 때론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질병도 네. 허락하시지만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1: 네. 자, 오늘 그런 코스를 지금 밟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에서 저희 간증하러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유치원 선생님이 된 거잖아.
1: 준비를
2: 뭘 준비를 했어요?
1: 퀴즈.
0: 아, 퀴즈.
1: 네, 요
0: 사강 두천.
3: 사자성어처럼.
2: 강이랑 강가에 둘이서.
3: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했나?
4: 하나님의 딸.
0: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 네, 개그우먼이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손별이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 손별 이름도 있고.
2: 예, 그러니까요.
0: 아,
2: 본명이에요?
0: 네, 제 본명입니다.
3: 근데 우리 이성희 선생님처럼. 네. 아담하고 예쁜 개그우먼이 나오셨어요.
0: 아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아담의 계보를 잇는.
2: 아, 아담이에요? 네. 키가 아담, 어떻게 돼요?
0: 151입니다.
2: 아이, 그럼 다행이다. 나보다 작아.
3: 그래요?
2: 네. 박나래랑 키가 비슷한가 봐요?
0: 제가 알기로는 김준호 선배 말씀하시는 예, 예. 그 박나래 선배가 150이 안 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2: 우리 작은 것에 비리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2: 지금 그러면 개그우먼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0: 아, 네, 이제 개그우먼 하다가 네. 이제 개그 콘서트가 이제 조금 그렇게 되면서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으로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그럼 유튜브 하면 구독자들 있잖아요.
0: 네.
3: 구독자들 몇 명 정도?
0: 지금 31만 명.
2: 오. 됐습니다.
3: 네. 구독자가 31만 명이면은 네. 막 구독 횟수는 막 100만 정도 막 가고 막 그러나요?
0: 잘 나올 때는 100만까지 가고요. 오,
2: 네.
0: 지금 총 조회수는 거의 1억 뷰 정도 나왔습니다. 네.
2: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0: 제가 원래는 이제 개그 콘서트 2016년에 네. 신인으로 그때 데뷔를 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 2년 그렇죠. 동안 계약 기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제가 또 공채 때 또 했던 코너를 너무 피디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예. 제가 또 코너를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2: 했어요.
0: 메인으로
2: 네, 어떤 코너였어요?
0: 헷갈린 뉴스라고 예. 네, 북한의 사정을 좀 개그로 풀어서 예. 좀 알리는 그런 코너였거든요. 네, 뉴스 앵커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2: 네.
0: 제가 북한 말로 공채를 합격을 했거든요.
3: 아~
0: 네.
3: 북한 말로요?
0: 네네네.
3: 그럼 잠깐만 북한말 한번 표현해보실래요?
0: 아, 예. 공채 때 했던 잠시인데.
3: 예, 예.
0: 이야, 이곳이 남자 손에 회사라는 것이로구나요. 내래 이런 곳에 올 줄이야. 아유, 정말 떠올린다, 이야. 뭐 이런 거였어요. 예. 회사의 첫 번호로 들어가는.
2: 네네.
0: 처음 공채 들어간 지 한 5개월도 안 돼서.
2: 네.
0: 첫 코너를 하게 돼서 기대도 너무 많이 받았고
2: 획기적이었네요.
0: 네, 그래서 PD님께서 예. 너무 믿어주셔가지고 저를 제가 조금 일찍 무대에 서다 보니까 좀 한계에 많이 다다르기도 했고 또 네, 선배님들, 뭐 PD님들 기대도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제가 부담을 좀 많이 갖게 됐었어요.
2: 네.
0: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뭔가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연극도 해보고 어린이 뮤지컬도 해보고 했었는데 어린이 쪽이 너무 제 적성에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렇게 어린이 뮤지컬을 계속 하던 중에 SBS 개그맨 선배들이 하는 그 100만 채널이 있어요. 급식왕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선배님들이 저를 불러주셔서
2: 예.
0: 제가 거기에 캐릭터로 출연을 하게 됐고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제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2: 그러면 어린이 채널인 거네요?
0: 네. 주로 구독층이 10대 초등학생들이 많이 봐요.
3: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톡톡톡.
2: 예, 예.
3: 너무 친근감 있게 이렇게 네. 접근할 수 있어요.
0: 예. 키가 일단 비슷해서 애들이 친구처럼 느끼는 게 아닌가.
3: 맞아요. 친구처럼.
0: 네.
2: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우리 키 따라잡아요.
3: 맞아요.
2: 애들이 워낙 커요.
0: 맞아요. 예. 키뿐만 아니라 다 커요.
2: 예.
3: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강우리
0: 네.
3: TV.
0: 네, 네.
3: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아, 일단 이제 제가 캐릭터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캐릭터예요. 그래서 급식왕에서는 교복을 입고 나왔었는데
2: 네.
0: 이제 제 채널에는 그냥 일상, 강우리의 집에서의 일상이나 네, 네. 뭐 밖에서 일어나는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 이런 걸 약간 시트콤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 예. 유튜브를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버나를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유튜브를 뛰어들기도 하고.
0: 네.
2: 근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나요? 그 정도 뷰가 되면. 네.
0: 사실은 구독자보다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 이 영상이. 네? 그러면 그 달에는 조금 수입이 괜찮고 또 다음 달에 만약에 조회수가 그만큼 안 나왔으면 조금 떨어지기도 합니다.
2: 네.
0: 일단 같이 하는 친구들 출연료 챙겨주고 뭐 같이 하는 PD랑 다 이렇게 편집자도 있고 이렇게 챙겨주는 데는
2: 그러니까
0: 크게
2: 나눠서
0: 네,
3: 근데 조회수가 많아져야 광고 영상이 뜨는 건가요?
0: 아,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채널을 개설하면 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네. 아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 돼야 네. 수익 승인이 떨어져요. 유튜브사에서. 그럼 그걸 또 받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그 네. 수익 한 달 정도 또 소요가 되고 네. 그 이후부터 영상에 이게 붙기 시작합니다. 광고가.
2: 네. 네. 우리가 유튜브 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되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네요. 예. 제일 반응이 좋았던 컨텐츠는 뭐였어요?
0: 제가 초창기에 예. 조금 애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따라하는 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도라에몽을 따라했던 예. 제 이름이 방울이라서 방울레몽 해가지고 예. 실제 만화에선 도라에몽이 약간 주인공 도와주고 예. 착한 역할인데 예. 좀 악덕 도라에몽으로 해가지고 예. 방울이 괴롭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애들이 예. 이제 도라에몽도 도라에몽인데 방울에몽으로 이 캐릭터를 많이 기억해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방울이랑 방울에몽이랑 제가 분장해서 하는 건데 예. 애들 반응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2: 네. 그 마이캣 키우기?
0: 미어캣. 네.
2: 미어캣? 네. 그건 뭐예요?
0: 최근에 예. 저희가 그 미어캣 카페라고 해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1: 미어캣이랑 동물들 같이 운영하는 카페.
2: 미어캣이 뭐예요?
0: 그 조그만한 사막에 사는 이제 동물인데 이게 세우고 네네네 이렇게 세우고 정찰 보는
3: 이름이 미어캣이에요?
0: 미어캣이요.
2: 네. 아, 그 라이온 킹
0: 맞아요. 티몬과 품바.
2: 예, 예. 네. 아, 걔네들이에요.
0: 티몬이요. 네. 아. 데리고 와 주셔서 예.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올렸는데 네.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 신기하니까.
0: 네. 저도 진짜 키우고 싶더라고요. 아, 너무 귀여워서.
2: 똘똘해요.
0: 똑똑해요. 호기심도 많고.
2: 오.
0: 네. 되게 귀여웠어요.
3: 특히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네.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구독하고 그럴 것 같은데?
0: 아, 네, 최근에 애들이
3: 많이 늘지 않았어요?
0: 네,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네. 영상을 이제 많이 봐주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었어요.
2: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울이 TV?
0: 네.
2: 그 TV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0: 네. 네,
2: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예, 예. 요새 유튜브는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4: 예. 방울이의 하루.
5: 오늘의 주제! 매주함!
6: 저게 뭐예요?
5: 매일 매자, 주와 주자, 함께 함자다. 매주, 매일 주함. 드디어 이렇게 방송해서 한번 올 줄 알았다.
7: 유튜브 열풍, 31만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크리에이터 방울이. 요즘 아이들 유재석, 이효리, 디는 몰라도 방울이는 알고 있다.
8: 안녕하세요. 방울 누나 저 페미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꼭
9: 알려주세요.
10: 방울이 요즘에 유명해.
11: 방울이 말지.
8: 방울이 완전 팬입니다. 저번에 방토리 영상도 봤는데 너무 사랑합니다.
7: 인기 열풍 방울이 TV 제작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기애애한 촬영 분위기 속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는 방울이. 오늘은 어떤 촬영 중인지 궁금한데요.
12: 너도 그
0: 지금 저희 학교 컨셉으로 해가지고 저 캐릭터 살려서 같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약간 애들 공감대를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 가지고 내가 더 친해 하고 싸우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13: 언니! 땡기! 언니! 저랑 사탕 드실래요?
14: 아니 요즘 무지나 사탕 먹지 말고 저랑 같이 차차차는 춥신다.
7: 배우들의 명품 연기로 흡입력과 감정이입은 100배. 자연스레 웃음 번지는 촬영 현장입니다.
0: 네, 같이 좀 오래 알았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저희 같이 연극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꽤 밤새서 같이 연습하고 이럴 때여서 그때 사실 주일에도 공연이 있는 날이 많고 해서 같이 이제 교회에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늘 친구들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6: 막다 회의하고 얘 살리기로 했는데 피스 혼자 이러고 있어. 야, 왜 죽여? 아,
9: 그러면은
6: 나는 다 마편을
7: 많은 줘.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열심히 가득한데요.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누구세요?
0: 좋아요. 방울TV PD이자 물미호 선생님을 맡고 있는 윤혁준입니다.
11: 안녕하세요.
0: 윤혁. 왜 이렇게 역사 20분이 없는 거야?
7: 연기뿐만 아니라 방울TV 연출까지 다재다능한 보물 같은 분이네요. 방울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11: 사실 크리스천 아니지만 그 진짜 제가 이 방송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방울이가 선배님께서 매주 그렇게 전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우리 채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잘 된다. 어? 전국에
0: 그럼요. 저희 어머니 최순자 목사님께서 친구들 언제 교회에 오냐고 저희 엄마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7: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0: 나 손별이 어? 아니 방울이 어? 아니 손별이 어? 어 뭐지? 어? 아무튼 내 인생 29년 나를 보는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2: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어제 아침에 나한테 소품을 다 놓고 나오더라고요.
0: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네, 부족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6: 너무 부족한데요?
0: 많이 부족해요.
15: 우선 일상적인 면에서 되게 주변 사람들을 진짜 잘 챙겨주
0: 아닌가 봐요.
12: 오늘 아침에 라면 같이 먹고
15: 아침에
16: 하나님의 딸. 왜냐면 좀 저희한테도 약간 그런 기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어야 된다. 이게 또 기도에서 오는 거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렀었거든요.
6: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겠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되게 그런 영향을 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쟁이라고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12: 기도쟁이.
6: 네. 기도쟁이. 오, 좋다.
12: 쟁이.
0: 별이 씨,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힘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또 기도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 붙잡으면서 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또 안 좋은 악플들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또 다른 구독자분들과 또 그런 분들 보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즐거운 채널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둘, 셋!
17: 실수쟁이! 기도쟁이! 소별이 화이팅!
7: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더 큰 사랑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때요? 느낀 소감이?
0: 네. 아유 좀 손별이 얘기할 때 울컥하네요. 제가 손별이로서 듣는 것 같네요. 저한테.
2: 그래요.
0: 네.
3: 근데 우리 손별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네. 기도하면 된다. 기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0: 네네. 네.
3: 그러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자매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12: 기도쟁이!
3: 그런데 그 채널을 보면 실수송이라고 있던 그건 뭐예요?
0: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제가 어린이 뮤지컬도 하고 했다 보니까 노래 쪽에 또 관심이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작곡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앨범도 실제로 냈고 네. 그 친구가 야, 너 목소리도 좋고 하니까 노래 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야, 너무 좋지 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네. 친구가 노래를 만들어줘서 같이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회사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 그냥 녹음하고
2: 만든 거예요?
0: 네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저희 메인 테마송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2: 아 그래요?
0: 네.
2: 예.
3: 갑자기
2: 궁금하죠? 네. 아,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0: 예. 네. 전 도입불 무릎까지.

0: 시스 제니.
1: 네, 여기까지. 반복입니다. 예, 네. 네. 아, 유치원 선생님이 된 것 같네요.
0: 맞아요. 나 이제 애기들 데리고.
2: 근데 너무 이쁘고 깜찍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예. 요새 애들하고 교류가 아무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그런 교류가 좀 있었어요?
1: 거의 올해 초 정도까지 CGNTV에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이제 어린이 프로 MC를 했었어요.
0: 그래요?
1: 네. 1년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친구들이 많이 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많이 물어도 보고 네, 그 친구들을 또 저를 알아보는 게 개그맨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본 걸로 알아보는 거예요. 와, 유튜브 영향력이 크구나, 애들한테. 네, 그것도 느끼면서 또 소재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애들한테 물어봐서 얻어가고 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 먼 사촌 동생이나 좀 어린 친구들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알려.
0: 요새 애들 말 잘 알아들어요? 저희는 전혀 목사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2: 줄임말들을 많이
0: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말 하는데도 한국말 하는데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아,
1: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0: 뭘 준비를 했어요? 네,
1: 퀴즈.
0: 아, 퀴즈.
1: 네, 요즘 아이한테 말 퀴즈. 네. 네. 저희 MC 선배님과 목사님께
0: 정말 허당일 텐데.
1: 제가 또 적어 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요. 네, 첫 번째는 반모.
0: 반모?
1: 네.
2: 저는 반모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두부 생각나는데.
0: 그죠.
2: 옛날 두부 반모 사오라, 한모 사와라 이렇게 해서 신부름 당했던 적이 있어서 딱 그냥 두부 같다고
0: 반모, 두부, 반모.
1: 저도 처음에 그 생각 났습니다.
0: 반은 모질라나이?
1: 어? 줄임말인 건 맞아요.
2: 반은 모질라나이? 네.
0: 반모.
1: 힌트를 드리자면 별이 언니 저 반모해도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댓글에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언니 밥 먹었어? 이렇게 바뀝니다.
2: 반말.
0: 반모임.
2: 반말 모드?
1: 맞습니다. 반말 모드.
0: 오, 목사님.
2: 그럼 반말 괜찮아요.
1: 반말 모드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두 번째 문제는 고인물.
0: 고인물?
1: 이건 요즘에 진짜 많이 써요. 네.
0: 고인물? 줄임말이에요? 아니면은?
1: 줄임말은 아니고요. 좀 은어적인 표현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고인물.
0: 오래된 사람.
1: 맞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어떤 분야에 좀
0: 꼰대.
1: 약간 비슷해요. 꼰대 플러스 약간 고수 느낌이 좀 더해진 전문가.
2: 전문가.
1: 네, 분야 그 분야에. 네,
0: 그냥 전문가라 그러면 되지. 뭘 그거 어렵게
1: 고인물이라 그래. 약간 한글 파괴적인.
2: 근데 이거 누가 그런 생각을 해낼까요?
0: 애들이 요새 너무 할 일이 없나 봐요.
1: 마지막으로 자강두턴.
2: 사자성어처럼.
1: 저도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는데 이건 정말 최신
0: 줄임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자기랑 강가에 둘이서 천천히 가고 싶어.
1: 뭐냐면 이게 약간 도토리 키재기 이런 느낌의 뜻인데요. 자존심 강한 두천재. 네, 줄임말이에요.
0: 네, 너무 어렵다.
1: 정말 최신어. 이거는 정말 최신어여서 아마 예, 어른들 많이 모를 거.
0: 아니, 옛날 거 외울만 하면 신조어들이 계속 나와요.
2: 계속 나오니까.
1: 또 새로 나와요. 매주. 네.
0: 잘 알아요? 그런 거 어때요?
1: 찾아봐요, 저도.
2: 찾아봐요.
1: 저도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2: 그런데 그런 말들은 아이들 속에서는 그냥 서로 막.
1: 평상어처럼 그냥 쓰는 말들이에요.
2: 그래요. 네. 그러니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그런 문화를 모르면 또 안 되는 거네.
1: 많이 봐야 돼요.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직업이 개그우먼이긴 해요. 그죠?
1: 맞아요.
0: 예, 계속 신조 같은 것도 배우고 그래야 되니까. 언제부터 개그우먼이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1: 전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헤어지셔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개그 프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애들 많아 볼 때 저는 개그 콘서트 보고 진짜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좀 웃긴 애였는데 네, 그때 사랑의 카운슬러라고 강유미 선배랑 유세윤 선배가 하신 코너가 있어요. 그거를 학교 수련회에서 제가 선생님들 버전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 성대모사를 하면서
0: 애들한테 빵빵 터지죠.
1: 네, 애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선생님들이 너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 꿈을 갖게 됐었어요.
2: 그러면은 언제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1: 교회는 좀 많이 어릴 때 한 6살, 7살 때 왜 교회에서 제가 작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거를 주말에 막 가는 거예요. 예, 예. 떡볶이, 컵떡볶이 같은 거를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니까 달란트 시장 가서 사줄게! 이렇게 돼서 따라갔다가 잘해주시잖아요. 예. 또 권사님들, 지사님들께서 예. 막 정성스럽게 퍼주시면서 교회 나와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그렇게 몇 번 가다가 20살 때부터 그 개그 콘서트 공채 들어가기 전까지 한 25살 때까지 유아부 봉사를 했었어요. 교사로. 네, 근데 유아부는 3살에서 5살 아기들인데 이제 눈높이를 아무래도 맞추다 보니까 그때 잠깐 보는 거지만 주일날만 보는 거지만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어린들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0: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거리는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까 내가 힘들었을 때 고등학교 때?
1: 네, 고등학교 때요.
0: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1: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이제 아빠랑 있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이제 엄마랑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원래 믿는 집안은 아니었는데 외숙모들께서 다 믿는 분들이 오셔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저희 막내 삼촌은 지금 목회자 생활을 하고 계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지내면서 사실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왜냐면 저를 데려오시면서 엄마 경제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
0: 되겠죠.
1: 네, 제가 또 컸다 보니까 또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다가 제 사촌동생 그 아까 그 말씀드린 외숙모 믿으시는 외숙모의 딸인 사촌동생이 주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교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웠고, 엄마도 힘들어 하셨고, 그래서 엄마와 저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좀 응답을 주셔서, 제가 좀 그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는 짐이 되고 있다고 늘 그 생각만 했었어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엄마한테 나는 짐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더 나이가 많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고 넌 아버지가 계시다. 엄마보다 더 큰 너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런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때 좀 많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럼 그때 막 뜨거웠었겠네요.
1: 네, 막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2: 엄청 많이 울었겠네요.
1: 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랄까. 좀 울면서 나온 그게 기도가 컸던 것 같아요. 울면서 하다 보니까 방언이 또 나오고. 아, 그때 딱 느꼈어요.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네. 그 이후로는 좀 한 번도 의심한 적은 없었어요. 네.
2: 그러면 개그맨의 꿈은 계속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계속 갖고 있다가.
2: 근데 대학은 철학과를 다녔다.
1: 철학과.
0: 네, 철학과를 나왔어요?
1: 네.
2: 근데 개그맨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제가
0: 개그맨 중에 때문에. 철학과 나온 친구는 처음 아니에요? 또 있어요?
1: 김준현 선배가 전 외대 철학과로.
0: 아, 그래요?
1: 네. 22기 김준현 선배.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새아버지를 엄마가 만나셨어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계셨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셨고 그래서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엄마랑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좀 학자 같은 스타일이세요.
0: 네,
1: 그래서 일단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네가 공부를 해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때는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성적이 잘 올랐어요.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하면 잘하겠다.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때 잠시 꿈을 접고 그래 일단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고 사실 철학과를 들어갔었어요.
0: 네. 적성에 맞았어요?
1: 아니요. 너무 안 맞아서.
2: 너무 안 맞았어요.
1: 재미가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막 까불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듣기를 어떻게 지체할 수가 없는데.
1: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에 막.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던 꿈을 쫓아야겠다. 해서 부모님께 딱 말씀을 드렸어요. 예. 나 저 개그맨 시험 볼래요. 말씀을 드렸어요.
2: 그랬더니
1: 안 믿어주셨죠.
2: 그래도 갑자기 졸업은 하고 하라고
1: 네, 했겠지. 졸업은 하고에 무슨 갑자기 아니 근데 나 졸업하면 바로 또 취업 준비 해야 될 것 같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실 것 같다. 지금은 휴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좀 설득을 네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그때는 이제 그래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네. 속으로 그러셨대요. 아유 그래 해봐라. 너가
0: 떨어지지.
1: 예, 안 했던 건데 전공도 아니고 네가 언제 그런 걸 해봤다고 하겠냐 그런 마음이셨대요.
2: 그래서 떨어질 거 생각해서 네, 하라고 했구나.
1: 떨어지고 나면 뭐 또 공부에 집중하겠지 이렇게
2: 그렇지,
1: 생각을 하셨대요.
2: 아예 미련을 버리겠지 이렇게 네. 생각했군요.
1: 그래서 저도 근데 전 그런지 모르고 아 부모님께서 믿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11월 그해 11월에 이제 극단을 들어갔어요. 작은 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소극장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 다음 해 4월 공채에서 합격을 했죠.
2: 그런데 네. 그거 밖에 있는 사람들만 모였을 텐데.
1: 그러면은 네, 특이한 사람 많더라고요.
0: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네.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1: 저는 되게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공채 시험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원래 개그 콘서트 시험이 우차사보다 먼저 있고 네. 그해 개그 콘서트 시험이 좀 늦게 떴어요. 그래서 우차사 시험이 먼저 뜨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우차사 시험을 봤는데 2차, 3차가 실기인데 네. 2차 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극장 생활했던 언니 오빠들이 너 이번에 진짜 될 것 같다. 너 이번에 정말 반응 좋더라. 너 진짜 좋게 봐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잔인한 마음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아는 이번에 좀 붙여주세요. 저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왜냐면 저희 엄마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 위에서 교회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 딱 보란 듯이 딱 붙여주세요. 예수님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장난했었는데 3차 때 네. 실수를 엄청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되게 많이 좌절을 했었어요. 왜냐면 기대가 높았다 보니까 좌절을 하고 주변에서 오히려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네가 해봤으면 됐다. 이렇게 하시지만 기도해주셨는데 제가 뭔가 죄송한 거예요.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낙담을 했다가 원래는 개그 콘서트가 그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포기를 했다가 7월에 다시 공채가 뜬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교회가 6월에 호랩산 기도회라고 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간절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보고 나면 부모님이 넌 이제 예, 기회 없다.
0: 이번에 기회였어.
2: 네.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
1: 네, 마지막으로 첫 시험인데 마지막이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나갔는데 그때 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배가 고프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지 않고 만나를 한참 뒤에 하나님의 때에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는 우차사 시험 볼 때 그때가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으시구나. 그게 물론 개그 콘서트 시험 때도 물론 그때가 아닐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니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도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가 있을 거고 또 그게 꼭 그 공채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원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이거였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제가 맞춰서 준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떨어져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가 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연습을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KBS 공채 시험을 보게 됐는데 2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3차가 사실 이제 최종 시험인데
0: 그렇죠.
1: 엄청 긴장되잖아요. 예. 내가 우차사 때는 너무 긴장돼서 막 진짜 온몸을 떨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했었거든요. 예. 3차 개콘 3차 때는 너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이게 때가 아닐 수 있잖아. 괜찮아.
2: 그렇구나.
1: 네.
2: 그냥 하나님께 맡겼구나.
1: 맡겼어요. 정말 맡기고 예. 제가 들어갔어요. 정말 긴장을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이제 보여드리고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끊으시더라고요. 비님께서 네. 아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거든요. 정말 좋게 보셨거나
0: 와, 정말 좋다던가 아니면 너는 필요가... 빨리 끝내고 가라 이런가. 네.
1: 그래도 아무 저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네. 앞에 부분만 했는데도 아쉬움이 없었고 근데 이제 하고 나오자마자 제가 긴장을 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몸은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쓰러진 거 나오자마자 제가 쓰러지면서
0: 펄쩍 앉았어요.
1: 울었어요. 그러면서 같이 시험 이제 도우미로 들어갔던 오빠가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울면서 오빠 근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해주셨다 오빠? 제가 이 말을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막 그냥 간 나오는 고백이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입에서 네. 오빠 야 무슨 소리 그 오빠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네. 믿는 소리 네가 했잖아. 네가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0: 그치.
1: 저는 이제 막 울면서 진짜 이번 시험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 다 해주셨어. 나 진짜 내가 시험 보고 온 것 같지가 않아. 이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아, 그래 뭐 너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오빠도 야 진짜 뭐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2: 그 일로 인해가지고 신앙도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네.
1: 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시험 합격한 날 제가 딱 명단을 청소기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엄마 대신 청소기 하다가 이제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집어 던지고 엄마 합격했으니까 엄마 아빠 다 방에 계시다. 막 달려가면서 될 줄 알았다 당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모님이 정말 나한테 기대해 주셨구나 이랬는데 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사실은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근데 더 좋아하셨어요. 저보다.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0: 그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단은 감사가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내가 또 나왔어요.
1: 일단은 저희 아빠께서 예. 먼저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를 먼저 드렸고요. 네네. 예. 그 다음은 또 이제 엄마가 전화를 또 여기저기
0: 바로 우리 딸이 됐다.
1: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딸이 이렇게 막 전화하시고.
0: 근데
2: 대견스러웠던 네. 거지.
0: 사실 되는 거. 네. 또 힘들지만 네. 되고 나서가 그렇죠. 개그맨들은 큰 산이 있잖아요.
1: 네.
0: 됐을 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지만 되고 나니 야 이게 시작이구나.
1: 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극단 생활을 짧게 했다 보니까 얘기를 들은 것도 많지가 않았고 해서 왔는데 저는 사실 이제 무대 위에서 보면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놀잖아요.
0: 그렇죠.
1: 다 친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대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웃는 거, 장난치는 거 그런 것보다 대본을 짜고 연습하고 더 이거에 시간을 이제 쓰고 다들 이제 문화 자체가 좀 정적이라고 해야 할까? 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까불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런
0: 안 되는 거예요.
1: 네,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람들 웃기는 사람인지 웃은 사람 되면 안 된다. 너희가 막 웃기는 무대에서 웃기는 거다. 우리는 무대에서 웃겨야 한다. 해서 전 막 되게 웃기게 생각했던 선배님들도 만나 보니까 너무 진지하시고 항상 진지하게 조언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분위기에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네, 적응을 잘 못하고 팍 웃다가 혼나고 까불다가 혼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그 이후에는 사실 더 큰 부담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 얘 되게 공채 잘 봐서 들어왔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코너 검사를 맡을 때마다 그 판이 있어요. 앞에 이제 PD님들 앉아 계시고 작가님들 선배님들 앉아 계시고 판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시작을 딱 하는데 코너를 거기서 나오자마자 이 선배님들 눈빛과 PD님들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잘하는 친구. 보자. 뭐 해야 한다 보자. 그 기대감을 제가
2: 기대해야 되는 부담감이
1: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또 그만큼 제가 또 보여드리지 못했고 제가 느끼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순간들이 많이 왔었어요.
0: 그래도 그 중에 개콘에는 사실 믿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1: 네네 많았어요. 예.
0: 도움이 된 선배가 있었어요?
1: 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일단 오나미 선배가 네. 제가 이제 코너 검사를 봤는데 딱 앞에 나오자마자 네. 순간 몸이 언 거예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를 정말 무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해야죠.
1: 앞에 관객인데 네. 관객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 네. 제가 혼도 많이 났어요. 근데 그때 오나미 선배님이 저를 둘 따로 이제 별이야 괜찮아 그런 순간이 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오고 너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다시 너 잘하면 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오늘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저한테 또 그런 힘이 되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인데 장기영 선배라고 저랑 같이 헷갈린 뉴스 앵커로 투 앵커 이제 같이 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이제 예전에 신보라 선배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보라는 정말 믿음이 좋았거든 동기시거든요 보라는 정말 한 번도 쫄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보일 수 있는 기량을 다 보여주고 아무도 안 웃어도 너무 뻔뻔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보다 이분들보다 더 크신 분이 내 뒤에 계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도 어떻게 보면 개콘대에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주일날은 회의 안 하는 친구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보라는 그랬었는데 너도 믿음 좋은 애 같은데 왜 너는 그런 생각을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약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믿는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0: 근데 네. 이렇게 지내오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1: 네.
0: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네. 기도했을 것이고 네.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내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개그 할 때도 참 힘든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래도 있어야지 해야지 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거를 저버리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마다 좀 많이 붙잡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힘든 게 좀 커지면서는 막 그렇게 기도 제목도 변하더라고요.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 저를 제가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좀 하면서 많이 울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계약이 끝나고 이제 다른 도전들도 해보고 하면서도 이제 같이 만난 친구들이 VCR에 나온 친구들이 제가 개콘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할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또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보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제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그걸 SBS 개그맨 선배들이 보고 연락을 준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제가 여기까지 와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이끌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저를 개그를 하게 하셨나요? 언제는 감사하다고 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예 그새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다르다고 왜 저를 여기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지나고 보고 보니까 아 이게 모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해요. 연극했던 친구들한테도 나 개그맨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런 역경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즐겁게 할 수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2: 넌 하나님의 딸이야.
1: 네. 언젠가 그들에게도 이게 통해서 함께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기도하고 그게 지금 있어요. 영향이거든요. 네.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이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네. 버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네.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네. 자기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네. 결국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2: 네. 근데 사실 부담스러울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도 네. 다니지만 또 크리스찬이야, 제 크리스찬이야 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기 때문에 네. 삶 자체 속에서 늘 긴장할 것 같은데 어때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내용, 조금이라도 좀 센 내용을 왜 정말 안 하려고 대본을 짤 때부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 이름을 치면 옛날 이제 CGN TV에서 남여자연이 했던 영상들 또 뭐 그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또 이런 홍보 영상 이제 수련회 청년 수련회 이제 홍보하는 영상 같은 걸 제가 찍어놓은
2: 찍었으니까.
1: 게 나와요. 네, 그럼 애들이 이제 제 이름을 쳐볼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보고 또 방울이를 볼 거니까
2: 그렇죠.
1: 최대한 정말 우리가 원래 사실은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좀 센 게 조회수도 잘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정말 조심하고 또 실제로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언니 뭐 저 교회에서 언니 얘기 들었어요. 언니도 우리 교회 다닌다고 들었어요. 라던가 뭐 오늘 봤어요. 교회에서 그러다라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선한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끼치고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해요.
2: 네. 네.
0: 지금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1: 네.
0: 많이 알려졌잖아요.
1: 네.
0: 알려졌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채널을 좀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1: 저도 좀 그런 거를 나중에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아무래도 방울이로서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면 제가 그런 어떤 복음 영상을 좀 올렸을 때 애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언니가 교회 다닌다고?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PD 친구랑도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친구도 이제 이거는 애들 새로 채널을 개설해서 나중에 할 수는 있겠다라고 같이 얘기는 했었어요.
2: 네. 네.
0: 앞으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아,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 어린 친구들에게 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하겠다고 좀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제 이름을 쳤을 때 애들이 그래도 보고 아, 내가 좋아하는 언니가 교회 다닌대 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의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좀 쓰이고 싶 다는 게 지금의 제 네. 기도 제목입니다.
2: 네.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
1: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제 힘든 시절 막 그게 약간 어린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커가는 제 성장 과정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네 그러신 아버지. 네. 네.
2: 아버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상한 아버지가 있고 그냥 네. 네 맘대로 해라 하는 아버지가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예요?
1: 조금은 타이르시는 아버지.
2: 타이르시는 아버지.
0: 네.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1: 네. 네. 예. 위로해 주시는 네. 아버지십니다.
2: 그런 아버지하고 평생을 같이 가는 그래서 어느 날 또 새로운 간증이 있으면 저희 한번 더 찾아주세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저도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목사님, 손별이 양을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0: 참 기도하는 자매구나 하는 네. 생각을 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봤고요. 그 집사님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방법이 있었죠, 옛날에는.
2: 예.
0: 키질한다고
2: 키질하죠.
0: 그랬죠. 네, 키질하게 되어지면 예. 쭉정이는 밖으로 그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가르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쭉정이는 결국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지만 알곡은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해서 더 복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한층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 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석훈의 천정살사함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봄을 만끽하고 계신지요? 거기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행복한 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가족의 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건강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그리스강 매니저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프로모션을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모든 어머니들 정말 내일 그 어머니날 맞이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세일을 파격적으로 많이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산삼을 구입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세일로 정말 세일을 많이 준비를 해서요. 내일 가정의 달 그리고 또 어머니날 맞이해서 좋은 선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매년 저희가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되면은 세일을 준비해 드리는데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또 선물 구입하러 오시고, 재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오시고, 그만큼 그 선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산삼을 모르셔서 안 드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 매장에 오셔서 산삼을 드신 분들은 산삼을 드시고 나서 좋은 반응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산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고요. 또 자녀분들이 부모님들께 선물로 산삼을 선물해드렸더니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보고 정말 좋은 선물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정말 한번 구입을 하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들 매장에서 만나뵙고 있지만 단골분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가끔 가다가 기력이 없다, 입맛이 없다 이러실 때에는 산삼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고 하셔서요. 드신 분들이 정말 많은 입소문을 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아픈 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산삼은 꼭 아파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면역력과 혈액순환 이런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하루 에너지를 쓰실 때 보충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삼은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내일 정말 어머니날 가족들과 식사자리에 가실 때 선물을 다 준비해서 가실 텐데요. 많은 선물들도 좋지만 특별히 천정산삼을 구입해서 가시면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매장에 전화해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부모님들에게 꼭 맞는 선물로 그리고 세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으로 선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세일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또 이번 주 프로모션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으로 문의하실 분들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718-879-2340 718-879-2340으로 전화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이런 5월이나 또 6월 어머니날, 아버지날에 선물로 천정산삼을 이렇게 구입해 드렸더니 그걸 드셔보시고 와 이거 좋다 하셔서 부모님들이 또 그 이후에 매장에 나오셔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산삼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래서 온 가족이 다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가족들 많죠, 매니저님?
1: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드렸다가 부모님들이 건강이 좋아지시니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이렇게 선물하셔서 산삼에 정말 좋은 효능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좀 약하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요. 갱년기 그리고 또 성인병의 합병증까지 당뇨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도 산삼을 드시고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피검사를 했더니 정말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라고 하셨던 분도 유튜브에 또 댓글로 남겨주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피곤하거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실 때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아 하루하루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10만의 장석군 천정산삼 오시면요. 산삼부터 시작을 해서 우려 드시고 또 캡슐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꿀삼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삼을 우려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산삼을 구입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우려 드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캡슐이나 베리 주스, 또 액기스 등 꿀삼 등 제품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분들까지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 선물도 좋지만 오늘 이렇게 세일을 많이 할 때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또 이럴 때 한 번씩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우리 집에 가장이 힘들게 이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 일하고 있으니까, 가장 건강 챙겨야지. 또 아이들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들 건강 챙겨야지. 부모님들 또 연로하시니까 건강 챙겨야지. 하다가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우리 주부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우리 어머니들도 꼭 본인을 위해서도 또 누가 우리 어머니를 좀 챙겨드리는 그런 가정, 훈훈한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세일을 준비했으니까요.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게,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게 저희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번호 718-879-2340, 718-879-2340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또 구입도 하시고 타지로 배송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10만의 장석구의 천정산삼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가 어떤 곳이야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10만의 장석군의 천정산삼 치시면은 여러 유튜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또 올 5월에 부모님들께 어떤 선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선물, 늘 이런 분들은 이 프로모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이번 주에 프로모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연방정부법에 의해서 건산삼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도 1년 내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날 미리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건산삼을 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00불짜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 달을 우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담그실 때는 보드카 750ml에 한 박스를 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또 500불짜리는 두 달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500불짜리 건산삼은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4개월을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9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은 건산삼이기 때문에 우려 드시거나 씹어 드시거나 술을 담그실 때 필요한 거고요. 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분들, 간편하게 산삼을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몇 가지 또 특별 세일 하겠습니다. 먼저 캡슐에 들어있는 천삼 레귤러가 있습니다. 요거는 산삼을 100% 갈아서요. 한 캡슐에 넣은 거기 때문에 산삼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씩 드실 수 있고 30알 한 달분인데요. 천삼 레귤러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산에서 늘 드신다는 베리 산삼 씨주스인데요. 요거는 한 병에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인데요. 요거는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떨어뜨리면 되는 제품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150불짜리를 100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삼 30년근 10뿌리를 잘 썰어서 꿀과 산삼을 1:1 비율로 만들어 놓은 꿀산삼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 병에 300불짜리인데요. 오늘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LA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산삼 불로초는요, 산삼과 알래스카산 불로초를 잘 갈아서 한 캡슐에 넣어서요, 30알 한 병에 들어있습니다. 한 달분이 300불인데요. 오늘 이 산삼 불로초 구입하시면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총 세 병을 300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는요, 718-879-2340번, 718-879-2340번으로 예약 주시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10만이 장석훈 천종산삼이 있습니다.
0: 네, 와, 오늘 세일 폭도 아주 크지만 세일 품목도 정말 다양합니다. 와, 정말 선물 구입해야 되는 시즌을 맞이해서 더욱 풍성한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정말 어떻게 큰 폭으로 할인을 하시는지, 이 꿀삼 같은 경우는 와, 반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건삼도 300불짜리 150불에 구입할 수 있으면요. 요즘 많이 사두고 싶은데 건삼 좀 보관을 오래 하셔도 되잖아요. 좀 한꺼번에 좀 많이 구입하셔서 좀 오래 보관하셔도 괜찮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생산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수고로움이 있으셨고요. 또 씻어서 드셔야 되는 또 수고로움을 저희가 다 덜었습니다. 그래서 건산삼은 저희가 잘 씻어서 말려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요가 없고요. 집에 아무 곳에다 두셔도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세일할 때 많이 사셨다가 여행하실 때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선물 주실 때에도 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무 박스에 잘 보관을 했기 때문에 선물을 드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포장도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이 건산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고 드실 수 있도록 정말 딱딱하게 잘 말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관에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300불짜리 건산삼 150불에 세일할 때는 한 두 달 정도 우려 드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술을 담그셨다가 1년 후에 그리고 3년 후에 이렇게 오래 보관하신 후에 정말 허리, 무릎, 통증 등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럴 때 한 잔씩 가끔 드시면 또 많이 좋아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건삼은요, 저희가 항상 이 가격에 또 세일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이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00불짜리 건산삼 반값에 세일했으니까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산삼 불로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캡슐에 넣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알씩 드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무나 간편하게 비타민처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보관도 간편하고요. 드시기도 간편해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삼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면역력, 또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디서 사갖고 온 제품이 아니라 사장님이 알래스카에서 직접 채취를 해서 잘 말려서 저희가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믿으실 수 있고요. 불로초 같은 경우는 이명, 전립선, 그리고 변비, 허리, 무릎 통증,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정말 장수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불로초인데요. 이 불로초가 미국의 알래스카에 많아서 이렇게 저희가 산삼과 불로초를 넣어서 캡슐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병에 원래가 300불짜리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총 세 병을 저는 부모님들이 다 한꺼번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산삼불로초 세 병을 가져가시면 한 분이 세 병을 다 드시면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0: 네, 어떤 상담이나 혹은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때 구입하셔갖고 한국에 선물 가져가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타주에 계신 부모님들 또 친지분들한테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장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구입 후에 매장에서 직접 그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도 저희가 배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에는 직접 가지고 나가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우편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좋은 세일일 때 선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타조 배송은 저희가 우체국에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날 맞이해서요. 이렇게 타주 배송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 한 4박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바로 주문하시면 어머니날 전에 또 이 좋은 선물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면 정말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큰 금액으로 저희가 세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가격까지도 많이 저렴하게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일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선물을 하셔서 올 여름 무더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머니날에 부모님들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뭐 식사도 하시고 꽃도 달아드리고 행복한 시간 맞이하실 텐데요. 아,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신다. 뭐 옷도 많고 가방도 많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선물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더 건강하실 수 있게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게 천정산삼을 선물해드리면 정성도 있고 또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산삼도 아주 큰 세일을 하고 있는데요. 건산삼뿐만 아니라 아 나는 삶 일일이 우려먹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젊은 분들, 바쁜 분들, 또 아이들에게 삶을 쉽게 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으로 된 뭐 캡슐이든 이런 제품화된 상품으로 여러분 직접 천정산삼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프로모션 정말 좋습니다. 매니저님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소개해 주세요.
1: 네, 지금 건산삼을 세일을 해드릴 건데요.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늘 150불 반값 세일 해드렸고요. 500불짜리는 두 달분인데 300불짜리보다는 10년 이상의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500불짜리는 두 달을 우려 드실 수 있는데요. 400불까지 해드릴 거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두 달 두 달씩 나눠서 드실 수 있는 1200불짜리 건산삼은 오늘 900불까지 저희가 세일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산삼을 우려 드시기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서요. 천삼 레귤러 캡슐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50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오늘 반값 250불에 드릴 거고요. 산삼씨 베리 주스 100%입니다. 150불짜리 한 병을 10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 엑기스 스포이드 제품입니다. 150불짜리 한 달분인데요. 100불까지 세일을 해드릴 거고요. 꿀산삼 30년근을 10뿌리를 잘 씻어서 썰어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300불짜리 꿀산삼 반값 150불에 세일을 해드렸고요. 산삼과 불로초를 잘 갈아서 만든 캡슐 제품 한 병에 300불인데요.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산삼 불로초는 총 3병에 300불에 오늘 세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하고 오실 전화번호가요. 7189-2340번.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플러싱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신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 718-879-2340번입니다. 네, 매니저님, 그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 건삼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품으로 된 것들이요.
1: 네.
0: 그것도 효과가 좋다, 굉장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성분들, 배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성분으로 잘 배합해 만들었는가. 네, 좀 그 제품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천삼 레귤러 지금 세일을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건산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잘 갈아서 캡슐에 넣어서 한 알 한 알 캡슐에 넣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 캡슐을 열어보시면 건산삼 100%를 갈은 거 외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들 사서 보시면 방부제나 화학재료, 케미칼들이 들어있어서 유효기간을 늘려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건산삼 100% 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삼 레귤러 같은 경우는 산삼을 편하게 갈아서 캡슐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또 산삼 베리 주스 같은 경우는 산삼 씨를 터트리면 이렇게 주스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병에 담아놨기 때문에 어떤 화학재료나 방부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 주스 같은 경우도요. 오픈하시기 전에는 실온 보관이지만 병을 오픈하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정말 몸에 해로운 제품들은 첨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 액기스 스포이드 제품도요. 산삼을 진하게 농축시켜서 혀 밑에 다섯 방울 한 번만 드시는 거라 이 액기스 같은 경우는 정말 프로폴리스 정도의 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핸드백이나 또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실, 차에 두고 드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또 저희 아시는 분은 한국에 방문하실 때마다 요 산삼 액기스가 병도 작고 효과도 좋아서 많이 사가지고 가셔서 선물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께 오늘 꿀산삼 세일해드렸잖아요. 이 꿀산삼 같은 경우는 생산삼을 씻어서 잘 말려서 썰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꿀과 산삼을 1대1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어떤 제품도 첨가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꿀과 이 산삼이 만났기 때문에 위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아서 산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셨던 분이 꿀삼을 좀 여러 병 드셨더니 지금은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 쓰릴 때뿐만 아니고요. 감기, 기침, 요럴 때에 꿀산삼을 드시면 정말 많이 호전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삼 불로초, 산삼과 불로초를 갈아서 캡슐에 넣어서 만든 제품. 요것도요, 저희가 오늘 3병에 300불이면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 화장실도 빈번하게 다니시고 에너지도 없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산삼불로초 드시고 효과를 많이 보셔서 재방문하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정말 역대급으로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더 큰 세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의 달 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특별 세일 해드리니까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도 파격적으로 세일을 해드렸으니까 오늘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연락 주시고요. 또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가 5월을 맞이해서 뭐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정의 달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큰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요. 또 이런 기회에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낮추고 세일폭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떤 뭐 이문의 문제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이게 싸게 한번 들여서 구입을 해보시면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경험해 보시도록 하는 게 저희의 프로모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이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제품 정보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웹사이트에도 있지만요,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분이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케이스에는 이렇게 드셨고 또 아, 어떤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고 그 후기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인지 10만이 장석훈 대표가 어떻게 깊은 산 속에서 이 천종산삼을 채취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눈으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유튜브 채널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프로모션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장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이든 문의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됩니다. 718-879-2340 718-879-2340번이고요. 매장의 위치는 159-25 노던 브로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오셔서요. 따뜻한 산삼차와 함께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지어는 그로서리 마켓에 가셔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흔하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제품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유효 성분은 얼마 안 들어있고 왜 이렇게 첨가물이 많아?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플레이버나 당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유통기간이 길어도 되나? 이런 의심스러운 제품들이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잘 구분하시고 믿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천종산삼 여러분께 정직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 주신 우리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8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양국은 무역과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초당적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를 위한 제재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어 현금 흐름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대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전반의 자금 유입까지 둔화되며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제동을 건 연방 대법관들을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까지 사실상 충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급부상하며 양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 인물을 차기 후보군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 권력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분기 미 주요 대도시의 강력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전국적으로 줄어들면서 범죄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0: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중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구상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명한 분위기라는 전언입니다. 현재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루비오 장관보다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벤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64%였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기반을 물려받은 인물로 꼽힙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 책임자를 맡고 있어 전국 조직과 정치자금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등 전쟁의 여파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은 외교뿐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후 반세기 만에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루비오 장관은 국민문서 기록 보관소장 대행까지 맡으면서 만능 장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란 전쟁 관련 질의응답을 직접 소화한 데 이어 이탈리아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선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성 면에선 벤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실제로 루비오 장관은 지난해 베니티 피어 인터뷰에서 만약 벤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그를 지지할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마크 쇼트는 트럼프는 부통령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지만 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돕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할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국인 사업가가 이른바 물뽕 원료로 알려진 감마부티 롤락톤의 주요 공급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이 국제 마약 유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한국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공급받은 감마부티 롤락톤, 즉 GBL과 메스 암페타민을 동부 주요 도시로 유통한 혐의로 마약 밀매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에서 활동했으며 플로리다와 남가주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We identified a drug trafficking network operating through the East Coast, primarily through the Acela Corridor, from New York City, Philadelphia, Baltimore, and D.C.
1: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은 한국을 GBL 주요 공급지로 특정했으며 한국인 사업가 안소현 씨가 호주와 유럽, 미국 등에 대량의 GBL을 수출한 핵심 인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2: There is a woman by the name of Soyeon Ahn who was sending GLB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Austral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e is now being hou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ir prison facility.
1: 이 조직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뒤 GBL을 세정제나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BL은 산업용 그리고 미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과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검찰은 조직이 한국에서 매달 약 600리터 규모의 GBL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세관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 기재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지난해 9월 안 씨를 포함한 한국인 5명을 체포했으며 약 1.5톤 규모의 GBL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마약류 압류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해집니다.
2: The GLB is a liquid. This is what was seized in Seoul, South Korea. And we also have GLB that was seized in at JFK. And they are wrapped to look as though they are beauty products, which of course they were not.
1: 메스 암페타민 유통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마약을 UPS와 USPS 등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부 지역으로 운반했으며 암호화 메신저와 은어, 유령회사, 택배 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대금 역시 모바일 송금과 사업체 계좌를 통해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9일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연방 관할 지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고순도 메스암페타민 35kg과 GBL 7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공급망 구조를 도식으로 공개하면서 서울의 물류창고에서 워싱턴 DC의 보관소까지 이어진 초국가적인 마약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BL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진 GHB의 원료로 체내에서 GHB로 전환될 경우 환각과 의식 상실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서울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오늘 14에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10일 자신의 X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1년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카타야마 사스키 재무상 및 기타 정부 민간 부문 대표들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13일에는 서울에 들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방한 목적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개식을 대로라면 미중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사전 회동이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선트 장관 방한 기간 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이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를 증진하려 하는 동안 이번 1년의 회의가 생산적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휴전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9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졌습니다. CNN은 레바논 국영통신을 인용해 숨진 어린이 4명 가운데 12세 소녀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녀는 아빠와 함께 남부 나바티에주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던 중이었으며 부녀가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주말에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대원 10명을 숨지게 하고 헤즈볼라의 기반시설 4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8일 오후 이스라엘 나하리아 남쪽 군사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에는 남부 레바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을 향해 22건의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4월 18일 휴전에 들어갔으며 연장을 통해 휴전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0일 최근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 등 증가하는 폭력 사태를 비판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3종 기도 후 최근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사헬 지역, 특히 말리와 차드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를 전한다며 모든 형태의 폭력이 종식되길 바라고 그 사랑받는 땅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과 8일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의 공격으로 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며 바마코 봉쇄를 선언한 무장 세력이 수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공격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9일에는 말리 정부군이 가오 지역 등 무장단체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차드에서는 나이지리아의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지난 4일 국경을 넘어 차드 호수 내 바르카 톨로롬 섬 군기지를 공격해 차드 군인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로 대피한 크루즈선에 탑승 중이었던 승객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는 10일 일요일 새벽 테네리페 그라나디아 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선에는 14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먼저 승선해 탑승자들의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은 이후 소형 보트로 옮겨 타 해안으로 이동했고 현지 공항에 대기 중인 각국의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9개 국적의 승객 94명이 하선했는데 우선 스페인 국적의 14명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외곽의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승객 18명은 국립검역센터가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 의료센터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뒤 42일간 자택 격리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승객 5명 중 1명은 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 승객 19명과 승무원 3명은 머지사이드 병원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후 자택 격리에 들어갑니다. 필리핀 국적의 크루즈 호텔 직원들은 네덜란드로 이송돼 격리에 들어갑니다.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승무원만 남아 선박을 선사 운영사가 있는 네덜란드로 옮길 예정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랑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4: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6: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5: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6: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5: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7: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5: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6: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을 비난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됐습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관에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베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해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정말 괜찮은 일이라며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백악관이 연방대법관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연방 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것 같다며 나는 충성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 그것을 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6-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 불법 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추정헌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정명령 무효소송을 낸 미 시민자유연맹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온 2월 20일 당일 밤에도 고서치 대법관과 베럿 대법관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바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열린 연합군사훈련 도중 실종됐던 미군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 당국은 사고 지점 인근 해안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된 나머지 대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0: 아프리카 모로코의 군사훈련 현장에서 일주일 전에 실종된 미군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대서양에서 수습됐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성명에서 9일 오전 8시 55분께 미군 2명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지점에서 약 1.6km 떨어진 해안가 물속에서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수습된 시신은 미 육군 방공포병 장교인 켄드릭 라몬트 키 주니어 중위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비번 중 하이킹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지난 2일 북대서양 해안가에 위치한 모로코 서남부 탄탄 지역 인근 카프드라 훈련장에서 아프리카 사자 2026 훈련에 참여하던 미군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는 미군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으로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동맹국이 참여합니다. 미국과 모로코 등은 미군 실종 이후 호위함, 선박, 헬리콥터, 드론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전을 전개했으며 지난 8일 훈련이 종료한 이후에도 미군 일부가 모로코에 남아 수색 구조 작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9일째 이어지는 수색 구조 작전에서 주변 해역과 열한 지역 12,000평방킬로미터 이상 수색됐으며 매일 약 3,000평방킬로미터씩 수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1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없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비교적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가벼운 비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출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어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1도, 섭씨 16도, 최저기온 46도, 섭씨 8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0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일교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현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4: 703-354-1950 703-354-1950.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 미국 4대 하이퍼스케일러가 올해 7,250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들 4개사의 올해 3분기 합산 잉여 현금 흐름은 약 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월가가 예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6년 전 COVID-19 팬데믹 이래 분기 평균 10%에도 못 미치는 정도입니다. 시장 분석 업체 비지블 알파의 집계를 보면 이들 4개사의 올해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은 중화학 등 타 업종과 비교해 유형 설비 비중이 작고 현금 창출력은 훨씬 탁월한 특징을 보였지만 이들이 최근 수년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면서 자본 지출이 급증하고 현금 곳간이 비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 인터넷 업종 애널리스트는 현재 빅테크 업계에서 진행 중인 자본 지출 사이클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기업들은 이를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과 배당 여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급감하면 기업들은 재무 부담이 늘어나 시장 변동성에 취약해지거나 주주 환원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예상에 따르면 메타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현금 소진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소 한 개 분기 이상에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할 공산이 큽니다. 알파벳은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은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그 규모는 10여 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현금 감소의 여파는 실제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알파벳은 2015년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올해 1분기 매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메타도 2017년 이후 최장기간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아마존 등 경쟁사와 달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없는 탓에 AI 투자비를 단기간에 회수할 길이 마땅치 않아 인력 감축을 감행하며 투자 재원을 짜내는 상황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업계 최대 규모인 2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안팎의 우려가 커지자 앤디 제시 CEO가 직접 처음엔 자본 지출이 매출 성장을 앞서겠지만 수년 뒤 투자 수익률은 매우 매력적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빅테크들이 AI 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편법을 동원한다는 경고도 잇따릅니다. 예컨대 메타는 수백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특수 목적 법인에 맡기면서 해당 사업을 자사 재무제표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AI 투자 리스크를 왜곡 은폐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의 크리스천 로이즈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잉여 현금 흐름은 회계 규정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 산출 시 상당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상당수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제 잉여 현금 흐름은 대외 발표 수치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월 말 주 지역 보건당국에 지침을 보내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 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월 주 지역 보건당국에 지침을 보내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올해 미국 내 홍역 사례는 총 1,810건 보고됐고 이 가운데 900건 이상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까지 20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열,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홍역은 또 단순한 발진성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 뇌부종, 신경계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유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간호학 교수 애슐리 애플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현재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홍역 사례의 약 90%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보도자료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애플은 백신에 대한 주저와 회의론이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커졌다며 공중보건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홍역이 약 20년 전 사실상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백신 반대 여론과 백신 관련 허위 정보 확산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랫동안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홍역 유행 당시 케네디 장관은 백신을 직접 권고하기보다 개인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홍역 사례가 급증한 뒤 의회 증언에서는 CDC가 현재 홍역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의료진에게 홍역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는 접촉자 추적을 통해 어디서 유행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를 통해 홍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별도로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 한 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타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소에 탑승했던 인물로 현재 버지니아로 돌아온 상태고 아직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설치류 같은 동물과의 접촉에서 유래하는 질병이지만 이번 크루즈선 승객들에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심할 경우 호흡부전이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 시민이 30명 미만이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안의 잠재적 노출자는 5명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 존스 홉킨스 대 미생물학자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려면 침대를 함께 쓰거나 식기를 공유하는 정도의 매우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다며 팬데믹으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이번 크루즈선 한파 바이러스 전이 가능성을 축소했습니다.
2: In order for human to human transmission to occur, this requires intimate contact, like sharing a bed, like sharing utensil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need to be worried. This is not another pandemic. This will never have pandemic potential.
1: 다만 전문가들은 홍역과 한타바이러스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 공립학군에서 사용하는 교육 플랫폼 상에서 학생들의 사생활 정보를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현재 두 건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3: 미 전역 초, 중, 고 대학교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플랫폼인 캔버스가 사이버 공격과 서비스 장애를 겪으며 뉴욕시 교육당국이 학생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킹 그룹이 학생 정보를 이미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피해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캔버스를 둘러싼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학생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능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캔버스의 모회사인 인스트럭처는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보안 사고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미 전역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업 진도 관리 및 과제 제출 등 학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 그룹인 샤이니 헌터스가 공격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생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마르 세미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현재 두 건의 잠재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 중이며 법 집행기관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제 침해 여부를 평가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은 현재 확인된 피해 범위나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밸류에이션 우려와 사모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액 자산가들이 사모대출이 아닌 사모펀드 투자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투자 자문사 RA 스트레인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KKR과 RS 매니지먼트의 1분기 에버그린 사모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그간 앞다퉈 출시했던 에버그린 펀드는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정기적 환매가 가능해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1분기 미 에버그린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펀드의 전체 신규 약정액은 전 분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대조적입니다. 1분기 자금 유입 감소폭이 가장 컸던 부문은 사모대출이었습니다.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감소했습니다. 미 사모펀드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운영 중인 세계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2 환매를 영구 중단하면서 최근 급성장한 사모대출에 대한 월가의 우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RA 스트레인저의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볼 때 직격탄을 맞은 사모대출 펀드뿐 아니라 다른 자산군의 자금 모집 또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스웨덴계 사모펀드 EQT의 구스타프 세게르베리 이사는 신용 부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연히 다른 자산군으로 흘러들어간다며 사모대출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면 분기 유입액이 10억 유로를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A 스트레인저의 케빈 개넌 최고 경영자는 사모대출 펀드의 자금 이탈이 대체 투자 전반의 자금 조달 감소를 이끌고 있다며 1분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사모펀드 업계 조달 규모가 작년 211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유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일반 뉴스 기사가 아닌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각을 담은 Guest Opinion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글의 제목 The Lost Art of Being Present Why Our Distraction is a Silent Crisis 현재에 존재하는 잃어버린 기술 왜 우리의 산만함은 조용한 위기인가 입니다. 스마트폰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함께 살펴볼까요? We are living in an era where our attention is the most valuable commodity and we are giving it away for free.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이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인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것을 공짜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commodity는 상품이나 원자재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넘어 석유나 금처럼 거래되는 원자재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attention is a commodity라고 하면 우리의 집중력이 이제 사고파는 귀한 자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give away, 공짜로 주다, 거저주다 라는 뜻인데요. 경품을 나눠줄 때 give away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아무 대가 없이 소셜미디어 등에 거저주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more we connect digitally, the more we seem to erode the physical bonds that sustain our emotional health. 우리가 디지털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탱해주는 물리적 유대감은 더 침식되는 것 같습니다. Erode, 원래 비바람에 바위나 흙이 깎여나가거나 부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는 권위나 관계가 서서히 약화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파도가 해안선을 깎듯 디지털 연결이 우리의 진짜 인간관계를 조금씩 깎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sustain은 지탱하다, 유지하다입니다. 이 글은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오프라인의 유대감이라고 말합니다. Being present is not a passive state. It is an active rebellion against the noise of the modern world.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소음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반란입니다. Passive는 적극적이라는 active의 반대말이죠.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bellion, 반란, 저항이란 의미인데요.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거창한 단어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휴대폰만 볼 때 혼자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저항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Creativity requires the very boredom we are so desperate to avoid through our screens. 창의성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는 바로 그 지루함을 필요로 합니다. Desperate, 필사적인, 간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우리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휴대폰을 보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 지루한 멍때리는 시간이야말로 창의력이 샘솟는 시간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boredom은 지루함, 따분함이란 의미인데요. 부정적인 단어 같지만 이 글에서는 창의력이 싹트는 소중한 토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To reclaim our lives, we must learn to look up from our devices and back into the eyes of the people we love.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기기에서 눈을 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To reclaim our lives,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되찾다 혹은 갱생시키다 라는 reclaim이란 멋진 단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look up from,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거죠. 종일 화면만 내려다보던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퇴근길 혹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휴대폰 대신 사랑하는 가족의 눈을 한 번 더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5월 8일자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글을 통해 점점 더 삭막해지고 산만해지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영인뉴 여기서 마칩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혹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다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제거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8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양국은 무역과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초당적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를 위한 제재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대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전반의 자금 유입까지 둔화되며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관들을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까지 사실상 충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이 급부상하며 양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 인물을 차기 후보군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 권력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분기 미 주요 대도시의 강력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전국적으로 줄어들면서 범죄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공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영킴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킴 의원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 타이거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

0: 정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 사무실은 해당 법안이 중국 당국을 향한 경고적 성격의 법안인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 및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기존과 신규 제재 권한 및 다른 경제적 수단의 평가를 담당하는 타이거팀은 미 국무부와 재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가 맡아 제재 대상인 중국의 목표 식별과 동맹국과의 경제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제력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게 할 때만 효과가 있다며 해당 법안은 중국 당국의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 대만파로 꼽히는 영킴 의원은 9일 X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자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에 이 같은 계획이 있다면 미국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행동에 나서기 전 대만 침공으로 인한 치명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컨텐전시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니 올셰프스키 미 하원 의원은 중국의 침략 행위가 대만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충돌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에 대해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전쟁 등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계성으로 간주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군사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동정세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 내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미 시사 프로그램 Full Measure 인터뷰에서 우리는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중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며 하지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물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놨던 군사작전 종료 메시지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안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에 불만을 표하며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투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연달아 공개되며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설령 추가 공격에 나서지 않아도 이란은 재건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우라늄에 대해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시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나는 우주군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주군의 감시 기술과 관련해서는 누군가 접근하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배지 번호까지 모두 알 수 있다며 누군가 근처에 접근하기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고 폭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CBS 방송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60분을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가져나오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능력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란 전쟁에서 핵 능력을 많이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우라늄과 핵시설이 여전히 이란에 있는 만큼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밝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국제 핵 감시단체들은 이란이 폭탄급 고농축 우라늄을 970파운드, 약 440kg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로 우라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우라늄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란 우라늄 제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국 돈 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용화 기자입니다.
2: 세계적인 팝스타 두안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리파의 변호인들은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릭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썼습니다. 이를 알게 된 후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리파 측의 주장입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24년 리파가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리파는 지난 2015년 싱글 뉴 러브로 데뷔한 후 2017년 첫 정규 음반 두아 리파가 영국 앨범 차트 3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데뷔 후 그래미 어워즈를 3회 수상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삼성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주민을 위한 금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구강암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한 금연 방법 또 지원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특히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롤렌지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행사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KCS 플러싱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금연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347-929-8485 또는 917-285-4164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맨해튼 32가에 위치한 문화원 극장에서 6가지 소리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새로운 음악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현대 한국 음악의 흐름과 정체성을 조명하는 KCCNI의 사운드 앤 토크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입니다. 작곡가 류수연, 김택수, 이신우, 이현경, 이한루이지, 제임스 라의 작품이 연주되며 해금과 북 같은 한국 전통악기부터 클라리넷과 피아노, 현악기까지 다양한 편성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일부 작품은 미국 초연 또 세계 초연으로 선보여 현대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무료지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사전 예약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212-759-9550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5월 14일 워싱턴 DC에서 한인사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특별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와 한미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미주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 또 주요 이슈들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미경제연구소 컨퍼런스 센터이며 오전 11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루프탑 리셉션과 네트워킹 행사로 이어집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과 안보, 경제정책, 헬스케어와 사회안전망 등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진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 RSVP가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Korean American Institute 202-505-0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각종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3: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4: 정준호 변호사.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한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에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를 최우선순위 목표로 거론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역시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국제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날 미국에 보낸 제안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타스님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10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채 이루어진 비대면 협상도 결렬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또 한 차례의 고비에 봉착한 양상입니다. K-라디오 성영화입니다.
1: 올해 1분기 미 주요 대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대도시 경찰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은 작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고 강도는 20.4% 줄었습니다. 강간은 7.2%, 가중폭행은 4% 각각 감소했습니다. 악시오스는 COVID-19 팬데믹 시기 급증했던 범죄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인 범죄가 대폭 하락한 주요 대도시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샌디에이고, 휴스턴,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등입니다. 뉴욕시는 첫 무슬림 시장인 소라 맘다니 시장 취임 후 첫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31.7% 감소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강력 범죄 급감과 관련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범죄를 둘러싼 정치적 내러티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주요 도시들이 강력 범죄에 장악됐다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 DC, 테네시주 멤피스,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면 대도시의 강력 범죄가 급감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범죄 하락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하반기에 시작돼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베네수엘라 이민자 갱단에 점령됐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지만 살인사건이 66.7% 급감했다며 강력 범죄율이 급감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정책 덕분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없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비교적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가벼운 비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출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어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1도, 섭씨 16도, 최저기온 46도, 섭씨 8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70도, 섭씨 21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일교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레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2cm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6: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5: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6: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0: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기회의 시대는 없었다며 도전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더라도 인간의 역할과 목적 자체를 대체할 순 없다며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인공지능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생의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황 CEO는 10일 펜실베니아주 카네기 멜런대 졸업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CEO는 PC 혁명 시작 시기에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의 졸업생들은 AI 혁명의 시작 시기에 경력을 시작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도구와 더 큰 기회를 갖고 세상에 발을 내디딘 세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1950년대 카네기 멜런대 연구진이 최초의 AI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로직 시어리스트를 개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AI는 바로 이 카네기 멜런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우려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와 목적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영상 분석과 같은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방사선 전문의가 수행하는 진단과 환자 돌봄이라는 목적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 CEO는 AI는 인간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증폭시킨다며 AI가 더 많은 영상을 분석할수록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가능성은 작지만 AI를 여러분보다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수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CEO는 AI의 급부상을 PC,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진 컴퓨터 플랫폼 전환 가운데 가장 큰 변화라고 규정하면서 AI가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AI의 힘으로 보통의 상점 주인들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AI의 위험성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낙관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CEO는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기술 혁명은 기회와 함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기보다는 낙관과 책임감, 야망으로 미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졸업 연설에서는 이민자 출신으로 엔비디아를 창업해 실패를 딛고 성공해온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가 내 인생의 일이듯 이제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차례라며 타이밍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고 졸업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황 CEO는 이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과학기술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미 공화당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중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구상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명한 분위기라는 전언입니다. 현재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루비오 장관보다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벤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64%였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기반을 물려받은 인물로 꼽힙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 책임자를 맡고 있어 전국 조직과 정치자금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등 전쟁의 여파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은 외교뿐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후 반세기 만에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루비오 장관은 국립문서 기록 보관소장 대행까지 맡으면서 만능 장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란 전쟁 관련 질의응답을 직접 소화한 데 이어 이탈리아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선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성 면에선 벤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실제로 루비오 장관은 지난해 베니티피어 인터뷰에서 만약 벤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그를 지지할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마크 쇼트는 트럼프는 부통령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지만 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돕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10일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 사전 전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두 정상은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대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이튿날인 14일 환영 행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을 합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베이징의 명소인 텐탄 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중국을 떠나기 전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워싱턴 DC로 시 주석과 그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를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켈리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중 관계는 미국인의 안전, 안보, 번영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상징성만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며 미국인은 우리나라를 위한 더 좋은 협정을 성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회담 의제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추진과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중국의 이란 및 러시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에 대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및 러시아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으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양국 정상 사이에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세를 내세운 미국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앞세운 중국이 지난해 11월 1년간 무역전쟁 휴전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연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에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잠재적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 1기 첫 해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작년 10월 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3: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한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할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국인 사업가가 이른바 물뽕 원료로 알려진 감마부티 롤락톤의 주요 공급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이 국제 마약 유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한국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공급받은 감마부티 롤락톤, 즉 GBL과 메스 암페타민을 동부 주요 도시로 유통한 혐의로 마약 밀매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에서 활동했으며 플로리다와 남가주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We identified a drug trafficking network operating through the East Coast, primarily through the Acela Corridor, from New York City, Philadelphia, Baltimore, and D.C.
1: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은 한국을 GBL 주요 공급지로 특정했으며 한국인 사업가 안소현 씨가 호주와 유럽, 미국 등에 대량의 GBL을 수출한 핵심 인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2: There was a woman by the name of Soyeon An who was sending GLB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Austral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e is now being hou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ir prison facility.
1: 이 조직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뒤 GBL을 세정제나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BL은 산업용 그리고 미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과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검찰은 조직이 한국에서 매달 약 600리터 규모의 GBL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세관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 기재가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지난해 9월 안 씨를 포함한 한국인 5명을 체포했으며 약 1.5톤 규모의 GBL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마약류 압류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해집니다.
2: The GLB is a liquid. This is what was seized in Seoul, South Korea. And we also have GLB that was seized at JFK. And they are wrapped to look as though they are beauty products, which of course they were not.
1: 메스 암페타민 유통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마약을 UPS와 USPS 등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부 지역으로 운반했으며 암호화 메신저와 은어, 유령회사, 택배 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대금 역시 모바일 송금과 사업체 계좌를 통해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9일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연방 관할 지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고순도 메스 암페타민 35kg과 GBL 8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공급망 구조를 도식으로 공개하면서 서울의 물류창고에서 워싱턴 DC의 보관소까지 이어진 초국가적인 마약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BL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진 GHB의 원료로 체내에서 GHB로 전환될 경우 환각과 의식 상실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을 비난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됐습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관에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베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해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정말 괜찮은 일이라며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3: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 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퍼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도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퇴행성 뇌신경 국제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질환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문제, 뇌혈류 저하, 수면 부족, 만성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 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에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순환, 뇌혈장벽, blood brain barrier, 보호, 뇌 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이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구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

0: 사연과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5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어제 5월 12일은 어머니의 날이었죠. Mother's Day. 비록 하루 늦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곧 혹은 언젠가는 어머니가 되실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어제 하루 어머니와 함께 아니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하루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1일은 미국에서 여성 건강 주간의 시작인 동시에 여성 건강 검진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성 건강 검진의 날은 전국의 모든 여성분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장려하는 날로 건강검진 예약하기, 정신건강 우선시하기, 예방접종 확인 등 여성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여성분들은 기왕 오늘이 여성건강검진의 날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니까 이참에 예약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 어머니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전 세계 모든 여성분들 파이팅! 네. 살짝 90년대 느낌 네, 조금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남성분들 파이팅을 안 하냐고요. 네, 6월 21일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날 그리고 여성 건강 검진의 날을 맞아 5월 11일 굿모닝 워싱턴 첫 곡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숨겨진 노동과 정서적 부담감을 노래하는 곡 파리스 팔로마의 Labor 들으시겠습니다.

네, 파리스 팔로마의 레이벌 들으셨습니다. 5월 11일 굿모닝 워싱턴 1부 김문의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후 초반까지는 구름이 많이 끼고 네,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네,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고요. 이후 오후 중반부터 저녁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하늘도 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소나기가 좀 많이 내리는 지역은 50도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밤에는 하늘이 좀 개지만 최저기온은 40대 초반으로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맑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최고기온은 60도대 후반에서 70도대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이후 저녁에는 부분적으로 또 구름이 끼고 최저기온은 40도대 후반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한때 소나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고기온은 60도 후반에서 70도대 가까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네, 세차를 했는데 비가 또 와버렸네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주말 한 번씩 또 소나기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세차를 해야 될지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했지만 여러분들은 네, 잘 좀 계산하셔서 네, 비 피해 좀 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워싱턴 DC에서 판다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그리고 8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4번가와 7번가 사이의 펜실베니아 에비뉴에서 아시아 음식, 문화, 전통을 기념하는 판다 페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주최 측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아시아 길거리 음식 200여 개가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게 되고 문화 공연 및 체험 활동도 마련됩니다. 참가 티켓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10부터 시작하고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반 티켓 가격은 $14, VIP 티켓은 $35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판다 핀과 헤어밴드를 공짜로 받을 수 있고 티켓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게 근데 이게 판다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아시아 축제라고 하는데 제가 이 축제 웹사이트를 좀 봤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아시아 음식과 공연, 뭐 문화 이런 게 좀 주축이 된다라고 주최 측이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다라는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절대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국만을 대표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문화 행사, 음식, 참가자들의 복장, 뭐 사진 전부 다가 중국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국 축제인데 네, 중국 축제라고 하면 좀 그래서 설명만 좀 아시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뭐 괜찮겠는데 만약에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축제를 하는 거다 그러면 좀 무리수를 좀 두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참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참 중국스러운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이스트 포토맥 파크의 골프장 재개발을 구상한다. 네, 이런 구상안을 추진 중이다.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년 넘게 시민들에게 낚시, 조깅, 자전거, 조류관찰, 피크닉 장소로 쓰여지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남쪽에 이스트 포토맥 파크를 호화 골프코스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이스트 포토맥 파크는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워싱턴 DC를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은, 네, 다리 지나서, 네, 있는 데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저희가 잘 유심히 지켜보지 않는 이상 눈에는 잘 안 띄거든요. 여기 어디 있냐면, DCA 공항 그 옆에 포토맥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배포한 기금 모금 자료와 조감도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의 잔디밭, 테니스 코트, 피크닉 장소, 4마일 길이의 자전거와 조깅 코스 등이 모조리 사라지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미니 골프장과 더불어 공원 남단의 조류 관찰 명소이자 바비큐 공원 또한 기존 골프장과 병합돼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금지되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다수의 시민들이 크게 반발 중에 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계획이 최종 승인되지 않았고 여전히 개념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뭐 상세 조감도도 발표가 됐고 기금 모금 활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프로젝트가 사실상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트 포토맥 파크 북쪽에 웨스트 포토맥 파크. 북쪽인데 왜 웨스트 포토맥 파크일까요? 노스 포토맥 파크도 아니고, 네. 약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잠시 좀 딴 길로 샜고요. 하여튼, 네. 이스트 포토맥 파크 위쪽에 있는 웨스트 포토맥 파크도 신규 정원 조성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될 경우 시민들이 스포츠와 행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공간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트 포토맥 파크에 위치한 골프장은 비영리 단체 내셔널 링스 트러스트가 운영 중인데 해당 단체는 지난 2020년 임대 계약을 통해서 저렴한 공공 골프장 제공과 시설 개선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지난 12월 해당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공원 시설 보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해당 공원을 굳이 세계적 수준의 골프장으로 바꾸는 이유는 모르겠다며 안 그래도 부족한 시 공공 녹지가 또 줄어든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DC가 이제 공원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특히 녹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이미 또 골프장이 또 네, 또 시 동쪽에도 이미 위치해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네, 이렇게 또 큰 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옆에 또 30분만 운전해서 버지니아로 가면 또 골프장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워싱턴 DC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나? 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엄청난 골프 광이죠. 네. 그래서 좀 약간 개인적인 색채가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버지니아주로 가볼게요.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4월 21일 특별주민투표에서 통과시킨 선거구 재조정안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0대 1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신규 재조정안은 무효화되고 기존의 민주당 6, 공화당 5의 의석수가 이번 중간선거는 물론 2030년까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헌법 개정 절차의 적법성으로 주법상 선거구 재조정은 의회에서 통과해야 하고 그 사이에 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어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버지니아주에서는 헌법상 선거구 재조정이 진행될 경우 의회가 먼저 승인을 하고 이후 유권자 투표를 진행한 뒤에 의회가 다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의회가 처음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해 조기 투표를 승인한 날짜는 하원의회가 10월, 작년 10월 29일, 상원은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버지니아주에서는 총선이 진행됐었죠. 총선일은 11월에 네, 진행됐지만 총선 전에 저희가 또 조기 투표가 있잖아요. 조기 투표가 9월 19일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 타임라인으로 따지자면은 조기 투표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구 재조정 관련해서 이제 의회가 승인을 한 거죠. 이에 공화당 측은 선거구 재조정 안건이 이미 총선이 진행되고 난 뒤에 승인이 됐는데 그 전에 이미 총선 투표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투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는 본 투표 하루만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야 된다. 따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면서 총선 본 투표가 11월에 진행됐으니까 의회가 선거구 재조정 승인을 한 10월 말 이후이고 유권자들도 이미 다 알고 투표하러 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거일을 조기 투표까지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투표 당일만으로 정의할 거냐가 이제 쟁점인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법원은 또 민주당이 선거구 재조정 개정안을 추진한 특별회기 자체도 원래는 예산 문제 대응을 위해 소집된 자리였는데 이거를 특별회기라고 하면서 예산 문제를 위해서 이제 좀 소집이 된 거였는데 왜 갑자기 선거구 재조정 그거를 추진하게 됐냐 네,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삼았고 실제로도 지난해 10월 말 민주당은 주의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되게 갑작스럽게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이후 10월 31일 상원을 통과, 올해 1월 재통과 절차를 밟은 바 있습니다. 판결 후에 법원은 헌법 개정 절차의 목적은 유권자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버지니아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제이 존스 주 법무장관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판결이 정치를 법치 위에 둔 결정이고 이미 주민투표로 승인된 결과를 뒤집어서 유권자 의사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돈 스콧 하원 의장도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면서 유권자들이 이미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최종적인 정치 권력 균형은 결국 2026년 선거에서 중간선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러스트 소식을 통해서 이번 판결을 공화당과 미국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저희가 한인사회에서도 좀 말이 많은 게 일단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뭐 선거의 투표의 정의를 뭐 언제로 하던 간에 일단은 조기 투표한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건이 나올 줄 모르고 조기 투표를 했고 네 그런 시선에서 보자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랄까 이미 뭐 다 뭐 조기 투표를 했던 안 했던 간에 네 그 사람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어차피 네, 주민들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이거를 네, 결정을 한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이렇게 무효화하면 되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 10월 11월 이제 중간 선거 때는 네, 결국 기존의 6대 5의 민주당과 공화당 6대 5의 네, 의석수 그대로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로 가볼게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고령자 및 노인 환자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가상현실을 통한 노화 탐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의 시니어 및 환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등을 젊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치매, 말기암 등으로 인한 호스피스 체험과 더불어 보호자의 대처법, 개입 및 상황 완화, 트라우마 교육 등도 제공됩니다. 베아트리즈 랩으로 명명된 알츠하이머 환자 체험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여성 환자 입장에서 의사소통, 사고력, 정서적 안녕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 환자가 더 안전하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루이소체 치매 환자 체험인 디마랩은 시각적 혼란과 운동기능 변화가 나타나는 환자의 하루를 체험하고 이후 환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클레일랩 프로그램은 말기 질환을 알아서 호스피스로 옮겨지는 남성 환자의 입장이 돼서 가족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또 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체험 교육 프로그램은 75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페어팩스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로 저희가 겪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잘 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네,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치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호스피스에 이제 입원한 환자들의 입장은 저희가 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상상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네 이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또 배워보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또 특히 이제 집안에 또 이런 분이 계신다 네 그러면 더더욱 네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소식 캔버스 사이버 공격.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캔버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국립학교도 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7일 일어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캔버스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국립학교들은 여전히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캔버스는 미국과 전 세계 수천 개 학교와 대학이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지난 7일 사이버 공격 이후 현재 정상 가동 중이며 완전히 복구됐다고도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학교 측은 아직 접속 오류 문제가 있어서 현재 캔버스 측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학생 아이디, 메시지 내용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만 업체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교육부도
학생과 교직원 비밀번호 등은 교육부 자체 시스템에서 관리돼서 캔버스 측과는 공유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스템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교사들은 당분간은 캔버스에 의존하지 말고 과제 제출 및 수업 운영을 개별적으로 네, 좀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참고로 요즘 학교 안 다니신 분들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네, 굉장히 캔버스라는 프로그램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네, 학교 뭐 수업 그 과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노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관리를 하고 학생들의 점수 네, 그다음에 뭐 시험 성적 이런 거 전부 다 캔버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오프라인에 저희가 또 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가 한번 딱 하고 생겨버리니까 네,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뺑소니 사건 얘기 좀 드릴게요. 지난 8일 오후 10시경에 몽고메리 카운티 I-495 고속도로에서 185번 국도로 이어지는 33번 출구 갓길을 건너던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채 휘발유통을 들고 길을 건너려 했고 그때 은색 혹은 회색 세단으로 보이는 차량에 의해서 부딪힌 뒤에 잇따라 다른 차량에 의해 또 부딪혔습니다. 락빌 경찰 측은 차량 앞부분이 손상된 흰 은색 혹은 회색의 세단과 관련해서 정보가 있거나 해당 사고를 목격한 분들을 찾고 있으며 보행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타까운 뺑소니 사고로 제가 준비한 오늘의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미국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이번 주말 미국에서 일어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요 대도시들의 강력 범죄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협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작년 대비 살인은 17.7%, 강도 20.4%, 강간 7.2%, 가중폭행은 4% 감소했습니다. 살인 범죄가 하락한 주요 대도시로는 워싱턴 DC가 64.17%로 가장 높았고 필라델피아 54%, 샌디에이고 50%, 휴스턴 36.4%, 멤피스 34.4%, LA 23% 등으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주요 대도시들의 범죄 정황은 조금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언론 매체 악시오스지는 올 1분기 다수의 대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급감했다고 전하며 범죄 하락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베네수엘라 이민자 갱단에 점령됐다라고 주장을 펼쳤지만 살인사건은 66.7% 급감했다며 강력 범죄율이 급감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어조를 바꾸어서 자신들의 정책 덕분이라고 홍보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 전 대통령 때 이제 너무 범죄를 너무 허위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 도시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부터 이미 좀 범죄율이 감소되기 시작됐다. 라는 게 주요 포인트고요.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 강세 도시들이 폭력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워싱턴 DC, 시카고, 포틀랜드 등 다수의 도시에 주방위군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력 범죄 증가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미니애폴리스, 애틀란타, 버지니아 비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미국에서 범죄율 2위인 디트로이트와 4위의 캔자스시티, 5위인 앨버커키 등은 전년 동기 대비 강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같이 주요 도시들이 범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강력 범죄가 여름철 급증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치의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다행인 소식, 특히 워싱턴 DC가 범죄율 감소율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미국 범죄율 탑5 중에 2위, 그 다음에 4위, 5위 등은 아직까지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 금요일에 다수의 UFO 파일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관련 파일은 총 161건으로 FBI, 나사, 국방부 등이 지난 1940년대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그 다음에 우주에서까지 수집한 자료들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 우주비행사들이 진술하고 촬영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조종사 버즈 올드린은 달에 가까워질 무렵 상당한 크기의 미확인 비행물체를 봤으며 달 도착 후에도 몇 분 간격으로 나타난 성광들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아폴로 12호 비행사들이 진술한 또 다른 자료에는 달 착륙 지점에서 지평선 위 상공에 수직 형태의 미확인 형상이 포착됐다는 내용과 함께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 상공에서 빛나는 물체 3개를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 미국 내에서 목격된 미확인 비행 물체로는 지난 2023년 다수의 목격자들이 전국에서 목격한 130에서 195피트 길이의 타원 형태의 청동색 금속 물체 증언들, 그 다음에 지난 2024년 기내에 탑재된 단파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약 2분간 관측된 434노트의 속도로 날아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비행체 등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과 관련해서는 1947년부터 1968년까지 테네시주에서 목격된 비행 접시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수십 년간 축적된 수천만 건의 기록을 검토해서 기밀을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파일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앞으로 수주 간격으로 계속 공개하겠다라고 추가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해당 자료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이는 정부가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한 민간 부분의 분석, 정보 및 전문 지식의 적용을 환영하고 해결된 UAP 사건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완전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내 행정부의 외계 및 외계 생명체 UAP 그리고 UFO와 관련된 정보 파일들을 식별하고 제공하도록 지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 행정부들이 이 주제에 대해 투명하지 못했던 반면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문서들과 영상들을 통해 국민들은 스스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미있게 보고 즐기기를 바란다고 추가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틴 관련 파일 공개는 미루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미확인 비행 물체 및 현상 관련 파일만 공개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이거 파일 몇 개를 봤는데 당연히 이런 네, 영상들이나 뭐 자료를 공개했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뭐 존재하는 외계인의 뭐 증명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UAP, UFO 뭐 전부 다 이제 미확인된 그런 현상들을 가리키는 거라서 뭐 기상현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적 오류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을 전부들을 네, 공개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깨비불 같은 경우에 네, 저희 뭐 조상님들이 무덤 근처에서 도깨비불을 봤다 그러면서 뭐 귀신이다 그러고 네, 그랬지만 사실은 네, 그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였죠. 요게 또 과학이 좀 더 이제 발전이 되면서 네, 이런 게 좀 더 이제 공개가 증명이 되고 네, 공부가 되고 있는데 뭐 달에서 봤다는 뭐 밝은 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네, 우려나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 골드카드 비자 네, 관련해서 법조인들이 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수의 이민 변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100만 달러짜리 골드 비자를 신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는 외국인이 100만 달러 혹은 가족 추가 시 인당 추가로 100만 달러와 함께 15,000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미국 정부에 내면 미국 체류 혜택을 수여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 골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한 명이며 그마저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탑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해당 비자와 관련해 의회에서 정한 규정이 아직 없고 골드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그리고 비자 신청인에게 미칠 세금 불확실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투자이민 컨퍼런스에서도 골드카드 비자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일부 관계자들이 농담으로만 다뤘다고 합니다. 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그 가족이 이민 절차를 밟은 마이크 와일즈 변호사는 한 번씩 골드비자 관련 문의가 들어는 오지만 법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윤리상 의뢰를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와일즈 변호사는 대신 지난 1990년대부터 존재한 EB-5 투자 이민 제도가 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EB-5 비자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8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게 되고 배우자를 비롯해 미성년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을 통해서 현재까지 신청자 중 한 명이 골드카드 비자를 승인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의 래퍼 니키 미나즈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골드카드 비자 사진을 올려서 해당 인물이 니키 미나즈가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가 해당 카드는 기념품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골드카드 비자 신청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338건의 신청 문의가 있었고 그 가운데 165명이 환불이 불가능한 15,000달러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들어가서 네, 수수료 15,000달러까지 냈다 이거죠. 그 중에 실제 국토안보부의 서류 검토 단계까지 넘어간 사람은 그 절반이 채 안 되는 59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민 변호사는 골드카드 비자 신청이 고용비자인 EB1 비자 신청자보다 더 빨리 심사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며 승인을 보장할 수 없는 허위 광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좀 잘 알아보시고 변호사랑 충분히 네, 대화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스콘신 주지사직에 현 하원의원이자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 의원이 도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1988년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태어난 프란체스카 홍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위스콘신주 역사상 아시아계가 주의회에 입성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 3선에까지 성공한 홍 의원은 무명 정치인에 가까웠던 조란 맘다니 현 뉴욕시장의 민주당 후보 선출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현재 무상 보육, 유급 육아휴직,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진보 의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매디슨시에서 7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한 셰프 출신으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 리더십의 실패를 인식한 게 본인을 정치로 이끈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시기 동안 쿠키 포워드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활동을 또 주도한 것도 이게 진보 사회 활동의 시작점이 됐다고 합니다. 아 참 88년생이면은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편인데 어떻게 말하면 참 젊은 청년이 멋진 생각을 했네요. 하여튼 홍 의원은 이제 쿠키 포워드 단체를 만들 때 식당 매출과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서 식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모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6에서 7개월 동안 사업을 유지했다며 그 커뮤니티 조직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리더십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홍 의원은 첫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인 맘다니의 시장 당선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맘다니 시장이 이미 뉴욕시 시정 운영 과정에서 다인종, 다민족, 세대 간 연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에겐 저항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한국계 미국인들 역시 진보적 역량을 조직화하고 기르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양극화 현상의 배경에 대해선 소득 격차의 심화를 들며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불안정,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출마 후 가장 큰 도전과 관련해서는 위스콘신에서 여성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없다. 유색인종 여성은 더 안 된다. 민주사회주의자 이길 수 없다. 메디슨, 밀워키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기더라도 비도시 지역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는 게 네, 가장 큰 도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선거운동이 성장해도 이길 수 없다는 새로운 이유를 계속 만들어낸다며 하지만 그게 본인과 캠프가 더 열심히 싸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홍 의원은 한국계 청년층에게는 서로를 돌보고 더 강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네, 도전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참고로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홍 의원은 가장 최근 세 차례의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유력 정치인이 만델라 반스 전 위스콘신주 부지사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 중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예비선거는 오는 8월 11일 실시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해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경우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주지사직을 두고 최종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네, 아유 참... 한인들이 네, 이렇게 정치권으로 또 많이 나가야 또 좋은 거죠. 네, 뭐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민주당에서도 나가고 공화당에서도 나가고 그래서 좀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비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네, 10%도 안 되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네, 정치권이든지 아니면은 뭐 산업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크게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연애 소식입니다.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리사는 LA에서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열리는 개막식 무대에서 올라가지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공연한 BTS 전국에 이어 두 번째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되는 K-POP 스타가 되게 됩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지난 2016년에 블랙핑크로 데뷔했고 이후 2021년에는 솔로 활동도 시작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 참, 네, 좋은 소식이네요. 계속해서 이제 K-POP이 월드컵 같이 네, 국제 경기나 큰 무대에서 무대 그 오프닝 네, 무대로 또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계속 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영국 출신의 팝스타 듀아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듀아리파의 변호인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서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퍼의 사진을 허락 없이 대규모, 지속적,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삼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듀아리파의 사진을 썼고 이를 알게 된 후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리파 측의 주장입니다. TV 포장 상자에 실린 사진은 지난 2014년 듀아리파가 오스턴 시티 리미트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것이며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파는 또 리파의 본인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리파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대대적으로 사용됐다며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언론의 논평에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네 블랙핑크 리사 그다음에 듀아리파 소식을 끝으로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듀 여성 뮤지션들의 소식이 나온 김에 국제뉴스 전에 리사의 머니 그리고 듀아리파의 댄스 더 나이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리사 듀얼리파의 댄스 나이트 들으셨고 리사의 머니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의 종전안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용납불가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루스 소식을 통해서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신문사 악시오스와 CNN은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곧 종전도 진행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간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와 호르무즈 해역 개방을 종전 필수 조건으로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이 정도면은 좀 쉽게 오케이 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20년간 유예하는 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이 정도면은 슬슬 해도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끝까지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나 보네요. 하여튼 이 가운데 이란은 이날 미국에 보낸 제안서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11일과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사이에 둔 채 이뤄진 비대면 협상도 전면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호르무즈 옆 봉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은 또 한 차례 고비에 봉착한 양상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답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2시간여 전에 올린 트레스 소셜 게시글에서 이란은 47년 동안 미국과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가지고 놀아왔다. 미루고 미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다시 위대해진 우리나라를 비웃어왔다며 앞으로는 더 이상 비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 게시글 올린 이후 한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앞으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원했던 특정 목표물들이 있었고 그중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며 그러나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밝히는 등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시사를 좀 했습니다. 참고로 더 이상 법적으로는 공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저희 이란 전쟁 2월 28일 날 일어났는데 그게 전부 다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작된 거였죠. 네, 그래서 미국 헌법상 행정부는 60일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60일 이하는 이제 군사작전을 시행을 할 수 있지만 60일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았던 군사작전 종료 메시지와는 또 정반대되는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안에 대한 이란 측 답변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서 전투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이런 식으로 공개되면서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또다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물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이란의 우라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시하고 있고 내가 창설한 우주군을 통해 이란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란의 특정 인물들의 이름, 주소, 신원까지 모두 알 수 있어서 접근하기만 해도 폭파시킬 것이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는 인터뷰를 통해 이제부터 미국의 전례를 따라서 미국처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학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이란이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통과를 못하는 이유를 이제 미국 핑계를 대는 거죠. 하여튼 이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지난 8일 이란의 무기나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그 다음에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휴정 협상과는 별개로 이란에 꾸준히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크라미니아 대변인은 또 적이 또 오판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에는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장이 포함된다고 강조하는 등 이란이 공격받을 경우 신무기로 반격하겠다는 의지도 다졌습니다. 신무기 어떤 걸까요? 네, 참고로 미국이 거기 웬만해서는 네, 특히 재래식 무기 발사대나 뭐 네, 미사일 발사대 같은 거, 네, 그다음 관련 시설들 이번에 더 파괴했다고 좀 밝힌 바가 있어서 더 이상 뭐 사용할 수단이 남아 있나? 네, 이렇게 의심되기도 하는데, 네, 뭐 하여튼 신무기로 반격하겠다라고 이란이 좀 말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란군은 이번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제를 위한 경량급 잠수함을 배치하게 되는 건데 샤흐람 이란이 이란 해군 사령관은 인터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역량, 필요 등을 고려해 경잠수함이 증강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사령관은 자국 군 잠수함을 페르시아만의 돌고래로 지칭하며 해협 깊은 곳에 장시간 잠행하면서 모든 종류의 적대전 선박을 요격하고 격침하는 것이 우리 해군 경잠수함의 주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란이 사령관 네, 이름이 정말 이란의 사령관 이름으로서 정말 훌륭한 이름이네요. 샤흐람 이라니. 하여튼 이란 관련 소식은 네, 여기까지만 좀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은 캐나다가 30년 만에 최대 수준의 모병을 하고 있다라는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 이제 자극해가지고 자극이 좀 돼서 민족주의 정서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안보 불안, 대규모 국방비 확대 등

병력 확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캐나다 내 민족주의 정서가 이례적으로 강해진 시점과 맞물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인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불안이 고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크게 이게 약간 진지하게 했던 얘기는 아니고 농담조로 캐나다 우리 51번째 주 아니야? 그 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도 미국의 주지사로도 이제 농담을 삼아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록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농담이긴 했다고 쳐도 그래도 이게 남의 나라에 대한 그런 글쎄요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러고 이제 또 캐나다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최근 대규모 국방비 확대에도 나섰는데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3월 캐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나토 국방비 목표인 GDP 대비 2%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최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등 나토 공약에도 동참하고 있고 오랫동안 안보 무인 승차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캐나다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지만 일각에서는 캐나다군 전력이 여전히 주요 동맹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 로리의 연구소는 현재 캐나다군이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수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 현재 캐나다군 상태는 현재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반등이 나타나기까지는 5에서 10년이 걸릴 것으로 또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에 베이징에 도착한 후 다음 날인 14일 환영행사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어 양 정상은 베이징의 첸탄 공원을 둘러본 뒤 국빈 만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5일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기 전 시진핑 주석과 다시 한번 티타임과 업무 마우찬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백악관 측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 DC로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해서 답방 행사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애나 켈리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중관계는 미국인의 안전, 안보, 번영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현재의 경제 및 안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해왔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켈리 부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번 회담 의제에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의 추진과 항공우주, 농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간 추가 협정 등이 있다고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란 및 러시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원에 대해 시 주석에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이란 및 러시아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및 무기 수출 가능성, 대러시아 이중용도 제품 수출 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핵 프로그램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 사이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세를 내세운 미국과 희토류 수출 통제를 앞세운 중국이 지난해 11월 1년간 무역전쟁을 휴전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며 지금 단장 연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고 추후에 연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잠재적 연장안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집권이기 1기 첫 해인 2017년 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이고 양 정상의 대면 회담은 작년 10월 말 APEC 회의 계기에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참고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이기 행정부 시작 전에는 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아마 압박을 좀 가할 것으로 좀

얘기가 됐는데 이게 지금 시작하고 나니까 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호의적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호의적인 네,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월 11일 굿모닝 워싱턴 김은혜 뉴스톡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노래와 광고 후 굿모닝 워싱턴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2부 때 다시 돌아올게요.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5: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6: 100세 인생,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치매입니다.
7: 세종 뇌보감 출시.
8: 세종 뇌보감은 우리의 뇌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뇌의 보약입니다. 세종 뇌보감으로 치매 예방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9: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
7: 치매 예방, 100세 건강. 세종 뇌보감
10: 703-256-7671 703-256-7671
11: 세종 바이오텍.
1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11일 굿모닝 워싱턴 2부 저 다시 돌아온 김훈입니다. 5월 11일, 네, 저희 월요일 2부는 저희 제이든 감독님 함께 해가지고 네, 쓸데없는 얘기, 재밌는 얘기 여러가지 하는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저희 제이든 감독님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일단 듣고 오실게요.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칼핀턴스의 탑 오브 더 월드 들으셨습니다. 저희 제이든 감독님 모셔볼게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마더스데이는 따뜻하게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평소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했던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마음도 충분히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사랑처럼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월요일이지만 어제의 그 따뜻한 기운을 원동력 삼아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쓸데없는 얘기, 재밌는 얘기, 여러분의 곁에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는 온에어 DMP 제이든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0: 아, 네.
1: 네.
0: 끝.
1: 끝났습니다.
0: 아, 네, 했습니다. 아, 매주 굉장히
1: 네, 멘트가 좀 길었나요?
0: 아니요. 좋았어요. 네, 네네, 좋았어요. 그냥 궁금했던 게 네. 아, 주말에 뭐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1: 주말에 네. 네. 주말에 또 알차게 보냈습니다. 아, 토요일 날은 네. 꽉꽉 이제 채워야 돼요.
0: 네.
1: 아깝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의 주말은 항상 아까운 법입니다. 그죠?
0: 네. 마더스데이 때는 뭐 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1: 마더스데이는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0: 네.
1: 네, 기도도 드리고
0: 네.
1: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어머니가 비록 차려주시지는 않았지만
0: 네네.
1: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런 느낌으로다가
0: 네.
1: 햄버거를 막 우걱우걱 맛있게
0: 햄버거 네. 어떤 햄버거 드셨나요?
1: 찰드라는 햄버거인데 타이슨스 코너에 있는
0: 찰드?
1: 네, 제가 그 레러스 랩이라는 메뉴를 굉장히 좋아해요.
0: 아 정말요? 빵 네. 대신에 이제
1: 아 무슨 소리예요? 요즘엔 빵 대신 야채죠. 네. 그래서 이제
0: 이게 무슨
1: 그 레러스 그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0: 네.
1: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0: 아...
1: 거기서 이제 빵 대신
0: 네.
1: 겉에가 레러스로 싸져 있어요. 아... 생각보다 다들 네. 저한테 뭐 식단하세요 이러는데 네. 그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0: 맛으로 먹는다?
1: 맛있어요. 굉장히
0: 아...
1: 맛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0: 네.
1: 식단이 아닌 게 당연히 아닌 게
0: 네.
1: 그 레러스 그 햄버거와
0: 네.
1: 그 초코와 에스프레소를 조졌거든요. 네, 이렇게
0: 네.
1: 네, 굉장히 아. 맛있어 보이죠.
0: 아, 네. 네, 네.
1: 고기도 많이 들어 있고
0: 정말 맛없어 보여. 솔직히 말해서
1: 진짜 맛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0: 햄버거 빵 대신에 네. 양배추, 양상추가 들어간다.
1: 아, 괜찮다니까요, 이거.
0: 아, 그래요?
1: 그 제가 그 피 땡땡 창에서
0: 네.
1: 즐겨 먹는 또 메뉴가 이제 레러스
0: 아, 네, 그렇죠, 저 유명한
1: 그거
0: 네.
1: 맛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맛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먹는 얘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0: 왜?
1: 시작부터 하게 되네요.
0: 먹는 얘기 해야죠.
1: 네, 그러니까요. 네,
0: 저희 또 전매 네. 추남이신데.
1: 전매 추남. 네, 맞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0: 네.
1: 또 이제 알차게
0: 네.
1: 또 오전부터 해가지고 네. 저희 친구들 만나서
0: 네.
1: 오늘 이번에는 또 이제 보드 게임보다
0: 네.
1: 액티비티를 하자 해가지고.
0: 네.
1: 저희가 그 피클볼도 치고
0: 피클볼,
1: 예, 왈리볼도 했는데 왈리볼 그냥 왈리볼이 아니라
0: 네.
1: 이지 모드 공을
0: 아, 네.
1: 잡아
0: 네.
1: 던져
0: 네.
1: 공이 바운스가 튀겨
0: 네.
1: 보통은 한번 튀기면 끝이잖아요.
0: 네.
1: 저는 한번 용서해 줍니다.
0: 아
1: 네, 하우스 룰로 바꿔가지고
0: 아, 좀 너그러운.
1: 네, 너그러운
0: 왈리볼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건지
1: 왈리볼은 이제 배구 같은 건데 벽을 칠 수가 있어요.
0: 배구
1: 예, 네. 벽을 쳐서
0: 네.
1: 한 번 더 이제 그 기회를 주는 거죠.
0: 아,
1: 네, 재밌게. 네.
0: 그 벽이라 하면 이제 스쿼시 코트에서 진행이
1: 그렇죠,
0: 되기
1: 스쿼시
0: 때문에.
1: 코트, 예.
0: 네, 그래서 양쪽으로
1: 벽이 저희는 또 공도 되게 그 왜냐면 또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또 손목을 아파요, 배구가. 굉장히.
0: 아, 네.
1: 근데 이제 그 좀 가벼운 공으로
0: 네. 네,
1: 죄송합니다. 어제 또 이제 오늘 아침이니까
0: 네.
1: 비가 오네요.
0: 네.
1: 목소리가 잠겨 있어요.
0: 아,
1: 비와
0: 네.
1: 같이.
0: 네, 네.
1: 그런 느낌으로다가
0: 네.
1: 여러분들도
0: 중분한 방토크 네. 그래서 왈리볼을
1: 월남이 아니라요 왈리볼을 그때
0: 네,
1: 하고
0: 네.
1: 또 이제 늦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0: 네.
1: 아, 나 피클볼 뭐 안 배웠어요 이래가지고
0: 네.
1: 또 다시 피클볼도 한 시간 또 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밥을 또 맛이 야무지게 또 먹어주고
0: 네.
1: 갈비를 먹고 냠냠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보드 게임 두 시간 또 하고요
0: 네.
1: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친구한테 약속이 연락이 와가지고
0: 네.
1: 예, 또 이제 재밌게
0: 네.
1: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0: 네, 그냥 즐겁게 보냈다.
1: 즐겁게 보냈어요.
0: 네, 액티비티 하고 네 즐겁게 보냈다.
1: 네,
0: 네.
1: 중간에 몇몇은 좀 탈출을 했어요. 일정이 빡세다.
0: 아, 근데 언어 순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0: 너무 힘들다.
1: 일정이 네. 좀 힘들어 탈퇴했다.
0: 네, 네, 네,
1: 네. 네 탈퇴했다
0: 네.
1: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0: 네.
1: 그 친구들은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0: 네.
1: 한두 시간 또 자고 또 왔더라고요. 아, 또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 네. 네,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네. 네, 제 주머니에서 제가 곡 고이고이 훈련 또 네. 핫 한번 드리겠습니다.
0: 아, 와주셔서.
1: 네, 감사하다고.
0: 아, 네. 네. 아, 그거 받으면 누구나 네. 다 가고 싶어지겠네요.
1: 그러니까요, 네. 핫인데요. 주머니에 고이고이 숨겨놨던.
0: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게 노셨고.
1: 고깃고깃. 네. 네.
0: 또 다른 건 뭐 안 하셨나요? 주말 한 주 동안. 네.
1: 기억이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요.
1: 토요일이 저는 거의 그 몰아가지고 네. 하는 느낌이어서. 네.
0: 그러면 평일은 네. 좀 일을 열심히 좀 하시고.
1: 일을. 네. 평일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네. 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네. 저희 청취자한테 또 좀 그 기침하는 거를 네. 자제해달라가지고 좀 참았더니 네. 예,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예. 아, 네. 비가 오는 바람에
0: 네. 그리고 이제 또 햄버거에 빵 대신에 예, 양상추를 그렇게 드셔서 그런지
1: 양상추나
0: 건강에 그렇게
1: 오늘은,
0: 좋지만
1: 오늘은 좀 양상추나무로 좀 하겠습니다.
0: 양상추나요? 네. 알겠습니다.
1: 추를 왜 못 빼죠? 이상하네요.
0: 아니
1: 양배추?
0: 아, 그런가?
1: 양상추.
0: 그렇네. 추가 계속 들어가네. 네, 전매추, 그러니까, 점심 메뉴 추천.
1: 네. 아샷추. 네, 요즘엔 또
0: 아이스 네. 샷추가. 네. 네. 예, 같이 그렇습니다. 또 어디서 네. 네, 들은 거 갖고 네. 오셨어요.
1: 저 오늘 또 후니님이 좀 졸려하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아, 아침에 항상 뭔가 이 사람이 좀 칙칙해져요. 그래서 아, 네. 이 친구한테 좀 약간 공격을 하려고 네. 또 이제 아재계 그 공격.
0: 아, 이거 힘든데. 네,
1: 네. 힘들지 않게. 네. 네. 이게 보니까 스피디하게 네.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갈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물은
0: 뭐죠?
1: 식물. 네. 뷰티풀.
0: 아, 뷰티풀. 네. 아, 좋았어. 좋아요.
1: 네. 네. 먹으면 잠이 솔솔 오는 면은
0: 뭘까요?
1: 잠이 뭘 것 같아요?
0: 모르겠습니다. 네.
1: 잠이 오는 면. 자장면.
0: 아, 네, 힘드네요. 네,
1: 두 타이타닉의 구명보트는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타이타닉 여러분 아시죠?
0: 타이타닉?
1: 네. 네. 그 구명보트 몇 네. 명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몇 명이죠?
1: 보통 아홉 명.
0: 아홉 명.
1: 네. 왜냐? 9명.
0: 아, 타이타닉 뿐만 아니라.
1: 맞습니다. 네, 네. 9명이니까요.
0: 9명? 네. 네.
1: 설거지할 때 그릇을 돌리면서 씻으면 거의 다 왔어요.
0: 네.
1: 힘내요. 힘내세요.
0: 네네. 네.
1: 설거지할 때 그릇을 돌리면서 씻으면 그릇을 돌려. 씻어.
0: 네.
1: 씻어. 워싱턴 DC.
0: 이거 직접 생각해내신 거예요?
1: 아, 아니에요. 아,
0: 어디서 네. 긁어오신?
1: 아, 긁어가 아니라. 네네. 네.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아, 네. 어렵사리.
0: 정보.
1: 장롱에서 꺼내온.
0: 아, 네. 넌센스. 아, 워싱턴 DC 좀 네. 지역, 저희 또 지역이 네, 지역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아, 좀 조금 철신했는데.
1: 워싱턴 DC.
0: 네. 아, 좋다. 워싱턴 DC. 네.
1: 자, 마지막이에요. 네. 다 왔어요, 여러분. 네. 힘내요. 네. 그 미간에 그, 예? 네? 주름 잡지 말고.
0: 네. 네.
1: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왕과 사는 남자 또 유명했잖아요.
0: 왕사남, 네. 네.
1: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0: 뭐죠?
1: 바이킹. 이러고 노래 나가야 되는데 노래 못 나가고 있고요.
0: 아, 네. 요거 제가 일부러 또 흔기가 싫어가지고.
1: 아!
0: 한번 곱씹고 싶어요.
1: 도망가야 돼. 이건,
0: 아니.
1: 이거는
0: 아, 왜요?
1: 원래 아직에게는 딱 툭 던져놓고 네. 킹 받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0: 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바이킹 웃겼어요.
1: 웃겼어요.
0: 네. 근데 이렇게 웃긴 상황에서 그냥 네. 노래 틀어버리면은 네. 재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1: 아닌데.
0: 아, 진짜. 아, 네. 신하가 왕과 헤어질 때 하는 말. 바이킹.
1: 바이킹. 네, 알겠습니다. 어이없어서 웃는 거 봐.
0: 아, 진짜 좋아서. 아, 진짜 웃겨서. 네, 웃겨서. 네, 알겠습니다.
1: 항상 그러면,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네. 우리 후니님을 위해서 네.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그 장롱에서 아, 꺼내오는.
0: 네. 아직. 아, 이거 저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이제 네. 서포트가 되고.
1: 네네네. 문자로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예. 네.
0: 뭐라고?
1: 아직에 안티팬 받는다.
0: 네. 뭐 아, 좀. 네. 네. 힘들다. 네.
1: 저희 미션을 성공했습니다.
0: 네.
1: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0: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저희가 저번 주에 네. 초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네, 뭔가 한 가지 초능력이 생긴다면,
0: 네.
1: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은지 저희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초능력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0: 어, 맞아.
1: 뭐, 슈퍼맨도 있었고.
0: 그렇죠.
1: 배트맨은 좀 슈퍼맨에
0: 아,
1: 비해서
0: 배트맨은 그래서,
1: 네, 친구들이 항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0: 네.
1: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0: 당연히 슈퍼맨이죠.
1: 슈퍼맨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 뭐 많잖아요. 어벤져스.
0: 아, 네, 네.
1: 예, 그건 슈퍼파워.
0: 네.
1: 슈퍼파워가 이제 자고 나니까 이런 생긴 거야. 네. 스파이더맨처럼. 예, 그러니까 거미줄이 막 생겨 가지고
0: 네.
1: 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스파이더맨 처음 봤을 때
0: 네.
1: 그 나쁜 친구들이
0: 네.
1: 왕, 그 어떤 친구를 공격 그 분리를 하고
0: 네, 왕따
1: 못 살게 그리고 네. 네. 이랬을 때 이제 스파이더맨이 네. 나와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0: 네.
1: 모든 공격이 다 0.1초로 지나가는 거죠. 천천히
0: 아,
1: 그걸 네. 다 그 펀치를 다 피해가지고
0: 네.
1: 어퍼컷 빵
0: 네.
1: 이런 느낌.
0: 네, 슬로우 모션으로.
1: 네, 그런
0: 네.
1: 거.
0: 네,
1: 슬로우 모션.
0: 네.
1: 옛날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런 거.
0: 아, 그런 거요?
1: 생각 안 했는데.
0: 거미줄?
1: 네. 네. 아니요, 거미줄보다 좀 이제 상대가 이렇게 네. 할 때 네. 슬로우로 이제 잡혀가지고.
0: 아, 네. 이미지 뭐. 트레이닝.
1: 네. 저는 그래서
0: 네.
1: 생각을 좀 해봤어요.
0: 네.
1: 그 저 라디오 모니터를 하면서
0: 네.
1: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슈퍼 파워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걸 갖고 싶을까? 저는 시간을 돌려가지고
0: 네.
1: 중학교 3학년 때로 가고 싶어요.
0: 하필?
1: 이게 왜냐면 기억이 있을 듯 없을 듯 왜냐면 어렸을 때의 기억은 다 거의 웬만하면 없어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0: 네.
1: 중학교 3학년은 내 자아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0: 네.
1: 그리고 대신에 이 마인드셋으로 가고 싶어요.
0: 지금 마인드셋. 갖고 있는 기억과 네.
1: 기억과
0: 네.
1: 그 기억과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0: 네.
1: 중학교 3학년을 가서 재밌게 놀고
0: 그때가 1980
1: 뭐
0: 년대
1: 아니 2000년도죠 무슨 아, 소리예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1: 그래서 네 주식도 미리 사놓고
0: 네.
1: 비트코인도 사놓고
0: 네.
1: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야. 내가 이제 20대부터는
0: 네.
1: 더 신나게 놀자.
0: 네.
1: 30대 이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하고 복권도 이제 번호를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복권도 매년 타고.
0: 네.
1: 아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0: 의심받지 않을까요? 매년
1: 그러면은,
0: 1등 당첨
1: 한 3년에 한 번씩.
0: 3년에 한 번씩? 네. 아니 뭐 일생에 네. 한번 당첨될까 말까 하는 거를.
1: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0: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시네요.
1: 네네.
0: 네.
1: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신나게 여행도 다니고
0: 네.
1: 재밌게 지낼 것 같아요.
0: 아, 네. 중3부터? 네.
1: 중3부터 재밌게.
0: 재밌게?
1: 이타요하고.
0: 아, 네. 네.
1: 학교는 다녀, 근데.
0: 학교는 다니고.
1: 간간이 다니는 그런 느낌.
0: 대학교는?
1: 대학교도 가서
0: 네.
1: 그 개근만 해요. 개근. 살짝.
0: 대학교도 개근이 있나요?
1: 개근하고
0: 네.
1: 이제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0: 어, 네. 아, 그 대학교는 그러면 어쨌든 가려면 공부를 좀 해야 네, 되는데.
1: 공부도 하고.
0: 공부하고.
1: 공부하고.
0: 좋은 대학교는 일단 가고.
1: 제일 최고의 인재들이 그 과외 선생님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0: 아, 중3 때부터 배운.
1: 네, 네. 그래서 좀 놀기도 잘 놀고,
0: 네.
1: 공부도 잘 하고.
0: 네.
1: 그런 느낌.
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훈이님은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으신지.
0: 저는 뭐 지난번에는 그 순간이동
1: 네.
0: 네,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저는 순간이동이 그나마
1: 순간이동 가서 어디 간다고 했죠?
0: 네. 저는 뭐 그냥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네.
1: 뽀집 가서 한 그릇 먹는다고
0: 뭐 그래도 되고
1: 네. 네. 오늘 딱이네요.
0: 그렇죠. 오늘 네. 오늘 네, 또 날씨가 이래가지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좋고 네. 네. 그러면서 뭐 또 다른 사람들
1: 네. 네.
0: 좀 급하게 어디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
1: 어.
0: 고액을 받고
1: 어.
0: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1: 고액
0: 네.
1: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0: 네.
1: 이제 여기서 뭐 메릴랜드까지 그런 위치?
0: 메릴랜드
1: 한국. 한국 괜찮다.
0: 네네. 네. 그러니까 메릴랜드는 너무 좀 소박한 꿈이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가고 지금 딱 가고 싶다고 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0: 저는 좀 따뜻한데.
1: 따뜻한데. 네.
0: 바닷가 이런.
1: 약간 멕시코.
0: 네. 칸쿤.
1: 칸쿤.
0: 네.
1: 좋아요.
0: 네. 그 정도.
1: 네. 좋습니다.
0: 네. 일단 저희 또
1: 네.
0: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1: 아, 그 시간에 왔나요?
0: 네.
1: 그 전에 제가 이거 뭐 할 건지 알려줄게요.
0: 네네.
1: 저희가 랭킹 토크를 준비했는데.
0: 네. 항상. 네.
1: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10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해서 이제 이런 초능력 있으면 대박일 텐데.
0: 네.
1: 라는 나만의 엉뚱한 능력. 어른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초능력.
0: 네.
1: 네. 탑 10.
0: 네.
1: 준비했습니다.
0: 아, 탑 10. 네. 네. 기대하시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아, 이 노래가 또,
1: 네.
0: 또 제이든 감독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1: 아.
0: 또 살고 삶 그런 이제 인생을 노래하는
1: 발견이죠. 네.
0: 네. 궁.
1: 네. TV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네. 네. 궁 OST 하울의 네. 사랑인가요?
1: 네, 사랑인가요? 네.
0: 그 왕자가 나오는
1: 네,
0: 또
1: 사랑일까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1: 사랑.

0: 네. 하울의 사랑인가요? 궁 OST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초능력 얘기 네. 이어가 보시죠.
1: 네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또, 싸이월드 노래하다 그러길래.
0: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1: 그 네, 그 궁의 그때 그, 인기 많았잖아요. 윤은혜랑. 네.
0: 아, F4.
1: 아닌가? 주지훈, 누구 나왔죠, 남자는? F4?
0: 구준표?
1: 구준표. 아, 거기서 나왔어요? 궁에서?
0: 거기 안 나, 아니었나?
1: 우리가 띄엄띄엄 봐, 영화를.
0: 헷갈려가지고.
1: 저 요즘에 빠진 드라마가 있었어가지고.
0: 뭐죠?
1: 이번에 그, 끝냈어요. 그, 기리고라고.
0: 기리고.
1: 네. 이제 그, 무성 건데. 네. 아, 좀 불편하긴 했어요. 왜냐면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넷플릭스가. 네. 선정적인 거를 좀 너무 많이 넣는 느낌이 없잖아요. 했어요.
0: 네네.
1: 잔인하지만 그걸 이제 좀 이겨내고 봤더니 재미있는 그런 약간 주문에 걸린.
0: 네.
1: 핸드폰이.
0: 네.
1: 이제 그,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데.
0: 네.
1: 그 친구가 이제 나는 자기 베스트 프렌드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이 베스트 프렌드가 자꾸 선을 그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약속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랑도 같은 동아리 있길래 나도 네. 소개시켜줘 했더니 소개는 안 시켜주고 네. 너 먼저 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네. 이제 혼자 노는 거야, 도는 거야 이렇게.
0: 네.
1: 그래서
0: 네.
1: 베스트 프렌드 집을 가요.
0: 네.
1: 근데 그 베스트 프렌드가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컬스를 받아가지고
0: 네.
1: 나중에는 이제 그 친구가 그 왕따가 심해져가지고 죽어요.
0: 아.
1: 죽어서 이제 주문을 이제 거는 거죠. 그 핸드폰에다가
0: 네.
1: 앱으로.
0: 네.
1: 그래서 그 앱을
0: 네.
1: 이제 설치가 되는 친구들은
0: 네.
1: 소원을 빌어서 이 사연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0: 네.
1: 소원을 빌어가지고
0: 네.
1: 그 소원이 들어줘요.
0: 네.
1: 어, 소원이 들어줬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0: 네.
1: 초능력처럼
0: 네.
1: 아까 저 우리가 얘기했던.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결과가.
0: 아,
1: 죽음이라는 거죠.
0: 아,
1: 그래서 그런
0: 대가가 있는
1: 예, 네. 그런 내용이긴 한데
0: 네.
1: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0: 아,
1: 거기서
0: 네.
1: 이제 그 친구들이 네. 다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 햇살로 나온 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빠졌는데
0: 네.
1: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0: 네 기승전 사랑에 빠졌다.
1: 아, 네 그렇습니다. 예, 햇살 사랑해요.
0: 햇살.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능력 얘기
1: 좀 초능력. 그래서 초능력으로 이제 네. 빌드업을 한 건데
0: 네, 네.
1: 어쨌든 이제 10위부터 하자면.
0: 네.
1: 칼로리 제로 능력
0: 네.
1: 10위 먹는 족족 에너지만 생기고 있고
0: 네.
1: 살은 안 찌고
0: 네.
1: 삼겹살 5인분 먹어도 복근 유지 가능 와 이거는
0: 네.
1: 이거는
0: 네.
1: 삼겹살 5인분을 먹어도 복근 유지 가능
0: 와, 삼겹살도 단백질 아닌가요?
1: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린님
0: 네.
1: 쌉티신가요?
0: 네. 네.
1: 그런 느낌이죠
0: 네.
1: 제가 옛날에 그 너무 흥미로운 유튜브를 봤었는데
0: 네.
1: 앞으로의 인류 어떻게 될 것인가
0: 네.
1: 3,000년까지 올라가요, 거기서는.
0: 네.
1: 유튜브에서 나온 거니까.
0: 네네.
1: 그 나중에는 캡슐 하나만 먹으면
0: 네.
1: 포만감이
0: 계속 얘기 저번에도 하셨는데
1: 아,
0: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1: 저는 좀 약간 미래에 대해서 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0: 근데 캡슐 먹는 거 해결.
1: 아, 캡슐 먹고
0: 네.
1: 이제 살은 안 찌는 거야.
0: 아.
1: 너무 좋지 않아요, 솔직히.
0: 근데 먹는 재미가 네. 또
1: 그렇긴 한데
0: 네.
1: 그 요즘에는 다들 막 위고비며 마운자로며
0: 네.
1: 뭐 다 맞잖아요.
0: 그거 먹는 거를 억제하기
1: 네.
0: 위해서.
1: 그러니까.
0: 네.
1: 어쨌든 살에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욕심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듣는 분들 먹는 걸 택할래 아니면 엄청 예쁜 나를 택할래 하면은 다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런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1: 네.
0: 그런 알약이 나오잖아요.
1: 네.
0: 저는 먹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먹고. 네. 또 다른 걸 또 먹으려고 할 거야.
1: 아니야 이거 먹으면 이제 포만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0: 아 이제 포만감 들어도 네. 우리 디저트도 먹고 하잖아요.
1: 아 그런데
0: 네.
1: 그럼 끝이 없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순위 9위.
0: 습취 삭제 스위치. 머리 뒤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술이 0.1초 만에 깸.
1: 와.
0: 새벽까지 마시고 아침 9시 미팅 풀 컨디션.
1: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이거 좋을 것 같아요.
0: 그럼 술을 안 마시는 게
1: 그러니까
0: 맞지 않나?
1: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었어.
0: 네.
1: 바이어들이가 와 대주주 미팅.
0: 아 네.
1: 야 자네 술 한 잔 하네 하게.
0: 네.
1: 에이 술 한 잔 해야지 해가지고 네. 이제 늦게까지 달렸어. 일하는데
0: 네.
1: 머리 뒤에 버튼 딱 누르면
0: 네.
1: 리셋돼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네. 요즘 그런 회사가 네. 있나요?
1: 옛날에 제가 네. 그
0: 네.
1: 중요한 또 약속을
0: 네.
1: 그 친구한테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세미나 이런 것 쪽으로.
0: 네.
1: 근데 그 전날에
0: 네.
1: 내 친구가 헤어진 거야.
0: 아, 네.
1: 그러니까 뭐 4시까지 뭐 마셨죠.
0: 네, 같이 친구를 위해서.
1: 네,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네, 네. 네,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거기서 네, 이상형이 또 그녀를 또 만나서 좋게 됐다는 또 약간 좋은 엔딩 좋았습니다.
0: 아, 네.
1: 자, 랭킹 토크 어른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초능력 탑10 네. 8위입니다.
0: 네.
1: 알고리즘 예언술.
0: 네.
1: 다음 주 주식 상한가, 로또 네. 번호가 유튜브 썸네일처럼 미리 보임. 와, 이거 너무 좋다.
0: 어, 그렇죠. 네. 네.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네. 거랑 그런 느낌? 계속 비슷한 느낌으로. 네. 네.
1: 뭐 다들 뭐 생각하는 게 비슷한가 네. 봐요.
0: 주식 상한가.
1: 네, 7위 네. 해주시죠. 네.
0: 초고속 기충전. 카페인 없이도 눈만 한번 깜빡하면 8시간 꿀잠 잔 상태로 회복.
1: 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0: 네. 네.
1: 땡기지는 않지만.
0: 아니, 뭐, 그래도 괜찮지
1: 네.
0: 않나요?
1: 네, 괜찮아요. 이것도. 다른 좋은 게 너무 많아서.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저는 이제 6위, 와이파이 네. 지배자. 어, 네. 뭐야.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주변만 기가급 속도.
0: 네.
1: 캠핑장 오지에도 넷플릭스 4K 가능.
0: 어.
1: 저는 이거가. 네. 어, 이제 옛날에 이제 친구들과 생각했던 게 있어요.
0: 네.
1: 오데우 이제 하는 게임, 롤게임에서.
0: 네.
1: 저희 친구들 다섯 명과 함께.
0: 네.
1: 어, 바다 같은 데 이제 여행 가서 캠핑 가서
0: 네.
1: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펼치고 네. 롤을 하는 거
0: 바다까지 가서
1: 네. 산 뭐 산도 괜찮고 네. 롤로 가서 이제
0: 네. 네. 아, 솔직히 근데 지금 할 수 있긴 해요 스타링크
1: 아 근데 이제 네. 랩탑이 또 충전이 풀 충전으로 돼 있어야 되고 뭐 아, 그런 것들을 네네. 이제 했을 때 아, 네. 그런 건 쉽지 않다. 스타링크 근데, 맞아요. 들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와이파이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또 굉장히 그쵸. 빠른 속도로.
1: 와이파이가 네, 어디든 터지면 뭐 재밌을 게 뭐가 또 있죠?
0: 어, 재밌을 거. 뭐 심심하진 않겠죠. 어디든지 간에. 근데 약간 그 특히 그 비행기나 배, 특히 항해하는 선원들.
1: 아, 그쵸.
0: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네. 뭐 와이파이가 다 터지니까 이제. 네.
1: 제가 옛날에 그 롤 1대1 대회를 한 적이 있는 그 주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하와이와
0: 네.
1: 예, 미국에 사는 사람과 매치를 성사가 됐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람 불면은 인터넷이 꺼지기 때문에 어. 빨리 대회를 빨리 해달라.
0: 하와이라서?
1: 하와이에서 뭐 아.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0: 아, 하와이는 네. 또...
1: 바람 불면은 인터넷이 네. 좀 뭐 휘청휘청거린대요.
0: 아, 네, 좀 신기한. 섬이라서.
1: 네. 자, 5위입니다.
0: 네. 5위. 네. 네.
1: 사회적 가면 네. 자동화.
0: 네.
1: 싫은 사람 앞에서 영혼 없는 리액션을 AI가 대신해줌.
0: 네.
1: 입은 웃고 있지만 뇌는 쉬는 중. 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0: 어, 저는 요거 굉장히 잘해서.
1: 네.
0: 네.
1: 딱히.
0: 딱히 요거는 어. 별로 안 땡겨요.
1: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0: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또 되게 분들, 힘들어하는 사람도 네. 있고.
1: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0: 네. 네. 어, 어때요? 이거 갖고 싶으세요?
1: 저는 있으면 가질게요.
0: 있으면?
1: 네.
0: 그게 딱히 땡기진 않고.
1: 왜냐면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서 네. 제가 또. 그 성격이 또 표정이 나오거든요.
0: 아, 네.
1: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얘기해 주더라고.
0: 네.
1: 예. 네. 그래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4위 시간 배속 조절권. 지루한 회의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네 배로 감고 주말만 0.5배속으로 즐기기.
1: 아. 그지?
0: 네. 네. 이것도 뭐 그지? 딱 네. 아, 땡기진 않네.
1: 저도.
0: 네.
1: 네. 저는 이제 3위.
0: 네.
1: 우리 아까 후니님이 말씀하신 네. 순간이동. IAD에서 침대로.
0: 네.
1: 퇴근길 널레스 공항에서 집 거실까지 1초 컷.
0: 네.
1: 교통체증.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0: 저는
1: 이거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투어일을 가끔 하다 보면은.
0: 아, 투어일도 하세요?
1: 아, 그 이제 아이돌과 함께 그 투어.
0: 아, 네네. 그 투어. 투어. 아, 네네.
1: 그 투어를 돌다 보면.
0: 네네.
1: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0: 어...
1: 그러면 뭐가 피곤하냐면 아침부터 피곤한데 빨리 이제 짐 싸서 호텔에서 챙기고 나와서
0: 네.
1: 왜냐하면 또 수속 받으려면
0: 네.
1: 비행기 타기 한 두세 시간 전에는 가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빨리 또 거기까지 가려면 또 우버를 불러야 돼.
0: 아...
1: 우버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뭐 대기하고 너무 귀찮아요. 또 비행기 또 타는 것도 너무 힘들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냥 원스냅에 바로 그냥 갈 수 있게.
0: 어, 이건 업무를 위해서.
1: 네. 이렇게 비행기를 자주 타면요.
0: 네.
1: 아, 비행기 타는 거 좀 귀찮습니다.
0: 아, 그렇죠.
1: 이 뭐라고 하죠? 그 제가 그 뭐야 몸수색 하려면 이거 다 놔야 되고.
0: 네.
1: 어떤 이게 비행기마다 달라요. 또 그 에어포트마다 공항마다.
0: 어느
1: 곳은 랩탑을 꺼내놔라.
0: 네.
1: 어느 곳은 랩탑의 비닐 세퍼레이트하게 그 어, 따로 놔라.
0: 네, 가방에.
1: 어느 곳은 같이 놔도 상관없다.
0: 네,
1: 어느 곳은 신발도 벗어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네. 다음 2위 기억의 저편으로 삭제 전 애인에게 보낸 이불킥 카톡 상사 뒷담화하다가 걸린 순간을 인류의 뇌에서 지워드립니다. 이게 본인한테만 네. 지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편도
1: 같이 지워지는 걸 합시다.
0: 없던 네. 일로 네. 아예
1: 그 가끔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네. 저도 엊그제 좀 실수를 했었어요. 친구한테 잘못 눌러가지고 전화가 걸려진 거야.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계속 통화가 돼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0: 네네.
1: 근데 그런 것들 옛날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핸드폰 뒷주머니에
0: 버튼으로 할 때 옛날에
1: 네, 막 뭐 네. 전화 잘못 걸려 있었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잘못 걸린 상대가 이제 생뚱맞은 상대였을 때.
0: 아, 그렇네. 네. 친한 친구면 괜찮은데.
1: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잘못 눌려서 네. 뭐 기억자 뭐 시옷자 뭐 시옷자로 됐을 때 그 시옷자에 있는 그 성 있는 사람한테 네. 랜덤하게 전화가 가는 거죠. 네, 뭐 그런 네. 느낌으로.
0: 근데 또 뭐 전 여자친구다.
1: 아,
0: 그러면은 이제 정말
1: 잘 지내니? 아, 스위치는
0: 상상도 하기 싫은. 네. 네. 이게 뭐 실제로 이런 네. 일이 있었던 적은 없지.
1: 전화가 잘못 걸려서 한 적 있어요.
0: 아, 있어요?
1: 아니, 뭔가 이제 그 뒤척이다가
0: 아, 네.
1: 막 눌러진 거야. 문자가.
0: 아, 근데 그 상대편이 이제 네. 좀 친한 친구가 아니고.
1: 그쵸, 그런 적이 있어요.
0: 껄끄러운 그런.
1: 네,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0: 아
1: 부끄러워.
0: 그런 기억의 네. 저편으로 하나 삭제하시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억이 혹시 있으실지.
1: 아, 지금 진짜 생뚱맞은 기억인데.
0: 네.
1: 제가 저도 몰랐었는데 네. 대학교 때
0: 네.
1: 그 여러분 그 습관 뭐라고 하죠? 같이 있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
0: 같이 있는
1: 같이 그 어떤 친구랑
0: 네.
1: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
0: 네.
1: 맨날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둘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 거야. 둘은 막 사람들은 언제 사귀냐 뭐 이런 얘기 막
0: 하고. 아, 여자분이랑? 네. 네네네.
1: 근데 저랑 그 친구는 완전 친 거예요. 그냥 너무 좋고
0: 아,
1: 친구.
0: 네네. 네.
1: 그러다가
0: 네.
1: 거기서
0: 네.
1: 조금 오버하자면 네. 그때 당시에 좀 김태희 같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0: 아, 네.
1: 너무 예뻐가지고.
0: 네. 근데 그 친구분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1: 네. 네. 네. 굳이 꼭 집어서. 네. 그 친구.
0: 네.
1: 아, 씨, 미안해지네. 아, 그 친구도 뭐 매력이 많은 친구이긴 아, 한데.
0: 근데 네. 김태희까지는 네. 아니었다.
1: 김태희 사실 김태희 아니죠.
0: 네네. 네,
1: 지금 눈이 좀 그때는 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0: 김태희
1: 느낌이어가지고.
0: 네네.
1: 저 친구 너무 예쁘다.
0: 네.
1: 어떻게 돌아봤어요. 그 정도로.
0: 네.
1: 저 잘 안 돌아보는데.
0: 네.
1: 그러다가 제 친구가 이제 제가 일하는 카페로 이제 왔어요.
0: 네네.
1: 근데 제 친구가 그 김태희 분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0: 아, 네.
1: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김태희 분도 제 친구 옆에 와가지고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 싸이월드였죠.
0: 아, 네.
1: 일 끝나고 집에 갔는데
0: 네.
1: 일촌 신청이 와 있는 거야.
0: 그 예쁜
1: 김태희한테.
0: 분한테. 네네. 네. 네.
1: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그래갖고 이제 뭐 얘기하면서.
0: 네.
1: 뭐 그때 당시 이제 노래 하나로 이제 좀 공통점을 만들어서 얘기하다가
0: 네.
1: 전화번호도 따고
0: 네.
1: 매일매일 밤에 통화를 했어요.
0: 아, 네.
1: 근데
0: 네.
1: 매일매일 통화를 하고 이제 평소에는
0: 네.
1: 이제 학교에서는 그 친구랑 같이 다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나도 모르게 술 먹고 그 친구한테 그 친한 친구의 이름을 불러버린 거야.
0: 아,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좀 안 좋아져서
0: 아,
1: 네, 그런 약간 화끈거리는 기억이
0: 썸이 될 뻔하다가 네, 말실수 하나로
1: 맞아요
0: 네, 모든
1: 그런
0: 게.
1: 느낌
0: 네.
1: 술이 문제죠. 그때 당시는
0: 네.
1: 전혀 그러지 않고요 지금은
0: 네, 네. 하여튼 그 기억을 좀
1: 그렇습니다.
0: 네. 네.
1: 자 마지막 1위를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들어오는 능력, 초능력의 끝판왕, 숨만 쉬어도 통장의 잔고가 복사됨. 사실 이게 최고의 마법이자 초능력 아닙니까?
1: 저는 이거 조금 현실적으로 보는 게
0: 네.
1: 숨만 쉬어도 이게 통장의 잔고가 아 통장이구나
0: 네.
1: 금고가 아니라
0: 네.
1: 그럼 이거 좀 의심받지 않을까요?
0: 네 바로 이제 네. 조사 들어오죠.
1: 바로 조사
0: 네.
1: 가가지고 저기요 여기 그 전산 문제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좀 에러가 났나 봅니다. 빨리 버그 픽스해 주세요. 해가지고
0: 네.
1: 이제 바로 받지 않을까.
0: 그렇죠. 네. 이게 한 달에 5,000불 참고로 네. 이상 들어오면은
1: 네.
0: 네, 이게 또 IRS에서 검사를 하기
1: 그러면
0: 때문에.
1: 그러면 이제 4,999불로 해가지고
0: 그러니까 매달
1: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0: 아, 네. 네. 다 합쳐서
1: 합치는 거는 이제 나중에.
0: 아니, 그러니까 다 합쳐서 네. 5천 달러가 넘으면은 네. 네, 이제
1: 다 합쳐서.
0: 네.
1: 그런 거 빼고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0: 네. 근데 이게 돈은 네. 그러니까 뭐 들어오고 말고 하는 건데 저는 약간 건강 이런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1: 돈으로 이제 건강을 이제 챙기는 거죠.
0: 아, 근데 한계가 네. 있잖아요.
1: 어, 왜? 뉴트리션 사가
0: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 네. 결국은 네. 영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1: 그래도 아마 좋아할 걸요.
0: 글쎄요.
1: 어, 진짜?
0: 네.
1: 내가 가질게요.
0: 어, 가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렇게 또 랭킹 10까지 알아봤는데.
0: 아, 네.
1: 군인님 어떠세요?
0: 저는 아무래도 네. 네, 1, 2, 3위 말고는 저는 약간 시간,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잖아요, 지금.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좀 더 이제 3위, 그러니까 순간이동하는 게 좀 더 네.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렇습니다.
0: 네.
1: 네. 저 오늘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죠?
0: 아, 그죠. 너무, 네. 네.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1: 그럴까요?
0: 네, 하고.
1: 아, 우리 고민들 많은데.
0: 고민 많은데 주에. 고민은 다음 주에 또 몰아서, 네, 들어보는 네. 걸로 하고.
1: 토크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는 고민부터 알려줬던.
0: 어, 네네. 네.
1: 친구들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0: 아, 그죠, 그죠. 막 보냈는데 얘기 안 네. 해주면.
1: 그러니까.
0: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 여러분, 그러면은, 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제이든 감독님하고, 네, 재밌게, 쓸데없는 얘기 재밌게 나눴고요.
1: 급하게 네.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0: 네, 시간이 또 너무 빨리 오버가 돼서.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이든 감독님 오늘 감사했고, 수고했고,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 또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한 시간 너무 네. 부족했고,
0: 네.
1: 즐거웠고, 소중했습니다.
0: 네.
1: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저희 굿모닝 워싱턴 5월 11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이렇게 또 제이든 감독님하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끝곡으로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일단 듣고 저는 또 내일 또 네, 아침 9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짜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703-354-1950 703-354-1950.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3: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디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 중심의 상담 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 치료와 행동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하면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문을 열겠습니다. 네, 어제가 어머니 날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멀리 계신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함께 식사하시면서 웃음을 나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미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시면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날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더 허전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리고 이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이런 외로움이 특정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조사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롭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시대가 온 것이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조사된 것들을 보면은 거의 50%, 영국에서는 60%까지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 어르신들 세대, 특정 세대를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 외로움이라고 하면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떠올리기가 쉽지만 그런데 실제 조사에서는요. 10대 청소년도 20대, 30대 젊은이들도 중장년층도 또 노인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SNS도 있고 또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도 점점 더 외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전 공중보건국장 비벡 머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위기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 몸과 마음 모두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 또 연결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풍요롭고 연결된 시대, SNS와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은 타인들과 연결된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젊은 세대는 말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의 친구는 수백 명인데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요. 또 중장년층은 말합니다. 일과 가정에 묻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에서 또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또 가족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요. 이렇게 세대가 하는 말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느낌.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바쁜 삶 속에서 관계가 점점 효율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실제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전화 통화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전화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시간을 너무 뺏는 게 아닐까, 방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간단한 문자로 주고받기도 하죠. 전화 대신 문자, 만남 대신 화면, 대화 대신 짧은 반응들.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도 굉장히 줄여서 사용을 하죠, 요즘은. 이렇게 편리함과 시간은 좀 줄여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좀더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부를 진심으로 묻는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지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의 안부를 여쭤봅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네, 저의 이 안부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으로 덜 외로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또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줄 우리 심리학 김재희 박사님을 오늘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네, You are not alone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시고요. 네, 돌아보시면 주변에 참 함께하실 분들도 많고 또 조금만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따뜻한 이번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You are not alone 마이클 잭슨이 부르는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김재희 박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말을 우리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앞서서 어머니 날과 그리고 또 이제 5월이 정말 가정의 날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계절,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단어가 또 가족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인데 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또한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이야기, 사랑하지만 아프기 또한 이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분이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또 심리학 박사님이십니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 김재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해피 마더스 데이.
0: 네, 해피 마더스 데이.
1: 네, 어남스님과 청취자 모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어머니 날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 맛있는 식사 드셨어요?
0: 네. 어제 저는 저희 딸이 와서요. 너무나도 저희도 맛있는 식사를 먹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아들은 좀 어제 밤에 늦게 왔고요.
1: 아드님과 따님이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아주 일도 성실히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0: 네,
1: 자녀들에게 축하 인사도 받으시고.
0: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정의 달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외롭고 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담긴 사랑, 갈등,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1: 네, 우리 모두에게 가족이 있죠. 또 선택에 따라서 가족을 또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운명에 따라서 또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족은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주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더 많은 실망을 하는 것이 그게 가족인데요. 가족들의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설날이나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이혼 접수를 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고 더 실망하고 깊이 상처를 받는 게 가족인데요.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데 가족에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런 말도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만큼 사랑받고 싶고 또 이해받고 싶고 가족이니까 이만 날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더 실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누나, 뭐 형, 오빠, 막내, 동생들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참 이렇게 가족이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보통 동생들은 이제 형이나 언니, 누나들한테 어떤 기대치가 있고 또 이 형이나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기대치가 그 누구한테보다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는 거죠.
0: 네. 어쩌면은 이 가족을 생각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가족 내에서는 오히려 좀 덜 친절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네. 어쩌면은 가족을 너무나도 자신과 동일화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요?
1: 네. 남한테는 잘할 수 있는 것은 네. 사실 그만큼 편한 관계가 아니라 관계성을 네.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본 모습을 떠난 그러한 뭐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표정이랄까 사람들을 관계하는 그런 관계술이라고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의 어렸을 때부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식구들은 그렇게 내가 어떤 과장으로 표정할 필요도 없고 또 내 자신이 누가 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대할 수 있는 게 식구들이고 근데 외부 사람들에게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대한 처세술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내가 나를 아르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이해해야 될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언니니까 또 동생이니까 우리 부모님이니까 엄마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빠면 최소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자녀들이 하는 말입니다.
0: 네. 서로 요구하는 건 많고 또 약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또
1: 그렇죠.
0: 네,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군요. 네.
1: 그렇죠.
0: 아,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화 주시면 우리 또 전화를 통해서 바깥에서 저희 직원들이 전화 받고 또 사연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703-273-4000으로 703-273-4000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카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카톡으로도 연결하셔서 네, 사연 주시거나 또 상담 의뢰하시면 함께 박사님께 여쭤보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박사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 부부, 자녀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좀 원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게 참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까요?
1: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변에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부모님께 불평하고 또 부모님을 보지 않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왜 나를 낳고 왜 나를 키우셨어요? 왜 그때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질문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그때 너무 힘들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때 아이가 6살, 7살이면은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0: 네. 근데
1: 부모님들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녀들한테는 그 최선이 최선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어렸을 때 그 6살, 5살, 7살 아니면 초등학교 때 겪어가는 그 상처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라면서 내가 겪었던 그 상처,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외로움, 내가 겪었던 갈등 그런 것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나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성격이 이렇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컨드 차일드 신드롬이라고 있는데요.
0: 네.
1: 첫째한테 치이고 또 막내한테 치여서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는 나한테 아들처럼 대하지 않았어? 딸일 경우에 왜 엄마는 오빠나 언니한테만 잘하고 나한테는 안 했어? 왜 내 동생한테만 잘했어?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에는 정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과거 어렸을 때 자랄 때 있었던 충격들 때문에 부모님들을 원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많으신데 조금씩 잘하면서, 아니 나이가 들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0: 네. 참, 이,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요, 저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아, 부모님께서 나에게 했던 것들을 내가 과연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우리 특별히 이제 네. 50년대, 60년대를 지내오신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더 앞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도 겪으시고 또 일제시대도 겪으시고 한국의 그 정말 열악한 그 가난을 통과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네.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이민까지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험난한 삶을 헤쳐나오셨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이 부모님들에게 그 희망이라는 것은 자녀들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정말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온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다는 거를 생각을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의 이제 어머님을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 말없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나가시는 어머님도 부모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말로써 또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미국에서 사시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소통의 어려움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1: 그렇죠.
0: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갈등과 원망이 그 가운데 그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1: 어떤 한 단어가 없습니다. 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 깊은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쌓여진 그 원망과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보다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데요.
0: 네.
1: 엄마 그때 나 많이 힘들었어. 아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툴러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관계를 이해하려고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0: 네.
1: 나만 아팠어. 나만 힘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그 당시에 참 힘들었었어. 근데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0: 아. 나 때는 그러시잖아요.
1: 네.
0: 옛날에는.
1: 나 때는.
0: 네, 네.
1: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더 속상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이제 농촌에서 사셨던 분들은 나는 그 나이에 밥 해 먹고 다녔어.
0: 네.
1: 나는 그 나이에 농사도 지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아들, 딸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지금 나이가 뭐 30대, 40대 되었어도, 뭐 50대가 되었어도, 그 당시에 계셨던 그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들한테, 엄마를 원망하고 아빠를 원망한다 한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거를 먼저 알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그때 참 힘들었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더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 이해해. 그때도 힘들었겠지. 이렇게 이해한다는 그런 말을 서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좋은데 그거를 하지 않고 서로 내가 힘들었어. 내가 어려웠어. 그리고 너 때문에, 뭐,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라는 그런 이야기들. 특히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0: 네.
1: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지금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일하다가 이렇게 병이 들었어. 그런 말 하시는 부모님들 자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 내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선택해서 온 거잖아.
0: 네.
1: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도 있고요. 또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들 여기 아버님들 지금 방송을 들으실 텐데요. 자녀들과 함께 이민을 와서 내 자산 모든 것 주고 그리고 노인 아파트에서 또 어떤 분들은 버려진 상태에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들한테 버림받은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그냥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보다는 지나간 시간들을 아파하기보다는 오늘을 그래 그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망하면은 끊임없이 상처가 계속되고 부모 원망하면은 내가 내 살아간 내 삶의 편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 원망보다는 그래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래 바쁘니까 힘드니까 나를 찾아오는 것 찾아오지 못하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하신 마음으로 매일매일 섭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아름다운 음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파하고 상처받고 또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것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아, 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널싱홈이나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1: 네.
0: 이제 부모님이 네. 이제 신체가 더 이상 좀 힘든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런 센터로 가게 되시면은 자녀분들이 한 몇 개월은 주기적으로 오신대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에는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가 많은 퍼센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1: 네.
0: 심지어는 부모를 맡겨놓고 그냥 타지로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네. 두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참 현실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런 경우에 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로서는 그냥 마냥 또 그래도 이 자식이니까 나를 그냥 찾지도 않는 자녀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해야
1: 그렇죠.
0: 할까요?
1: 네. 지금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노인 아파트나 또 널싱홈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특히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셨거나 했을 때 자녀들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한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랜 지병에 효자 나지 않는다고.
0: 네.
1: 그래서 정말 미국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지병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의 도리를 꼭 해야 될 것은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돈이나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자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화 한 통화, 또 방문 한번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수혜를 당한 우리 부모님들은 섭섭한 마음을 이제 접으십시오. 내가
0: 네.
1: 오늘도 섭섭하고 속상하고 아프면은 그만큼 내 삶은 짧아지는 거고 내 삶은 불행해지는 거니까 그래 너희들이 바쁘니까 그렇게 못 오는 거지 나는 너희들은 나에게 이미 효도 다 했다 어렸을 때 잘할 때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겠다 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나 자식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오지 않을 자녀를 기다리고 또 나한테 잘해주지 못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혼자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강하게 다짐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가까운 교회 나가신 분들은 또 목회자도 있으시고 또 간병사들도 옆에 계시니까 굳은 마음 가지시고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정말 저도 이제 부모이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이제 타주에 있고 한번 집에 네. 온다고 하면 그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1: 네.
0: 그 설렘이 막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아 나의 부모님도 내가 한번 이렇게 찾아뵙는다고 할 때 또 더군다나 한국에 계시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시면서 기다리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또 정말 연락이 없을 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네. 또 정말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준 그 웃음과 행복감은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1: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0: 아마도 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참 좀 힘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네.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가슴 깊이 행복을 많이 느꼈던 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막
1: 맞습니다.
0: 네,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아, 조금은 이제 서운함은 접어두고 아이들을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1: 네, 이렇게 놓아 내려놓는다는 네. 그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가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내려놓고 나름대로 그 삶을 찾아가기를 위해서 또 찾아갈 때 정말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서운해하거나 서섭해하지 말고 그래 어디 있으면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지내라 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 키울 때는 사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 키우는 보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는 아 조금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귀여워지는 거고 손자 손녀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1세대 우리 부모님들 또 지금 현재 우리 1세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시다면은 부모님들께 감사드리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1세대들에게 자녀들이 지금 미국 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 더 이해하시고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청취자 사연을 좀 전해드릴게요.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방 안에서 귀를 막 막고 계셨고요.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무서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큰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뛰면서요.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또 부모님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부모님을 뵙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걸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좀 도움의 말씀을 주십시오.
1: 네,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사연은 이분은 트라우마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몸과 감정은 그 기억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원망스럽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되고 또 부모님 만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에게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은 잘 견뎌오셨습니다. 지금도 회복의 길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본인도 겪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아질 수가 있다. 나는 나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결혼 생활 안 할 수가 있다. 그때 그 당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상처가 이 아픔이 너무 심해지시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0: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의뢰가 왔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재혼한 가정에서도 자란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한 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특히 재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하셨는데요. 새엄마 새아빠 살면서 그냥 살아가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생각하신 분들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것인데 새 엄마가 새 아빠가 혼내는 아이들은 더 서운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혼낼 때는 친엄마, 친아빠가 혼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죠. 계모, 계부. 그래서 계모는 나쁜 인상을 주는데 무조건 되고 아이들을 구박하고 혼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자식을 내가 혼내셔야 합니다. 새아빠가 혼내시면은 새아빠에 대한 더 서운함이 생기고 또 새엄마가 혼내게 되면은 새엄마에 대한 더 거부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보다 더 큰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대할지 또 어떻게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야 되는지 또 양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뭐 같이 용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은 더더욱 아이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예민한 모습으로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0: 네. 재혼한 가정들 보통 이제 결혼하시면서 사랑으로 나의 친자가 아니더라도 잘 이렇게 보듬어서 잘 키우시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미리 좀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1: 네, 꼭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는데요. 정말 괜찮을 거다 생각하시면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0: 네.
1: 그 결혼 생활하면서 말 못하고 겪어가는 그 상처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릴수록 더 상처가 깊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복 형제와 함께 자랄 경우 그러니까 스텝브라더, 스텝시스터와 함께 자랄 경우에는 더 많은 상처가 입을 수 있으니까 꼭 가족 상담이나 또 개인 상담이라도 받으실 수 있기를 권유드립니다.
0: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를 그냥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성분이세요. 중년층이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서 어릴 때 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좀 아버지가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는 그런 질문이고요. 저는 이분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이 사랑한다는 말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1: 네,
0: 자라신
1: 맞습니다.
0: 분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1: 네,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도 네. 사대부 집안의 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너무 남자스럽다라는 말도 하시는데요. 엄격한 집안에 자라신 분들은, 엄한 가정에 자란 분들은 종종 이렇게 이런 표현을 못 하십니다.
0: 네.
1: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 표현하기가 어려우시다면은 내 사실 극단적인 그런 카운싱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분이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 이 부인은 또 부인대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높은 학위를 가지신 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연수를 왔는데 이 남자분이 손님이 올 때마다 부인을 너무너무 억박 지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0: 사람들 앞에서요? 네.
1: 네, 사람들 앞에서요. 그리고
0: 네.
1: 걸어도 같이 걷지를 못합니다. 여자는
0: 네.
1: 뒤를 따라와야 되고요.
0: 아이고,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회 전에 먼저 상담을 좀 부탁한다고 이혼을 하기를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을 만났는데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남자분을 먼저 만나고 여자분도 만났는데 여자분은 이제 그 모든 속상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리고 완전 식모 이상으로 가정부 이상으로 자기를 부리고 그리고 같이 걷지도 못하게 한다. 근데 이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남자분은 사실 부인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0: 네.
1: 자기가
0: 네.
1: 만약에 부인한테 사랑한다 말을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0: 네.
1: 더 아내를 무시하고 더 아내를 격화시킨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다고 그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 말씀해 주시는데, 아, 정말 아직도 사대부 집안에서 자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두 분을 패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은 이게 마지막 무기다. 그 말을 아내에게 했더니 그렇지 못하다고 나는 남편을 참 존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제 서로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 남편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은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내 아내가 내 아이가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심정일까? 혹시 아파하지 않을까? 혹시 외로워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운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나? 평생을 살아도 사실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은 사랑하는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아,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눈빛을 보면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십시오. 여자분들은 하루에 10번씩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충족하지 않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이 지나는 해에 부모의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표현되는 순간이니까 우리 남편들 좀 더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해. 그 쑥스러움은 메모라도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사랑의 그 다섯 가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표현하는 방법. 근데 많은 네. 여자분들이 정말 그 말로써 표현해 주는 거에 굉장히 사랑에 공감을 하시니까요. 이 방송 들으시는 남성분들, 아내에게 또 뭐 연인에게 자녀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을 좀 언어로도 뭐 행동으로도 하시면 너무 좋죠.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한국 남자분들 성격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화적인 데서 오는 그런 요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표현하셔야죠.
1: 네, 네, 꼭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 안 하시면은 이혼당할 수가 있고 나중에 늙어서 구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0: 이혼당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미리미리 좀 잘 표현하셔서 그 저축, 사랑의 저축을 좀 많이 해놓으시면 노후가 더 남성분들 더 편하시겠죠?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아,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다른 분이 지금 계신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1: 네네.
0: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20대 청년인데요.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한 지 1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어색해졌다고 해서 연락을 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요즘에 새로 나온 미국에서 있는 트렌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벽을 쌓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는 무너지는데 큰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침묵이 쌓이는 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창한 말보다는 그냥 문자라도 또 전화 한 통화라도 잘 지내세요. 단 한 문장으로도 얼어있던 관계가 녹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연 주신 분 가볍게 엄마 잘 있어요. 나 잘 있어요. 나는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근데 그 문장 하나가, 단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녀와의 약간의 그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그냥 네. 잘 지내세요. 인사 한마디로 그냥 모든 네. 것이 눈처럼 녹아버리니까요. 저도 이제 자녀로서 또 우리 부모님께 주변의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깊고도 어렵지만 또 가족이 우리 삶의 또 정말 행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아름다운 기억들을 잘 간직하시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는 시간들이 가족 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배워가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들, 딸, 사랑해요. 사랑의 이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더 많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또 미안해요 이런 말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모두 함께 행복한 그런 이번 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디렉터이시죠. 그리고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희 심리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안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는 또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모든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8: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싯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싯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9: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디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중심의 상담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치료와 행동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8년 반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양국은 무역과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미 의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한 초당적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억제를 위한 제재 대응 법안을 공동 발의하며 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최근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대체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전반의 자금 유입까지 둔화되며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대법관들을 공개 비판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에게까지 사실상 충성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급부상하며 양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두 인물을 차기 후보군으로 주목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 권력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던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을 실명으로 비난하면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곧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베러 대법관을 비난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임명됐습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관을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베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며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해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정말 괜찮은 일이라며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백악관이 연방대법관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소송에서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것 같다며 나는 충성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 그것을 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0: 비상 경제고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첫날 불법 체류자나 임시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추정헌법 제14조 등을 근거로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 결정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정명령 무효소송을 낸 미 시민자유연맹은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온 2월 20일 당일 밤에도 고서치 대법관과 베럿 대법관을 실명으로 비난하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린 바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열린 연합군사훈련 도중 실종됐던 미군 2명 가운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 당국은 사고 지점 인근 해안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실종된 나머지 대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아프리카 모로코의 군사훈련 현장에서 일주일 전에 실종된 미군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대서양에서 수습됐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날 성명에서 9일 오전 8시 55분께 미군 2명이 바다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지점에서 약 1.6km 떨어진 해안가 물속에서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수습된 시신은 미 육군 방공포병 장교인 켄드릭 라먼트 키 주니어 중위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비번 중 하이킹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지난 2일 북대서양 해안가에 위치한 모로코 서남부 탄탄 지역 인근 카프드라 훈련장에서 아프리카 사자 2026 훈련에 참여하던 미군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는 미군의 연례 연합 군사훈련으로 모로코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 동맹국이 참여합니다. 미국과 모로코 등은 미군 실종 이후 호위함, 선박, 헬리콥터, 드론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구조 작전을 전개했으며 지난 8일 훈련이 종료한 이후에도 미군 일부가 모로코에 남아 수색 구조 작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군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9일째 이어지는 수색 구조 작전에서 주변 해역과 열한 지역 12,000평방킬로미터 이상 수색됐으며 매일 약 3,000평방킬로미터씩 수색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합니다.
0: 연방수사당국이 한국과 미국을 연결할 대규모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조직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국인 사업가가 이른바 물뽕 원료로 알려진 감마부티 롤락톤의 주요 공급책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이 국제 마약 유통망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7일 한국과 캘리포니아 등에서 공급받은 감마부티 로락톤, 즉 GBL과 메스 암페타민을 동부 주요 도시로 유통한 혐의로 마약 밀매 조직원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직은 202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등에서 활동했으며 플로리다와 남가주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 We identified a drug trafficking network operating through the East Coast, primarily through the Acela Corridor, from New York City, Philadelphia, Baltimore, and D.C.
2: 제닌 피로 워싱턴 DC 검사장은 한국을 GBL 주요 공급지로 특정했으며 한국인 사업가 안소현 씨가 호주와 유럽, 미국 등에 대량의 GBL을 수출한 핵심 인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3: There is a woman by the name of Soyeon An who was sending GLB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Austral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he is now being hou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ir prison facility.
2: 이 조직은 뉴욕과 워싱턴 DC에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뒤 GBL을 세정제나 미용용품으로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BL은 산업용 그리고 미용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환각과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검찰은 조직이 한국에서 매달 약 600리터 규모의 GBL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세관 신고 과정에서도 허위 기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서울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지난해 9월 안 씨를 포함한 한국인 5명을 체포했으며 약 1.5톤 규모의 GBL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마약류 압류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해집니다.
3: The GLB is a liquid. This is what was seized in Seoul, South Korea. And we also have GLB that was seized in at JFK. And they are wrapped to look as though they are beauty products, which of course they were not.
2: 메스 암페타민 유통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은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마약을 UPS와 USPS 등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동부 지역으로 운반했으며 암호화 메신저와 은어, 유령회사, 택배 시스템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대금 역시 모바일 송금과 사업체 계좌를 통해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지난 29일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연방 관할 지역에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해 고순도 메스암페타민 35kg과 GBL 800kg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잇는 공급망 구조를 도식으로 공개하면서 서울의 물류창고에서 워싱턴 DC의 보관소까지 이어진 초국가적인 마약 유통망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BL은 지난 2018년 한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 당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진 GHB의 원료로 체내에서 GHB로 전환될 경우 환각과 의식 상실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밸류에이션 우려와 사무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액 자산가들이 사무대출이 아닌 사모펀드 투자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투자 자문사 RA 스트레인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계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인 KKR과 RS 매니지먼트의 1분기 에버그린 사모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대형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그간 앞다퉈 출시했던 에버그린 펀드는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정기적 환매가 가능해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1분기 미 에버그린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펀드의 전체 신규 약정액은 전 분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과 대조적입니다. 1분기 자금 유입 감소폭이 가장 컸던 부문은 사모대출이었습니다.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감소했습니다. 미 사모펀드 운용사 블루아울 캐피털이 운영 중인 세계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블루아울 캐피털 코프 2 환매를 영구 중단하면서 최근 급성장한 사모대출에 대한 월가의 우려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RA 스트레인저의 데이터는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볼 때 직격탄을 맞은 사모대출 펀드뿐 아니라 다른 자산군의 자금 모집 또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스웨덴계 사모펀드 EQT의 구스타프 세게르베리 이사는 신용 부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연히 다른 자산군으로 흘러들어간다며 사모대출에 대한 불안이 없었다면 분기 유입액이 10억 유로를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A 스트레인저의 케빈 개넌 최고 경영자는 사모대출 펀드의 자금 이탈이 대체 투자 전반의 자금 조달 감소를 이끌고 있다며 1분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사모펀드 업계 조달 규모가 작년 2,11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사모대출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4: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샤인 머스켓 포도 100당 12불 99. 오리 만다린 파운드당 2불 49. 한국산 제주무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19불 99. 파네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소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으로 15불 99. 생소꼬리 파운드당 15불 99. 양념 삼겹살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해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종전을 위한 제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6일 양국이 한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에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답변을 건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이란의 답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용납 불가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금지를 최우선순위 목표로 거론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역시 종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대한 이란 측 반응을 수용 불가 수준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제안은 핵무기 재료로 쓰이는 우라늄 농축을 이란이 20년간 유예하는 것과 국제선박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보장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이날 미국에 보낸 제안에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종전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종식과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타스님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휴전을 유지할지 여부와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10일에서 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사이에 둔 채 이루어진 비대면 협상도 결렬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좌초위기에 빠지면서 미국-이란 전쟁은 또 한 차례의 고비에 봉착한 양상입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월 말 주 지역 보건당국에 지침을 보내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6: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여름 여행철을 앞두고 홍역과 한타바이러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4월 주 지역 보건당국에 지침을 보내 앞으로 몇 달 동안 홍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올해 미국 내 홍역 사례는 총 1,814건 보고됐고 이 가운데 900건 이상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했으며 버지니아에서는 현재까지 20명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열,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홍역은 또 단순한 발진성 질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폐렴, 뇌부종, 신경계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유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간호학 교수 애슐리 애플은 백신 접종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 현재 홍역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해 홍역 사례의 약 90%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는 보도자료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애플은 백신에 대한 주저와 회의론이 정치적 분위기에 의해 커졌다며 공중보건 결정은 정치가 아니라 심사를 거친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홍역이 약 20년 전 사실상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백신 반대 여론과 백신 관련 허위 정보 확산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랫동안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홍역 유행 당시 케네디 장관은 백신을 직접 권고하기보다 개인이 직접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홍역 사례가 급증한 뒤 의회 증언에서는 CDC가 현재 홍역 백신을 권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의료진에게 홍역 진단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는 접촉자 추적을 통해 어디서 유행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 사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를 통해 홍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는 별도로 한타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여행자 한 명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한타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크루즈선 MV 혼디우소에 탑승했던 인물로 현재 버지니아로 돌아온 상태고 아직 증상이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보통 설치류 같은 동물과의 접촉에서 유래하는 질병이지만 이번 크루즈선 승객들에게 나타난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심할 경우 호흡부전이나 심장기능 부전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크루즈선에서는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은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미국 시민이 30명 미만이었고 앞으로 며칠 안에 추가로 노출 가능성이 있는 버지니아 주민이 확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버지니아 내 잠재적 노출자는 5명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위험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라인 존스 홉킨스 대 미생물학자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려면 침대를 함께 쓰거나 식기를 공유하는 정도의 매우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다며 팬데믹으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이번 크루즈선 한파 바이러스 전이 가능성을 축소했습니다.
7: In order for human-to-human transmission to occur, this requires intimate contact, like sharing a bed, like sharing utensils.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o not need to be worried. This is not another pandemic. This will never have pandemic potential.
6: 다만 전문가들은 홍역과 한타바이러스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올해 1분기 미 주요 대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대도시 경찰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은 작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고 강도는 20.4% 줄었습니다. 강간은 7.2%, 가중폭행은 4% 각각 감소했습니다. 악시오스는 COVID-19 팬데믹 시기 급증했던 범죄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살인 범죄가 대폭 하락한 주요 대도시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샌디에이고, 휴스턴, 멤피스, 로스앤젤레스 등입니다. 뉴욕시는 첫 무슬림 시장인 소라 만다니 시장 취임 후 첫 몇 달 동안 살인 사건이 31.7% 감소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강력 범죄 급감과 관련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범죄를 둘러싼 정치적 내러티브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인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주요 도시들이 강력 범죄에 장악됐다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시카고,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 DC, 테네시주 멤피스,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에 군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악시오스는 올해 1분기 자료를 보면 대도시의 강력 범죄가 급감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범죄 하락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하반기에 시작돼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홉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은 없겠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비교적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 기온 48도, 섭씨 9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가벼운 비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날이 개면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출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어 안전운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16도,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입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다소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로 전망됩니다. 두 지역 모두 일교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3: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이학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휴전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9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레바논에서 숨졌습니다. CNN은 레바논 국영통신을 인용해 숨진 어린이 4명 가운데 12세 소녀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녀는 아빠와 함께 남부 나바티에주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던 중이었으며 부녀가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주말에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 대원 10명을 숨지게 하고 헤즈볼라의 기반시설 40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는 8일 오후 이스라엘 나하리아 남쪽 군사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에는 남부 레바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을 향해 22건의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의 중재로 4월 18일 휴전에 들어갔으며 연장을 통해 휴전은 계속 발효 중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0일 최근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 등 증가하는 폭력 사태를 비판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서 3종 기도 후 최근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사헬 지역, 특히 말리와 차드에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연대를 전한다며 모든 형태의 폭력이 종식되길 바라고 그 사랑받는 땅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격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과 8일 이슬람과 무슬림 지지그룹의 공격으로 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며 바마코 봉쇄를 선언한 무장 세력이 수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공격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9일에는 말리 정부군이 가오 지역 등 무장단체 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차드에서는 나이지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보코하람이 지난 4일 국경을 넘어 차드 호수 내 바르카 톨로롬 섬 군기지를 공격해 차드 군인 23명이 사망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판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로 대피한 크루즈선에 탑승 중이었던 승객들이 속속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는 10일 일요일 새벽 테네리페 그라나디아 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루즈선에는 14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의료진이 먼저 승선해 탑승자들의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은 이후 소형 보트로 옮겨 타 해안으로 이동했고 현지 공항에 대기 중인 각국의 전세기를 타고 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19개 국적의 승객 94명이 하선했는데 우선 스페인 국적의 14명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외곽의 공군기지에 내렸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승객 18명은 국립검역센터가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 의료센터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뒤 42일간 자택 격리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승객 5명 중 1명은 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국 승객 19명과 승무원 3명은 머지사이드 병원에서 격리 조치에 들어갔으며 이후 자택 격리에 들어갑니다. 필리핀 국적의 크루즈 호텔 직원들은 네덜란드로 이송돼 격리에 들어갑니다. 크루즈선에는 14명의 승무원만 남아 선박을 선사 운영사가 있는 네덜란드로 옮길 예정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의 차기 대권 구도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에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중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서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구상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명한 분위기라는 전언입니다. 현재까지는 벤스 부통령이 루비오 장관보다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퓨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벤스 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에 대한 긍정평가는 64%였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 기반을 물려받은 인물로 꼽힙니다. 또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 책임자를 맡고 있어 전국 조직과 정치자금 측면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물가 상승 등 전쟁의 여파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공동으로 져야 한다는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은 외교뿐 아니라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헨리 키신저 이후 반세기 만에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는 루비오 장관은 국민문서기록보관소장 대행까지 맡으면서 만능 장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이란 전쟁 관련 질의응답을 직접 소화한 데 이어 이탈리아에서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선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성 면에선 벤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이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실제로 루비오 장관은 지난해 베니티 피어 인터뷰에서 만약 벤스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그를 지지할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에게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마크 쇼트는 트럼프는 부통령에게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지만 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돕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서울에서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오는 14에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10일 자신의 X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하는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는 1년의 회담을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12일에는 도쿄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 카타야마 사스키 재무상 및 기타 정부 민간 부문 대표들과 만나 미일 경제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13일에는 서울에 들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방한 목적이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회담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계시글대로라면 미중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사전 회동이 베이징이 아닌 서울에서 열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선트 장관 방한 기간 그의 카운터파트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읍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이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경제 의제를 증진하려 하는 동안 이번 1년의 회의가 생산적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미 연방우정청 USPS가 약 100년간 유지해온 권총 우편 배송 금지 규정을 완화해 일반 개인도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를 통해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고 민주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27년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은닉형 총기의 우편 발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총포 제조업자나 허가받은 판매업체 등은 제한적으로 배송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1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면서 이 조항이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우편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USPS는 지난 4월 권총 및 리볼버 등 소형 화기의 개인 간 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총류만 조건부로 우편 발송이 허용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주 내에서는 개인 간 총기 판매 및 발송이 가능해지며 주간 이동 시에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본인 소유 총기를 자신에게 발송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주 이동 중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등을 위한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약 24개 주 검찰총장들은 해당 규정이 범죄자나 가정폭력 전과자 등 총기 소지 금지 대상자에까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USPS에 전달했습니다. 네바다주 법무장관 에런 포드는 우리 주는 이미 총기 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범죄자들이 더 쉽게 총기에 접근하도록 하는 건 피해자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새 규정이 주별로 다른 총기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간 택배사인 UPS와 FedEx는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총기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총기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USPS는 현재 공청회 의견을 검토 중이며 최종 규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대학 졸업생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기회 시대는 없었다며 도전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더라도 인간의 역할과 목적 자체를 대체할 순 없다며 오히려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인공지능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생의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황 CEO는 10일 펜실베니아주 카네기 멜론대 졸업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CEO는 PC 혁명 시작 시기에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지금의 졸업생들은 AI 혁명의 시작 시기에 경력을 시작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도구와 더 큰 기회를 갖고 세상에 발을 내디딘 세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1950년대 카네기 멜론대 연구진이 최초의 AI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로직 시어리스트를 개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AI는 바로 이 카네기 멜론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우려를 외면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와 목적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 영상 분석과 같은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방사선 전문의가 수행하는 진단과 환자 돌봄이라는 목적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황 CEO는 AI는 인간의 목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증폭시킨다며 AI가 더 많은 영상을 분석할수록 방사선 전문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가능성은 작지만 AI를 여러분보다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대체할 수는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황 CEO는 AI의 급부상을 PC,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등으로 이어진 컴퓨터 플랫폼 전환 가운데 가장 큰 변화라고 규정하면서 AI가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AI의 힘으로 보통의 상점 주인들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AI의 위험성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낙관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황 CEO는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기술혁명은 기회와 함께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심기보다는 낙관과 책임감, 야망으로 미래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졸업 연설에서는 이민자 출신으로 엔비디아를 창업해 실패를 딛고 성공해온 과정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가 내 인생의 일이듯 이제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차례라며 타이밍은 이보다 완벽할 수 없다고 졸업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황 CEO는 이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과학기술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와 DC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랭크 초이스 보링, 즉 순위 투표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유권자들은 기존처럼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대신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주민투표에서 이니셔티브 83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며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DC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의 안내 영상과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지역 전역에서 설명 캠페인과 현장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국 관계자인 예워 인하레그 케베데는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유권자 교육 행사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순위 투표제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젊은 층은 자신의 표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정치의 환멸을 느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빠짐없이 투표해온 주민 모니카 게스키는 이번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1988년 처음 투표권을 얻은 이후 단 한 번도 투표 참여에 빠진 적이 없다며 순위 투표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메이슨대 정책정부대학원의 제러미 메이어 교수는 연령대별 투표 성향 차이에 대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인 투표층인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투표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습니다. 후보가 11명일 경우 유권자들은 순위를 매기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며 이는 일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메이어 교수는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느끼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투표 과정이 복잡해지고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순위 투표제가 정치 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는 상대 후보를 과도하게 비방하면 이 순위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이 다소 온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3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전략적인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표가 분산되면서 주요 정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3당 지지가 어려웠지만 순위 투표제에서는 1순위로 제3당을 선택하면서도 2순위로 주요 정당 후보를 지정할 수 있어 사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편 젊은 유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당국은 대학과 도서관, 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케베데는 학생들에게 DC에서 바꾸고 싶은 점과 좋아하는 점을 먼저 묻는 방식으로 정치 참여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어 교수는 자신의 학생들 대부분은 여전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미국 정치 환경에 대해 젊은 세대는 정치가 지나치게 거칠고 양극화되어 있다고 느끼며 변화의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니카 게스키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를 막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계 영킴 미 하원 의원이 중국의 대만 침략 저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영킴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킴 의원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 타이거팀의 신설을 통해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킴 의원 사무실은 해당 법안이 중국 당국을 향한 경고적 성격의 법안인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통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전략과 경제적 수단을 사전에 조율 및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기존과 신규 제재 권한 및 다른 경제적 수단의 평가를 담당하는 타이거팀은 미 국무부와 재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제재 태스크포스가 맡아 제재 대상인 중국의 목표식별과 동맹국과의 경제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침략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제력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준비를 마쳤음을 알게 할 때만 효과가 있다며 해당 법안은 중국 당국의 대만에 대한 어떠한 행동도 치명적인 결과를 동반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 대만파로 꼽히는 영킴 의원은 9일 X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미 자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에 이 같은 계획이 있다면 미국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리는 선물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11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 주얼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진주와 단아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 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미한, 기업인 친선 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략을 공유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며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 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가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www.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 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2: 반바지란 거.
0: 아, 저 앙상한 다리.
1: 앙상한 다리. 예.
0: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1: 그렇죠. 그
0: 수트 갖춰 입을 거.
1: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 상반신만 나오게 찍으시니까 밑에는 뭐 안. 상관없어요, 솔직히. 나오네.
0: 반만 진심이네요, 방송.
1: 반만 진심이네요. 네,
0: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썬킴의 썬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1: 내일이 바로 5월 10일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백의 천사죠. 나이팅게일. 5월 12일이 나이팅게일의 생일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예. 오늘의 그 나이팅게일이란 간호사는 누구시고, 또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있는데 많이 잊혀진 간호사였습니다. 메리 시콜이라고 하는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분도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업적을 세우셨는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메리 시콜 저분은 좀 생소한데요. 궁금해집니다. 나이팅게일이 이제 크림 전쟁 때 활약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크림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좀 배경을 짚어주시죠.
1: 여기서 진짜 끔찍했던 게 뭐냐면
0: 뭐죠?
1: 전쟁의 참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0: 네.
1: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0: 아, 전염병이라서
1: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
0: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래서 크림 전쟁이 실제로 역사상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으로도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1: 근데 솔직히 그 이전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겠지만 네. 이 크림 전쟁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역사상 인류상 최초로 종군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를 해요.
0: 네, 아 1850년대인데
1: 그 텔레그라프 있죠?
0: 네.
1: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0: 전보요?
1: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상용화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흑해를 통과해가지고 그 전선이 다 해적 케이블 통해가지고
0: 네.
1: 영국과 프랑스로 다 가요.
0: 네.
1: 그리고 그 윌리엄 러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타임스지의 사상 최초의 종군 기자가 저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러셀이라는 사람이 네. 이 비참한 상황을 네. 다 또또또또또또또또 본국에 보고를 한 거죠.
0: 예.
1: 그 타임스가 정말로 아마 CBS 다음으로 위대한 언론사죠.
0: 왜 어떤 면에서요?
1: 네?
0: 크림 전쟁. 그 러셀이 타임즈 소속이에요?
1: 타임즈 소속 기자였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네. 러셀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크림 전쟁의 그 비참함과 잔인함을 타임즈가 계속 보도를 한 거죠.
0: 그렇구나.
1: 뭐야 이거 우리 아들 딸이 가가지고 뭐 지금 똥통에 빠져서 지금 전염병으로 죽고 있어?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특히 영국 언론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타임즈 덕분에요. 그리고 이때 살상 능력이
0: 네.
1: 이전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요.
0: 뭐 대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어떤 변화가 있냐? 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그 총도 그렇고 네. 대포도 그렇고 제가 또 밀떡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예, 예. 그냥 총알도 동그란 예, 원형,
0: 예.
1: 대포알도 동그란 원형이에요.
0: 예.
1: 그냥 총신에 넣고 빵야 쏘면 예. 동그란 게 축축 나가요.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 전쟁은 예. 처음으로 강선 아세요?
0: 라이플.
1: 아니, 강선.
0: 그게 라이플 아닌가?
1: 요 선 있는 거 이렇게
0: 예,
1: 안쪽에.
0: 예, 그러니까 소용돌이 모양
1: 예.
0: 해서 회전을 주는.
1: 혹시 ROTC 출신인가요?
0: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밀덕도 아니고요.
1: 아, 예.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총알이
0: 네.
1: 탄두는 이렇게 원뿔 모양에 그다음 밑에는 나사모에 홈이 파져요. 그리고 총신 안도 이 강선 선이 들어가고
0: 예, 예, 예.
1: 회전 모양. 예, 예. 그래서 탁 쏘면은 총알이 회전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0: 예.
1: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알도 그렇고 대포알도 그렇고 빵 쏘면 예. 포물선을 그리고 가다가 뚝 떨어지거든요.
0: 약간 그 머스켓 총처럼 그죠?
1: 머스켓 총이죠.
0: 예.
1: 근데 이 강선 총부터는 팡 쏘면 회전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 쫙.
0: 명중률이 높아지고.
1: 명중률 높아지고 살상률도 어마무시하게 높아집니다.
0: 아, 그렇구나.
1: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이거를 윌리엄 러셀이라고 하는 타임즈 기자가 계속 실시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0: 이런 면모에서 크림 전쟁을 또 현대전의 시초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 얘기로 좀 들어가 보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 그렇죠.
0: 간호사의 날이 내일이에요.
1: 아, 나 크림 반도는 얘기인 줄 알았어.
0: 이렇게 살상무기 때문에 사상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전염병,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그로 인한 부상자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병 걸린 병사들을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그때 전장에 없었습니까?
1: 그 야전 병원들이 있었긴 있었지만.

0: 네. 저 전투 현장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에 있었던 병원들도 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서 죽는 곳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죽는 곳이요. 그다음 시신 처리하고.
1: 네.
0: 영국 본토도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이제 1850년대 활동을 했잖아요.
1: 네.
0: 이때가 영국도 그렇고 유럽이 이른바 산업혁명을 성공시켜가지고 전 도시가 공장화가 되는 때였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야 우리 도시에 가가지고 돈 벌자 해서 다 도시로 밀려드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포화 상태예요.
1: 네.
0: 저기 왜 우리는 월급을 1페니밖에 안 줍니까? 나가시든지!
1: 그렇죠.
0: 쟤는 공짜로 일한대! 노동법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예.
0: 노동자들 근로 환경 꽝이었어요.
1: 예.
0: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모르핀을요,
1: 어.
0: 아기들 잠재우는 약으로 팔았어요, 그 당시에.
1: 아, 그래. 어, 그래, 들어봤어요. 네.
0: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이 있긴 있었지만, 가면 그냥 죽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 전쟁터는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그냥, 다친 병사들
1: 네.
0: 와가지고 침대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라. 거의 아, 이런 시스템이었죠.
1: 그런 참혹한 환경을 바꾼 것이 오늘의 주인공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요. 나이팅게일의 삶을 좀 요약해 주시죠.
0: 나이팅게일은 1820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아버지가 어마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많은 재벌이었어요.
1: 약간 낮추네요. 네. 어마무시하진 않고.
0: 어마무시하면 뭐 제드래곤 정도. 왜 그러냐면.
1: 상류층이었다 어쨌든.
0: 원래 이름이 윌리엄 쇼였어요. 아빠 이름이요.
1: 아,
0: 윌리엄 쇼였는데
1: 네.
0: 나이팅게일 집안이 원래 영국에서 재벌 집안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네. 그 외조카 손자였어요.
1: 네.
0: 나이팅게일 아빠가.
1: 쇼가.
0: 윌리엄 쇼가.
1: 아, 예.
0: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일원이 되면 우리가 재산 분배해줄게. 어떻게 성을 쇼에서 나이팅게일로 바꿀래?
1: 네.
0: 어떻게 하실래요?
1: 제가 성을 가겠습니다.
0: 저는 미리 갈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 빠른 절차를
0: 빠른 절차.
1: 아, 예. 준비성 철저하네요.
0: 그래서 아빠가 윌리엄 쇼에서 윌리엄 예. 나이팅게일로 바꿔버려요.
1: 예.
0: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1: 네.
0: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요. 오죽했으면 엄마랑
1: 네.
0: 그 당시에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유럽 귀족들이 아, 그 유럽 문화의 뿌리인 로마와 그리스에 약간 수학여행 가는 거를 그 유행을 했어요. 뭐 로마에 몇 년 살고 뭐 이런 식으로요.
1: 거기 수학여행을 로마 그리스로 가네.
0: 몇 년씩 살아서 갔어요.
1: 예.
0: 가가지고 몇 년씩 지내고 야 이게 콜로세움이구나 보고 오도록. 이 집안도 부자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탈리아 로마로 이탈리아로 갔어요.
1: 네.
0: 로마의 문화를 보자.
1: 네.
0: 하다가 피렌체에서 나이팅게일을 낳았어요.
1: 아, 피렌체에서.
0: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라고 할까? 피렌체에서 낳았으니까 피렌체로 하자. 피렌체의 영어 이름이 플로렌스예요.
1: 아 그렇지. 아 그랬었구나.
0: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요.
1: 아 그렇구나. 역시 이런 얘기는 제일 잘 알아. 진짜.
0: 이런 얘기는. 아,
1: 어...
0: 아 그래가지고 네. 출생지는 이탈리아예요.
1: 네.
0: 잘 살아요.
1: 놀랍군요. 예.
0: 근데 당시 영국이 이제 그 1850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는데
1: 네.
0: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여인들은 일단은 남편 소유였어요.
1: 아,
0: 아무리 귀족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가지는 거 금지.
1: 네.
0: 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남편의 그냥 부속품처럼 사는 거고 귀족들도 내가 이런 귀한 집다님을 내 와이프로 삼은 거를 자랑하고.
1: 자랑하고. 예.
0: 여보 옷 좀 비싼 거 입으라고. 어? 이거 옷이 뭐야 이거. 꾸며가지고 약간 뭐라고 할까 인형처럼 꾸미고.
1: 보여주기용으로. 예.
0: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를 나이팅게일은 거부했던 거죠.
1: 오, 그러게요. 어떻게 또 간호사의 꿈을 가졌죠?
0: 나이팅게일이 17살 때,
1: 네.
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약간 뭐 선구자였나? 양이 말이 다치면은 매 치료해주고 이런 식으로
1: 네.
0: 뭐 하여간 치료해주는 걸 좋아했어요.
1: 예.
0: 그러다가 17살 때 네. 그 나이팅게일 이제 신비주의 기독교 신자라고 이제 그 말들을 하는데 프랑스를 잔다르크.
1: 잔다르크.
0: 아, 이 나이가
1: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0: 네, 용량 초과.
1: 하나가 튀어나와요 가끔씩. 예.
0: 잔다르크도 신비주의 기독교주의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나이팅게일도 17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1: 예. 어떤 계시? 그러니까
0: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 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네 삶의 의무다. 그거를 들은 후에
1: 네.
0: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라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대요.
1: 아, 네.
0: 근데 간호사가 되긴 되지만 네. 지금 기준 아니에요.
1: 네.
0: 당시 간호사는 3D 직업을 떠나가지고 네. 귀족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어요. 어. 지금 아니에요.
1: 아.
0: 당시 영국이요. 네. 왜냐하면 의사 면허도 애매해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장지대에 있는 병원에서 그냥 장례 치료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족들도 네. 병원에 안 가요. 그 당시에.
1: 그러면
0: 왕진.
1: 의원 불러가지고.
0: 예. 의사들도 무시를 했거든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의사들과 같이 왔던 간호사는 말할 것도 없죠.
1: 더 처우가 안 좋았겠네요.
0: 안 좋았죠.
1: 네. 네.
0: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나이팅게일이 자기 부모님 보고 엄마 아빠 나 간호사 될래. 뭐야! 아!
1: 뒷목
0: 잡는 거죠.
1: 반대를 했군요 집에서.
0: 엄청 반대하고 엄마는 거의 통곡을 했다고 하죠. 네가 왜 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네.
0: 근데 솔직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1: 예.
0: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뭐. 아,
1: 지금 계시도 받았잖아요.
0: 계시도 받고
1: 예.
0: 그리고 딸이 계속 간호사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돈이 있으니까 유럽 여행을 쭉 돌아보게 만들어 프랑스도 갔다가 갔다가 특히 프랑스에 가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또 받네.
1: 나이팅게일이요?
0: 어. 이거 봐라 귀족들 무슨 내 귀족이 뭐 귀족이야.
1: 그러네.
0: 우리 역효과가 났어요. 네네. 부모님 편에서.
1: 예예.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네. 독일에 있는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식 간호사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요.
1: 네.
0: 그리고 진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요양소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그나마 안심을 좀 했다고 해요.
1: 운영자여서?
0: 약 매니지먼트 그래도 운영자니까 요양소 요양원 원장이다.
1: 네.
0: 우리 딸은 그냥 간호사가 아니라 원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1: 네.
0: 요 시기에 크림 전쟁이 딱 터지면서.
1: 아, 그 시기군요. 예.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윌리엄 러셀이 계속 지금 전보를 영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계속 우리 영국 아들딸들이 죽고 있다, 죽고 네, 있다, 죽고
1: 네,
0: 있다.
1: 네.
0: 영국 언론 어마무시하게 나빠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1: 누구죠?
0: 시드니 허버트라고.
1: 예. 시드니 허버트?
0: 안 네. 외우셔도 돼요.
1: 예.
0: 네. 아, 외우세요.
1: 아, 아직 외울게요. 예. 네. 시드니 허버트 누구죠?
0: 당시 영국의 전쟁부 장관이었어요.
1: 근데요. 왜 기억해야 되죠? 예.
0: 네. 나이팅게일과 친구였어요. 가도 이 시드니 허버트의 승낙이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1: 전쟁부 장관이니까.
0: 전쟁부 장관의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네.
0: 나이팅게일도 시드니 허버트 친구니까 네. 편지를 보낸 거죠. 지금 크림 전쟁에서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간호사들 다른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크림 전쟁에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내요.
1: 네.
0: 동시에
1: 네.
0: 시드니 허버트도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정말 무리인 건 알겠지만 나이팅게일 당신과 당신 친구들이 동료 간호사들이 크림반도로 좀 가주면 안 되겠습니까? 동시에 보내요.
1: 아, 동시에?
0: 동시에 편지가 오고 가서 딱 받은 거예요.
1: 같은 얘기네 결국에는.
0: 이심전심 통한 거. 시승이 나도 같은 마음? 콜! 그래서 동료 간호사들과
1: 신기하다.
0: 그 타임스 기자들과 네. 진상조사단도 같이 가요.
1: 진상조사단
0: 어떻게 개판으로 지금 전쟁을 하기에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전투를 벌이는 병사보다 질병 때문에 죽는 병사들이 더 많냐. 그래서 일단 간호사 팀과
1: 네.
0: 타임스뿐만 아니라 기자들과
1: 네.
0: 시드니 허버트가 보낸 조사단이 다 같이 크림반도로 넘어갑니다.
1: 네, 38명의 간호대가 조직됐군요.
0: 네. 예. 당시에 크림반도 크림 전쟁을 총괄 지휘하던 그 지휘관 이름이 존 홀이라고 하는 영국군 사령관이었는데
1: 네.
0: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왜 오냐가 된 거예요.
1: 왜요? 너무 지금 엉망이니까?
0: 아니 어째 네. 진상 조사단도 같이 오잖아요 지금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리고 아니 어리 부상병 치료 잘하고 있다고. 근데 왜 간호사들이 오냐고. 다시 군의관과 간호사들도 남자들이었거든요.
1: 네.
0: 아니 여자 간호사가 왜 오냐고. 어?
1: 네.
0: 또 귀족 간호사잖아요.
1: 네.
0: 나이팅게일이 왜 오냐고.
1: 네.
0: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 존 홀이란 친구가 진짜 삐삐삐삐예요.
1: 네.
0: 왜냐?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사지 절단 수술을 받는 부상병도 많았거든요.
1: 네.
0: 마취제 없이 시술하라.
1: 아, 제 나이팅게일 활약상 좀 듣고 싶은데.
0: 아니 나이팅게일이
1: 예.
0: 결국에는
1: 예.
0: 들어가요.
1: 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예.
0: 들어가니까 진짜 개판이었어요. 딱 보니까 당시에는 일단 세균에 의해서 전 병균 질병이 번진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당시 독기론이라고 해서
1: 독기
0: 독 아. 독에 독이 있는
1: 예. 독기를
0: 기체 뽑다. 기체
1: 아 예
0: 기체요.
1: 아 독
0: 모든 전염병은 나쁜 공기로 전파된다라는 걸 믿었던 때예요.
1: 네네.
0: 근데 딱 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되고 병실에 병동이 그리고 병동이 굉장히 길었대요. 일자로. 그러다 보니까 다 창문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하나의 복도로 환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분명히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 구조 바꿔라.
1: 네.
0: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해서 병동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1: 파빌리온
0: 말 그대로 예, 다 나와.
1: 네.
0: 마당에 여기 다 병상 세우고
1: 네.
0: 그다음에 큰 텐트 쳐가지고 환기 잘 되게 만들어
1: 아, 열린 공간에서
0: 열린 공간.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환자들 부상병들 왜 옷을 못 갈아입게 만드냐? 고름이 다 묻어 있는 옷이고 어떡할 거냐?
1: 아, 네.
0: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옷을 갈아입기 정책을 바꿔요.
1: 아
0: 일단 가장 큰 공은 뭐냐면
1: 네.
0: 환기를 시켰잖아요.
1: 그렇죠. 네.
0: 환기를 시킴으로 해서 진짜 치사율이 뚝 떨어집니다.
1: 치사율이 뚝 떨어져요. 반년 만에 한때는 40%까지 사망률이 올라갔었는데 5%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나이팅게일의 대표 업적이라고 하면 간호의 영역을 전문직이자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업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가 될 때 낭독하는 윤리서약을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0: 아, 벌써요?
1: 잊혀진 중요한 간호사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메리
1: 시콜. 네, 메리 시콜. 이분은 네. 어떤 분이에요?
0: 메리 시콜은 네.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자메이카에서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엄마가 어머니가 흑인이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크리오요예요.
1: 크리오요?
0: 우리 저기 남미 편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1: 그
0: 원주민과 백인의 그렇죠, 혼혈 그렇죠. 자녀를 아. 크리오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 출신이었어요.
1: 네.
0: 뭐 아빠도 돈 있었어요.
1: 네.
0: 그 엄마도 약초 전문가였거든요.
1: 약초.
0: 그리고 두 양반이 뭐했냐면 자메이카 킹스턴 수도죠.
1: 네.
0: 거기서 호텔을 운영했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1: 네.
0: 그리고 엄마가 또 약초 전문가다 보니까 엄마 그게 뭐야? 이건 감초라고 한다. 너도 약방의 감초 같이 잘 웃겨라.
1: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잖아. 이렇게 직관하게 얘기하면 실수라인 것 같잖아.
0: 그래 그래 그래.
1: 자메이카에서 약방의 감초가 예, 예.
0: 그런데 네. 킹스턴의 대규모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 엄마가 운영하던 호텔이 홀라당 타버립니다.
1: 아.
0: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다음에 콜레라가 또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집안은 그것 때문에 약간 몰락을 해버려요.
1: 아 그래요.
0: 예. 운영하던 호텔이 불나도 아빠도 약간 화병이 돌아가세요.
1: 예.
0: 이런 과정에서 뭐가 터지냐 크림반도에 전쟁이 터졌다는 걸 들어요.
1: 아 네네.
0: 자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서 배운 이 약초 전문 기술과 원래 집안이 호텔 경영이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전쟁터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호텔을 운영하겠다. 이게 중요해요. 메리 시콜은 간호사였지만 호텔을 운영하려고 크림반도로 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메이카가 당시 영국의 식민 통치.
0: 영국 식민 통치였었죠.
1: 예예예. 예.
0: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 이 먼저 와 있던 나이팅게일과 메리 시콜이 만나요.
1: 네.
0: 이거는 나이팅게일의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1: 만났어. 예.
0: Who are you? My name is Mary Seacole from Jamaica.
1: 예, 예.
0: 그 된 거예요.
1: 예.
0: Why are you here? 왜 왔냐? 예. 호텔 운영하면서 부상병 치료하러 왔다. 여기에 나이팅게일이 약간 안 좋게 봤대요.
1: 안 좋게 봤어요? 왜?
0: 호텔을 운영하러 왔어? 전쟁터에?
1: 아.
0: 그래서 당시에 나이팅게일의 기록을 보면은 네. 메리 시콜이 운영하던 호텔에 가지 마라라고 영국군 병사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0: 나이팅게일은 메리 시콜을 안 좋게 봤어요. 오해였어.
1: 아,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예, 오해였다.
0: 오해였다.
1: 네.
0: 일단은 메리 시콜이 그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가요.
1: 네.
0: 그리고 외곽 지역에 야전 호텔 하나 만들어요.
1: 예.
0: 그리고 뭐 포도주, 네. 빵, 스프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1: 네.
0: 일단 판매를 하고.
1: 예.
0: 돈이 없는 병사들에게는 외상으로 다 줘요.
1: 아,
0: 외상으로.
1: 네.
0: 부상병들 자기가 또 약초 전문가잖아요.
1: 네네네.
0: 이걸 다 약초를 뭐 처방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줍니다.
1: 사실상 병원이네요. 예.
0: 사실상
1: 재활병원.
0: 진짜 병원이었어요.
1: 예. 예.
0: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팅게일의 병원은 약간 후방에 있었고 메리 시콜의 병원이 진짜 전투 현장에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차였어요.
1: 예. 메리 시콜 이분도 직접 전장으로 뛰어들어서 활약을 했다던데요?
0: 그게 뭐냐? 예. 지금 전선이 점점점 밀려 내려온다. 네. 그 현지 사령관이 자 후퇴하라. 다 후퇴를 했는데 네. 메리시콜은 오히려 더 전투 현장을 뛰어 들어갑니다.
1: 아...
0: 그래서 거기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치료하면서 전진을 해요.
1: 아 이분 대단한 분이네.
0: 대단하죠.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게 뭐냐면 네. 메리시콜이 그러니까 돈 번 건 맞아요. 네. 그 호텔을 운영하면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면은 러시아 병사까지 치료를 해줘요.
1: 러시아 병사까지?
0: 적군이에요.
1: 그렇지.
0: 어. 그 메리시콜이 한 말은 뭐냐면 아니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냐고. 나한테는 러시아군 뭐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만 티르크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애들이 내 아들들이다.
1: 아이고 걸리면 근데 큰일 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그 다, 일단 난 내 아들들 젊은이들 살려야 되겠다. 아. 라고 하면서 국적에 상관없이 다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는 일단 병원은 죽는 곳이거든요.
1: 네.
0: 솔직히 그 당시에 그 메리시콜뿐만 아니라 기록을 보면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외롭게 죽는데 그렇겠죠.
1: 예.
0: 그렇게 임종 직전에 부상병을 메리시콜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대요.
1: 네.
0: 거기에 진짜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1: 와.
0: 그래서 당시에 부상병들은 메리시콜을 엄마, mother,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 거의 진짜 마더 테레사
0: 급이에요.
1: 못지않은.
0: 네. 예. 그래서 뭐 나이팅게일이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 끝난 다음에 메리시콜이 이제 파산을 합니다.
1: 파산을 해요?
0: 왜냐면 일단 호텔을 운영하러 갔는데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병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다 외상 주다 그랬죠, 보니까 그렇죠. 일단 사업적으로는 파산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잊혀져 버려요.
1: 네.
0: 마더라고 불렸던 메리시콜이.
1: 예. 네.
0: 근데 나중에 크림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특히 영국 군들이 네. 참전 용사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아니 나이팅게일이 이미 영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1: 전후에도 나이팅게일은 잘 나왔죠.
0: 그럼요. 예, 예, 예. 진짜 영웅이 됐는데 예. 나이팅게일도 영웅이지만 메리시콜 그 어머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지? 특히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오스만 티르크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1: 아 예.
0: 우리 메리시콜 어디 갔냐?
1: 메리시콜 날 도와주셨던 그분은 궁금하다.
0: 어디 갔냐? 예. 오스만 티르크에도 아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네.
1: 같은 내용을 얘기했겠죠.
0: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예, 예. 세 나라에서
1: 아무도 시킨 적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고뇌하는 거야.
0: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예. 터키, 튀르키어를 알 수가 없네. 케밥
1: 예.
0: 말고는.
1: 예, 예, 예.
0: 그래서 3국의 참전 용사들이 메리시콜 우리 엄마 찾자.
1: 찾아달라고.
0: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 네네.
0: 다다다다다다. 나옵니까? 나옵니까?
1: 어머니!
0: 어머니! 아들아 이리 와라 찾아내요.
1: 네. 아 찾아내요?
0: 찾아냅니다.
1: 오오오.
0: 잊혀졌던 메리시콜을 찾아내요.
1: 예예예. 예, 예.
0: 찾아낸 다음에 훈장을 병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비를 털어서 만들어서 여기 훈장을 만들어줘요.
1: 아 감동적이네.
0: 세 개를 만들어줘요. 영국, 프랑스, 오스만 티르크.
1: 사실 러시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1: 러시아군도 돌봤으니까. 예.
0: 훈장 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줍니다.
1: 아
0: 그리고 그거를 사진보다는 유화로 남겨요. 그림으로요. 그 그림이 또 사라져버려요.
1: 사라져요?
0: 네. 잊혀져요.
1: 어.
0: 그리고 백몇 년 동안 영국에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메리시콜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버립니다.
1: 근데 다시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0: 2005년도에.
1: 2005년에?
0: 한 액자 가게.
1: 예.
0: 그 누가 액자 수리를 맡기러 와요.
1: 예.
0: 뒤에 액자 좀 판 좀 갈아달라고.
1: 어.
0: 알았습니다. 오케이. 뒤에 그 액자 보호하는 뒤에 판 있죠.
1: 네.
0: 덧대는 두꺼운 종이.
1: 네, 있죠, 있죠.
0: 아 이게 뭐야? 이걸 떼야지 내가 순리하는데. 툭툭툭툭툭툭 떼니까. 여기 사람 왜 이게 그림이 있냐 유화가? 웬 흑인 할머니 사진이 유화고.
1: 아.
0: 왜 가슴에는 지금 훈장이 세 개가 있네. 네. 이게 누구지?
1: 네.
0: Who is this?
1: 그러니까.
0: 수소문을 해보니까 100년 전에 잊혀졌던 메리시콜이었어요.
1: 아. 그래서 다시 알려주게 된 거군요.
0: 그래서 다시 100여 년 만에 메리시콜이 세상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1: 그 업적과 숭고한 마음만큼은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분이었는데 뒤늦게라도 좀 알려줬어요.
0: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 메리시콜이 영국에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자, 오늘 크림 전쟁의 맥락과 또 전쟁 속에 빛을 밝힌 두 간호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메리시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고향은요?
1: 피렌체 출신.
0: 파이팅!
1: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캐리비언 해적의 캡틴 잭 스페로, 미국의 전설적인 3점 슈터 레리 버드, 영화배우 러셀 크로우, 모두 성씨를 새 조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건데요. 먼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개인의 외모나 목소리 특성에 따라 세 종류로 별명을 짓고 성씨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작고 재빠른 사람은 참새 스페로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래를 잘하거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밤꾀꼬리인 나이팅게일로 불렀을 거라고 하던데 과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목소리도 마음처럼 아름다웠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오늘준비한주제는그림이야기가되다입니다마이토피아당신만의세상을만들어야하는이유켄앤추리기획자켄의부부작가인오성용씨의강연준비했습니다오성용씨가만든캐릭터빡고는빡친고양이라는뜻입니다이빡고는꿈의편견을가지고무시하는사람들에맞서서태어났다고하는데요하고싶은건하고하고싶지않은건용기있게하지말자는오성용씨의이야기본격적으로시작합니다
1: 네여러분마이토피아에오신걸환영합니다저는인기작가켄앤추리의기획자켄입니다사실이게제대본이거든요근데이제필요가없을것같아요던져두고제가조금자유롭게하겠습니다사실대본대로하면좀재미없을것같고저희켄앤추르는부부가함께같이활동을하고있는팀인데요제가오늘여기혼자오게된이유는사실지난주에저희딸이태어났습니다 이름은유진이고요저희혹시제가인사말에드렸던마이토피아혹시그뜻을아십니까마이토피아는마이유토피아의줄임말이거든요그러니까나의이상향이에요저희켄앤추르의마이토피아라는세계관은보이시는이빡고빡친고양이빡고라는캐릭터가중심으로그리고제아내의캐릭터인쭈구리집사쭈구리그리고저희딸의캐릭터인완판이그리고세상의다양한사물등등이다조화롭고자유롭게평화롭게사는세계가저희가그리는이상향마이토피아입니다저희는길에서데리고온이제길냥이들14마리그리고유기견2마리와진돗개1마리총17마리와같이살고있는데요그런데이아이들과이제지내면서사실뭐연민도많이느낍니다불쌍한아이들이라그런것동시에이아이들에게되게위로도받고또작품의영감을받으면서이제작품을그리고있습니다저희강아지들이랑고양이들은같이한공간에서지내지만싸우거나그러진않고요서로괴롭히지도않아요사회성이좀떨어지는애도있지만그애들은각각의공간에서서로그냥간섭하지않고각자를인정하면서잘지내고있습니다혹시여기고양이키우시는분있으십니까집사분아저기네이제고양이들이참이게매력적인아이들이에요이제알다가도물을저도막오랫동안키우지만잘모르겠어요근데또되게까칠하고근데되게귀엽고또독립적이고이기적인데또의외로강아지보다훨씬단체생활을잘합니다그리고인간들을또집사로길들였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대단하고되게신비로운아이들이죠저희캐릭터빡고들은이런성격을가지고마이토피아에서자유로움그자체로존재합니다묵고싶을때묵고자고싶을때자고놀고싶을때놉니다인간들에게괴롭힘을당하는그런일따위는없고요반대로자기보다약한존재들을괴롭히거나해하지도않습니다마이토피아에나오는다른모든존재들도다평등하고자유롭습니다크기가크든작든강하든약하든그존재자체로정체성을가지고인정받고살아갑니다다른존재를또부정하지도않고평가하지도않고요고양이새물고기쥐인간들이저희작품에나오는데요현실세계에서는서로천적관계이잖아요근데저희마이토피아에서는모두가세상의일부로서존중받고친구로서살아가고있습니다여기보시면진묘수라고그신라시대무령왕릉의입구를지키고있는조각상이에요이애를처음딱봤을때수천년동안이아이는이발굴되기전까지는어둠속에서홀로자기자리를지키고있었어요너무좀짠하기도하고기특한거예요그래서이아이도역시저희마이토피아로데려와서다같이자유롭게즐겁게살아가고있습니다이렇듯켄앤추르의마이토피아는모든존재의이상향이에요약한자한테손내밀줄알고해하지않고서로보호해주고다른존재를인정하고존중하고그리고자유롭게각각하고싶은대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고 저희 딸도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완판이라는 캐릭터로 작품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캔앤츄르의 마이토피아이고요.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마이토피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가 시키는 거를 이렇게 거절하고 그냥 독고다이 일탈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시키는 거,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정해놓은 것들을 사실 뭐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안 하고 또 안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청개구리, 꼴통이죠, 꼴통. 예, 사실 아마 우리 모두 자기의 뭐 여기 계신 아마 대부분은 자기의 의지보다는 뭐 부모님, 학교, 사회, 타인의 의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소위 시스템대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뭐 저거 하면 안 돼, 떠들거나 뛰어도 안 돼, 뭐 숙제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뭐 대학 가야 돼, 대학 가서 자격증 따고 스펙 길러서 대기업 가야 해,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해야 돼, 돈 모아야 돼,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살아야 등등등등등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미션 이런 걸 수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수동적인 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핑계지만 공부도 사실 거의 안 하고 자격증 같은 건 따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력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한 무스펙 그 자체거든요. 직장 생활도 저희 가족 회사에서 뭐 몇 년 일했던 게 다고요. 그 일도 하다가 솔직히 하기 싫어지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백수로 있다가 또 돈 떨어지면 슬 가서 또 일하면서 또 돈 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이유는 다 간단해요. 그냥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또 여행은 좋아해서 매년 한 두세 번씩 항상 가고 싶을 때 그냥 충동적으로 여행을 갔거든요.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자전거 여행, 특히 뭐 일본이나 해외 자전거 여행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저기 또 계시네요. 제가 첫 자전거 여행이 22살쯤에 어떤 분의 자전거 여행 블로그를 딱 보는데 가슴 속에 이게 팡 튀는 거야. 아, 이거다. 가자. 그래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사고, 텐트 사고, 코펠 사고, 그러니까 흔히 야영 노숙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사서 아무 계획 없이,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어요. 자전거 여행을 말 안 하고 그냥 여행 갔다 올게 이래놓고 그냥 갔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핸드폰 유심 같은 것도 없었고요. 지도도 없었어요. 그냥 일본어도 아예 몰랐고 그냥 대략적인 루트, 예를 들어서 뭐 2번 국도로 가면 큰 도시들이 나온다, 요 정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그냥 물어 갔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한테 대전이 혹시 어느 방향인가 물어봐요. 동서남북쪽 어느 방향인가. 그럼 대충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뭐 인천이면 한 저쪽일 건데 그럼 가요. 근데 가다 보면 무조건 길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때가 7월 한 중순쯤이었거든요. 진짜 덥고 습하고 거기에다 딱딱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이 제 루트대로 딱 왔단 말이에요. 원래 그 일본의 태풍이 그 칸사이 지방에 쭉 타고 갔는데 딱 제 루트랑 같았어요. 여행 내내 계속 비비. 그래서 제가 비 맞으면서 자전거 타고 또 텐트에 비까지 새서 제가 어느 날은 밤에 이제 바로 맥도날드가 근처에 있어서 맥도날드 갔는데 거기서 잤죠? 좀 자려고? 그러다 쫓겨났어요. 한 4시쯤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 맞으면 비 새는 텐트에서도 잡았고요. 그렇게 가면서 진짜 고생은 그냥 개고생은 다 하면서 하루에도 한 100번, 200번씩 아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을까? 그리고 자전거 버리고 그냥 기차로 갈까? 하면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재미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 생각밖에. 계속 후회하고 왜 왔을까? 그래도 집에 가기 위해서는 배 타는 곳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하는 남는 것도 없고 사실 사서 고생이잖아요. 그럼 무모한 짓을 했냐고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그 또한 단순합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저는 사진도 거의 찍지 않았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하지 않고 인정받으려고 한 여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인생의 한 추억의 페이지로 가슴과 기억에 진하게 남아있고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로 남아있다면 이미 뭐 많은 게 남은 거고 아주 값진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선택도 아닌 저의 선택이나 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짓이라도 저는 하고 싶으면 그냥 했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인생이고 다 그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뭐 인생이다. 그런 게 맞는 거라고 주변에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그냥 제 귀에는 멍멍 그냥 이 소리밖에 안 들렸었어요. 그냥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런 세계관이 저의 마이토피아였습니다. 남에게 보이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준에 들어가는 게 아닌 나 스스로의 기준과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걸 명확히 구분 짓고 그걸 실천한 세상이 저의 마이토피아였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반대하고 비난하는 시선들과 늘 이렇게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아내와 캐넨추를 시작하면서 또부터 똑같이 많은 반대나 의심, 비난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미술이라는 건 혼자서 그 작가의 철학과 고뇌 등등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무슨 둘이서 하냐. 그리고 저는 또 미술 비전공자였으니까 또 그게 또 비난과 또 그 의심의 눈초리였죠. 그리고 그림 스타일이 뭐 유치하다, 만화 같다, 언제까지 고행이 그릴 거냐, 너무 상업적이면 안 된다, 굿즈 같은 것도 하면 안 된다 등등등 그들의 기준으로 저희를 판단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그들의 기준을 저희를 재단하고 막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 다 무시했습니다. 그냥 멍멍멍.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걸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생소하고 낯설다는 건 새롭다는 거고 이 새롭다는 면이 또 새로운 시장에 어필이 될 수 있겠다. 개성과 차별성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둘이서 더 연구하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그 반대들과 맞서가면서 저희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아무도 그런 말 못하고요. 또 인정하고 같이 전시하자고 연락까지 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멋대로 살던 저의 삶의 방식을 반대하던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 저한테 이제 아무 말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제가 좀 더 돈도 벌고 또 이렇게 무엇보다 세바시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제가 훨씬 더 그분들보다 잘나고 앞으로도 잘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이토피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모두가 자유롭고 각각의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나의 꿈이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 그대로 진부한 꿈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빡고들의 눈이 이렇게 된 것도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빡쳤기 때문에 이런 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편견과 부정에 저항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제 분노와 결기에 찬 눈빛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에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으로서 여러분을 판단하고 강요하려는 사람들에게 힘껏 두 눈 부릅뜨고 저항하고 주변 모든 존재들과 함께 각각의 그 자체의 모습과 꿈을 존중하고 그 꿈을 같이 응원하고 이루어가고 자 하는 마음들이 합해진다면 여러분의 마이토피아, 우리들의 마이토피아도 그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강자일 수도 있지만 약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자를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응원의 손을 내미는 세상이 되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응원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만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똘끼 있게 합시다. 하고 싶지 않은 거 용기 있게 하지 맙시다. 인생 그까이 거 뭐 없지 않습니까? 네,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이토피아를 응원합니다. 저희 캐넨추루와 함께 빡친 눈을 하고 우리의 마이토피아를 같이 그려가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이토피아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0: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부산 북갑에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해 힘을 보탰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주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이 연장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1325명이 탈당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의 2선 후퇴론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지휘하는 중앙선대위도

0: 영희, 오늘도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철이,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두 분 다 아침 방송 하시는 분인데 괜찮으십니까?
1: 괜찮습니다.
0: 예.
2: 왜 이렇게 씩씩해요?
0: 에너지 드링크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자, 오마이뉴스 곽오신 기자님, 우신이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 가장 치열한 재보선 보궐지역이죠. 부산 북갑. 아, 주말 사이 새 후보의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북갑이 시끌벅적했는데 현장 화면을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4: 누가 진짜 보수이냐 해서 그런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 독존적인 그런 보수, 또 그런 구태 보수는 이제 물러가야 되고.
5: 어떤 게 더 보기 좋으십니까? 도마도 할머님과 장애를 가진 희순의 부모, 그리고 형제복지원에 대한 문제, 이게 중요합니까? 힘께 나 쓰는 사람들 줄 서서 발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십니까?
0: 예, 자,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였고요. 이제 박민식 후보 개소식이 갔던 그 박민식 후보 역시 목소리가 나왔고,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하정우, 전재수 두 후보가 함께 손을 번쩍 들었던 현장, 박수 소리만 함께 들었습니다. 일단 전해주실까요?
6: 네, 일단 이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요. 예.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용 사무총장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고요.
0: 예.
6: 여기 이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현승, 조배수 의원까지 중진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예.
6: 장동혁 대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의힘이 어렵게 된 건 분열에서인데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아니라 박민식처럼 굳건하게 보수를 지켜온 사람이 당을 새롭게 굳혀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0: 예.
6: 송원석 원내대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0: 예, 그 분열의 씨앗을 뿌린 사람 실명은 거론 안 하고
6: 그쵸, 네.
0: 확인적인 표현을 했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발언할 때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야외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너무 세게 얘기해서
6: 전당대 때 모두가
0: 그러니까 그
6: 합니다.
0: 장 대표의 목소리는 뉴노멀이 된 게 아니냐, 그 연설의 데시벨이. 자, 한동훈 후보 개소식, 이른바 찰바 할머니가 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일단 논란이 됐던 후원회장 정영근 전 의원은 모습을 안 보였군요.
6: 네, 일단 이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던 이 김복악 할머니가 얼마 전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토마토를 건넨 것도 좀 화제가 됐었고,
0: 예.
6: 여기에 한동훈 후보를 죽겠다라면서 찰밥을 직접 지어온 것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0: 예.
6: 한 후보가 개소식에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자리에 함께 한 건데요.
0: 예.
6: 김 할머니가 한 후보에게 난 여기는 싫고 청와대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찰밥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하신 거예요?
6: 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멘트를 먼저 하자 한동훈 후보 뭐라고 답했느냐?
0: 예.
6: 제가 북갑에서 승리해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반드시 모시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0: 예.
6: 한동훈 후보가 만류하면서 친한계 현역 국회의원은 아무도 개소식에 오지 않았고요. 후원회장으로 위촉됐던 정영근 전 의원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인이 참석했습니다.
0: 예. 자,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김민수 최고위원까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총출동했습니다. 아, 내부 총질하는 보수, 유아 독존하는 보수, 결국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장 소장님부터
1: 뭐 할 만한 얘기를 했죠. 뭐 이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면 자신들의 입지가 대단히 좁아질 것이고 또 만약에 선거 후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한동훈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
0: 예.
1: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결사적으로 할 거예요. 한동훈
0: 예.
1: 대표가 못 오도록.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어떠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서 항상 들어간 것보다 안 들어간 말.
0: 아.
1: 참석한 분들보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0: 예.
1: 거기에 좀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0: 누가 없었습니까?
1: 부산 지역 의원들 9명이 안 갔어요.
0: 박민식 후보
1: 개소식에.
0: 개소식에.
1: 왜 안 갔을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안 갔어요.
0: 어허.
1: 왜 안 갔을까?
0: 어허.
1: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산 쪽에 반 정도 의원들은 단일화. 그리고 한쪽 편에 박민식 후보에게 힘 실어주는 거,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향후에 지지율이 좀 격차가 나게 되면
0: 예?
1: 단일화 압박이 부산 지역 의원들을 통해서 세질 것 같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합쳐야 된다.
0: 그렇죠.
1: 막 박민식

0: 으쌰으쌰 이거보다는 합쳐야 된다. 우리 힘을 합치자. 여기에 좀 방점이 있었어요.
1: 박문식 후보 개수직에 박형준 시장이 갔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0: 아, 다른 분들처럼 막 네. 한동훈 막 비유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네.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예. 그 메시지가 결국엔 뭐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좀 박민식 후보가 아픈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0: 어쨌든 대선 후보였고 상당히 여러 군데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박민식 후보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 들어줬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도 한번 좀 우리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 어, 주말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양 캠프에서 저 사람은 결국 못 버티고 우리 쪽으로 단일화 할 것이다. 이게 양 캠프에서 계속 나왔어요. 교차해서.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 측 캠프에서는 한동훈이 새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새가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은 지금이 최정상이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1: 예.
2: 뭐 본인은 친한계 의원들을 생각해서 안 오게 한 것처럼 주장하나 실제로는 새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쪽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을 감지한 그들이 몸을 좀 빼고 싶어 했다.
1: 아하.
2: 그리고 우리 쪽으로 단일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돌았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박민식 후보 쪽으로 지도부 총동원해서 왔으나 결과론 쪽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잘 박수 쳐주고 응원하더냐. 우리 쪽을 봐라. 우리는 그때 동전 만 명도 넘게 사람들이 개소식하는 것도 구경하고 막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러면서.
1: 아, 유튜브?
2: 예, 결국에는 다 우리 쪽으로 이제 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든 아니면은 박민식 후보든 한쪽으로 단일화를 하려는 압박이 엄청나게 세질 것이다. 아,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1: 예.
2: 아,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박민식 후보가 그렇긴 하지만,
1: 예?
2: 이벤트성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조금 재밌게 막 할머니, 찰밥 할머니까지 등장시키면서 하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본인의 그런 능력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고, 또 뭐 무대에서 카메라 찍던 분이 좀 넘어지는 불상사도 있었고,
1: 예.
2: 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생겨나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김보갑 할머니인가요?
1: 예.
2: 그분 구포시장에 계시는 분이긴 한데, 김해 주민이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실제 북갑 주민은 아니신 걸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1: 자세히 또 취재하셨네요.
3: 아니, 영상에 나왔는데 영상에서 네. 질문이 어디서 네. 오셨어요? 라고 했는데 김해라고 답을 해가지고 여러분 김해 주민이신데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 건가? 뭐 약간 이제 사실 그것만 놓고 주민 아니다 단정짓기가 어렵지만
2: 그렇죠. 단정질 수 없죠.
3: 커뮤니티에서 논란인 건 맞죠. 네.
1: 고향이 김해시고 이제 사는 건 북갑일 수도 있고
3: 그럴 수도 있죠. 네.
1: 예. 자, 이제, 노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카메라맨이 넘어져서, 이게 무대에, 영상이 많이 돌았잖아요. 뚝 떨어지는 모습. 그게 왜 논란인 거죠?
3: 예,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1: 예.
3: 그 무대 위에서 촬영을 하던 이제 영상 기자가 뒤로 이제 걸어가다가 무대 단차에 있는 것을 놓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 예.
3: 그 넘어지고 나서, 사실은 주변에 다른 스태프들이 이제 보조를 하면서 이렇게 다시 상황 수습했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1: 예.
3: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 예. 그 마이크 앞에 단상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 저게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발생을 하자
1: 예.
3: 캠프에서 두 번에 걸쳐갖고 해명을 했습니다.
1: 예, 어떻게 얘기했어요?
3: 예, 일단 이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3: 영상에서도 그게 확인 가능하다라고
1: 예.
3: 하고 있고요.
1: 예.
3: 상황 발생 직후 사회자에게 상황을 확인을 했고 현장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장 소장님 이 논란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충분히 뭐 다른 쪽에서는 상대 후보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1: 예.
0: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 악의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그 한동훈 대표의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인간적으로 가가지고 아, 넘어졌으니까 일으켜 세우고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장면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걸 가지고 몇몇 뭐 패널들이 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예.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 예, 예.
0: 그걸 가지고 막 패널들끼리 법적 조치하겠다.
1: 오늘 그 명당에서 했다. 좀 굉장히 그 진행하기 힘드셨죠?
0: 아, 아니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거
1: 말려 해봤잖아. 네. 제가 여기가 맛집이잖아.
0: 박지용 앵커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말려봤자 안 되고 그냥 예. 떠들어봐라. 예. 이렇게 저는 그냥 냅뒀었는데
1: 예, 예.
0: 하여튼 그게 좀 유감이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패널들끼리 예.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논쟁하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예. 당신 말이야 법적 조치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한동훈 대표에 호감이 있지만 와 이러는 거는 네. 좀 정례미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방어하고 서로 공격할 만한 일이다.
1: 초반에 이제 기세싸움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각 진영에 있는 분들도 이게 또 지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건에 네.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일부러 만든 사고도 아니고 실제로
1: 그렇죠.
2: 본인이 정말 그 상황을 알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그랬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오해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2: 한동훈 네. 대표가 잘 몰랐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마 말을 하다 보니까 잘 몰랐을 것 같아서
1: 예, 예.
2: 그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마이크를 잡았다?
2: 네. 이게 아직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91조에 나오는 건데 91조 1항인가에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선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그냥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 거지 이거는 선거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 예, 예.
2: 실제 이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보수 재건과 이재명 정권 견제를 강조하며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폭주와 장두영 당권 당권파의 퇴행을 북구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겠다. 6월 3일에 제가 승리하면 뭐 제가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1: 예.
2: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걸 걱정해야지 지금 뭐 사람들이 설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했겠다 이렇게
1: 그러니까 그 영상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이크를 들고 네. 지지를 명확하게 호소하는 건 아니고 사회를 보는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사실은.
3: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를 잡는 것 자체는 가능한데
1: 그렇죠.
3: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고 네. 기자회견은 네. 낭독이니까요.
1: 예.
3: 보면은 현장에도 이제 부산 북구 선관위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 예.
3: 다만
1: 예.
3: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자회견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할 만한 말을 마이크를 잡고
2: 거죠.
3: 했느냐 이게 좀 문제인 건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회견문 낭독한 거고 실제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는 마이크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1: 예.
3: 입장입니다만
1: 예.
3: 선관위에 지금 신고가 들어갔고 또 시민단체가 내일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1: 어렵네요.
3: 선관위가 또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개소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오늘
1: 예.
3: 그 개소식 그 영상 나온 거에서 후보들이 다
1: 예.
3: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예. 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될 수 있기 때문에.
1: 근데 너무 이게 사실은 선거법 자체가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0: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돼 있어요.
1: 하지 말라는 네. 거에 돼 있으니까.
0: 근데 그러면 이건 하지 말라는데 안 돼 있으니까 이건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예.
0: 선관위 직원들마다 또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 당시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1: 예.
0: 거기에 참석한
1: 예. 예.
0: 선관위 직원한테 물어보고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진행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대표가 사회를 보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1: 예.
0: 그것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예. 예. 아무튼 뭐 향후에 또 고발이 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선관위 추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두 분, 이제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오늘도 이제 설전을 이어갔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3: 일단은 박민식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왔고, 한동훈 후보는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 전화로 출연을 했는데요.
1: 예.
3: 서로 날선 비판이 있었습니다.
1: 예.
3: 한동훈 후보는 장동혁 당권파들이 쭉 같이 와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다라면서 이 개소식으로 분명해졌다.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장동혁의 대리인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한 후보의 정영근 후원회장이 개소식에 오지 않은 점을 언급을 하면서 젊은 소장 개혁파들이 1순위로 보수에서 퇴출해야 될 뿐이라고 정영근 후원회장을 지목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저보고 정영근 후원회장 하라고 하면 제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보수 가치와 이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1: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정영근 회장 그 후원회장 한 걸
3: 네.
1: 굉장히 또 공격을 했던 거네요.
3: 맞습니다.
1: 예, 또 같은 당 아, 같은 당 아니군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같은 진영인데, 이게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다뤄졌고.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제 공개적으로 단일화 해야 된다. 일단 박민식 후보 계속 갔지만 단일화 해야 된다. 선자구도 네. 너무 나이브하다라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이게 오후에 개소식이 있었고 오전에 선대위 회의에서 반드시 부산 북갑의 분열을 끝내고 통합을 해야 된다 강조를 했고요. 예. 이 자리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10여 명 이상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3: 후보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부산 전체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에서 안타전을 벌이는 것은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박민식 후보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 정연근 후원회장 문제를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연근 후보, 전 의원은 또 박민식 후보랑 옛날에 경쟁했던 사이여서 또 박민식 의원은 강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0: 무리한 비판 같아요.
1: 네, 무리하다?
0: 뭐 이분이 최근까지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한 분은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끝으로 공직생활을 예.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혹시 이렇게까지 뭐 비판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민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네. 윤석열 그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거기 지금 지도부 아니면은 또 중진원들 거기 많이 참석하지 않았냐? 그럼 당신 아직도 윤어겐 세력이냐?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치기 당하기 쉬우니까 박민식 후보도 뭐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문제 삼을 것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아 근데 그건 너무 안일한 해석 아닌가요? 정영, 예. 네. 오늘 제가 장성철 시장한테 원래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정연근 후원회장 관련된 내용은
0: 네.
2: 그 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지금 현재 고소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 예, 실제 예, 피해자들이 예.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그동안에 정연근 후원회장이 보여줬던 정치적 노선하고 이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노선은 많이 다르고요. 또 박민식 후보도 물론 보수이긴 하지만 또 많이 달라요. 저는 이걸 그렇게 그냥 너무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옛날 사람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
0: 법적 조치할 겁니다. 저의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2: 하세요. 노영희
0: 변호사님.
2: 하세요. 근데 해도 되는데.
1: 무슨 명예를 훼손한 거야?
0: 제가 기분 나빠요. 제가 뭘 부적적인 얘기를 했다고 그러세요.
2: 어쨌든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나 이분이 사회에서 사실은 그 왜 비난받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아우 내가 선거하는 거지 정연근 후원회장이 선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0: 저도 처음에는 왜 그냥 이런 분을 네. 후원회장 했을까. 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냥 방송에서 얘기했고. 네. 근데 네. 뭐 그렇게 표에 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1: 북갑에서는
0: 북갑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와.
1: 근데 개소식이는 안 왔잖아요.
0: 건강상 문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또 계속 논란이 되니까 여기 비치면은 또 노영희 변호사님이 방송 나와서 거기 말이야 참석해가지고 막 저런 사람을 할까봐.
1: 예.
0: 뭐 일부러라도 뭐 초청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사실은 정연근 의원회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후회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고.
0: 저도 뭐 특별히 뭐 왜 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그리고 이분 그래서 이제 후원회장 물타기라고
0: 물타기?
2: 여러 명의 후원회장을 이렇게 모시면서
1: 공동 후원회장.
2: 네. 오히려 이 분위기를 조금 그 이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매우 잘못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본인이 네. 그렇게 윤석열 씨 뭐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자기는 옳지 않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인데
1: 예.
2: 이거는 매우 미스다 저는 생각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비판하는 거랑 또 현지에서 표를 뭐 얻는 거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 판단을
2: 표면
0: 되면 같아요?
2: 표면 되면 괜찮다는 뜻인가요?
0: 전 캠프 관계자 아닌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1: 자, 과거식 기자가 중간에서.
3: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정연근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당연히 지금 이슈에서 좀 이탈하고 싶은 뉘앙스는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이제 네. 현장에도 없었고
1: 예.
3: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연근의 지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도 안 물어봤고 출자도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던 거죠.
0: 네. 물어봐야지 그걸 왜 안 물어봐요.
2: 그러니까 일부러 짜고 치는 거예요.
3: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돼서.
1: 어느 방송인지도 얘기 안 하셨군요.
2: 어딘지 아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네.
3: 아무튼 네. 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리스크가 되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영근 후원회장이 이제 이슈가 하나가 아니라 예. 뭐 묵주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직후에 탄핵과 계엄에 대해 말하고도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 해명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1: 맞아요.
3: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뉘앙스가 안 맞는 게 있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는 포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정영근 후보는 사실 악용한 걸로 또 양민이 높죠. 또 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여기서 만약에 후원회장에서 철회해버리면은 이게 또 이슈가 또 아 결국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좀 전면에서 이슈 전면에서 빼는 식으로 조금 전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북구청장을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 소위 말하는 중앙에서의 판단도 좀 되새겨 들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2: 맞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1: 예, 장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제 하정 후보 쪽이 조용한데 하정 후보는 이제 개소식에 중앙당에서 막 오는기보다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 딱 보였단 말이죠. 이것도 전략적인 판단이 좀 작용한 것일까? 어떻게 보시는지 정 소장님부터.
0: 또 오빠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 자체를 미리에 좀 언급 안 되게 화제가 안 되게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는 것 같고 예. 그 지역의 절대 강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잖아요. 뭐 중앙에서 10명의 뭐 의원들
1: 국갑에
0: 예. 뭐 20명의 뭐 의원들 지도부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예. 국갑에서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영향력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투샷 잡히는 것이 득표에 있어서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갈까?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내려오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1: 아,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즉 예. 예, 사실은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전재수 후보가 함께 그냥 두 분이 있게 만들어라. 조언도 그렇게 사실 하게 했는데, 노 변호사님도.
2: 우리도 다 그렇게 말했죠. 정청래 대표님 가지 마시라. 원래 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0: 그러니까, 대부 갔잖아요.
2: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안 가시는 걸로 해서 참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전재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하정 후보가 이렇게 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하기에 지금 이 관계 설정 같은 게 조금 짧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통 이어받기를 이제 통해가지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잖아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두 후보가 막 밀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너지를 팍팍 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마 전략적으로라도 예. 이 둘의 샷을 많이 좀 잡아가지고, 내가 결국은 이 부산 사나이다. 내가 예. 이 지역을 그래서 뭔가 잘할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하정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순수하고 좀 이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설픈 면도 분명히 있는데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쪽 지역분들한테 좀 소구하려면 예. 전재수 후보가 계속해서 같이 조금 다니면서 뭔가 좀 해주는 게 필요한 부분도
1: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 같이 안 나가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후보도 시간이 없으니까
2: 예, 부산, 같이 못하는 거예요.
1: 부산 전체를 돌아야 되니까 예. 전재수 후보도 좀 시간이 없기도 한 것 같긴 한데
3: 그러니까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부산 북갑이라는 밭 자체가 좋아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개인기로 돌파해가지고 뚫어낸 사람이다 보니까 네. 하정 후보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그 의원이 그거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유착 관계가 좀 강화돼야 되는 게 유착 필요하다.
1: 관계.
3: 예. 애착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애착 관계가. 유착이 애착이 생겨야 예. 두 사람이 애착이 예. 생겨서 잘 전수가 돼야
1: 되는
2: 게 부정적인 의미가.
3: 그게 쉽지 않다.
1: 스킨십. 예. 스킨십 강화가
3: 좀 쉽지 않다라고.
0: 근데 투샷 잡히는 게 예. 하정 후보 득표력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뭐 보수 쪽 인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철 아까도 화면 이렇게 봤더니 네. 전재수
2: 좀 어색하죠 아직은.
0: 네, 전재수 후보는 네. 너무 편하잖아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준비하지 않고 참석자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연설하고 유세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정 후보는 이거 보면서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 그래서 그것이 또 과연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예.
2: 아, 그래도 해야죠. 아, 그럼요. 계속해서 같이 해야죠. 같이 보여줘야죠.
1: 예. 네. 예, 아무튼 정치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0: 어려워요.
1: 어려운 것이다.
0: 또 저희는 네. 맨날 꼬투리 잡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1: 네, 어려워요. 실전은 이제 링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실전을 치르고 있다라는 점. 자, 우리 철이와 형이 감사드리고요. 우신이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2부에서는 네. 우리 이 작가 만납니다.

0: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봅니다. 월요 직설.
1: 예, 박정희 한판승부 월요 직설 시간. 자, 오늘은 이도영 작가와 함께 지방선거 현재까지의 주요 정치 현안들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잘 지내셨죠?
2: 네.
1: 우리 작가님의 안부를 또 약간 묻게 되는데. 자, 일단은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23일 남았어요.
2: 네네.
1: 현재까지 23일 남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2: 뭐 전체적으로야 뭐 민주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1년 안에 뭐 치르는 선거고.
1: 그렇죠.
2: 뭐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앞선다.
1: 예.
2: 근데 다만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1: 예.
2: 싹쓸이가 가능하지 않겠냐.
1: 뭐 16대 15대 뭐 예, 이런 뭐 거.
2: 경북 예. 빼고 예. 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1: 예.
2: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져서 뭐 대구시장이나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좀 이런 데서 붙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1: 왜 그런 거예요?
2: 뭐 아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예.
2: 대구, 경북 또 PK는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2: 너무 당연한 거고.
1: 예.
2: 게다가 이게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투표율이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1: 아.
2: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빅3 선거 중에
1: 예.
2: 가장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1: 대선, 총선, 지선
2: 그렇죠.
1: 이렇게 비교하면
2: 그래서 집토끼들을 얼마나 땡겨오느냐가 관건인데. 근데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실망했다. 그게 여론조사의 지표로 나오지만 투표 당일에는 그래도 결국은 미워도 내 사랑하고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좀 현실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2: 지금 야당 지지율이 한 2주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2: 아, 그러니까
1: 선거 모두.
2: 그 지금 민주당은 뭐 경북은 사실은 좀 어렵고
1: 아하.
2: 대구, 경남, 부산을 지금 노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달에 제가 한 달 한 번 여기 나오니까
1: 네,
2: 한 달 한 번 나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도부가 가면 안 돼요.
1: 그 부산이나
2: 지도부가 파란 잠바 입고 가면 안 됩니다.
1: 아 영남은
2: 특히 영남은 가면 안 돼요.
1: 우리 이 작가는 영남 출신이잖아.
2: 아, 그러니까
1: 예, 예.
2: 그러니까 지도부는 충청 강원 수도권 돌아라.
1: 아,
2: 굳이 뭐하러 영남을 가느냐.
1: 예.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아.
2: 그 오빠 발언 있잖아요.
1: 네.
2: 그게 만일 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있었으면 이렇게 화제가 됐을까요?
1: 아.
2: 부산이니까 더 크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1: 네.
2: 굳이 거기 왜 내려가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냐는 거죠. 도움도 안 되는데
1: 예.
2: 발언 잡고 있고 지도부가 거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기에 맡겨라. 김우겸의 개인기, 전재수의 개인기, 김경수의 개인기에 맡겨라는 거죠.
1: 예.
2: 앞으로 근데 뭐 이번에도 또 내려가다 아 내려가지 마시라.
1: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 됐으니까.
2: 아, 내려가지 마시라. 도움 안 된다.
1: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참 그.
2: 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당대표는 예. 결국은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니까.
1: 예, 예.
2: 내가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뭐, 선거 초반에 내려갈 수 있죠.
1: 예.
2: 이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뭐하러 내려갈까?
1: 22일 남은 상황에서.
2: 아,
1: 이제 총괄하면 이제 중앙에서.
2: 우리 박지용 앵커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김부겸, 김경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이고, 참, 사람은 좋아.
1: 당이 말이야. 당이
2: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근데 택시기사한테 들었다니까.
2: 그렇죠.
1: 대구 내려가서.
2: 네. 그런데 왜 당대표가 파란 잠바 입고 내려갑니까?
1: 어.
2: 마이너스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개인기에 맡기라는 거죠.
1: 개인기에 맡기라. 네.
2: 그러니까 거기는 무소속 후보면 당선되고, 그래서 무소속 당선됐다가 나중에 민주당으로 입당하면 되는 건데,
1: 예.
2: 민주당으로 간판 달면 무소속으로 될 것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죠. 뭐 하면 되는 겁니까?
1: 어렵네요. 선거 어려워요. 자, 23일 남은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평택을 핫플레이스. 우리 이 작가님 벌써 얼굴을 감싸고 있어.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2: 그렇죠, 그렇죠.
1: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난타전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예, 처음에 뭐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1: 예.
2: 어쨌든 조국 김용남으로 전선이 그어졌잖아요.
1: 예.
2: 선제 공격은 조국 혁신하게 했고
1: 예,
2: 신장식 의원부터 해서
1: 반성부터 써라.
2: 예. 그래 네거티브를 했고
1: 예.
2: 물론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니다.
1: 예.
2: 뭐 검증이다.
1: 예.
2: 라고 하지만 뭐 네거티브죠.
1: 예. 예.
2: 근데 김용남 후보 측에서 처음에는 반응을 안 했어요.
1: 예.
2: 나는 평택의 미래를 얘기하겠다.
1: 저랑 인터뷰할 때는 전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대응 안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2: 그러다가 저번 주에 막 했죠.
1: 네, 했어요.
2: 뭐 징그럽다는 등 뭐 무죄가
1: 진짜 질린다.
2: 질린다.
1: 질리게 한다.
2: 무죄가 정말 무죄라는 등 뭐 했잖아요.
1: 네, 네.
2: 그러면은 김용남 후보한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 예.
2: 민주당 지지하는 표를 두루이 갈라먹는 거거든요. 지금.
1: 그렇죠.
2: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모른 척 했어야 되는데 네.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그러면은 거기 진흙탕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영남 후보는 지난주에 무슨 뭐 미디어 데이 그래서 방송을 10개를 잡았다라고.
1: 목요일에 10개 잡았어요.
2: 예. 어. 그래서 평택이 없었잖아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를 들면 우리 하남의 이강재 후보 방송합니까?
1: 근데 왜 안 하죠.
2: 안 하죠.
1: 예, 예.
2: 그냥 돌잖아요.
1: 어.
2: 강원도 그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강원도에서 지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후보가 되면 예. 방송 안 해요. 그냥 도는 거예요. 한 표 얻으려고. 이 공중전은 예. 초기에 선거 초기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 인지도가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 예.
2: 근데 김영남 조국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방송할 필요 없어요. 아. 돌아야 되는데 공중전으로 방송을 함으로써 조국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나도 대거리 했어. 그럼 아. 빠지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다. 네. 오히려 그러면 조국 후보가 상대 진영에서 뭐라고 한들.
2: 그렇죠. 난 내 길 가야죠.
1: 내 길 가고.
2: 그걸 못했다.
1: 아.
2: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는.
1: 예.
2: 어쨌든 그렇게 김영남 후보를 어떤 진창으로 끌어들여서 성공.
1: 예.
2: 그 다음에 그 평택 지역에서.
1: 예.
2: 민주당 공천을 못 받은 민주당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2: 그 사람들 영입을 많이 했어요.
1: 아하.
2: 그것도 나름 박근혜를 잘했다.
1: 아하.
2: 그런데.
1: 예.
2: 뭐 아마 박앵커도 들으셨겠지만.
1: 예.
2: 평택 동네 뭐 여섯 군데, 일곱 군데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을 보낸다 뭐.
1: 맞아요, 맞아요. 봉사단. 봉사활동을 한다.
2: 그럼 바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죠?
1: 아, 그 바보인가요?
2: 아니, 비례대표 의원을.
1: 예.
2: 평택에 왜 보냅니까? 12명을.
1: 아, 그럼 그게 당력을 모아서.
2: 아, 그게가 나는 조국 사당이야.
1: 아, 그런 느낌을 준다.
2: 당연히 그 느낌이죠. 비례대표는 전국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인데
1: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을
2: 전부 다 여기 평택으로 모이세요. 우리 12명 다 평택으로 모여서 동마다 한 동씩 맡으세요. 아, 저거 사당이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계속 그러면 그 동네에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1: 아니 이제 조국혁신당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
2: 네.
1: 이분은 1월 그 복을 딱 그 대법원 판단 나자마자 1월부터 갔다는
2: 네,
1: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네.
1: 당력을 다 모아서 진보당도
2: 네.
1: 막 그냥 청소하는 거야 그냥 후보 네, 이름 네, 얘기하는 네, 조선 네. 뭐야 그랬더니 진보당 사람들에 하면서 이제 김재현 네. 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이쁜 짓은 진보당만 하더라
2: 네,
1: 어른들이
2: 맞습니다.
1: 그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아 그래 이거 봉사에 무조건 해야 된다.
2: 네.
1: 해갖고 이제 조국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만 스킨십 부족하다는 게 있으니까 혁신당 입장에서도 당력 다 모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2: 똑똑하긴 해요 지금.
1: 아 그렇습니까?
2: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 분위기 좋았다가 이번 건으로 좀 깎아먹었어요.
1: 오히려?
2: 예. 그래서
1: 아하.
2: 그러면 조국 혁신당의 전략가가 있나?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내세우지? 우리 당 국회의원 12명이 평택으로 전부 출동합니다. 저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1: 거기에 마이너스를
2: 그거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그 선거 나가서 뭐 떨어진 사람 데리고 온 거는
1: 예.
2: 나름 잘한 거다.
1: 아,
2: 저거 혁신당 봤을 때는.
1: 혁신당 입장에서.
2: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뼈아플 수 있어요.
1: 의미 있는 이삭줍기가 될 수
2: 그렇죠,
1: 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의미 있는 영입이 될 수 네. 있다라는 네. 건데. 이제 김영남 후보는 이제 SNS 오늘 올리신 거 봤어요? 과거 발언,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사과.
2: 아, 그건 사과할 필요 있죠.
1: 적선했다.
2: 예, 그럼요.
1: 어.
2: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민주당 표 나눠먹기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이 그 여론조사하면 예.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1: 예, 예.
2: 그런데 조국 본인은 예. 꽤 많이 나오잖아요.
1: 아하.
2: 그게 왜 그런지 김영남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 문제라든가 또 본인이 보수 정당 있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
1: 예.
2: 그거를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 어깨에 무거운 걸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털어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관해서는 내가 사모펀드든지 뭐 나 사갈 게 없다. 그거는 토론과 논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1: 예.
2: 다만
1: 예.
2: 진보 진영에서 좀 아킬레스건 있을 수 있거든요.
1: 예.
2: 그거는 털어내야 돼요. 그거 안 털어내면
1: 예.
2: 선거 때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아, 오히려 그것은 또 김영호 후보를 가볍게 하는
2: 그렇죠.
1: 이슈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조국 후보 쪽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후보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조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2: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하게 대응했잖아요.
1: 아, 그 강했어요?
2: 아, 저는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1: 아,
2: 지금부터도
1: 그래.
2: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2: 왜냐면 네거티브는 2등 후보 전략이에요. 1등 후보가 뭐하러 네거티브 합니까?
1: 맞아야 돼요, 계속?
2: 뭘 맞습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하세요 하고 하는 거지. 자 보세요.
1: 예.
2: 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예. 그 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예. 계속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 맞아요.
2: 오세훈 후보 계속 안 했습니다. 어... 다 도망갔어요.
1: 예, 예.
2: 근데 반대로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 후보한테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1: 금요일날 저희 한판 승부해서 오세훈 씨 토론하자고 이 자리에서 하자고.
2: 그러니까요. 그럼 지난번에 왜 안 했습니까? 1등 후보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아.
2: 1등 후보는 굳이 토론할 필요도 없고 1등 후보는 굳이 상대방이 네거티브하고 따라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1: 압도적인 1등이 아닌 경우에는.
2: 그래, 그래서 만일 김영남 후보가 조국 후보가 네거티브하는 걸 응대하면 아 압도적 1등이 아니구나 라고 아.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1: 아 오히려? 아,
2: 그럼요.
1: 아.
2: 그러니까 뭐 자기가 화날 수 있는데 예. 지난주 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1: 아 지난주에 미디어데이 10개 했으니까
2: 아,
1: 이번 주는 인터뷰 하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2: 게다가 조국 혁신당은 그 평택에 네.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민주당은 예. 탄탄한 조직을 몇십 년 꾸렸습니다. 그 뭐로 대거리 합니까? 자기 알아서 그 조직 꾸려서 하면 되는 거지.
1: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김영남 후보를 좀 막 전폭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주에 보면 대변인 그리고 현직 후보 몇 분이 조국 후보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SNS에서 사과도 하고 이제 다시 뭐 하나는 이제 김주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 번 김영남 후보랑 사진도 찍고 뭐 그랬더니 했습니다.
2: 김주호 대변인 사과했던데 그래도.
1: 네, 뭐 사진도 찍고 네. 그랬는데 당 차원은 전폭적으로 막 밀어주는 모양새도 아닌 것 같아서
2: 그게 이제 뭐 당의 DNA 같은 거죠.
1: 민주당의?
2: 순혈주의.
1: 아.
2: 네, 그런 거 따졌을 때 조국이랑 DNA가 더 가까운 거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1: 예.
2: 민주당 간판을 달고 어쨌든 김영남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1: 예, 예.
2: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예요. 아, 그래서 김주호 대변인도 사과하고 한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2: 뭐 예를 들면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장르만 여의도 가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게 말했다가
1: 저기 다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 다 알고 계시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 예.
2: 그거는 지지자들이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현주 의원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또 정청래 대표도 지지하겠다. 뭐 민주당 간판 달 생각 넣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좀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김영남 의원으로서는, 전 의원으로서는.
1: 예, 그래요. 자, 평택을 선거 그러면 앞으로 요런 페이스로 쭉 갈 것이다.
2: 또 단일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1: 단일화 힘들다?
2: 네.
1: 아, 그러면 그냥 5자구도 혹은 4자구도, 뭐, 마지막에.
2: 네.
1: 아, 그렇군요. 예, 좋아요. 한판 승부에서도 평택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자, 서울시장 얘기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정원 후보 오세훈 시장의 대결, 그리고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이렇게 3자구도이긴 합니다만, 토론, 하자!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 쪽은. 정원 후보는 이제 일단은 선거에서 정해진 그 토론 네. 구도 정도 소화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2: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등 후보는 굳이 토론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1: 이대로 쭉 가야 된다.
2: 그럼요.
1: 네. 아웃복싱?
2: 토론이 생방송이잖아요.
1: 예.
2: 말 실수할 수 있거든요.
1: 전략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는 생방송 토론은 적게 하는 게 낫다.
2: 그럼요.
1: 1등 후보에게는.
2: 예. 뭐 하정우 후보가 제 얘기 뭐 들을 일은 없겠지만
1: 아, 들어요. 제 방송 들어요. 얘기 들어요.
2: 네. 후보가 결정된 이후로 방송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1: 아 그래서 인터뷰 잡기가 어려워 지금. 예, 예 그래야죠 아무튼.
2: 그래서 후보가 정해지고 그 생방송에서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정원 후보도 그렇고
1: 한판 승부만 해라.
2: 정치 부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생방송에 반드시 실수한다.
1: 아.
2: 그럼 상대방은 그걸 노린다.
1: 아.
2: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역을 돌아라. 뭐하러 예. 방송을 합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어쩔 수 없고.
1: 예.
2: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예. 거예요. 예. 오세훈 후보도 지난번에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이번에는 빨리 하자 그러잖아요. 위치가 바뀌 서 있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 현재의 구도를 좀 바꾸고자 하는.
2: 전략적으로
1: 없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부산 북갑. 어제 이제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 한동 후보 모두 이제 같은 날 결수식을 했는데 이 부산 북갑 3파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부산 북갑도 단일화는 좀 쉽지 않겠다.
1: 그 단일화 나오면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 후보 네. 이제 보수의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2: 네. 이제 보수 쪽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1: 네.
2: 한쪽으로 쏠리면 단일화가 되죠. 근데 지금 예. 여론조사마다 요동을 치잖아요. 예.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무소속 후보가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이기고 그럼 단일화 안 되죠. 다 아. 욕심이 있는데.
1: 예. 예.
2: 그래서 그럼 단일화는 좀 되게 어렵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선거판에서
1: 예.
2: 거대 양당 후보를 누른 무소속 후보가 과연 있었느냐. 잘 없었거든요.
1: 예.
2: 지역적으로 정말 오랫동안 그 지역의 맹주이어야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합니다.
1: 그렇죠.
2: 뭐 예를 들면
1: 홍준표?
2: 뭐 홍준표 뭐 예전에 부산의 장재원 이런 사람들.
1: 아하.
2: 그 무소속으로 당선됐을 사람들이거든요.
1: 그 지역 기반도 탄탄한.
2: 그렇죠. 아버지 때부터. 아하. 뭐 그런 사람들.
1: 예.
2: 그런데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 예.
2: 그 지역의 맹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에요.
1: 부산 사람이 아니다. 냉정하게
2: 그렇죠.
1: 얘기하면.
2: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기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3파전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일화가 어렵죠.
1: 예.
2: 왜냐면 박민식 후보도 이렇게 가면 나도 이길 수 있겠는데?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1: 여론조사 이제 추세도 그렇죠. 본인에게 유리한 네. 2위, 3위 뭐 이런 구도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2: 게다가 다음 선거가 예. 4년 뒤라면 정치적 딜이 가능합니다. 아. 너무 오래 남아서. 아, 아, 뭐 우리 이렇게 저는 이번에 양보하고. 근데 2년밖에 안 돼요.
1: 아.
2: 그러면 정식 딜이 안 되죠.
1: 근데 박형준 부산시장,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 답답하신 것 같아.
2: 그렇죠.
1: 3자구도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2: 그게 왜냐면 이게 지방선거기 때문에
1: 예.
2: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줄투표 하는 거거든요.
1: 예.
2: 제일 위에
1: 예.
2: 시장부터 시작해서 쭉 1번이면 쭉 1번,
1: 아하.
2: 2번이면 쭉 2번.
1: 아하.
2: 그런데 투표 많으면 8명, 9명이 해요. 그런데 1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사람들 그렇게 투표 안 합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뭐 부산시장 후보 투표할 때도 그냥 이제 하정 후보 뽑다가 그냥 또 역시 이제
2: 그렇죠.
1: 전주 후보로 가지 박형준 보수도 이렇게 좀
2: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보궐선거 시작해서 도의원 뭐 구청장 시의원
1: 교차 투표
2: 쭉 내려가지 그거를 아.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 박형준 시장은 으로서는
1: 아하.
2: 이게 하나로 좀 몰아줘야 편한데 그게 아니면 당연히 그 박 후보로서는 지금 이렇게 3파전 가는 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죠, 선거.
1: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당에도 보면 이제 국민의힘 현역 부산시 의원들 9명이 박민식 후보 계속식에 안 갔다는 거잖아요.
2: 그럼 한동훈 후보 계속이 갔습니까?
1: 거기도 안 갔죠. 거기도 안 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보수 안에 그 부산의 기류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아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뭐 그렇긴 한데
1: 예.
2: 박민식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대한민국 선거가 올로와 나싱이거든요.
1: 승자 독식
2: 다 가져갑니다.
1: 예.
2: 지는 사람 하나 못 가져가요.
1: 그렇죠.
2: 근데 내가 왜 양보해야지?
1: 아
2: 그렇게 되면 양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1: 서정호 변호사가 이런 말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갑은 그 노태우, DJ, YS 대선 구도랑 될 것이다.
2: 네네네.
1: 그러니까 당시 YS, DJ 모두 진보 후보였는데 두 분이 모두 본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강해서 단일화 결국 실패했다. 결국 노태우가 되는 구도처럼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한정호가 될 것이다.
2: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후보 두 명 중에 한 명이 좀 앞서 나가면은 단일화가 쉬워요.
1: 아하. 근데 이유가 아니다.
2: 지금 너무 비슷비슷하잖아요.
1: 아하.
2: 그러면은
1: 예.
2: 거기다가 선거가 4년 뒤가, 다음 선거가 4년 뒤가 아니고 2년 뒤이기 때문에
1: 예.
2: 박민식 후보로서는 2년만 여기 내가 이 지역에 있으면 다시 국회를 할 수 있어요.
1: 아.
2: 그 왜 내가 왜 양보해야 됩니까?
1: 아, 그러니까 더 공천받기도 쉬운 상황이기도
2: 그럼요.
1: 하고.
2: 오히려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
1: 예.
2: 하중호가 돼야 내가 공천 더 쉽게 받아요.
1: 아, 2년 후에.
2: 그렇죠.
1: 아하.
2: 그래서 양보하기 위해서
1: 절대 양보 안
2: 그렇죠.
1: 하고 오히려 패배하더라도.
2: 그럼요.
1: 여기서 2년 후 공천을 예. 위해서라도.
2: 그렇죠.
1: 2년 후 총선을 바라보기 예. 때문에.
2: 또 결국은 양당으로 쏠린다. 그거는 평택도 마찬가지거든요.
1: 예.
2: 결국은 1번이냐 2번으로 쏠리는 거지 무소속이냐 3번이냐는 그. 유권자들의 선택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표 심리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1, 2번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1: 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 이제 선거 개소식할 때 센 사람들,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들을 거의 안 부르고 그 시민들을 많이 불렀단 말이죠. 이제 그 찰떡 할머니 뭐 이런 분들, 또 현지 지역 상인들 이렇게 불러서 또 스킨십을 확대하는 모양이었는데 이런 전략은 안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찰밥 할머니. 찰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찰밥.
2: 한동훈
1: 예.
2: 후보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게.
1: 아, 그런가요?
2: 최근에 논란이 된 게 뭡니까? 후원회장.
1: 예.
2: 정연근 씨잖아요.
1: 예, 맞아요.
2: 논란이 됐어. 그러면 죄송하다. 홍원회장 아무것도 아닌데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각 방송 나와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난 잘못이 없다. 민주당은 뭐 괜찮냐? 옛날에 뭐 DJ 때 뭐 지금 뭐 김용춘은 뭐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친한계 패널들이 그런 얘기 많이
2: 그러니까
1: 했죠.
2: 예, 예. 그거 저는 준비했다고 보거든요. 친한계 패널들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논리를 갖고 와서 뭐 전날에 준비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논리를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게 뭐 그 부산 유권자들을 이겨 먹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2: 아 제가 좀 생각이 사려깊지 못했다.
1: 그냥 털고 가면
2: 되죠. 아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니까
1: 저의 선거지 후원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냐.
2: 법무부 장관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선거에 나왔는데 예. 유권자들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뭐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그런 점 부족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번에도 무슨 예. 개소식 때 KBS 기자가 뭐 넘어졌다. 아, 못 봤다 미안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아, 우리 뭐 스텝이 아니었고 그 허위 사실 판 고발하겠다. 좀 아쉬워요 그런 거 보면.
1: 그런데 정영근 전 의원이 이제 국감에서 삼선도 했고 그 연세 있는 분들은 그 추억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2: 그러니까
1: 예.
2: 표를 도움이 될 줄 알고
1: 바닥까지 좀
2: 추천 받아서 예. 했는데 예. 아 세력 우리가 배려심 없이 세심하게 판단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1: 예.
2: 논리적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은 선거를 안 되는 거죠.
1: 그러면서 그 정영근 후원회장 선임은
2: 저는 그 표심에 마이너스로 봐요.
1: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네. 한 1분 남았는데 하정우 후보 오빠 논란. 이거 괜찮습니까? 갑자기
2: 안 괜찮죠. 뭐 괜찮습니까?
1: 그거 이제 이거 사과했잖아요.
2: 뭐 사과했는데
1: 예.
2: 끝나지 않잖아요. 이게 여기 부산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 언론에서 더 다루기 좋아하고 당 대표까지 가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1: 예.
2: 그다음 뭐 솜털기 그 논란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아주 잘 만났다 싶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도 나가지 말고 지역 돌아라. 그리고 지도부 내려가지 말아 한 게 그거예요.
1: 전재수 후보 부산시장.
2: 전재수랑 손잡고 돌아다니면 돼요.
1: 무조건.
2: 예.
1: 예. 전재수 후보 근데 막 계속 뭐 24시간 손잡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2: 그래서 중앙당에서
1: 예.
2: 정치 전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1: 그래요? 네. 좀 잘하시는 분이?
2: 예예예. 예.
1: 아 전략가가 내려갔어요?
2: 하정우 후보가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 예, 예.
2: 그때는 중앙당에서 선수를 내려 보내줘야 돼요.
1: 아하. 누군가 좀 잘
2: 내려갔다고 합니다.
1: 예. 누군가서.
2: 지금 이제부터는 좀 괜찮아질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한 달 만에 뵀는데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월요직설 이도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계시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왜? 라는 질문은 종종 우리의 뇌를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걸 해야 되지? 왜 사니? 전문가들의 조언을 덧붙여보면 말 대신

왜 이렇게 월요일은 빨리 돌아와? 이랬다면은요. 지금부터는 어떻게로 한번 바꿔주세요. 어떻게 하면 월요일 시작을 알차게 보낼까? 아, 벌써 월요일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 아, 고민의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월요일은 무조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볍고 기분 좋은 에너지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님과 함께하는

0: 폴리스 스토리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지난 금요일 퀴즈 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금요일날 좀 자세하게 듣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뭐 이랬는데 핑계는 아니시겠죠. 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정답 생각나시면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가수 소개와 함께 뒷담화 들어보는 시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 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 엘리커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뷰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날씨 이야기.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올해 여름 강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기후 위기에 취약한 펭귄의 생존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펭귄 종은 과거 강한 엘니뇨 시기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 연안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펭귄과 적도 갈라파고스 제도에 서식하고 있는 갈라파고스 펭귄은 서로 다른 바다에 살지만 기후 위기와 해양 먹이망 변화 속에서 가장 취약한 펭귄 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엘니뇨 고온 현상이 1850년대 엘니뇨가 관측된 이래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복판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이 오는 연말 섭씨 3도 정도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1877년과 2015년에 세워진 역대 고온 기록을 넘는 것으로 슈퍼 엘니뇨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인데요. 엘니뇨 기록은 185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엘니뇨는 지구 전체의 가뭄, 홍수, 폭염, 습도, 해빙 양상을 바꿀 수 있으며 전 세계 농업, 보건, 경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태평양에서 보기 드문 삼중 사이클론이 발생하면서 최강 엘니뇨 가능성이 커졌는데 삼중 사이클론이 강력한 돌풍을 일으켜 깊은 바다에 찬 해수가 표면에 올라오지 못하면서 해수 표면 온도가 평균보다 섭씨 7도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보통 데워지고 식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양에서 매우 큰 이상현상이라고 하네요. 엘니뇨 현상은 이미 기상 패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미 해양대기청은 오는 7월까지 완전히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전 세계 기온이 기록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해양의 열을 대기에 방출하면서 전 세계에 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은 올해 2026년이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강해질수록 내년이 기적적으로 또 더운 해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후 모델링과 온난화 추세 분석 전문가인 하우스파더에 따르면은 내년이 어쩌면 사상 최고로 더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3%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일이죠.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염 끝에 방글라데시 전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낙뢰로 최소 14명이 사망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일부 지역에 국지성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최근 수주간 지속이 된 폭염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낙뢰 위험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뢰 피해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로도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낙뢰로 330명이 사망을 했는데 희생자의 상당수는 보호장비 없이 들판에서 일하던 농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부들은 특히 여름과 우기에는 고무장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인식 부족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자료만 보더라도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평균 약 300명이 낙뢰로 사망을 하며 피해는 주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해 드렸지만 기후를 망가뜨리는 것은 주로 선진국이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은 약소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 살면서 이런 소식만 전해드리는 것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월요일은 한랭전선이 물러가면서 다시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소나기가 내린 지역 많았죠. 오후 들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날씨는 개었습니다만은 북서풍이 때때로 10에서 20마일까지 강해져서 낮 최고 기온이 60도, 섭씨 16도이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따뜻했던 주말과는 좀 확연히 다른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맑고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고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4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운데 서부 지역에는 서리 주의보까지 발령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화요일은 워싱턴 DC 지역에 시원하고 상쾌한 날씨와 함께 훨씬 더 많은 햇살이 비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40도대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오후 들면서 낮 최고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습도는 낮고 바람도 약해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주변 지역은 저녁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기상현상이 다가오기 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정확한 날씨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밤 최저기온은 55도, 섭씨 13도, 바람은 남풍으로 가볍게 불겠습니다.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바람 불겠고요. 오후에 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에서 75도 사이, 섭씨는 21도에서 24도, 바람은 남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고요. 20에서 30마일 상당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수요일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큽니다. 목요일에는 선선하고 산들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에는 눈에 띄게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최고기온 68도, 섭씨 2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가볍게 불겠고요. 밤 최저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불면서 선선한 목요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면서 기온은 오르겠고요. 다음 주는 시작과 함께 초여름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훨씬 더 날씨가 좋을 듯한데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윤상입니다.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아, 요새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지 않으실까 합니다. 로이체 보안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금방 갔네요.
0: 예, 아니, 그리고 항상 밝으세요.
1: 밝아야죠.
0: 사건, 사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요새 너무 많거든요.
1: 아유, 무지 많이 나오죠.
0: 오, 웬일이에요?
1: 글쎄요, 뭐 요즘에 그 경제도 안 좋고 또 뭐 전쟁도 아직도 존재하고 그래서 예, 가스값도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의 불쾌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짜증이 많아졌나?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이 마이너리티이고 또 이 한인 커뮤니티만 생각하다 보니까 메이저에서 크게 일어나는 사건 이외에는 솔직히 이 동네에서 로컬에서 일어난 자잘한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는 저희 같은 경찰들이나 저희들은 항상 콜이 나오면 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에브리데이 무슨 뭐 다른 콜도 들어오고 뭐 이상한 콜도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아,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도 됐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졸업 시즌 되면은 좀 우리 경찰들이 긴장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왜 우리 저기 송은경 씨도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적 있죠? 그 졸업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0: 빨리 엄마 아빠 집에 보내고 네. 우리들끼리 어디 가자고 스케줄 다 나오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게 그 사춘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 본인들은 다 어른이 된 기분인가 봐.
0: 그치, 그치.
1: 그리고 좀 들떠 있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지금 요 시즌 때는 뭐 프롬파리도 많이 가고.
0: 어, 제 아들도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1: 예, 도시로. 그러니까 이런 프롬파리도 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왜냐면은 뭐 항상 1년마다 뭐 연례 행사로 나오는 것 같이 네. 교통사고. 예, 이게 왜냐면은 본인들이 막 애들 같이 태워가지고.
0: 익사이링 돼서.
1: 너무 익사이링 되니까 이제 난 졸업했다. 뭐 이제 뭐 다 산 사람 같이. 막 운전을 막 그
0: 술 하나도 못 사면서
1: 예 굉장히 빨리 하고 이래서 혼자만 저기 하면 좋은데
0: 네
1: 어, 근데 이상하게 운전한 사람은 살아
0: 그쵸
1: 예 오. 그게 왜냐면 운전대가 자기 그 보호 방어가 되니까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그래서 보면은 교통사고 나서 가서 보면 어린 애들 이제 갓 졸업하는 애들 보면 정말 뭐 눈 뜨고 보기 힘든
0: 순간이에요 사고는
1: 예,
0: 정말
1: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안 보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쵸.
1: 보내주시되 조금은 그래도 교육을 좀 주고 보내주는 게 어떤가?
0: 예, 예, 예.
1: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고도 좀 덜 나고
0: 아니 지금 요 근래에 유독 도로에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1: 예,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는 지금 그 캠페인 기간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나 네네. 이런 애들 막 들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생 애들 방학하면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어차피 또 엄청나게 뭐 부모님 차도 끌고 나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0: 예.
1: 그러니까 요 시즌이 아마 굉장히 바쁜 시즌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아, 여러 가지로 많이 겹쳐 있네요.
1: 예, 그래서 지금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테이트 폴리스하고 그 협조해가지고
0: 네네.
1: 모든 도로에 지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다니시다 보면은 아마 경찰차들, 오토바이,
0: 굉장히
1: 경찰차들 많이 있는 거
0: 사이클
1: 보실
0: 많이
1: 거예요.
0: 봤어요.
1: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뭐 전에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던지 모르겠지만은 기본 속도보다 한 10마일 정도 더 달려도 돼요?
0: 괜찮겠지?
1: 괜찮겠지?
0: 네네네.
1: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은 스피드 리밋은 스피드 리밋이에요.
0: 맞아요.
1: 55마일이면
0: 그
1: 55마일이 네. 그게 스피드 리밋이에요.
0: 그럼 56마일이 됐을 때 티켓을 끊어도 할 말은 사실은
1: 당연하죠.
0: 없는 거죠.
1: 왜냐하면 스피드 리밋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은 아이씨 10마일은 괜찮던데 이거는 예. 그냥 통상적인 저기로 생각하시고
0: 근데 그건 잊어버리세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흐름에 따라서 운전하시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0: 아,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다 스피드 리밋을 지키는데 네. 10마일 오버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나 혼자 1차선으로 질주하시면
1: 그렇죠. 안 되고요.
0: 된다.
1: 그 대신 만약에 뭐 55마일인데 차들이 보통 한 60마일 정도
0: 네네네.
1: 한 65마일 정도 미만으로
0: 모두가
1: 이렇게 뭐
0: 같이.
1: 달리면 네네네.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달리는 거는 괜찮아요.
0: 괜찮다.
1: 그렇지만 혼자 돋보이려고 다니다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띄거든요, 눈에.
0: 네, 그렇죠.
1: 예, 그러니까는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제 동료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0: 네.
1: 한국 분이 한번 잡히셨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라우든 카운티에서.
0: 네.
1: 근데 이분이 엄청 억울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 뭐야 한인 경찰들 나 지금 저기 뭐 통역해 달라 이래가지고 아마 우리 한인 경찰에가 아마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0: 네네.
1: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0: 네.
1: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0: 그러니까 뭔가 억울했을까?
1: 왜 그렇게 잡혔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0: 네.
1: 근데 딜리버리 하면은 자기 전화기에다가 이제 그 GPS를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근데 이거를 이제 GPS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처음 가는 길이었는지 그 GPS를 좀 헷갈리셨나 봐.
0: 예.
1: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갓길에다가 놓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알고 가면 되는데 이분은 그냥 길 가운데 쓴 거예요.
0: 어?
1: 그러고서는 전화기를 손으로 보고 있었다고.
0: 그건 안 되죠.
1: 근데 그거가 이제 뒤에 있던 이제 우리 경찰애가 보고 왜 갑자기 길에서 쓰지?
0: 네.
1: 이제 그분은 이제 뭐 많은 차량이 없으니까 섰나 본데. 그래서 이제 풀오버를 시켜서
0: 예.
1: 왜 섰냐 이랬더니 내가 지금 길을 잊어버렸는데 GPS 보고 지금 잠깐 보느라고 섰다.
0: 와.
1: 이렇게 된 거예요.
0: 자기 죄를 이실직고 했네 또.
1: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길에 섰다고 티켓 먹었죠.
0: 어머.
1: 그다음에
0: 전화기.
1: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전화기는 걸어놓으시라고.
0: 그래요. 손으로 쥐고 예. 있으면.
1: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핸드프리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것도 티켓 받으시고.
0: 아이고.
1: 그래서 두 개를 받으셔가지고 나는 이거 억울하다.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래서 한번 난리 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0: 그분 이제 그 코트 가셔야겠네.
1: 코트는 안 가도 되는 그 티켓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뭐 내기만 하면 돼요.
0: 아, 점수 높고?
1: 예, 점수 높고 그냥 내기만 하시면 되지만
0: 네?
1: 그래도 억울하시니까.
0: 그렇죠. 속상하죠.
1: 예, 그렇지만 제가 항상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0: 예, 예.
1: 절대 손에서는 뭐든지 전화기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전화 안 해도.
0: 네. 예. 핸드 프리.
1: 맞아요.
0: 예, 프림.
1: 항상 두 손은 핸들에 갖다 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0: 특히 요새 경찰들이 많이 거리에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워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하셨다가 티켓 뜨면 누구만 손해?
1: 나만 손해.
0: 너무 감사해요.
1: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 가까운 분들한테 지인들이나 친척들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그래요. 카톡만 공유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0: 예. 자, 매주 월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그 가까운 로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죠.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캐리비언 프린세스호에서 지난 7일에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발병한 것을 확인했다며 승객 102명과 승무원 13명 등 115명이 감염이 돼 격리 조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는 승객 3,116명과 승무원 1,131명 등 총 4,247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크루즈선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 카리브해를 항해하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외에도 고열, 복통,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승무원들은 선내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감염자들을 격리했으며 또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대변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크루즈선은 낯선 환경과 밀집된 공간 특성상 감염병 확산이 온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 다른 승객과의 접촉, 공용 공간 표면과 식기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많이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 발병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한 크루즈선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2024년 독일 축제 기간에는 800명 이상이 감염된 바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최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 3명이 숨진 가운데 발생을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 크루즈가 문제요. 크루즈가... 아이 근데 또 크루즈만한 여행도 없고 말요. 참 좋자고 간 것인데 죽게 생겼으니 아이고 또 이참에 크루즈 불황 맞겄네. 그냥 여행사만 죽어나는 거지 뭐. 아이고.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밀수 의심 보트를 공격을 해 두 명이 숨지고 생존자 한 명이 남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 남부사령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검은 선박 모양의 물체가 폭발하는 장면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남부사령부는 생존자를 위해 미 해양경비대에 즉시 통보해 수색구조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방구의 마약 카르텔 근절을 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새로운 미국 대테러 전략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동태평양과 카리브해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해역에서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폭파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작전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193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은 해당 선박들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몇 주 동안 공격이 다시 강화됐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영내 지도자들에게 마약 밀수업자들과 초국가적 범죄 조직들에 맞서 스스로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압박해왔는데 여기에 비판론자들은 미군의 보트 공격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하네요.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이라고. 이 의심 선박이라고 해놓고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것이 이? 이거 일단 조져놓고 보자 뭐 이런 심산인데 아이고 이 수많은 업보를 어쩌려고 참 그러시는지 깝깝하네요. 홍콩의 한 영화관에서 한 커플이 지독한 냄새로 유명한 과일인 두리안을 까먹어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관람객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은 영화가 시작된 후 뒤늦게 입장한 한 남녀 커플이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천국의 맛, 지옥의 냄새라고 불리는 과일 두리안이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아주 능숙하게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두리안을 먹기 시작했다며 순식간에 지독한 냄새가 상영관 전체로 퍼졌으며 심지어 이 남성은 신발까지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리는 등 민폐 행동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화관에 있던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영화관에서 흔히 들리는 대화 소음이나 부스럭거리는 소리보다 두리안 냄새가 수백 배 더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해당 사연이 퍼지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대다수는 공공장소에서 두리안을 먹는 건 테러나 다름없다며 커플을 비판했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현장에서 즉시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왜 영화가 끝난 뒤 온라인에 글만 올리느냐며 글쓴이의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에 현지 영화관 체인들의 외부 음식 반입 규정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다음번엔 영화관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 나오겠다. 통구이 비둘기 정도는 가져와야 다음 단계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아니 라면은 냄새가 확 매나 죽이는디. 라면을 두리안에 비교를 향이. 되레 라면이 지옥이면 냄새는 천국이요. 차라리 홍어를 먹으면 모를까? 인도네시아의 한 오지섬에 소재한 두코노 화산이 폭발을 해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화산은 북서부에 있는 말루쿠섬 동편에 있으며 1355m 화산을 향해 전날 20명 정도의 등반객들이 당국의 안전 지침을 어기고 등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날 아침 7시경 두코노 화산이 분출 폭발해 제2의 두툼한 기둥이 정상에서 만 미터 위 하늘까지 솟구쳤다고 하는데요. 지질 측량소에 따르면 화산이 분출 폭발해 두툼한 기둥이 정상에서 만 미터 위 하늘까지 솟구쳤으며 분출은 16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관리들 말에 의하면 당일 산은 분출 경보가 내려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등반객들이 등산 금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코노산은 인도네시아 화산 중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이며 1933년 이후 거의 끊이지 않고 분출해왔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소위 태평양의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으며 활화산이 무려 120개나 넘는다고 하네요. 기질남은 뭔 짓은 못하겠냐마는 이 화산이 분출하는 걸 뻔히 알고도 말이오. 기어 올라간 종자들 대가리에는 대체 무엇이 들었대요? 독일 당국이 여성 상대 폭력을 줄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범에도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법원은 6개월간 전자팔찌 착용을 명령하고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팔찌를 살인, 성폭행, 테러범죄에서 가정폭력으로 확대한 이유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느는 데다 접근금지만으로는 예방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1월 한 남성이 옛 연인을 도끼 등으로 공격하려고 시도하다 5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피해만도 26만 6천 명으로 4년 전에 비해 17.8%나 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 페미사이드, 일명 여성 살해 피해자는 30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2009년부터 가정폭력범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스페인이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해자 전자팔찌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네요.
1: 금팔찌, 은팔찌 다른 건 차차도 이 전자팔찌만은 차지 말아야죠. 이.
0: 최근 중국 후난성 폭죽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앞두고 무리한 생산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중국 후난성 류양시 소재 화성 폭죽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지난주까지 37명으로 늘었고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부상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발표된 26명 사망, 61명 부상보다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현장 영상에는 넓은 공장 부지 곳곳에 붕괴된 건물 잔해가 널린 가운데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치솟은 모습이 담겨 폭발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고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직접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위험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관련 업체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사고 책임자를 구금한 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정부의 생산 제한 조치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점은 해외 주문 물량을 집중 생산하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 소재의 한 대형 폭죽 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미국 고객사 물량은 일반적으로 6월 이전까지 납품한다며 독립기념일 행사에 맞춰 주문이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고객사들은 통상 1년 전에 주문을 넣고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폭죽 제조 업체 관계자도 생산 제한선에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폭발이 발생한 공장이 실제 미국 독립기념일용 제품을 생산 중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0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폭죽 도시로 불리우며 중국 시장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3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불꽃놀이 제조 업체들은 이번 사고로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으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
1: 한마디로 폭망이네요, 폭망. 예, 엿대쇼. 이.
0: 미국의 간판 심야 토크쇼 스튜디오에 한국식 소맥과 건배 구호가 울려 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술자리 문화가 미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에서 쿨한 트렌드로 소개가 되며 현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지미 펠런 쇼에 한국인 배우 대니얼 데 킴이 출연을 한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를 소개했는데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단연 한국식 폭탄주인 소맥 제조 과정이었습니다. 진행자 지미 펠런이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자 대니얼 데 킴은 K타운 한인타운을 이곳으로 가져오겠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져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했는데 그는 능숙하게 맥주잔 위에 쇠 젓가락 두 개를 나란히 올린 뒤 그 위에 소주를 채운 잔을 아슬아슬하게 세웠습니다. 이어 원, 투, 쓰리 구호와 함께 책상을 내리치자 소주잔이 맥주잔 속으로 퐁당 빠졌는데 해외에서 폭탄주를 일컫는 단어인 이른바 소주 범을 선보인 것입니다. 지미 펠런은 연신 와우를 외치며 감탄을 했고 두 사람은 한국어로 건배를 외치며 잔을 비웠는데 대니엘 데 킴은 술을 따를 때에도 한국에는 엄격한 예절이 있다며 존중의 의미를 담아 연장자에게 두 손으로 술을 따른다며 한국 특유의 유교 문화를 설명해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내가 자랄 때만 해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지금처럼 쿨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K-POP,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 전반, 한국 문화 전반에 흐르는 멋진 요소에 자부심을 드러냈고 이에 지미 펠런 역시 나는 김치를 정말 사랑한다며 K-푸드 팬임을 자처했습니다. 방송 직후 온라인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는 소맥이 일주일 안에 미국을 점령할 것 같다. 한국 문화를 존중을 담아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등 세계의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졌으며 한 시청자는 아무도 한국에 관심이 없을 때부터 도전해온 대니얼의 모습이 지금의 대한민국 같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소맥은 전 세계에 어딜 가도 없지요. 이 소주 못 드시는 분들도 이 소맥은 술술 넘어가고 말이요. 이 몇 잔만 먹어도 알딸딸한 것이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술 문화가 참 많아요. 이. 아이고 갑자기 그 포항 폭탄주 이모가 생각이 나네. 그 이모 퍼포먼스 뜨면 짱 끄실 텐디. 아이 궁금하신 분들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항 폭탄주 이모, 포항 폭탄주 이모 쳐보세요. 기가 똥이 찰 겁니다. 아유 갑자기 끊었던 술이 땡겨버리네.

이 건배라는 말도 가르쳐준 것이 아주 잘했네. 이 건배 좋지요. 아이고 땡긴다 땡겨. 막걸리가 땡긴다.

나훈아의 건배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잠시 줄이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부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ADHD 데코리드 부모를 위한 필수 가이드를 주제로 아동과 성인의 ADHD에 대한 이해부터 진단, 치료, 그리고 실질적인 양육 전략까지 워싱턴 가정상담소 멘탈 헬스팀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최 크리스틴 박사와 임상 전문 상담사 이다운 박사가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5월 14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가정상담소 홈페이지 fccgw.org 또는 전화 703-761-2225, 703-761-222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인투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주최하는 제1기 버지니아 성경 중심의 상담 치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성경적 상담, 인지 치료와 행동 분석, 커뮤니케이션 등 전문 강사진이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6일 토요일,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지니아 비엔나에 위치한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가족이나 성도님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신도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경 중심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703-307-8453, 703-307-8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한 기업인 친선포럼과 버지니아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반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과 예방, 법적 권리와 커뮤니티 협력 포럼이 개최됩니다. 최근 반아시안 혐오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법률, 외교, 치안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예방 전력을 공유하게 되는 이번 포럼은 5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립니다.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이 가능하니 자세한 문의는 240-281-7949-703-939-552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페어팩스 카운티 등 관련 기관의 후원과 함께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응 역량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인 동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여기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 1310. 항상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죠.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금요일날 들려드렸었어 했었는데 어떡하죠? 예, 오늘도 당연히 라디오 듣고 계시겠죠? 오, 삐지셨나. 오늘까지 카톡을 안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라라라 퀴즈 들으시고요. 정답은 올려주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세스 박. 제가 알기로는 뉴저지에서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주연의 꽃과 나비 신청해 주셨었습니다. 아직까지만 해도 글쎄 나비가 있을래나 했는데 지금 뭐 날씨 완전히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화창합니다. 잘 찾아보면 나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주연이 부릅니다. 꽃과 나비.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뭐 이 구절도 너무나도 유명하죠. 범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아, 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역시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러다가도 또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다니까.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자, 오늘도 행복한 청혼의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지내셨나요? 이 글은 새벽에 보내지만 과거의 글이 되네요. 하루하루가 평온한 평강의 날이 되셨기를 기원하며 남은 시간도 더욱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신청해 주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바로 우리 복별님의 신청곡. 언제 들어도 이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아침엔 봄비가 좀 내린 듯하죠?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과 시 그리고 노래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침은 어제 실수를 다시 시작하라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간이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마음이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오듯 오늘의 희망도 당신 곁에 조용히 와 있다. 아름다운 선택. 숨 고르는 길목마다 오던 길도 갈래지어 펼쳐집니다. 눈 한번 깜빡일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달콤한 것보다는 오히려 메마른 것을, 넘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을, 평탄한 길보다는 굽고 후미진 길을. 아름다운 이어 이것이 당신께 닿는 외길입니까? 네,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글인데요.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겹쳤네요. 홍수희의 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BTS의 Spring Day, 봄날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짝이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지나간 오후 상큼한 날씨가 좋군요. 가슴에 사랑의 꽃이 피면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 만드세요 하시면서 김명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박상규입니다. 조약돌.

La la la quiz.매일 똑같은 곡 다섯 곡을 들려드려요. 일주일 동안 잘 들어보시고 이 다섯 곡의 공통점을 찾으신 다음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또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퀴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를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도 맛있게 이것저것 골라 드실 수 있는 쿠폰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라라라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들려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뵙게 시간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곡은 강문경의 곡입니다. 잊었다가 아우 좋아.

우리 연미님이 좋아하시는 김태웅. 글쎄요, 노래만 잘 들으시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

마지막 다섯 번째 곡 한 곡 남겨놓고 있는데요. 황민호의 곡이죠.

0: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아요. 애들이 노래 너무 잘하죠. 어른들 진짜 뺨칩니다.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는 수요일에 합니다. 자, 곡 들으시면서 또 안내 말씀 들으시고요. 또 잠시 후에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 시축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만다린 100당 3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스페셜 세일 9불 9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9불 99, 통통배 더 맛있는 자반 이면수 개당 6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매주 월요일 가수와 그 뒷담화를 아주 구수하게 아주 재미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수지씨.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흥미진진함을 뒤로하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씨 나와주세요.
1: 네, 나왔습니다.
0: 저는 이 소개할 때마다 그 옛날에 네. 그 악극 시절 밑에 이제 가만히 네. 깔아놓고 그 변사가 저 옆에서 이제 하면은 그 무대 뒤에 까만 천막 뒤에서 이렇게 싹 나오는 그게 연상이 돼요.
2: 아니, 나이도 많지 않은데 어째 그런 게 연상이 될까. 전생에 봤나 봐.
0: 글쎄 말해요. 근데 솔직히 실제로 보진 않았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볼 때.
2: 그렇죠.
0: 그런 게 나올 때는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수지 씨도 그렇지 않나요?
2: 저도 그래요. 흥미가 진진하고.
0: 맨 씌일 때 없는 것만 기억하고 말이요.
2: 맞아요. 진짜 기억해야 될 거는 안 하고.
0: 맞아요. 어떤 연예인들 중에 아유 이것은 좀 잊어줬으면 하는데 그것만 또 기억에 남아.
2: 아유 글쎄 말이요. 우리 흠이 있다면 그거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재밌죠. 자, 오늘은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됩니다.
2: 네, 오늘은요. 홍수환 씨하고 아주 떠들썩하게 연문을 일으키시던 오키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0: 예, 지난주에 장미화 씨에 이어서 오키. 두 분의 좀 캐릭터가 비슷하지만 그래도 결이 약간은 달라요.
2: 네. 오키 씨는 1953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대화여자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0: 네.
2: 오키 씨는 피곤한 눈매 못지않게 가지런한 일을 훤히 드러내 보이면서 그 호탕한 웃음을 웃는 그것이 또 매력이 아니겠어요?
0: 그럼요.
2: 본명은 김광숙,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던 복싱 선수 출신 홍수환의 아내예요.
0: 네.
2: 어린 시절에는 친정 할머니로부터 김옥녀라는 애칭으로 불렀대요. 이모의 소개로 테너 색소폰 연주자 겸 작곡가 이봉조와 기타 연주자 겸 작곡가 김희갑에 의해서 가수로 발탁되었어요. 1972년 미국에서 서울 시스터즈 밴드로 가수 활동을 하다가 키리 킴으로 일을 했대요. 키리가죠? 고양이 새끼. 귀국해서 1974년 김희갑 작곡의 나는 몰라요 라는 곡으로 국내에서 솔로 가수로 정식 데뷔를 했어요. 그 후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 사촌 등이 히트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1981년 프로복서 출신의 홍수환과 연애 결혼한 후에 1985년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음식점 사업에 전념하다가 2003년 5월 31일 이후 가수 분야에 복귀해서 소설 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발표했어요. 현재는 지난날 그룹 사운드 출신 중견 동료 가수들의 음악 재기 관련 활동을 독려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대요.
0: 사업도 하고 계시네요. 음악 쪽으로.
2: 네. 가족 관계로는 남편 홍수환과 슬하의 일남일녀가 있어요.
0: 네.
2: 유부남 권투 선수와 처녀 가수의 동거 결별과 재회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예인 부부보다도 많은 스캔들과 화제를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던 홍수환 오키 부부. 늦둥이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부의 요즘 생활이에요.
0: 홍수환 씨가 처음에는 유부남이셨었구나. 몰랐네요.
2: 그럼요. 그쪽에 애가 셋이었었어요.
0: 아이고.
2: 둘이었는데 마지막 애를 오키 씨랑 같은 해에 애를 낳았어요.
0: 아니 난리 났었겠는데?
2: 난리도 아니었는데 사실 홍수환 씨가 꼬드긴 거예요, 오키 씨를.
0: 아니, 오키 씨 여동생이 지금 메릴랜드 쪽인가? 버지니아에 사시는데, 아우, 아주 네. 이쁘고,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 잘하세요.
2: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만났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아이고, 누구를 욕하겄어.
2: 아유, 누구를 원망요.
0: 맞아요, 지나가는
2: 응. 여기서 우리 나는 몰라요. 들어볼까요?
0: 처음에 모르셨다며.
2: 그러니까.

0: 아니 목소리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1: 정말 그렇게 될줄 모르고 만났나 봐요.
0: 네, 그럼요.
1: 대한민국 만세,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0: 아,
1: 상대를 링 바닥에 때려 눕히고 두 손을 번쩍 치켜들어서 승리의 감격을 목청껏 외치던 그의 모습은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생생하죠. 지난 77년 11월 먼 나라 파나마의 링 위에서 당시 27의 그는 네 번을 쓰러뜨리고 일어나 상대 챔피언을 KO시켰어요. 그가 일궈낸 사전 5기는 세계 복싱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당시 생중계하던 동양방송 TBC
0: 네.
1: 거기서는 기적 같은 장면을 무려 27번이나 반복해서 내보냈대요.
0: 와.
1: 홍수한 그 당시 그 군사 독재에 힘겨워하던 국민들은 그를 한국 복싱의 신화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0: 네네.
1: 두 체급 챔피언의 오르는 순간이었는데 상대는 지옥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카라스키아.
0: 아유 유명하죠 카라스키아. 예.
1: 네. 전문가들 모두 홍수환의 완패를 예상하고 있었대요.
0: 네, 맞아요.
1: 연거포 네 번이나 강펀치를 맞고 나가 떨어졌다가 3라운드 시작 48초 만에 KO 시켜버렸어요.
0: 대단했어요 그때. 예.
1: 홍수환은 당시를 회상하며 흥분하던 그의 눈에 잠시 감격의 눈물을 맺히는 듯 했대요. 그랬더니 오키 씨가 아이고 또 그 얘기네 하도 들어서 이제 그냥 마치 내가 링 위에 있었던 사람처럼 생생하다니까요. 오키가 하는 얘기가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남자 나이 70이 넘으면 다 그렇죠 뭐. 예전엔 티격태격 싸운 일도 많았는데 나이가 드니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홍수환 오키 부부는 지난 92년 재결합했어요. 77년 당시 강추위 속에서도 그 카퍼레이드를 펼치면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던 홍수환은 6개월 만에 콜롬비아 리카르도의 타이틀을 뺏겼어요. 그리고 이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유부남이었었으면서도 지금의 아내인 가수 오키와 1년 동안 동거를 하며 스캔들을 일으켰어요. 당시 선수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한국권투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당황하다가 오키와도 헤어졌고 82년엔 가족들과 미국 알라스카로 떠나서 택시 운전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렸대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87년 LA로 옮겼으나 부인과 이혼하면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92년 귀국해서 오키와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오키 씨를 사랑은 했네.
1: 데일러브 이치하다.
0: 그러니까 말이요.
1: 오키 씨도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0: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천생연분이신 거죠.
1: 홍수환이 성격이 그렇게 좋대요.
0: 아유 저 후배들이 많아요. 잘 따르고.
1: 그리고 젊었을 때 잘생겼었잖아요.
0: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 재결합하는 데는 딸 윤정이의 그 오키 딸이에요.
0: 응?
1: 역할이 컸대요. 국내에서 프로복싱 데뷔전을 치른 전처 소생의 아들 대호와 동갑내기인데 어려서 엄청나게 증오를 했대요. 홍수환이를. 이 딸이 결국 혼자 된 어머니와 아버지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0: 아.
1: 그럼 우리 여기서 아내의 일기 들어볼까요?
0: 네.

0: 저는 이 오키 씨 아내 일기를 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좀 생소한데요?
1: 그렇죠. 그럼 저도 생소해요. 아이들을 보면 늘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이 홍수환 씨가 네. 어느 쪽이고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배달은 형제지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아주 대견하대요.
0: 아유,
1: 어른들보다 낫죠. 뭐.
0: 그런 느낌 말이요.
1: 미국에서 힘겹게 살던 홍수환은 한국에 돌아온 이후 권투 도장을 내고 한 달에 열흘 정도는 기업체 강의에서 사전 오기 신화를 전파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러나 그의 활동은 그전만큼 주목받지 못했어요. 오키 역시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고 지난 68년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를 통해서 가수 생활을 시작해서 73년 국내 무대에 데뷔한 오키는 당시 파격적인 의상과 시원한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사촌, 아내의 일기 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냈지만 홍수환과의 스캔들 이후 18년 동안 앨범을 발표하지를 못했대요.
0: 오, 꽤 오랜 시간이었네요.
1: 안 나왔었어요, 한동안. 그 사이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등 많은 일들을 겪었죠.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키 씨가 자기 얘기를 하면요. 아, 그러냐고 해서 다 언더스탠 하나 보다고 가서 보면은 나중에 기사라는 거 보면은 엉뚱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유, 그때부터 기레기들이 많았던 겨.
1: 그게.
0: 그때 싹 정리를 해셔시 하는 뒤 가들이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았어.
1: 원래 잡초는 안 죽어요.
0: 밟으면 더 질기게 살아나더라고.
1: 그렇죠. 밤무대와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곳 밖에는 중견 가수를 받아주는 무대가 없는 중견 가수들끼리 말하는 다친 음악회를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최근엔 지방 공연이 늘어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일이 많아졌다고. 부부 동반으로 경남 거창에서도 공연을 했대요.
0: 그 오키 씨가 보면 굉장히 솔직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셔도 돼. 아이고 뭐 다 아는데 뭐 어때요? 뭐 이러면서 아마 그런 솔직함 때문에 그 불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뭐 자다가 방 코 걸고 그런 소리 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조금씩 멀어져 갔지만 두 사람에겐 크나큰 보물이 하나 생겼다고 하네요. 바로 늦둥이 아들 장환이. 재결합 당시 얻은 장환이는 부부가 감정싸움 조짐이 보이면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중재자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아빠는 모르는 비밀을 엄마와 간직하고 있고
0: 아이고.
1: 그러니까 아빠에겐 아주 얄미운 아들이고 엄마에겐 늦은 귀가의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는 시어머니 아들이래요. 재결합 후 불꽃처럼 확 올랐다가 오랜 시간 이별했던 그리고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이들에게 부부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세인들 사이에선 이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이 늘 화제가 되곤 했죠. 젊어서는 서로 오해가 많았고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너무 귀가 얇았던 거죠. 요즘도 아이들 문제, 뭐 두 사람의 성격 문제로 여전히 다투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래요. 또 싸울 힘도 없고 홍수환이 말하는 오키는 감정의 변화가 적고 매사에 꾸준한 성격, 권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음악을 무척 좋아했던 가수와 만나 사랑을 하고 부부로 살 수 있어서 아주 행운이라고 하네요.
0: 그 홍수환 씨 동생이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홍수철.
1: 홍수환도 잘하잖아요.
0: 예, 예, 예. 그래도 어우, 그 동생분 음반도 내고 인기 꽤 많죠. 황제를 위하여 돈 때문에 철없던 사랑 그리고 또 장밋빛깔 그 입술 아유 의외로 히트곡 많아요. 그런데 가수 생활 접고 교회 목사로 활동 중인데 아마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건강을 회복했대요.
1: 별걸 다 알아.
0: 지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잖아요.
1: 여기서 우리 이웃사촌 들어보죠.
0: 예.

0: 그 본처가 들으면은 속상하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마 오키 씨 같으면 아이고 형님 나한테 감사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데리고 살자뇨.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1: 잊어버린 본처는 육갑절을 하고 사네. 그렇지. 홍수아는 권투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보다는 가수와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있다면서 아유. 점점 이 사람과 저는 무엇보다도 음악적 취향이 맞고 제 생각엔 오키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닐까 한대요. 아유 팔불출이 따로 그 오키는 원래 권투를 무척 싫어했대요. 사람을 가둬놓고 싸움을 시키는 것 같아서 무섭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0: 맞아요, 맞아요. 예.
1: 그런데 막상 홍수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여리더라고.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타입이래요.
0: 아, 그래서 보기보다 또 스윗하신가 보네.
1: 네. 근데 한 가지 불만은 평소 그렇게 쌓아놓은 공을 욱 하는 성미 때문에 한 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데요.
0: 또 누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또 찔리면서 또 그러네.
1: 그렇죠.
0: 네.
1: 이 부분은 팬들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홍수하는 연기 도전과 새로운 사업으로 바쁘고 아내 오키도 오랜만에 새 음반을 내어서
0: 네.
1: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 우선 그 출발은 남편이 시작을 했어요.
0: 오.
1: 코미디 영화 최후의 만찬도 했고 또한 작품에서 조직폭력배 보수인 장독대 역도 했고 SBS 수목 드라마 때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0: 오, 예, 예.
1: 네, 거기 복싱 해설자로도 등장했대요. 그래서 홍수아는 대본에 없는 애드리브를 그렇게 하는 등 연기자로서의 숨겨진 끼를 보여줘서 제작진에게 아주 호평을 받았대요.
0: 오, 그래요?
1: 근데 홍수아 얘기가 연기해보니까 복싱보다 훨씬 쉽더래요. 오키는 소설 같은 사랑을 발표하면서 내친 김에 처음 단독 콘서트까지 열었어요. 주변에 권유도 있고 또 왕년에 인기를 얻었던 가수들이 하나 둘 무대에 복귀하는 걸 보고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네요. 데뷔 당시엔 죄흥에 겨워서 불렀는데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노래에 감정이 많이 실린다는 얘기도 듣는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첫 타이틀곡은 홍수환과 함께 부른 댄스곡 불멸의 여인. 그러나 홍수환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활동곡을 소설 같은 사랑으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 소설 같은 사랑은 성인 취향의 발라드 곡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별거요 아니오. 근데 두 분이 그래도 불멸의 여인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0: 오, 그래요. 한번 좀 또 네, 예. 들어봐야겠는데요.
1: 네. 연예인 부부의 스캔들이 참 많죠.
0: 네.
1: 그런 걸 보면은 자기네들 이야기도 저렇게 흥미 위주로 비춰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0: 근데 이분들은 다른 그 불륜 부부보다는 물론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닥 거부감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원 부인이
0: 네.
1: 문제를 크게 삼질 않았기 때문에
0: 아...
1: 조용히 넘어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글쎄요, 그것도 있었겠네요.
1: 그리고 훌쩍 가버렸잖아요.
0: 그러게,
1: 하와이로.
0: 양반이시네.
1: 아주 복 받아서 잘 사실게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1: 네. 예. 그럼 오키와 홍수환 부부가 부른 불멸의 여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0: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기약을 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미님이 홍수환 씨는 여자복이 많은가 봐요 라고 올려주셨네. 네, 여자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인 성품이 좋으신 분 같아요. 네. 뭐, 사람마다 각자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자, 라라랜드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다 못 들려드리는 것이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습니다. 오키와 홍수환의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군사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연방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소고기 관세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4월 미 기존 주택 판매는 402만 건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연방우정청이 약 100년간 유지해온 권총 우편 발송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미 최초 한국어 수업 개설 83년 만에 한국학 전공 첫 졸업생 3명이 나왔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소득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실제 체감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DC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 투표제를 도입합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9일 상담소 3층 회의실에서 한인 시니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인 동무지기 2기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사진전 리셉션이 9일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위치한 프로젝트 솔저 갤러리에서 전미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며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중요한 일이며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농담주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지난 4일에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중견국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안보를 대폭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뉴욕타임즈는 11일 보도에서 최근 몇 주 사이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군사경제협력 사례가 잇따랐다고 짚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를 생산하고 호주가 일본으로부터 군함을 도입하며 인도가 베트남에 크루즈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캐나다가 인도에 우라늄을 보내기로 하고 브라질이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군용 수송기를 제작하기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난과 미국,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하려는 중견국들의 절박한 움직임으로 관측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거래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지원 축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후퇴할 경우 아시아의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이 매체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을 이유로 태평양에 있던 함대와 주한미군 탄약을 중동으로 전환 배치했는데 이것이 더 광범위한 병력 재배치의 전조라는 해석입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주동미군 5,0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일본도 미군 감축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얻는 대가로 두 나라의 병력을 감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매체는 진단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한 번에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주 국립대의 전략연구교수이자 전직 호주 정보당국 관리인 휴 화이트는 미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볼 수 없다고 느끼며 서로 의존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각국은 공개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군의 군사자산 전용에 대해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제1한 전쟁 개전 이후에 유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 대해 훌륭한 생각이라고 분나면서 우리는 일정 기간 연방 휘발유세를 없앴다가 유가가 하락하면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휘발유세 중단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언론들은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에 갤런당 18센트, 경유에는 갤런당 24센트의 연방세가 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전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 휘발유세 부과가 중단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CBS 인터뷰 이후에 백악관 행사에서 작은 비율이긴 하다면서도 어쨌든 돈이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제한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11일 수입 소고기에 적용되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율 할당 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중단되면 더 많은 수입 소고기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농가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에 목축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자본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예정입니다. 목축업계의 오랜 불만이었던 멸종 위기종, 늑대 보호 조치 완화와 식별용 전자태그 의무 등 일부 축산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장기간 이어진 미 소고기 가격의 상승에 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미국에서 계란, 우유 등 일부 식품 가격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소고기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코비드-19 당시 가축가격 급락과 극심한 가뭄이 겹치면서 목축업자들이 사육두수를 줄였고 미 소사육 규모는 75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고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사육두수가 유의미하게 회복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브라질과 호주 등지에서 수입량을 늘리고 있으며 올해 소고기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6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소고기 생산국인 브라질은 이미 1월에 미국의 저율관세 물량 한도를 채운 상태입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쇠고기 공급 부족을 단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목축업자들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8: 사상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7: 703-354-1950 703-354-1950.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우정청 USPS가 약 100년간 유지해온 권총 우편 발송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헌법상 총기 소지 권리를 근거로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반면에 민주당 주검찰총장 등은 범죄의 악용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 연방우정청 USPS가 약 100년간 유지해온 권총 우편 배송 금지 규정을 완화해 일반 개인도 권총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를 통해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고 민주당 소속 주검찰총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27년 범죄 억제를 목적으로 은닉형 총기의 우편 발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총포 제조업자나 허가받은 판매업체 등은 제한적으로 배송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1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면서 이 조항이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시민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우편으로 운송하는 것을 거부하는 건 위헌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USPS는 지난 4월 권총 및 리볼버 등 소형 화기의 개인 간 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장총류만 조건부로 우편 발송이 허용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주 내에서는 개인 간 총기 판매 및 발송이 가능해지며 주간 이동 시에는 제한적 조건 하에서 본인 소유 총기를 자신에게 발송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주 이동 중 사냥이나 스포츠 사격 등을 위한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약 24개 주 검찰총장들은 해당 규정이 범죄자나 가정폭력 전과자 등 총기 소지 금지 대상자에까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을 USPS에 전달했습니다. 네바다주 법무장관 에런 포드는 우리 주는 이미 총기 폭력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범죄자들이 더 쉽게 총기에 접근하도록 하는 건 피해자와 경찰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새 규정이 주별로 다른 총기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간 택배사인 UPS와 FedEx는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총기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총기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USPS는 현재 공청회 의견을 검토 중이며 최종 규정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의 변호인인 테지라 아베 변호사는 이날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앨런에게 적용된 대통령 암살 미수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공격, 총기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상태인 앨런은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날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앨런 측은 이번 사건을 관할하는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제닌 피로 워싱턴 DC 연방검사장 그리고 피로 검사장이 이끄는 워싱턴 DC 연방검찰청 전체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랜치 대행과 피로 검사장 이 당시 만찬에 참석했기 때문에 앨런의 잠재적 타깃이었을 수 있는 만큼 이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K-Radio,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읽뉴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독점 기사 Kennedy is driving a vast inquiry into vaccines despite his public silence.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중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백신에 대한 대규모 조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럼 기사 원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의 도입부 핵심 문장. Health Secretary Robert F. Kennedy Jr.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vaccines in recent months, at the behest of a White House worried that his unpopular stance will hurt Republicans in November's midterm elections. But he has not abandoned his quest for evidence that they are unsafe.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몇 달간 백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의 입장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 백악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탐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 문장에서 at the behest of란 누구누구의 요청에 따라 또는 누구의 명령으로라는 뜻의 격식을 차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stance는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말하고요. quest는 탐구, 추구라는 뜻으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으려는 길고 힘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케네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할까요? Mr. Kennedy is spearheading an intense push for government scientists to examine his long-held theory that vaccines are helping to fuel an epidemic of chronic disease. He sees vaccines as a potential culprit in various neurological and autoimmune disorders.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만성질환의 유행은 부채질하고 있다는 자신의 오랜 이론을 정부 과학자들이 검토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신을 다양한 신경계 및 자가 면역 질환의 잠재적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spearhead는 선봉에 서다, 진두지휘하다 라는 뜻이고요. long-held theory, 오랫동안 견지해온 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culprit란 보통 범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문제의 원인이나 주범을 의미하죠. 현재 케네디 장관은 약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CDC와 FDA 과학자들에게 이른바 Vax Unvax 연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맞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병원을 더 자주 가기 때문에 진단율이 높은 것뿐이라며 이 연구 방식에 pitfalls, 함정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 과학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Critics fear Mr. Kennedy will use the findings to further erode confidence in vaccines. Career scientists are raising alarms that he is cherry-picking data to support conclusions he has already made. 비판 논자들은 케네디 장관이 조사 결과들을 백신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데 사용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과학자들은 그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를 cherry-picking, 곧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를 하고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erode confidence는 신뢰를 갉아먹다 혹은 약화시키다 라는 의미고요. raise alarms, 경고를 바라다,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cherry picking,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나 사례만 골라내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죠. 오늘 살펴본 뉴욕타임즈 기사의 핵심은 결국 11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보건부 내부에서는 백신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연구가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지난 50년간 1억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백신의 신뢰도를 무너뜨릴까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케네디 측은 이것이 골드 스탠더드, 최고 수준의 과학적 검증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정책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백신을 맞았든지 맞지 않았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익뉴는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tomorrow!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3도, 섭씨 1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되며 막다가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다 차차 개이는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59도, 섭씨 1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8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최저 기온 57도, 섭씨 14도 예상되며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이어집니다. 워싱턴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뉴욕 총영사관 김상호 신임 총영사가 11일 공식 부임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미 건국 250주년을 맞는 해에 뉴욕에서 첫 인사를 드리게 돼 영광이라며 준 뉉욕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5개 주는 미 역사와 경제, 교육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이민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맨해튼과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한인사회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코리아타운은 세계인이 찾는 K푸드 명소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후 총영사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소통, 협력,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팀 코리아 뉴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외교 그리고 경제문화 교육 외교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뉴욕 총영사관 김상호 신임 총영사는 재외국민 보호, 동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아 재단에서 뉴욕 거주 한인들 대상으로 중독 이해와 회복을 돕는 4주간의 온라인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중독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트라우마, 관계 요인과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로 재해석하고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며 대상은 뉴욕 지역 한인 중독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중독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강사는 김선민 박사로 콜롬보 플랜 트레이너이자 을지대학교 겸임 교수,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5월 14일, 21일, 28일, 6월 4일에 걸쳐 총 4회 진행됩니다. 교육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등록 및 문의는 문자메시지 917-993-2377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5월 1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해금 리버스 모기지 안내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금은 연방주택청의 보증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의 한 종류로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자산, 즉 홈 에퀴티를 활용해서 노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나 생활비 부담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의 해금 상담사 자격을 갖춘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박인국 주택상담사가 진행합니다. 세미나에서는 해금 리버스 모기지의 기본 개념, 자격 조건, 자금 수령 및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해금 리버스 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와 달리 매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대출 잔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 주택 소유주는 계속해서 재산세, 주택보험, 주택유지관리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만 월 모기지 납부금이 부담되거나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은 시니어분 그리고 부모님의 노후 재정을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미나는 버지니아 주택국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지원되며 참석을 위한 사전 등록은 703-354-6345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0: 홈 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0: 홈 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 모기지.
3: 뱅크오프홉 홈 모기지.
4: 뱅크오브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드.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8: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9: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0: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11: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11: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0: 뉴저지 최대의 비즈니스 잔치 제3회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5월 16일 토요일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에서 50여 개 대표 업체와 3천 명의 소비자가 만나는 뉴저지 최대의 네트워킹 현장. 선물도 역대급입니다. 이번 행사는 메인 스폰서로 뱅크 오브 호프가 함께하며 하이트론 소원, 라플 상품, LG 스타일러부터 어린이 그림 대회와 전문가 부동산 세미나까지 가족 모두를 위한 풍성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K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소통하고 즐기고 실질적인 성과까지 만드는 특별한 기회. 5월 16일 뉴저지 부동산 앤 비즈니스 박람회에서 꼭 만나요.
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뉴욕주의 물가 상승률은 23.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주민들의 실질 소득은 대부분 지역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 소득은 단순 급여 인상뿐 아니라 집값과 식비, 교통비 같은 생활비 상승까지 함께 반영한 수치입니다. 즉 월급이 올랐더라도 생활비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면 실제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뉴욕주 전체의 실질 중간 가구 소득 증가율은 2%에 그쳤습니다. 또 뉴욕주 내 62개 카운티 가운데 23개 지역에서는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석준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팰팍 행정부에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현장에 이하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오는 6월 2일 열리는 팰팍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석준 후보가 11일 월요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과 주민들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의회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현재 팰팍타운 정부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누군가를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팰팍의 현 주소를 바로 알고 문제점을 인식한 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선거를 앞두고 저를 포함한 우리 후보들이 항상 외치듯 주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시의회의 승인과 감시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5: 민 후보는 2024년 12월 이전 행정부 직원 소송권과 관련해 팰팍 행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금 45만 달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는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의 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 후보는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합의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납부한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어떤 이유로든 재정 지급과 관련된 과정은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2024년 12월 직원 소송권에서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해당 합의자와 지급이 시의회 공식적인 논의와 승인이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주민의 세금과 공공재정을 다루는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소송 합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은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든 합의금을 지급하려면 그 과정은 투명해야 되고 법적 절차와 시의회 승인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합의금을 결정했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시의회는 왜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주민의 세금이 어떤 절차를 통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이에 K-Radio는 원고가 왜 소송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원유봉 시의원은 당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전 직원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펠팍타운 정부가 합의금으로 4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펠팍타운 정부는 유독 법적 소송이 많은 타운이라며 왜 이렇게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지 그리고 소송을 대하는 과정과 자세는 어떤지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후보 역시 펠팍 정부의 재정 부실과 투명성 부족 문제는 결국 커질 게 터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7: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뭐였어요?
8: 이게 이제 이분이 20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소송을 한 건데 자기가 그 페어하게, 부당하게 자기가 파이어됐대, 해고됐다는 거죠.
7: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가 보죠? 합의까지 해야 된다.
8: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타운에서 대부분 세트를 합니다.
7: 거의
8: 이게
7: 합의를 합니다.
8: 어떻게 잘못된지 아닌지에
7: 따져보지 않고
8: 보다는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렇게 푸시를 해요.
7: 근데 유독 펠팍이 소송 관련 비용이 주민들 세금으로 많이 새어나가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경찰 관련해서도 그렇고 성추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걸 결국엔 다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8: 그렇죠.
6: 사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내부적인 컨트롤이나 파이낸스 문제의 컨트롤이나 내부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조금 더 더하자면 77만 5천 불에 대한 예산 초과, 이게 예산 적자가 아닙니다. 초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회계 연도가 끝나는 12월 달에 갑자기 올라왔냐, 이런 걸 가지고서는 다 커뮤니티를 맡았던 위원들의 책임이다. 저희는 7명, 시장을 포함한 7명 체제의 시의회예요. 저희는, 저와 원현님은 항상 반대를 했던 투표예요. 왜? 문제, 요 77만 5천부터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내 표가 있느나 뭐든지 통과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이유에서는 분명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
8: 유난히 소송이 많은 타운 중에 하나예요. 그건 분명히 저희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소송이 되는지 그건 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임프로브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 원유봉 시의원은 일례로 펠팍타운 정부가 비전 미디어라는 밴더를 통해 PR을 하는데 2024년 11월 계약 기준 월 3,500불을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도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매달 4,000불씩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펠팍 타운 정부의 재정 적자, 예산 초과는 방만한 운영, 재정 부실, 주먹구구식 집행이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8: 저희가 쓰는 벤더 중에서 비전 미디어라는 벤더가 있어요. 퍼블릭 릴레이션. 그런데 이제 그 벤더가 2024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그 레졸루션입니다. 267, 2024년 267. 그런데 여기 보면 3,500불, 한 달에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계약서예요. 여기에도 3,500불을 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폐해한 건 2025년 1월부터 폐해했습니다. 12월에 보니까 매달 4,000불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왜 4,000불을 주냐? 그래도 다 통과시켜, 네 명이. 저는 계속 반대했죠. 요번에도 4월 미팅 때 이런 레졸루션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비전 미디어는 4,000불로 한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정권은 우리가 돈을 루즈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돈이 초과가 안 될 수가 없죠.
5: 민석준 후보는 이어 최근 자신을 둘러싼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위 조작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민 후보는 자신은 시카고 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며 이후 MIT에서 어드밴스드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항공학을 더 공부했고 이 프로그램은 학위 과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은 단 한 번도 MIT를 졸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왜 유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9: 저는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고 시카고에서 졸업을 하고 실습을 위해서 MIT에서 ASP 프로그램이라는 non-degree 펑션을 제가 수여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전공자로서 제가 항공기계학을 해서 지금도 항공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되자고 에비아닉스 클래스를 들은 거예요. 그게 과장돼가지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과정, 그러니까 공부한 과정을 추가로 제가 공부를 한 거지 수업을 듣고 에비아닉스라는 거를.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본인이 와전을 시켜서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선 MIT를 졸업을 했다 하고서는 그 영상 클립을 올렸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왔어요.
5: 민 후보는 이어 2019년 노래방 사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유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노래방 운영은 부모님이 하셨고 당시 노래방 내부에서 학생 간의 다툼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으며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노래방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가방 안에 술이 있었던 상태였지 노래방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했던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 네, 우선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이 비방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비방의 어떤 선거 구도에서 비방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첫 번째로 굉장히 조바심이 났구나. 3주를 남겨두고서는 비방을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정책으로 저희와 싸울 수 있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적인 정책을 가지고서는. 2019년에 발생한 노래방 사건.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팩트는 팩트고 운영을 한 거 맞습니다. 누가? 저희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이민 사회가 그래요. 사실 저는 1.5세고 전 아직까지도 이 머리에 이제 부모님을 품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너레이션이에요. 2019년에 발생을 했고 저는 싸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두 가지 티켓인데 하나는 오디넨스 티켓, 하나는 2C 크리미널 티켓이에요. 자, 이 두 건을 가지고선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 시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제 놀다가 어떤 사건의 개요가 시작이 됐어요.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고로 인해서 이제 경찰이 왔는데 일부 진술은 이제 저는 없었고 그 자리에 없었고 이제 일하는 친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루머와 틀리게 제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명확하게. 그리고 마시게 두지도 않았어요. 먹고 들어왔고 가방에 남은 술이 이제 싸움이 나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술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티켓을 받았는데 2019년 10월, 9월쯤 아마 발생을 했을 거예요. 2020년 이 건을 디스미스와 디스포지션을 받은 건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의 다큐먼트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고.
5: K-Radio 이하예입니다.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재고조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 붐에 힘입어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9% 오른 49,704.47, S&P5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9% 오른 7,412.84, 나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 오른 26,274.1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 연합뉴스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라디오.
1: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무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 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이 이어집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제안 답변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47년간 세계를 괴롭혔는데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2: 한 달여간 이어져온 종전 협상이 자초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3: 이란이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곧 서한을 보낼 거란 기대를 드러낸 지 이틀 만입니다. 답변을 받아본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이란 측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건 이란 쪽이라며 협상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는 이란이 47년간 미국과 전 세계를 가지고 놀아왔지만 더는 웃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의 답변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핵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꼽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해체와 모든 농축 핵물질 반납 요구를 명확히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 중재로 이뤄지던 비대면 협상은 또다시 결렬 위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대응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합의가 불발되면 물리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미군 피해를 감수하고 공격을 재개할지는 회의적이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대이란 역봉쇄, 해방 프로젝트 재개 등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면서 물밑 협상은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안 거부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 미국의 핵포기가 빠진 답변을 전달한 직후부터 강경 발언을 더욱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도자 모즈타바로부터 새 군사작전의 지침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답변을 받아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란은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놀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봤지만 상관없다면서 만족시키려고 계획을 짠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의 수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대화가 굴복을 뜻하진 않는다면서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

0: 군사작전을 수행할 새로운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و در صورت هر گونه خطای راهبردی تعرض و تجاوز از سوی آنان با سرعت عمل با شدت و پرقدرت با آن برخورد خواهند کرد.
0: 모즈타바도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 은둔 기간 중에도 군 통수권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2: 종전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3: 이처럼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란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또 한 번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2주 더 이란에 들어가서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원했던 목표물 중 70% 정도는 수행을 마쳤다면서도 그러나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목표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목표를 달성하고 종료됐다고 선언했는데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4: The operation Epic Fury is concluded. We achieved the objectives of that operation. I'm not going to, you know, we're not cheering for an additional situation to occur. We would prefer the path of peace.
0: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패배했다고 말했지만 작전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며 추가 공격을 안 해도 이란 재건에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언젠가는 확보할 거라고 강조하며 우주군을 통해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하면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MBC 뉴스는 역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겠지만 당장 석유 산업이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은 국내 정제 능력이 있어 당분간 생산을 지속할 수 있으며 봉쇄전 상당량의 원유를 높은 가격에 판매 일정 기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정부 재정 악화와 고물가를 피할 순 없겠지만 서방 당국자들은 이란 정권이 권력 기반만 유지한다면 상당 기간 압박을 견딜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입니다.
2: 종전안에 침묵하던 이란은 적대행위 중단에 집중하자면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핵 문제가 빠진 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이번 주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5: 이란은 전쟁 영구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에 집중하자는 답변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전 먼저, 핵 문제 논의는 나중이라는 이란과 핵 프로그램 축소를 강조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접점이 될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겁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마이크 알츠 주 유엔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를 통한 해결에 최대한 기회를 주고 있지만 공격 재개 카드도 손에 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레바논까지 포함한 전쟁 종식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계속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전이 발효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지상군을 주둔시키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작전 수행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이스라엘 내 미군의 상시 주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흔들린 외교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중재자로 나서는 등 중동 핵을 둘러싼 역학 관계는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입니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우려도 여전한 상황에서 앞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핵 금지 없는 잠정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란의 태도 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3: 구체적인 답변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미국이 요구한 핵시설 해체를 이란이 거부하고 종전과 경제

0: 투자자의 자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핵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란에 포르도 등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의 20년 중단, 모든 농축 핵물질 반납 등 7가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답변서에서 핵 관련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핵시설 해체 요구를 거부하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희석하고 나머지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한 후 30일간 핵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란 언론 보도는 좀 달랐습니다.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과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가 이란 정부가 제시한 종전의 핵심 조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 역시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 피해 보상과 호르무즈 해협 주권 보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을 비롯한 핵시설 해체, 이란은 전쟁 종식 등 경제 제재 해제에 서로 다른 방점을 찍으면서 종전 협상이 무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2: 이란 정부가 미국의 최근 종전 제안에 대해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으며 정당하다면서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가 협상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유조선 등을 압류하는 행위를 해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쟁을 멈추고 경제 봉쇄와 해적질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자산들도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을 위한 제안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HMM 나무호의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란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두바이에서 김선원 특파원입니다.
4: 우현 선체를 훤히 드러낸 HMM 나무호. 별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급한 현장 조사단이 밝힌 좌측 선미의 구멍 역시 보이지 않지만 천막 같은 걸로 가린 듯 선박 하단으로 펄럭거림이 확인됩니다. 선상에서는 물건을 옮기는 소수의 작업자들도 보입니다.
5: 수리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나무입니다. 합동조사단의 1차 현장 조사는 끝났지만 선박 수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4: HMM 관계자는 수리 범위와 소요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 수리 비용에 더해 운항을 못하게 된 기회비용까지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폭발 원인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미상 비행체에 의한 타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타격 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의 공격인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원인 발표 하루 뒤에도 이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무호가 외부 공격에 당한 걸로 드러나면서 다른 한국 선박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관련 선박은 나무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60여 명입니다. 당장 우리 정부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더 확실한 안전담보책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비교적 안전한 걸로 여겼던 카타르 해역에서도 벌크선 한 대가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두 달 이상 표류하고 있는 걸로 모자라 걸프 해역 내 안전구역이라고 할 만한 곳들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6: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7: 정준호 변호사.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매실 파운드당 9불 99, 파 5단 1불 99, 오리 만다린 선물 박스 17불 99, 화성 농협 수양미 39불 99, 앵거스 LA 갈비 파운드당 17불 99. 기분 좋아지는 달달함. 국민과자 브랜드 오리온제과 모음전을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0: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1: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10: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1: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10: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1: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1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2: 에이치엠엠 남우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외부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에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13: HMM 남우호 화재가 외부 비행체에 의한 공격으로 확인되자 청와대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4: 우리 정부는 HMM 남우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3: 위 실장은 이번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선박 안전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미국 주도 해양자유연합이나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 안전에 필요한 협력은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때까지 예단하거나 미리 단정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향후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에 대처를 할 것이라면서 유사한 피격 사건을 겪은 국가들이 대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13: 청와대는 같은 맥락에서 앞서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부른 것과 관련해 초치가 아닌 사태 파악을 위한 협의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이란이 연루됐는지 여부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파악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실제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체 후미를 찍은 CCTV 화면이 최종 보고된 시기가 조금 나중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2: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남우호의 공격 주체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3: 공격 주체가 누군지 또 공격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수위에 대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15: 정부가 공개한 남우호의 선체 사진과 조사 내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폭 드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단거리 소형 대함미사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공격 양상과 파괴력을 놓고 볼 때 자폭 드론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6: 치고 부딪히면서 터졌단 말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터진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개가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대미행했다는 얘기거든요. 자폭 드론의 전형적인 운용 모습이에요.
15: 문제는 공격 주체와 의도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를 추가 분석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국내로 들여와 분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 국방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유관부처와 소통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겁니다.
15: 정부는 피격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채 확정되면 적절 수위에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측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인 것이 항의나 이의를 제기하는 초치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간 정부는 미국, 이란과 일정 거리를 두며 항행의 자유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왔지만 공격 주체와 의도 여부에 따라 정부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적 계획을 언급했는데 외부 공격이 공식화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요구부터 군 자산 투입까지 외교 군사 대응이 전격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찌감치 이란 공격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해방작전 동참을 언급했던 미국이 더 적극적인 기여를 압박할 수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남우호 공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3: 국민의힘은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안보자해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18: 국민의힘은 남우호 사고를 두고 안보 참사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미상 비행체 타격이란 정부 발표에 장동혁 대표는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19: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입국 다십니다.
18: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과 국방위원들은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희 의원은 이란 대사를 불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 조치라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피격 추종이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화제로 바꾸고 이제는 불상 발사체라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단독으로 국방위가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의 불참 속 1시간여 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반면 피격 대신 남우호 화재 사건이라고 운을 뗀 민주당 의원들은 팩트체크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안보자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20: 명확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부르게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적이고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18: 강덕구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선박 피격을 정쟁 재료로 쓴다며 국민의 안전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정당, 국민의힘은 역시 내란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미국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호진입니다.
2: 미국 백악관이 오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 양국 정상은 이틀간 최소 6번 얼굴에 맞대고 이란 전쟁과 무역 등 굵직한 사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6개월 만.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22: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e've had a great economic time with President Xi. It's going to be, I think, quite amazing. He's been a friend of mine. I've gotten along with him very well over the years.
21: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 뒤 이튿날 환영 행사에 이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합니다. 이후 함께 베이징 명소인 텐탄 공원을 둘러보고 국빈 만찬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귀국을 앞두고 시 주석과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합니다. 이틀간 최소 6개 행사에서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겁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상호주의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워싱턴 DC로 시 주석과 펑리 위안 여사를 초청해 답방 행사를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중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추진과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에서의 추가 협정 등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러시아 지원과 관련해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중국 핵 프로그램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 I hope the Chinese tell him what he needs to be told, and that is that what you're doing in the Straits is causing you to be globally isolated.
4: 中方支持一方维护国家主权和安全，赞赏一方愿通过外交途径寻求政治解决。
21: 대만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 당국자는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서울에서 먼저 경제 단판에 나섭니다.
3: 휘토류와 반도체, 대만, 이란 전쟁까지 의제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이번 회담은 관계 개선보다 충돌 관리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5: 지난달 화상회담에 이어 서울에서 만나는 미중 고위급 대표들. 베이징 정상회담 직전 마지막 조율인데 휘토류와 반도체, AI, 대만, 이란 문제까지 한꺼번에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 홍콩 기업들을 추가 제재하며 중국의 이란 압박 역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 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조치에 착수했고 추가 대응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협상 여유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3: 중국을
5: 회담을 앞두고 거래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방중에 맞춰 보잉기 500대와 미국산 대두, 소고기 구매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규모는 줄였지만 엔비디아와 애플, 엑손, 보잉 CEO 등을 동행시키며 실질 성과 확보에 나섭니다. 미국의 AI 반도체 통제에 맞서 중국의 핏도류 공급망 통제, 여기에 미국의 대만 표현 변경 문제도 이번 회담 테이블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큰 합의보다 전략적 공간 확보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4: They realize that in order to manage the U.S.-China relationship, you really need to keep Trump happy.
5: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의전 수위를 실무회담급으로 낮추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담을 대타협이 아닌 대붕괴를 막기 위한 회담으로 평가했는데 미중의 관계 개선보다 충돌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의 사람뉴스 TV 배삼진입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800선에 안착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7,9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3: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25: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7,800선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7,890선까지 오르며 8,000선 턱 밑까지 올라섰습니다.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지켜내며 7,82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급등장 속 장 초반에는 유가 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최고치 랠리의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주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8만 원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194만 원까지 치솟으며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반도체 중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 지금으로서는 반도체의 펀더멘탈을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큰 매크로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아직 관측이 안 되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좀 주도 업종인 상황이어서 뭐 단기간 내에 꺾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케이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릴게요.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의 목차입니다. 먼저 최근에 초흥행세를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의 화려한 기록 뒤에 가려진 한국 영화 산업의 명과 암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독재 또는 일당 지배 체제까지 각 나라들마다 다른 정치 스타일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계 소식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록적인 대성공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또 바로 옆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한국 영화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 한국 영화계가 처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분 좋은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영화계를 뒤흔든 화제작, 뭐 두말할 것 없이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이 영화 정말 대단했죠. 개봉한 지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더니 5월 초 기준으로는 누적 관객이 무려 1680만 명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더 놀랍습니다. 1600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요. 그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극한 직업을 제치고 역대 한국 박스오피스 매출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관객 수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1761만 명을 기록한 명량에 이어서 역대 2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은요. 이 화려한 축제 현장에 초대받지 못한 영화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왕사남이 역대 최다 상영 횟수를 기록하면서 상영관을 독점하는 동안에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다른 한국 영화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객들이 확실히 재미있는 대작 하나만 보자 이런 쪽으로 쏠리면서 중소규모의 영화들은 개봉 일주일도 안 돼서 간판을 내리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박 영화 한 편이 시장 전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작은 싹들을 다 말려버리는 흥행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 왕사남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영화계는 그야말로 사망선고 직전이었다고 해요. 작년 성적표를 보면 정말 처참할 정도인데요. 연간 1000만 영화가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 매출은 전년도보다 무려 40% 가까이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사실이냐면 당장의 적자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투자의 중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려면 정말 큰 돈이 필요한데 수익이 안 나니까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1년에 상업 영화가 약 70편이 넘게 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20편에서 30편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은 사실 1, 2년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제작이 안 되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극장에 걸 한국 영화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컨텐츠 절벽 현상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화계 내부에서는 생존권을 건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요즘 영화 뉴스에 자주 나오는 홀드백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가 극장에 걸린 뒤에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을 홀드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극장에 걸린 뒤에 뭐 티빙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을 홀드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극장 쪽은 사람들을 극장으로 다시 불러오려면 이 OTT에 공개되는 것을 최대한 더 늦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극장에서 OTT로 가기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제작사, 투자사 이쪽은 당장 빚을 갚고 회사를 돌리려면 OTT 판권 수익이라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빨리 OTT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AI인데요. 제작비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던 시각효과, 편집 이런 것들을 AI에게 맡겨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필수가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이 예술을 대체한다고 우려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는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영화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요,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상반기에는 이미 류승환 감독의 휴민트가 관객과 만났습니다. 휴민트는 지난 2월에 개봉을 했죠. 그리고 호프는 한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지출을 하면서 하반기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너진 중저예산 영화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 2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요, 영화관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IMAX나 돌비 시네마처럼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주는 특수관 중심으로 매출이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극장은 단순히 영화만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하러 가는 곳, 이런 식으로 그 영화관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영화는 언제나 위기라는 단어를 달고 살았지만 그때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창의성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왕사남의 대흥행이 그 불씨를 다시 지핀 만큼 지금의 이 과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걸작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한국 영화 종종 상영을 하죠. 가까운 극장에서 한국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한 번씩 찾아가는 우리들의 티켓 한 장이 한국의 영화 산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기적이냐 아니면 사상 초유의 대참사냐. 월드컵 개막을 딱 한 달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운명이 멕시코 과달라라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대폭 확대되며 각조 3위 중 상위 8개 팀까지 32강 토너먼트인 티켓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조별리그 통과의 절대적 장벽은 다소 낮아졌다고 하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별리그 단계부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술적 완성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멕시코 과달라라의 베이스캠프를 꾸리고 있고 오는 5월 16일 최종 26명의 정예 선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축구계를 대표하는 정예 분석가 3인의 월드컵 예상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먼저 박찬하 해설위원은 대표팀의 최종 성적을 32강으로 예측하며 현 전술적 정교함의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강점으로는 유럽 명문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정예 리거들의 탁월한 결정력을 언급했습니다. 그 반면 중앙 미드필더진에서 경기를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전술적 세밀함이 부족해 치명적인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전 상대인 체코가 노래는 미로슬라프 코우벡 감독의 지휘 아래 극단적인 5-4-1 수비 블락을 세우고 평균 신장 186cm의 물리적 우위를 활용한 고공 세트피스 역습을 감행할 경우 경기는 깊은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경계했습니다. 박예원은 이 정체된 전술적 흐름을 단숨에 균열낼 직선적 해결사로 셀틱의 양현준을 낙점했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 역시 대표팀의 한계를 32강으로 내다보며 조직적 불안과 수비 과정의 실책을 경고했습니다. 전성기급 해외파 주전 자원들이 단연간 손발을 맞춰온 조직력은 강점이지만 주전과 백업 간의 극심한 기량 차이로 스쿼드의 두께가 얇다는 분석입니다. 전술의 일관성 결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본선 직전 모의고사에 급작스럽게 가동한 3백 전술의 미흡함이 노출된 상황에서 조별리그 3차전까지 무려 6주간 이어지는 고지대 장기 합숙 훈련은 선수단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를 극대화할 위험도 경계했습니다. 서유원은 역사적으로 첫 경기 결과가 전체 성패를 좌우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체코전을 가장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았고 큰 무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오현규를 기대주로 꼽았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김대길 해설위원은 사상 첫 16강 이상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력 분석상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표팀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다만 16강 이후에 고차원적 토너먼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주전의 체력 방전을 막아줄 더블 스쿼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꼽으며 홍명보 감독의 전술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수의 밸런스를 조율하는 풀백 서령우의 다재다능함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NBA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안방을 그야말로 침묵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뉴욕닉스가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농구의 극치를 선보이며 동부 컨퍼런스 결승 무대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뉴욕닉스는 펜실베니아주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76ers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4차전에서 144-114 무려 30점 차의 무자비한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 스코어 4-0 퍼펙트 스윕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닉스의 외곽 화력은 광포함 그 자체였습니다. 닉스는 경기 전체에서 무려 25개의 3점 슛을 그물망에 꽂아넣으며 역대 NBA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3점 슛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부상으로 이탈한 아누노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발 출전한 듀스 맥브라이드는 1쿼터에만 4타수 4안타의 3점포를 폭발시키는 등 25득점을 쓸어담아 상대 수비 코트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 역시 정교한 경기 운영으로 22득점을 기록하며 외곽 폭격의 사령관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전술적 진화의 깊이 또한 엄청납니다. 마이크 브라운 감독 체제에서 뉴욕닉스는 과거 브런슨 일방의 아이솔레이션에 의존하던 단조로운 전술 기조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그 결과 닉스는 이번 플레이오프 1, 2라운드에서 평균 19.4점이라는 압도적인 득실 마진을 기록했는데 이는 1984년 16개 팀 토너먼트 포맷 도입 이후 가장 지배적인 기록입니다. 이렇게 다각화된 닉스의 오펜스 시스템이 마침내 1999년 이후 최초로 파이널 정상을 강력하게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인데요.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봄 새로운 스타일과 집안 분위기를 준비하고 싶다면 지금 국보 매장을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여러분은 국보가 제공하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세 번째 라이프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2: 나 또 체크됐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0: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2: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10.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100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하 4번들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정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선거가 열렸다, 또 어느 나라 왕실에 경사가 생겼다, 혹은 어느 국가의 지도자가 종신 집권을 선언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저 나라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 지구상에는요 200여 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방식, 즉 정치 스타일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에서는 전 세계의 정치 체제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눠서 그 특징, 또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 그리고 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점인데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이 작동하는 형태입니다. 이 민주주의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 또 다른 하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이 동일하고요. 입법부와 엄격히 분리가 됩니다. 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의회에서 다수당의 영수가 총리가 돼서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들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혁명이나 전쟁 이후에 헌정 수립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가 없다, 이런 원칙 아래 공화국을 세웠고요. 한국은 독재 시기를 지나서 국민의 열망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권력의 폭주를 막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왕정입니다. 왕이 국가의 상징이나 수장으로 존재하는 체제인데요. 현대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공존을 합니다. 먼저 전제 군주제가 있는데요. 왕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브루나이 등이 이 전제 군주제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헌법보다는 왕의 명령이 우선시되기도 하죠. 다음은 입헌 군주제인데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을 따르는 국가들입니다. 영국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 또 스페인도 여기에 속합니다. 왕은 국가의 통합을 상징하는 존재고요. 실질적 정치는 의회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태국처럼 형식상 입헌군주제이면서도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고 또 왕권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는 이런 복합적인 사례도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왕정 스타일의 국가들은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같은 중동 국가들은 강력한 부족사회의 전통,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왕실이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혁명이나 개혁을 겪었지만 전통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왕을 상징적 존재로 남겨두는 타협안을 선택한 결과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의 법이 다스리는 국가, 신정국가가 있습니다. 이 신정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의 교리가 곧 국가의 법이 되고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란이 여기에 속하고요. 또 바티칸 시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아야톨라라고 불리는 최고 종교 지도자가 군사와 외교 같은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대통령이 물론 있지만 최고 지도자의 승인 아래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바티칸 시국이 있죠. 카톨릭 교황이 국가 원수인 전형적인 신정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국가들은 신정 정치를, 신정 체제를 선택을 했을까요? 이란은 1979년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친서방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닌 신의 섭리에 따른 통치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은 거죠. 이것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이 정치 체제로 굳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재 국가 혹은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권력이 한 개인이나 특정 정당에 집중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야당의 존재나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이 되는 그런 정치 스타일입니다. 뭐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북한이 대표적이고요.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유일한 단일 정당이 국가 시스템 전체를 장악을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으로는 다당제 공화국을 표방하고 선거도 치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야당 활동,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심각하게 제한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를 합니다.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는 체제의 형식이 조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다당제 공화국을 표방을 하고 선거까지 치르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 국가들은 이 방식을 택했을까요? 대부분 국가 안보의 위기나 급격한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당의 지도를 효율적인 국가 발전의 핵심으로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은 희생이 된다는 비판이 늘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 민주주의부터 신정체제까지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 스타일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떤 체제가 정답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 문화적 전통,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그 어떤 체제도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때 변화의 파도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다가오는 마더스데이, 어머니께 드릴 특별한 선물을 고민 중이신가요? 고베추얼 그룹 K블링블링의 보석 빅쇼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번 쇼의 주인공은 단연 진주입니다. 화려한 광택의 남양 진주와 하나함의 결정체 아코야 진주가 고급 컬렉션으로 합류해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주름진 목선을 깜쪽같이 커버해주는 굵은 진주 목걸이와 인기 폭발 중인 순금 도금, 건강 자석 팔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세공의 정수,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 나이트, BTS 정품 목걸이 등 2000여 점의 보석을 최대 80% 할인된 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는 쇼핑 찬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뉴욕의 마더스데이 보석 빅쇼는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루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녁 스케치입니다. 올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다음날 아침면 어김없이 배가 고프고 큰 슬픔 중에도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이 터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박경리 작가는 시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같이 눈물을 쏟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슬픔이 우주만 한데. 삶이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는 듯한 그 말처럼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담담한 인정이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솔레다드 이 곡은 0544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생전에 삶은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비극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포착할 기회는 있고 그건 어떤 삶이든 살아낼 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당히 무심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지면 해가 뜨는 것처럼 사는 내내 슬픔과 기쁨은 끝없이 교차하고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든 우리 삶은 내일도 이어질 테니까 말이죠.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The Beautiful Sound의 Dream a Little Dream 그리고 Benny King의 노래 Spanish Harlem 0537님 정말 신곡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 35주년입니다. 지지고 볶고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됐네요. 아이들은 모두 이제 제가 할 길 가고 다시 둘이만 남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또 살아가야겠죠. 함께 해준 남편은 고맙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35주년 축하드립니다. 지은 씨가 보내주셨네요. 욜로님이 정하신 카펜터.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요? 도리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운 지 6개월이 됩니다. 스스로 견뎌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에 너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그래도 그렇지도 않고 며칠 전에 이어폰으로 남편에게 들려준 노래가 있습니다. 코가 빨개지면서 우는 표정

괜찮으신 남편 이어폰으로 들려드려서 코가 빨개지게 두 분이서 같이 우셨다는. 이 여신곡이 베리 코모의 For the Good Times 였습니다. 남편분 건강이 얼른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30년간 다닌 직장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직원으로 일하는데 수입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성밤님, 요즘에 거래가 많이 없죠, 그죠? 교통사고로 두 달 입원하고 내일 퇴원을 합니다. 화사한 봄날을 병원에서 보냈죠. 퇴원하고도 예전처럼 활력 있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가오는 사람도 무섭고 자전거 타는 학생들도 무섭고 부딪힐까 봐요. 아,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셨군요. 6832님 힘내셔요. 전세 살고 있는 아들이 전세 사기당해 해결도 안 되고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아플까. 어미 마음이 찢어집니다. 2683님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네, 그죠? 친구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가더니 정녕 내가 필요할 때는 주지 않고 있네요. 친구도 돈도 잃을까 고민입니다. 하얀 바다님, 암만 친한 친구도 그저 주겠다 생각 안 하면 돈 거래가 참 그런 것 같아, 그죠? 저는 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새카맣게 어린 후배 둘이 있는 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어찌나 부끄럽고 화가 나던지.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머뭇머뭇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게 눈길도 주지 않는 부장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저 미안해라고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셨어요. 글로리아 정님.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하트 딸기 팩당 금, 토, 일, 월 한정 판매 7불 99, 한국산 무청 시래기 박스당 14불 99, 파 4번 두당 1불 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등심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항종살 파운드당 7불 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K라디오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피부 고민 이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보드 인증 피부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으로 과하지 않고 꼭 필요한 치료만 제공합니다. 여드름, 색소, 피부 질환부터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까지 찾아오기 편리한 위치에 있으며 파킹도 무료. 피부의 근본부터 케어해 일상을 바꿔보세요. 놀스 피부과 718-400-3376.
2: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장꺼풀 세락단의 데킬라. 어린이들은 즐겁게 열중하는데 전란 사람들은 본 곳이 많아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능력껏 소화하고 분에 넘는 욕심을 삼가면 일은 다시 즐거워진다. 최종래님의 단 한 번의 이 삶을 중에서 글을 보내주셨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랄까 어디에 열중한다거나 또 무엇에 감동하는 그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본 게 많아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2380님이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작년에 전립선암을 시작으로 큰 수술을 3번 받고 회복 중인데 걷는 게 빠르다는 의사선생님 권유로 하루에 만보 걷기를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광천을 걷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당신 멋져님 멋집니다. 그래요. 건강 얼른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 낮에는 약의 기운으로 버티는지 그리 나쁘지 않은데 밤이 되면은 허리 보호대를 조였다 풀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의사소견이 석 달 정도는 힘들 거라고 하는데 휴식 엄마 힘들겠지만 오늘의 이 고통이 어젠 일이 될 거니까 우리 힘내봅시다. 남편분이 보내셨습니다. 4725님. 세미노 로시의 노래 솔로 아이 우나 바람이 오직 나만을 위해 있어줘. 이어진 조식 그룹안의 노래 지라콘네 나와 함께 걸어요. 목표만큼 다 이루어내는 인생은 아니지만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인생은 아니지만 약속대로 다 지켜지는 의지는 못되지만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 아닌가. 9779님이 보내주신 곡이었습니다.

0: 라디오.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체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의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뉴저지 201-941-0024 뉴욕 718-445-2005 새로운 시니어 문화의 시작 이제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에서 함께하세요. 뉴욕의 시니어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시니어 커뮤니티는 보험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원스톱 시니어 문화 교육센터가 더욱 새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롱텀 케어 및 장기 요양 간호 보험 회원은 물론 뉴욕에 거주하시는 모든 시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디모스 연회장에서 문화교육센터 회원들을 위한 특별 축제가 열립니다. 신나는 건강댄스와 노래공연, 라이브밴드, 감성을 나누는 시와 그림 전시, 그리고 당구, 탁구, 장기, 바둑 경연까지 배움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새로운 시니어 문화. 지금 원스톱 시니어 문화교육센터에서 시작하세요. 문의전화 516-701-6113 516-701-6113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7번째 페이지 잡독자들 월요병 치료해주는 반바지의 천사 역사 스토리텔러 성김씨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양복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메고 있지만 바지는 반바지란 거.
0: 아, 저 앙상한 다리.
3: 앙상한 다리. 예.
0: 그렇죠. 상반신만 보면 밑에 구두랑 예,
3: 그렇죠.
0: 수트 갖춰 입을 거.
3: 근데 보통 TV 녹화를 다 이제 위